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0: 남자입니다.
1: 엄마, 엄마 정신 차려봐.
0: 자자 이쪽으로요. 네. 어, 그때 출산한 엄마 문호입니다.

0: 그렇다는 출산 후유증으로 다리가
1: 잘렸습니다.
0: 아, 도대체 어떡하다가요?
1: 그게 참돔이 공격해서 엄마 문호 다리를.
0: 네?
2: 엄마! 엄마!
3: 오늘의 환자 엄마 문호. 엄마 문호 다리가 잘렸어요.
2: 엄마, 엄마.
3: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어서 수혈을 해야 하는가? 댕댕 간호사, 피, 어서 피를 가져와.
0: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오, 혈액 창고에서 피라는 피는 다 가지고 왔어. 근데 어떤 피지? 이 피인가? 아니면 이 피인가?
3: 한시가 급한데 뭐 하는 거야? 문호한테 사람 피라도 넣으면 어떡할 거야?
0: 아이, 그러게. 아이, 어떤 피지?
2: 제가 알아요. 한시가 급하지만 문제.
0: 문제?
3: 지금요?
2: 네. 문어 피는 무슨 색일까요? 1번 파란색, 2번 검은색, 3번 빨간색.
0: 피는 왠지 빨간색일 것 같은데. 아, 맞다. 문어는 검은색 먹물을 쏘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 검은색.
2: 땡땡! 동물병원 간호사 맞아요.
3: 그러니까 동물병원 간호사가 기본도 안 돼 있어. 문어피는 문어피는 화면으로 확인.
4: 너 모르지?
3: 확인.
5: 난 문어피 속에서 산소를 옮기는 헤모시아닌. 난 산소를 만나면 파란색으로 변하지. 그래서 문어피는 파란색. 난 차가운 바다에서 문어의 체온이 낮아져도 산소를 잘 옮길 수 있어. 오징어 그리고 투구개도 파란색 피를 가졌지.
3: 허이, 지열이 잘한다. 피가 모자라. 댕댕 간호사, 피 좀 더 가져와.
0: 파란 피가 더 있어야 할 텐데.
2: 진짜 제 피라도 줄게요. 엄마.
3: 겨우 진정이 됐어.
0: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3: 지혈이 잘 돼서 이제 괜찮을 거예요.
2: 엄마! 엄마 괜찮아.
0: 아니, 어쩌다가 참돔한테 공격을 당하신 거예요?
3: 그러니까요. 문어는 변신의 천재라 웬만하면 잘 숨잖아요.
6: 맞아요. 우리 문어가 변신의 천재긴 하죠.
7: 그 중에 으뜸은 흉내 문어. 바다뱀 여러 마리처럼 변하기도 하고 라이언 피쉬로 변신도 하고 넙치로도 변하니까요.
0: 우와, 진짜 변신의 천재다.
7: 또 코코넛 문어는 조개 껍질 속에도 숨고 코코넛 껍질 속에도 잘 숨죠.
3: 코코넛 문어는 자기가 숨을 걸 들고 다닌다.
7: 우리 문어는 산호 옆에 있으면 산호처럼, 붉은 돌을 안으면 붉은색으로, 모래바닥에 있으면 모래색으로, 푸른 바위 옆에선 푸른색으로, 주위의 색과 비슷하게 변해 잘 들키지 않죠.
0: 아니, 그렇게 변신을 잘하시

0: 근데 왜 들키신 거예요?
1: 변신 하고 싶었죠. 그치만 할 수가 없었어요.
2: 네? 왜요?
1: 그게 변신할 힘이 없어서.
0: 네? 변신할 힘이 없다고요?
1: 네. 지난 40일 동안, 사실 전 우리 아기들을 키웠거든요.
2: 엄마.
1: 전 작은 굴에 들어가 알들을 낳았어요.
0: 우와, 문어 알들이 하얀 쌀알 같아.
1: 빨판으로 계속 알들을 어루만져주며 알들이 잘 자라게 보살펴주었죠. 엄마 문어는 알들이 자라는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만 키워요.
2: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요? 아이고, 어쩌.
1: 그리고 약 13일이 지나면 알들이 노랗게 변하며 더 자란답니다. 그런데 알들을 노리고 물고기들이 나타났어요.
0: 오, 어떡해.
1: 여기서 문제.
2: 문제?
1: 엄마 문어는 물고기들로부터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 영차, 영차, 차, 으차.
3: 1번, 물고기가 못 들어오게 굴 입구를 돌로 막아 벽을 쌓는다.
1: 영차, 영차, 빨판 공격!
3: 2번, 물고기들을 빨판으로 공격한다.
4: 역시 문어는 빨판이지. 정답은 2번, 물고기들을 빨판으로 공격한다.
1: 문어가 빨판이 세긴 하죠. 근데 정답은?
3: 돌로 막아 벽을 쌓는다.
0: 우와, 정말 발을 뻗어 돌을 가져와 벽을 착착 쌓고 있어.
3: 우린 돌로 방어벽을 쌓아 알들을 보호하죠. 아, 벽이 자꾸 무너져. 그래, 벽이 무너지면 내 몸으로 막아서라도 알들을 지킬 거야. 그렇게 알들을 보호하며 약 40일이 지나면,
2: 우와, 아기 문어들이 나온다.
0: 우와, 귀여워.
1: 귀엽죠? 그렇게 우리 아기들이 태어났죠.
5: 엄마.
1: 아유, 그래.
0: 어? 그런데 엄마 문어는 아직 굴에서 뭐해요?
3: 아기들을 키우느라 모든 힘을 쏟은 엄마 문어들은 기운이 빠져 움직이지 못하고 그 틈을 타 성게들이 먹기도 해서
1: 새끼들이 부화하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2: 죽어요?
0: 아니 그럼 40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만 키운 거예요?
1: 네.
2: 아,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변신할 힘도 없었던 거지.
5: 나 때문에 엄마.
1: 몸은 지쳤지만 태어난 아기들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는데.
0: 아, 바로 그때 참돔이 나타난 거구나.
1: 네.
3: 아기들이 헤엄치며 바다에 적응하고 있을 때 아기들을 노리고 물고기들이 나타났어요.
1: 아, 안 돼. 우리 아기들이 위험해.
2: 슉슉 슉슉 뽀글뽀글
6: 야, 귀여운 아기 문어들이 많이 태어났네. 그럼 신선하고 부드러운 아기 문어들로 오늘 배 좀 채워볼까?
3: 안 돼, 창동!
6: 아이, 뭐야 이거?
3: 아가, 어서 도망가!
5: 엄마!
3: 어서 가라니까! 어서!
5: 엄마,
6: 이거, 와!
3: 얘들아, 모두 도망쳐!
5: 엄마가 도망치네.
7: 도망치자, 도망.
3: 그래, 물고기들을 피해 멀리 멀리 도망치렴. 아가들아, 어서.
6: 이거 놓으라니까.
3: 아,
6: 참. 뭐야, 아기 문어들 다 도망갔잖아. 할 수 없군. 그럼 엄마 문어라도. 뭐야, 엄마 문어도 도망갔잖아. 아이,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문어들은 한번 변신하면 찾기도 힘든데. 저기 숨었구나.
2: 지쳐서 변신할 힘도 없나 봐. 너무 잘 보이는데.
3: 전 있는 힘을 다해 숨었어요.
2: 여기 어디 숨은 것 같은데. 어디 있니, 문어야?
3: 참돔은 주위에서 맴돌며 계속 절 찾았어요.
0: 아, 진짜 참돔 왜 그러는 거야?
2: 그러니까
3: 숨은 김에 마지막 힘을 다해 변신을 해봤지만.
2: 어디 있을까, 문어야?
3: 주변이 초록색이니 나도 빨리 초록색으로 변신해야 해. 그래야 들키지 않아. 다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 숨 쉴 힘도 없는데 변신은 너무 힘들었어요. 역시 안 돼.
2: 아, 여기 있었네. 왜 변신이 잘 안 되나 봐.
3: 참돔. 변신까진 어려워도 먹물 쏠 힘은 아직 남아있다. 먹물 발사.
6: 먹물 묻으면 안 지워지는. 뭐야, 먹물 안 썼잖아. 날 속이다니. 물어, 거기서.
3: 도망가야 해, 어서.
2: 하, 저기 있군.
3: 저리 가.
2: 역시 문어는 다리 맛이야.
3: 그렇게 그때 다리가 잘려 나갔어요.
5: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신고한 거예요.
0: 잘했어. 안 그랬으면 참돔 그 녀석 끝까지 쫓아왔을 거 아니야.
5: 잘하긴. 엄마가 이렇게 된 거 다 오래 구하려다 그런 거잖아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고 머물어 오래 구하겠다고.
3: 아니야. 네 덕분에 병원까지 와서 치료 잘 받았잖니. 엄마는 다리를 잃었지만 너희들을 구해서 정말 기뻐.
5: 엄마!

0: 괜찮아.
1: 괜찮아. 울지 마.
2: 울지 마라. 눈물아.
3: 시간이 흘러 엄마 문어한테서 새로운 다리가 자라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0: 엄마, 다리는 어때요?
4: 이제 괜찮아.
5: 어때?
4: 그새 자랐지?
0: 네! 문어 다리는 잘려도 다시 자라나서 참 다행이에요.
4: 맞아.
0: 엄청 빨리 자랐어요.
4: 그래, 너도 빨리빨리 자라렴.
0: 네.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파파 가족이 영화를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조지가 영화 알코올을 차려내요.
1: 답답해도 우리가 참아야지, 페퍼. 아기를 기다릴 때처럼.
2: 오, 맞다. 아기는 언제 나와요, 엄마?
3: 안 됐지만, 페퍼. 아기는 다음 주나 돼야 나올 것 같아. 잠깐.
2: 다음 주요?
3: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지금 같아.
1: 지금이요?
3: 네, 바로 지금이요.
4: 지금이다! 야!
1: 좋아, 페퍼, 조지. 병원 가방 챙기고 샌드위치 싸림, 장난감이랑 책 가져올게.
3: 페퍼 아빠.
1: 맞다. 그대로 하되 서로 바꿔서 서둘러.
2: 네, 아빠 대장님.
3: 부모님께 연락할게요.
5: 여보세요?
3: 엄마, 나올 때가 됐나 봐요.
5: 진짜? 지금 바로 갈게.
0: 페퍼 할머니, 할아버지가 벌써 병원에서 기다리십니다.
3: 안녕 엄마, 안녕 아빠.
6: 자, 그럼 페퍼랑 조지는 우리 집에 가 있을까? 여긴 엄마 아빠한테 맡기자.
2: 하지만 전 여기 남아서 아기를 돕고 싶다고요.
3: 미안하지만 페퍼, 아기는 한참 있다가 나올 거야. 그동안 누나니까 네가 조지를 돌봐야지.
1: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전화해 줄게.
2: 알았어요, 그럼. 가자, 조지.
3: 잘 가, 얘들아.
1: 나중에 보자.
0: 할파랑 조지는 아기가 태어날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 있기로 했어요.
6: 페파, 괜찮니 너?
2: 저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6: 그렇구나. 이렇게 할까? 아빠 전화 기다릴 동안 너희 엄마가 태어났을 때 얘기를 해줄까?
2: 맞다.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였죠.
6: 그래, 맞아. 자, 들어보렴. 우린 아주 오래 아기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갑자기 아기가 우릴 만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차를 몰고 병원에 갔지. 그냥 흉내를 내자고요.
7: 흉내? 그럽시다.
2: 운전은 저요. 엔진 출발 준비.
8: 보담, 보담, 보담.
2: 병원입니다.
7: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빠를 수가.
6: 그래서 우린 병원에 들어갔어.
7: 다 왔습니다.
6: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가 나왔지.
2: 안녕하세요. 전 의사고요. 이쪽은 간호사예요.
6: 안녕하세요.
7: 아범이 전화한 건가?
6: 여보세요, 페퍼 아빠?
9: 여보세요, 배관에 문제 있다고 전화하신 분이죠?
6: 네? 제가요?
9: 저야 모르죠. 아닌가요?
6: 아닌데요. 예의가 없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7: 의사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당신을 편하게 해줬다고요.
2: 이쪽으로 오실래요? 전화, 전화, 전화,
6: 전화, 전화. 맞아, 이런 식이었어.
7: 여보세요?
10: 안녕하세요, 퍼그 씨.
7: 퍼그 씨라고요?
10: 지금 쓰신 전화 요금제에 만족하시나요?
7: 전화 뭐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6: 어쨌든 계속하면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간호사랑 분만실로 갔지. 가자, 조지. 그리고 너희 엄마가 태어난 거야.
2: 아기군요.
6: 나 참, 뭔 영업전화를 이렇게 많이 해. 우린 이중창 필요 없고 배관도 멀쩡하고 우린 성은 피그지 퍼그가 아니니까 좀 그만해요.
7: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끊는 건 좀.
11: 여보세요?
1: 모두 기뻐해 주세요. 페퍼 엄마가 고생을 했지만 아주 건강한 여자 아기를 무사히 낳았어요.
2: 잘됐다. 조지, 우리한테 예쁜 여동생 생겼네.
0: 페퍼랑 조지는 여동생이 생겼다는 소식에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일 여동생을 만나러 갑니다.
2: 아기 이름 짓기.
0: 오늘은 페퍼랑 조지가 갓 태어난 여동생을 보러 병원에 오는 날이에요.
2: 안녕, 우리 예쁜 아가. 난 너의 큰 언니 페퍼라고 해.
8: 아기.
6: 수고했다, 우리 딸. 몸은 좀 어때?
3: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2: 엄마, 봐요. 아기 볼에 분홍색 하트 모양이 있어요.
3: 출생점이구나. 듣고 보니 하트 모양 같은데?
1: 진짜 하트 같은데요?
7: 내가 뭘 좀 가져왔는데.
6: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보여주죠.
7: 그게 낫겠죠?
2: 와, 진짜 신기하다.
6: 근데

0: 이름 놔두고 계속 아기라고 할 순 없잖아. 이름이 뭐니?
1: 어우, 그러고 보니
2: 뭐라고 부를지 아직 못 정했어요.
3: 제가 도와드려요.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을 제가 꼭 찾아줄게요. 안녕 귀여운 아가. 어쩜 이렇게 완벽할까. 너한테 딱 맞는 이름 찾아줄게. 자, 묻는 말을 대답해. 조지, 넌 여기에 적고. 아기야, 어떤 색이 제일 좋아? 빨강 아님 파랑? 세상에 그런 색도 있나? 좋아, 다음 질문. 엄마 아님 아빠? 질문 끝! 고마워!
4: 페파 가족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5: 노란 선을 따라 쭉 가면 주차장이 나올 게 확실해요.
0: 아니요, 노란 선은 화장실이래요.
2: 여기요. 지도가 있어요. 어디 보자.
3: 걱정 마, 아가야. 너한테 예쁜 이름 꼭 찾아줄게. 알았다. 네 이름 정했어. 초콜릿.
6: 좋긴 한데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2: 아하, 바로 이쪽이었네요.
3: 아줌마 이름 뭐예요?
7: 안녕 아가, 내 이름은 린다야.
3: 좋네요. 아가, 네 이름은 린다로 정했어요.
6: 그것도 좋긴 한데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
2: 고맙습니다. 페파,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을 다 물어보고 그걸로 짓게?
3: 그럼 다른 걸로 지어야겠네요. 아기 안전벨트? 아기 신호등 같은 걸로 부르면 어떨까요?
6: 그것도 귀엽네. 근데 아직도 아기한테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4: 페파 가족이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0: 드디어 왔구나.
6: 집에 잘 왔어, 아가.
3: 아기 문손잡이는?
6: 아기 이름이 문손잡이야? 그건 별론데, 페파.
2: 특이한 이름도 좋지만, 페파, 보통 이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짓는 거야. 왜, 특별한 거 있잖아.
3: 알았어요, 아빠.
6: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5: 지금이 딱 좋은 때 같은데 널 위해 만든 거 볼래? 가족 앨범이란다. 막내 사진을 넣을 칸도 있어.
8: 고마워요, 아빠. 정말 너무 예뻐요.
3: 우와, 이분 멋지다.
5: 이분은 너희 큰할머니야. 항상 주변 사람을 웃게 만들었지.
3: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0: 아마 이비였을걸?
3: 좋다, 이비. 우리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 같아요.
6: 이비?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름인데.
2: 네 생각은 어떠니, 이비?
3: 얘도 마음에 든대요.
6: 잘 골랐어, 페파.
3: 안녕, 예쁜 아기 이비. 언니가 너한테 딱 맞는 이름 찾아준다고 했지, 응? 안 그래?
4: 이비는 자기 이름이 좋았어요. 이비라는 이름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범위가 커졌어요.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습니다.

0: 무섭냐?
1: 오, 넌 안 무서워?
0: 당연하지. 나 한창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지.
1: 거미!
0: 으악! 으악! 으악!
1: 우와, 거미 안 무섭다더니?
0: 무서운 게 아니라 놀란 거야.
1: 아, 그래? 우와.
2: 천지 대장님이 주신 변하다 한글 카드로 변신해 볼까? 천지 대장님으로 변하다! 자, 오, 멋져! 그럼 시작해 볼까? 한글 용사 아이야가 오기 전에 오늘도 한글을 파괴해 볼까?
3: 어? 천지지? 한글방엔 절대 못 들어가!
2: 벌써 들키다니! 이럴 땐! 도망 최고!
3: 거기 서라, 천지!
4: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0: 변신 마법이 풀려버렸네.
1: 어?
2: 계력?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닫히기 전에 파괴해볼까? 어, 저게 좋겠군. 슛! 히우, 어, 커,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거지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이럴 수가. 완전히 속았어.
5: 세상에서 거미가 제일 싫어. 나도 거미 너무 무서워.
6: 또 나타나진 않겠지?
7: 그러겠지?

0: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1: 훈민정음을 되찾기 전엔 계속해서 침입해올 겁니다.
2: 천지 잡히기만 해봐라.
3: 이번엔 또 어떤 한글을 파괴한 거야?
0: 곧 알게 되겠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4: 사마 왜? 나 안 불렀는데 그림 그리잖아.
5: 그런데 어깨에 있는 건 뭐지?
6: 야! 괴물이!

0: 거미가 왜 저렇게...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1: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2: 기억과 미음... 그럼...
3: 거미?
1: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2: 이러다 들킬 것 같은데...
1: 거미의 시선을 돌려야 해.
4: 아, 한글마법 켜다!
1: TV를 켜다!
2: 전 세계에 거미가 다 커졌나 봐.
5: 천지가 거미 글자에 커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2: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야 해.
5: 가서 거미 글자를 찾으면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
0: 모음, 자음, 준비됐지?
3: 네! 모음, 자음, 변신!
1: 어서 거미를 찾아보자.
2: 응? 저기 기흥미음 있어요. 아, 저건 거미가 아니라 개미야. 거미는 어디 있지?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응? 저기! 집에 있던 그 거미가 따라왔나 봐.
0: 아니야, 세상에 모든 거미가 커져서 한글 세계에 있는 거미도 저렇게 커진 거야.
2: 거미줄까지!
5: 거미줄이 엄청 세. 거미줄이 떨어지지 않아.
1: 천지?
6: 거미가 우리 대신 한글 용사와 잘 싸워주고 있군.
7: 예. 근데 거미가 생각보다 작은데요?
6: 그래? 그럼 더 크게 거지다. 거미가 더 거지다.
2: 거미가 더 커지고 있어.
1: 천지 그만둬. 히앗
4: 바다라 숨치.
0: 우리도 따라가자.
1: 그래.
7: 어디까지 가신 거야? 못 보고 가겠지? 이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0: 무슨 일이야?
2: 거미가 이쪽으로 와요. 제발 우다가 미끄러져라. 제발.
1: 미끄러져? 좋은 생각이야.
2: 좋은 생각이요?
3: 아, 미끄러지게.
1: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미음 이 미
0: 쌍기역 으 끄
1: 리을 어 러
0: 지읒 이 지
1: 디귿 아 바 거미가 미끄러지다.
2: 저기 뭐야? 그러니까 꼭 춤추는 것 같아. 거미 진짜 웃겨.
7: 천지 대장님 도와주세요. 대장님.
6: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군.

0: 저렇게 큰 거야?
1: 무서워.
2: 얘들아, 무슨 일이야?
0: 거미가.
3: 어? 거미?
2: 어, 나도 무서워.

0: 거미가 미끄러져서 오지를 못하네. 그렇다면 헛!
1: 나와라 한글!
2: 어는 내가 쓸게. 욕망치로 헛!
0: 이는 내가 쓸게. 태극공으로 이! 쫙! 헛! 쫙!
3: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4: 네. 기억이 어를 만나 거. 미음이 이를 만나 미. 거미.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할아버지!
1: 모미, 자우미도 놀러 왔구나.
0: 할아버지!
1: 모미와 자우미가 이 장난감을 좋아할지 몰랐지.
0: 거미가 롤러스케이트 신고 미끄러진다는 거 생각난다. 너무
1: 아니, 그럼 모미와 자우민 거미가 안 무서운가 봐.
0: 좀 무서운데 이젠 아니에요.
1: 그래. 사실 거미는 해로운 벌레 잡아먹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거든.
0: 우와, 그럼 우리 편이네.
2: 자세히 보니 좀 귀여운 것 같아. 그치?
1: 그래. 사실 무섭다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3: 맞아요.
1: 그래, 그럼 우리 한글 과자 먹으러 갈까?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자마가 부지직.
1: 자마 저거 봐, 저거 봐.
2: 뭔데?
1: 저기 뭐야? 꼬리가 헬리콥터 같다. 똥을 사방에 뿌려.
3: 똥을 뿌려서 여긴 내 땅다. 영역 표시를 하는 거지. 여기서 문제. 하마가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2: 하마가 싫어하는 거? 악어?
3: 악어도 싫어하겠지?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건 햇빛.
2: 햇빛?
3: 햇빛을 오래 받으면 피부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대.
2: 정말?
4: 와, 그래서 저렇게 물속에서 사는구나.
5: 아, 천지대장님, 갑자기 배가. 저 잠시 화장실 좀.
6: 이렇게 중요한 때 조금만 참아. 아, 금방 끝날 테니까.
5: 아, 참. 아우. 아우, 괜찮겠지? 아우, 아이고, 배야, 아이고.
7: 개벽?
5: 한글 용사, 절대 못 지나간다. 천지 대장님이 너희들을 막으라고 이렇게나 카드를 보내주셨거든. 이야! 이 떠머지다! 넘어지다 말다니. 그렇다면 멈추다.
8: 움직여지지가 않아.
9: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6: 개벽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비읍, 우, 푸, 지읒, 이, 지, 지읒, 이, 기역, 직, 부지직.
9: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8: 천지!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6: 천천히 알게 될 거야, 그럼.
5: 천지!
8: 개벽의 방해도 점점 만만치 않아요.
10: 오늘은 반드시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어.
5: 그래야지. 하지만 더 급한 건 파괴된 한글을 되돌리는 것.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3: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를 파괴했다는 거죠?
2: 히읗이면 해, 미음이면...
1: 아, 해마! 해마 아닐까?
8: 해마? 그럴 수도 있어. 잠시만. 해마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3: 아, TV 화면. 화면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 화면!
11: 화면? TV 화면은 잘 나오는데?
2: 근데 좀 이상하네. 아까부터 하마가 응가하는 것만 계속 나오지 않아?
3: 그러게.
1: 어? 하마!
3: 하마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2: 제일 쉬운 걸 이제 생각했네?
10: 계속 하마만 나온다는 거지? 혹시 파괴된 한글은
8: 하마?
5: 하마 안 탔다!
2: 한글 용사?
8: 자, 어서 피하세요.
2: 감사합니다.
8: 좋. 여기도 하마똥, 저기도 하마똥. 하마가 똥 뿌리는 걸 멈추질 않아. 천지가 하마 글자에 부지직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0: 세상이 하마똥으로 뒤덮이기 전에 빨리 하마 글자를 찾아야 해.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요.
11: 자음 모음 준비됐지?
1: 네! 모음! 자음! 변신!

0: 어서 하마를 찾아보자.
1: 어? 저기 희음미음 있어요.
2: 응?
1: 저게 뭐지?
3: 저건 홈이야. 꽃밭을 가꿀 때 흙을 파는 도구야.
1: 아하.
2: 저기 또 희음미음이 있어.

0: 하마에서 글자 하마를 찾아야 해.
1: 알겠어요.
2: 모두 피! 헛! 쇼! 쇼! 자! 똥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0: 가까이 못 가면 글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
3: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가까이 갈 수 없게 더 강한 마법을 써야겠군.
2: 더 강한 마법?
3: 부지직보다 더 강한 말, 부지직! 똥을 더 강하게 뿌려라, 부지직!
4: 이럴 줄 알고 우산을 가져왔지.
1: 아, 우리도 우산 가져올까? 그럼 하마통 위에 막는 건데.
2: 우산으로 막게 놔둘 줄 알고? 천지 각오해라. 바다나 치.
0: 주메라.
1: 하마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아, 하마가 싫어하는 거. 아, 햇빛! 그래, 햇빛 있으면 하마의 피부가 말라서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0: 좋은 생각이야.
2: 자, 모,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히읗! 에! 해! 반짝반짝 빛나는 해!
1: 우와, 하마가 뿌지직 똥 누는 거 멈췄어!
5: 성공이야! 야호!
3: 내 마법을 멈추다니 대단하군.
6: 저, 천지 대장님! 저 똥마법 됐어요! 아!
3: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 저리 가.
1: 하마가 힘들어하고 있어.
2: 한글 마법 비! 주룩주룩 내려라! 비!
1: 다시 촉촉해졌어.
7: 오, 기분 좋은가 봐.
0: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2: 아는 내가 쓸게. 야, 똥망치로. 아, 한 번 더. 똥망치로. 아.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네. 히읗이 아르마나 하.
7: 미음이 아르마나 마.
5: 하마.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 오늘도 이렇게 해결되었군. 한글 용사 아이야. 그리고 모음이랑 자음이 모두 수고했다.
1: 우와, 몸 길이가 5m가 넘는 하마도 있대.
7: 진짜? 우와.
9: 하마는 해가 있는 낮에는 물속에 있다가 밤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거든.
1: 아, 근데 하마는 악어가 안 무서운가? 맞아, 악어도 물속에 살잖아.
9: 하마는 길고 뾰족한 송곳니가 있거든. 하마가 앙 꽉 물면 두꺼운 악어 가죽도 뻥 뚫어버린대.
1: 우와!
7: 역시 하마 대단하다.
9: 그치? 그럼 우리도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려 앙! 한글 과자를 먹을까?
5: 우와!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아기 괴수 대소동.
1: 여기는 부구족의 커다란 채소 농장.
0: 네? 호박이 몽땅 없어졌다고요?
2: 고고 고고 고고 고고.
3: 다른 농작물도 몽땅 사라졌어. 야는데.

채소들을 몽땅 훔쳐갔어 라고 하셔. 이상한 녀석들?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걱정 마!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그릴 수 있어! 라고 했어. 정말?

0: 이게 뭐야? 엄청 못 그렸잖아!
1: 사인해 줄까?
0: 잠깐. 근데 넌 어떻게 다 알아듣는 거야?
1: 얌튜브에서 보고 배웠어.
0: 뭐야? 둘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2: 잭, 농장에 도둑이 들었나봐. 슈퍼잭이 출동할 때야.

Oh, my God.

0: 잠깐만! 레오 박사님, 배부르면 얌전할 거라면서요! 지금 이게 얌전한 거예요!
1: 이 괴수 대비과에 분명 조종 방법이 있을 텐데. 어디 있지? 찾았다! 괴수를 조종할 수 있는 방법! 무서운 괴수를 길들여 조종하면 난 천하무적이다! 지금은 비록 아기 괴수지만 나중에 뭐 거대한 괴수가 될 테니까. 그러려면 우선 아기 괴수야.
2: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0: 저게 뭐야?
1: 틀림없어! 구구정 농장의 채소야!
2: 도둑들이 흘린 흔적이야, 슈퍼제!
0: 이걸 따라가자!
3: 휴, 겨우
4: 좋네. 절대 부서지지 않는 초강력 딸랑이가 필요해. 일단 연구실로 돌아가자.
5: 어? 박사님, 여기에 이렇게 놔두고 가도 돼요?
4: 걱정 마. 딸랑이가 없으면 아기 괴수를 쉽게 다루지 못하니까. 그리고 괴수를 환하게 하면 잡아먹힐걸?

0: 여기만 슈퍼지. 도둑 맞은 호박이야.
1: 그런데 도둑들은 어디 있지?
2: 어디 있지? 어? 이게 뭐지? 어?
3: 삐.
0: 괴물이다!
2: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3: 아,
0: 알았다. 얘는 악의 괴수야.
1: 혹시 그 책에 지금 이걸 멈출 방법은 안 쓰여 있어?
0: 없어.
1: 그만해.
0: 빅빅은 슈퍼잭이 좋은가 봐.
1: 그래, 고맙네. 근데 얘 이름이 빅빅이야?
0: 나도 몰라. 그냥 계속 빅빅, 빅빅 하잖아. 빅빅.
1: 그래, 빅빅. 이거 좀 그만 놔줄래?
0: 빅빅.
4: 어? 슈퍼잭, 어? 근처에서 레시피 스톤의 신호가 잡히고 있어요.
1: 어디요?
4: 신호를 보면 커다란 바위 밑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1: 커다란 바위? 이 바위가 확실해. 어서 들어보자.
0: 들어보자.
1: 배고파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2: 나도.
0: 힘이
2: 장사네.
5: 이번엔 절대 부서지지 않아. 아기 괴수야, 일어나야지.
6: 응? 없는데요?
5: 글쎄, 어디 간 거야? 슈퍼잭? 왜 우리 아기 괴수랑 같이 있는 거야? 또 내 계획을 방해하려고. 안 돼!
0: 레오 박사?
5: 슈퍼잭, 우리 아기 괴수랑 뭐 하는 거야?
1: 우리 아기 괴수?
5: 그래, 나랑 세계를 정복할 비장의 카드. 내가 걔 길들이려고 구구종 농작물까지 다 훔쳐서 먹이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1: 에? 채소 도둑이 너희들이었어?
0: 빅빅.
5: 아기 괴수, 당장 이리 와. 나랑 함께 세계를 정복하자.

0: 이쪽으로 가면 안 돼!
1: 진정해! 진정해!
2: 막을 수가 없어.
3: 빅빅은 너무 힘이 세.
4: 슈퍼제이! 아까 찾은 레시피 스톤이 있잖아.

0: 연출 레벨업!
1: 빅빅! 나랑 공놀이 하자!
2: 빅빅!
1: 슈퍼잭 준비됐어?
2: 응! 맡겨둬! 난 히어로라고!
1: 그럼 부탁할게 슈퍼잭!
2: 빅빅을 멈출 방법은 이것뿐이야!
1: 빅빅!
2: 잘한다 빅빅! 또 해봐!

드디어 큰 호박파이 축제의 하이라이트! 염염요리 사님의 대왕 호박파이를 공개합니다! 짜잔!

0: 만만해. 렛츠킥. 한 번 더. 렛츠어이런.
1: 포획 완료.
2: 와, 뭐야? 지민?
1: 요, 진정해.
2: 치사하게. 나 혼자서도 잡을 수 있었어.
1: 나한테 불평할 시간에 훈련이나 더 하지 그래?
2: 내가 좀 느렸나?
3: 부시오, 이러다 지각하겠어.
2: 뭐? 안 돼!

0: 오늘은 산사우리오와 공룡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죠. 공룡들이 나타난 건 10년 전부터로.
1: 어? 아, 죄송합니다.
0: 루시오, 그 슈트 하루 종일 입고 있을 거니?
1: 어?
2: 공룡을 구조하느라 정신이 없었나 봐요.
0: 자, 그만 집중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이노스터에게도 중요한 거니까. 3년 전 터널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로 인해 도시가 크게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됐죠. 산사우리오는 대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최강이라 불리던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자신의 모든 퀀텀 에너지를 쏟아부어 터널을 봉인했죠. 위험을 무릅쓴 선택이었어요. 터널은 전설의 다이노스터와 함께 사라졌고 위기는 막을 내렸답니다.
2: 그 전설의 다이노스터는 누구였나요?
0: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죠. 하지만 그 영웅의 퀀텀 다이노는 알아요. 그건 바로
3: 메가랩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를 닮은 공룡으로 랩터처럼 아주 빠르죠.
0: 역시 훌륭하구나, 에단.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피해를 입은 도시를 어떻게 복구했는지 알아볼까요?
2: 에단도 다이노스터에 관심이 있었구나. 전설의 다이노스터라.
0: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4: 안녕하세요.
5: 감사합니다.
6: 루시오, 우리 노래 부르러 안 갈래? 저번에 내가...
1: 다음에 가자, 제나. 에단! 잠깐만!
3: 어? 루시오, 무슨 일이야?
1: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설의 다이노스터에 관해 좀 더 알려줄래? 네가 잘 아는 것 같아서.
3: 좋아, 원한다면. 날 따라와.
1: 정말? 신난다!
3: 우리 집이야.
1: 우와... 집 진짜 좋다.
3: 부모님은 출장 중이시니까 편하게 있어도 돼.
1: 역시 넌 엄청난 모범생이었구나. 상도 이렇게 많이 받고.
3: 별거 아니야.
1: 혹시 이 사람이 전설의 다이노스터야?
3: 맞아, 그 사람이야.
1: 잠깐, 설마 네가 전설의 다이노스터야?
3: 아, 그건 아니고 우리 형이 전설의 다이노스터였어.

0: 뭐? 네 형이라고?
1: 사실은 네가 배트라는 걸 보면 형이 떠올라. 형의 다이노도 랩터 타입이었고 엄청 빨랐거든. 너처럼.
0: 뭐 내가 좀 빠르긴 하지. 어? 미안, 가봐야겠다.
1: 그래, 어서 가.
0: 다음에 더 얘기해줘.
1: 어, 알았어. 나야, 물건은?
2: 좋아, 다음은 뭐지? 윙시! 풀테라 스카이폴!

0: 건 놔!
1: 지금! 나한테 맡겨! 이대로 못 가지! 랩터 스파이크!
0: 저 녀석은 방해만 된다니까!
1: 내 실력 봤지?
0: 넌 그냥 거기서 구경이나 해.

0: 후트라 썬더 포켓! 하! 이걸로도 안 된다고?
1: 지민! 레드 더 드라이브!
0: 말도 안 돼. 저 스킬은... 내가 끝내주지! 프로스트 제타윙 출전!

0: 지금이야! 잡아! 소라는 이제 그게 자! 푸테라! 썬더 브레이크!
1: 우와, 대단해! 역시 제이민이야!

0: 보획 완료. 생각보다 끈질긴 녀석이었어.
1: 잠깐! 재민! 내 경험치는 어쩌고?
0: 너 그 스킬은 어떻게 쓴 거야?
2: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스킬을 쓰는 사진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봤지.
0: 그럴 리가 없어.
1: 아, 뭐야? 내 경험치는 하나도 안 남겨둔 거야? 제이미!
3: 뭐야? 조심해, 성냥! 퀀텀 다이놀지도 모른다고.
4: 그래, 어떻게 됐지? 쓸만한 걸 가져왔나?
3: 새로운 녀석을 잽싸게 잡아왔죠. 이 녀석은 마이아 사우라예요.
4: 퀀텀 마크가 없잖아. 이건 퀀텀 다이노가 아니라고.
3: 죄송합니다.
4: 받은 돈을 전부 토해내고 싶지 않다면 다음에는 진짜를 잡아오는 게 좋을 거야.
3: 알겠습니다.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타이큰의 주인은 누구?
1: 아, 그 난리만 아니었어도 내가 우승이었는데.
0: 어?
2: 어?
0: 안 돼! 꼬마야, 괜찮아?
2: 네, 괜찮아요.
3: 위험하게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해?
0: 조심하셔야죠. 어? 아저씨도 잘못했잖아요.
3: 뭐야? 욕 코딱지만한 게?
0: 아저씨 코딱지는

0: 네가 생각할 땐 차가 멀리 있어서 뛰어가면 될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야. 제일 좋은 건 차가 아예 없거나 멈춰섰을 때 좌우를 잘 살피며 건너는 거야.
1: 고마워요, 형.
0: 봤지? 나 안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파이어로봇 시켜줘.
1: 누가 파이어로봇라는 거야?
0: 어디가? 나도 파이어로봇 시켜줘.
2: 저 얄미운 꼬맹이가 어떻게 한 거지?
0: 그런다고 포기할 줄 알고?
3: 그간 메가시티에 마그마 X의 뒤를 이은 새로운 악당이 나타난 것 같다는 제보가 있었어. 그동안은 실체를 찾지 못해 확신할 수 없었는데 드론 대회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야. 이름은 일렉트로. 몸을 투명하게 숨길 수 있고 전기와 전파를 제어하는 장갑을 사용해. 그 외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 어쩌면 마그마 X보다 위험할 수도 있어.
4: 마그마 X보다요?
3: 그래, 그래서 우린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했지.
5: 에이, 그냥 타이탄이잖아요.
3: 그럼 그냥 타이탄인지 아닌지 한 번씩 타볼까? 준비됐으면 시작해.
2: 알겠어요. 가자, 타이탄!
6: 아이고.
1: 타이탄, 잘 부탁해. 너의 진짜 힘을 보여줘.

파이어로어 비상사태다. 컨테이너 항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컨테이너를 싣고 있던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다.

0: 어큘리스 액션!
1: 피닉스 액션! 이카로스 액션!
2: 흩어져서 구조하는 게 좋겠어.
1: 알았어. 그럼 나는 불을 끌게.
0: 좋아. 쓰러진 컨테이너는 나한테 맡겨.
2: 시작하자.
3: 도와주세요.
0: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2: 감사합니다.
0: 그럼 어디? 이거 다 정리하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2: 여긴 걱정하지 마.
4: 여기에요, 여기. 우리 좀 구해주세요.
2: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어디 쓸만한 게? 오, 저거면 되겠어. 다들 천천히 이 위로 넘어와 엎드리세요.
4: 알겠어.
2: 아슬아슬했네.

자자자자! 빨리 꺼져라, 꺼져! 여긴 끝났고, 다음 주에.

0: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1: 수고들 했어. 너희들 덕분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어서 다행이야.
2: 그렇지만 출동하느라 저만 타이탄 못 탔잖아요. 나 정말 억울해.
3: 아, 정말.
2: 뭐지?
0: 어서 도망쳐! 도와주세요!
4: 마리 팀장님, 허클레스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1: 이안, 타이탄, 타이탄으로 막아!
2: 제가요?
5: 그래,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 이안, 너뿐이니까.
2: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타이탄, 아무도 다치게 할 순 없어. 어서 가서 사람들을 구하자!
0: 자, 이쪽이요! 이쪽!
2: 타이탄 액션! 이 타이탄 진짜 대단한데? 어때? 타이탄의 진정한 힘이! 내가 바로 타이탄의 주인이라 이거야!
6: 아, 그게... 저게 맞아? 뭔가 어설픈데?
3: 그러게, 아무래도 이상해.
2: 아이, 뭐해! 빨리 도와주지 않고!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횡단보도 안전에 대해 OX 퀴즈로 알아볼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땐 차도에 딱 붙어 서 있는다. OX
3: X! 차와 부딪히거나 차도로 밀려갈 수 있으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기다려요.
1: 정답이야. 다음 문제.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건너기 시작한다. O, X?
7: X! 초록불로 바뀌더라도 바로 뛰어들어가면 위험해요. 차가 멈추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도록 해요.
1: 정답! 시간이 다 됐네?
2: 어? 아직 전 시작도 못했는데요. 타이탄도 늦게 탔잖아요.
1: 이안은 다음 시간에 기회를 줄게. 그럼 다음 임무까지
8: 안전!

이상한 소년 제이. 학사님도 참, 그냥 내가 타이탄을

0: 하면 되는데. 내가 타이탄의 진정한 힘을 끌어냈잖아. 안 그래 얘들아?
1: 이것도 타이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구나.
2: 그건 아닌 것 같아.
0: 뭐라고? 이 배신자들!
3: 됐고, 빨리 훈련이나 하러 가자.
4: 힘내.
0: 얘 편도 좀 들어줘라. 찾았다, 바이어로버.
5: 오늘은 호흡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훈련이다. 모두 준비, 시작!
0: 잠시만요, 대장님! 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6: 넌?
5: 아는 애니?
7: 잘은 모르는데 제이라고 파이어로보 시켜달라며 쫓아다니고 있어요.
0: 환자 발생! 환자 발생! 호흡이 없습니다. 거기 뾰족머리 아저씨, 119 좀 불러주세요. 심폐소생술 실시! 심폐소생술은 스스로 뛰지 못하는 심장을 눌러서 뛰게 하는 것. 호흡과 맥박이 없으면 강한 압박으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실시해야 하죠. 호흡이 돌아왔어요. 안전!
5: 와, 정말 대단한데?
0: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저도 파이어로보 시켜주세요.
5: 그래도 그건 안 돼.
0: 왜요?
5: 너는 아직 너무 어려. 파이어로보는 보기보다 위험하거든.
0: 그래, 훈련과 실제 상황은 전혀 달라.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7: 아마 넌 무서워서 오줌 쌀걸?
0: 오줌 안 싸거든. 저도 시켜주세요. 네? 하늘에서 아빠가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5: 하늘에서 아빠가?
0: 저도 아직 이르다는 건 알지만, 하이어로보가 되어서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8: 비상 상황이다. 내가 빌딩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빌딩의 중간층과 상층부에 있는 크레인에 고립된 작업자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무튼 넌 좀 크고 나서 어? 어디 갔지?
1: 누가 포기할 줄 알고?
2: 자, 빨리 끄자고!
3: 허클리!

0: 차! 이파르스 액션!
1: 차! 하! 난 우선 화재 진압을 도울게!
0: 그럼 내가 중간층으로 간다! 이래서는 안쪽으로 진입할 수 없겠는걸?
1: 이카루스, 그쪽은 어때?
2: 크레인에 있던 인부는 지금 막 구조했어. 그리고 중간층은 무리야. 위에서 봐도 불길이 너무 심해. 인부들의 위치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
1: 그럼 어떡하지?
3: 타이탄으로 길을 터볼게. 그런 뒤에 바로 진입하는 거야.
2: 알겠어요!
0: 일단 앉기는 했는데. 안 돼! 부딪힌다! 뜨거워!

0: 여기에요, 여기!
1: 찾았어!
2: 괜찮으세요? 이제 걱정 마세요.
3: 믹스 등장! 꽉 잡으세요.
4: 역시 파이어 로보야. 좋았어. 어서 서둘러.
3: 조심하세요.
5: 오, 재밌겠군요.
3: 뭔데?
1: 어? 이런!
3: 키!
6: 미안, 태우! 괜찮아?
5: 그렇게는 안 되죠! 내 쇼에 끼어든
3: 허리예요. 세나, 괜찮아? 일렉트로 저 녀석?
7: 건설 차량과의 힘의 차이가 너무 커. 좀 더 신중히 움직이자.
4: 역시 타이탄밖에 없겠군. 이안, 타이탄에 탑승해라!
3: 알겠어요! 어? 문이 안 열려요!
7: 뭐? 아, 그럴 리가... 어? 어? 아, 제이? 네가 왜 거기 있니?
8: 아, 무서워요! 저 좀 내보내주세요!
4: 그래서였구나. 아, 제이라고 했나?
8: 네? 네!
4: 아무래도 타이탄이 널 주인으로 인정한 것 같구나. 그러니 지금은 네가 일렉트로를 막아야 한다.
8: 제가요?
7: 안 돼요! 제이는 너무 어리다고요.
4: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타이탄은 아마도 저 아이의 나이가 아닌 가능성을 본 것 같네.
7: 하지만...
8: 못해요! 무섭단 말이에요!
3: 야, 꼬맹아! 하늘에서 지켜보실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맞아! 좋아, 해볼게!
1: 그래, 부탁할게!
5: 아직 즐길 게 남아있어. 다행이군요.
4: 그럼
3: 갑니다! 타이탄, 나와 함께 메가시티를 지키는 거야! 가자! 타이탄, 액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로봇은 응급처치 훈련을 했지?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알아볼까?
0: 제이가 불 무서워하더라고요. 불이나 뜨거운 물에 데였을 때는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하죠?
1: 그럴 때는 뜨거운 열이 피부를 파괴하지 않도록 바로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서 데인 곳을 식혀야 해.
2: 잠깐만요. 상처 부위를 식힐 때는 얼음이나 얼음팩을 사용하면 안 돼요.

0: 맞아. 그리고 나서 붕대로 감고 병원에 가야 해요.
1: 그리고 대인 상처에 옷이 붙어 있다면 억지로 떼지 말고 가위를 사용해 주변 옷을 잘라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2: 안전!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천사들의 합창이 이런 걸까?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야.
1: 번개맨도 알지 못했다. 이토록 아름다운 노래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게 될 줄은.
2: 번개톡이 왔습니다.
0: 응? 번개톡?
3: 빈소년 합창단 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우유빛깔 슈베르트님이 입장하셨습니다. 귀염귀염 하이든님이 입장하셨습니다.
4: 번개맨 안녕.
1: 안녕.
4: 빈소년 합창단 굉장하지?
1: 빈소년 합창단 멋집 폭발.
4: 자랑 뿜뿜. 나 하이든도 빈소년 합창단 출신이야.
1: 하트 뿅뿅. 나 슈베르트도 빈소년 합창단 출신.
4: 아, 나의 소년 시절이요.
0: 우와, 슈베르트와 하이든도 어렸을 때 빈소년 합창단원이었다고요?
4: 아, 참, 소식 들었어? 세 단원 뽑는데.
3: 빈소년 합창단 오디션 지원서가 도착했습니다.
4: 이상한 지원자는 없어야 할 텐데.
5: 저기요, 나도 지원 가능? 나야 좀비계의 테너 이빨래족. 나도 빈소년 합창단 오디션 보러 왔다 이거야. 난 뽑기만 해봐. 자, 그럼 시작해볼까? 찐찐찐찐찐이야 이빨해적 찐이야.
6: 이빨해적 탈라.
5: 두껍보자! 니들 어느 나라야? 복수할 거야!
7: 위험해!
5: 번개맨! 도와줘!
0: 걱정 마. 빈소년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소리 번개맨이 꼭 지켜줄게. 번개아이, 빈소년 합창단 어디 있는지 알려줘.
3: 빈소년 합창단 말씀이십니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검색되었습니다.
0: 오스트리아. 좋아. 오스트리아로 번개 이동!

0: 오스트리아는 눈 덮인 산 알프스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거리마다 악기 연주가 끊이지 않고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음악의 나라이기도 하답니다.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호프부르크 왕궁과 돌로 지어진 슈테판 성당이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 소년 합창단뿐 아니라 성 플로리안 소년 합창단도 오스트리아 3대 소년 합창단으로 손꼽힌답니다. 잠시 노래 들어볼까요?
1: 꾀꼬리 같은 목소리 시려 시려 시려 팍팍 꺼버려 요렇게 좋아 좋아 기대하시라 꽃기요 합창단으로 변신 슈바라 슈바라 이야
2: 안돼 멈춰
1: 아니 또 번개맨 왜 자꾸 쫓아와서 방해하는 거야
2: 이빨의 적단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1: 응? 정말 정말?
2: 그럼 기대도 좋다고. 어디 보자. 여기 어디 있었는데?
1: 아, 정말이야 정말이야. 빨리 줘 빨리 줘.
2: 자 받아라. 번개 파워.
1: 아, 이게 엄마야. 슈타 괴물. 도박하자. 두고 보자 번개맨.
3: 이야, 번개맨이 우리 합창단을 지켜줬어.
4: 고마워, 번개맨.
3: 빈소년 합창단에서 쏜다.
0: 빈소년 합창단 이름으로 기프티콘이 도착했습니다.
2: 우와, 오스트리아 빵. 꼭 삼봉우리처럼 생겼네.
0: 노케를이라는 빵이에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감싸고 있는 세계의 산봉우리에 눈이 쌓인 걸 보고 만든 빵이랍니다. 어머나? 잘츠부르크가 궁금해졌다고요? 그럼 잘츠부르크로 가볼까요? 잘츠부르크의 게트라이데 거리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중 하나랍니다. 간판이 정말 예쁘죠? 신발 가게, 우산 가게, 시계 가게. 간판 그림만 봐도 뭘 파는 가게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 글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만든 간판이라고 해요. 이곳은 미라벨 궁전. 미라벨 정원은 화려한 꽃들이 마치 왈츠를 추듯 가득 피어나 아름다운 정원으로 손꼽힌답니다. 이 노란색 집은 누구네 집일까요?
5: 우리 집에 어서 오세요. 여기가 바로 저 모차르트의 집이에요. 요건 내가 만든 악보. 그리고 요건 내가 치던 피아노. 아, 난 바이올린도 잘 켰죠. 뭐,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다섯 살 때부터 벌써 작곡을 시작했고 여섯 살 때 연주여행을 다녔답니다.
6: 천재?
7: 꽃미남?
8: 한마디로 완벽남?
1: 아 뭐야 짜증나 이 나라는 음악 때문에 행복이 막 넘쳐 흐르잖아 음악 됐지 됐지 미워 미워 됐지 됐지 음악 따위 몽땅 사라져버려라 슈바라 슈바라 됐지 됐지야 모차르트 음표들이요 까까 까마귀가 튀어라 슈바라 슈바라 까까야
6: 이럴 수가 나의 음악들이 사라지고 있어 번개맨 도와줘
2: 멈춰
1: 예, 번개맨
2: 아름다운 음악을 사라지게 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1: 에이, 화났나 봐 어떡해 어떡해 얼른 도망가자
2: 용기 기회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0: 정말 다행이야. 사라졌던 음악들이 돌아왔어.
1: 황제토끼 왔습니다.
0: 어? 모차르트한테서 번개토끼?
2: 사라진 음악을 찾아줘서 고마워. 번개맨, 내 마음속에 저장!
3: 번개맨을 마음속에 저장하시겠습니까?
2: 예스, 예스, 예스! 뮤직이 so wonderful! 음악이야말로 오스트리아를 지켜주는 슈퍼파워! 자, 이제 우리 오스트리아의 비밀 소대원을 소개하지!

0: 권기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오스트리아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오스트리아에는 짭짤한 소금 위에 세워진 도시가 있다.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잘츠부르크는 소금의 성이란 뜻이에요. 옛날엔 소금이 귀해서 소금 광산에서 채취한 소금은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었답니다. 주황색 바위 같다고요? 소금 맛이 나는 바위, 아면이랍니다.
2: 흥칫뿡! 오스트리아는 아직도 노래 중? 채! 나도 합창단 하나 만들었거든? 이빨 헤어져 합창단! 찐찐찐찐찐이야! 이빨을 적진이야! 으아! 번개맨이다!
3: 이빨을 적도 음악이 좋은가 봐요. 역시 음악은 악당마저 사랑하게 만드는 슈퍼파워! 또 만나요, 오스트리아.

0: 김일성의 번개맨. 폼페이테 탈출. 2000년 전 로마 제국으로 간 이빨 해적 콜로세움에서 망신을 당하는데, 시간을 거꾸로 돌려 서기 79년 폼페이로 가게 되고, 그날이 폼페이 최후의 날일 줄이야. 운명의 시간은 가까워 오는데.
1: 번개 이동 완료. 이곳이 폼페이란 곳인가? 시끌벅적하니 다들 즐거워 보이는데 곧 화산이 폭발한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일단 이빨 해적을 찾아서 빨리 돌아가야겠어.
2: 서기 79년 폼페이 최후의 날. 아직은 평화롭기만 해요. 사실 폼페이는 로마에서도 가장 잘 살았던 상업도시였어요. 폼페이 시장으로 가볼까요? 2000년 전 폼페이에는 이미 세탁소도 있었고, 액세서리 가판대도 있었고, 지금의 패스트푸드점과 비슷한 골목식당도 있었고, 폼페이 최고의 맛집인 빵집까지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0: 페이 골목 식당이 이 근처라고? 맛있는 냄새. 저쪽. 저쪽 저쪽.
1: 이빨에 좀.
0: 번개만. 귀찮게 왜 따라다니는 거야?
1: 얼른 피하는 게 좋을 걸. 폼페이는 곧 폭발한다고.
0: 폭발이라니 뭔 소리?
1: 저길 봐.
0: 응?
1: 바로 오늘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되어 있다고.
0: 화산 폭발?
1: 그래, 1500년 동안 화산재에 묻히고 싶지 않다면 어서 빨리 돌아가. 번기아이, 화산 폭발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2: 화산 폭발 3초 전, 2초 전.
0: 엄마야! 시간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시간은 빨리 2020년대 로마로 간다! 빨리
3: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번개맨은 시간의 블랙홀을 넘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1: 번개 이동 성공. 친구들, 번개맨이 무사히 돌아. 그런데 여긴 어디지? 번개아이, 알려줘.
2: 번개맨 돌아와서 기뻐요. 여기는 2020년의 폼페이예요.
1: 여기가 그 화려하던 폼페이라니. 그런데 이상한 걸? 화산재에 묻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모습을 드러낸 거지?
2: 맞아요, 번개맨. 폼페이는 화산재에 묻혀 있었다가 1500년 후에야 발견되었어요. 화산 폭발로 인해 묻혀 있었던 폼페이의 잔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답니다.
1: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안타깝군. 번개맨이 폼페이의 역사를 바꿀 수만 있다면. 번개톡?
2: 세계의 비밀 소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4: 번개맨! 역사를 바꾸는 건 옳지 않아. 더 큰 혼란이 온다네.
1: 누구세요?
4: 달력 황제, 율리시스.
1: 달력이라고요? 어리둥절.
2: 율리시스 황제님이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1: 율리시스 달력?
4: 나 이런 사람이야, 달력 만든 사람.
1: 정말 대단한 왕이시군요.
4: 왕 아니라 황제거든.
1: 아, 네.
4: 시간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그것도 내가 한 말.
1: 이빨 해적이 한 말인 줄.
4: 감히 내 흉내를 이빨 해적한테 전해. 시간을 맘대로 하는 건 절대로 용서 못해!
1: 맞아. 시간을 맘대로 바꿔선 안 돼. 시간은 곧 역사니까. 오, 좀 멋진데? 시간은 곧 역사니까. 시간은 곧 역사니까요! 시간은 곧 역사니까.
2: 번개맨.
1: 그나저나 이빨 해적은 무사히 돌아왔나? 악당이긴 해도 좀 걱정되는걸.
0: 나야 무사히 돌아왔지. 영원히 죽지 않는 이빨 해적님이시니까.
4: 진짜? 리얼리?
0: 응? 누구냐 넌?
4: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진실의 입! 거짓말을 하면 나한테 큰 벌을 받게 돼! 이래 봬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입이라고!
0: 아,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네? 에이, 양철이!
4: 직접 해보면 알 거 아니야!
0: 그럼 한
5: 앞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4: 거짓말 하지 마라.
5: 뭐야? 거짓말인 거 어떻게 알았지? 도망가자!
2: 여기는 이탈리아 예술의 도시 피렌체예요. 피렌체는 예술이 활짝 꽃을 피웠던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지였어요.
6: 나만 봐도 얼마나 예술적인지 알 수 있겠지?
2: 미켈란젤로 광장에 서 있는 다비드 상도,
7: 예술하면 나 비너스,
2: 우피치 미술관의 비너스의 탄생도, 모두 모두 피렌체가 얼마나 예술을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5: 해적계의 아티스트, 이빨 해적도 실력 발휘 한번 해봐.
2: 와우, 해적들의 예술 세계는 과연 무엇?
5: 한마디로 낙서? 혹은 작품 파괴?
8: 하국이야.
7: 안 돼.
8: 도와줘, 번개맨.
5: 이쪽도 다 그려볼까나?
1: 여기 있었구나, 이빨 해적. 용기, 기회,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0: 잠깐, 번개 파워!
5: 일단 도망! 슝! 여기 있으면 못 찾겠지롱. 어서와. 마침 잘 됐군. 몇백 년 동안 서 있어서 다리에 쥐날 뻔했는데. 어잉? 누구요? 다비드 발차기 나가신다! 슛!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들 만나보면 깜짝 놀랄걸? 쉿! 우리들도 세계의 비밀 소대원이거든. 자, 시작해볼까?

0: 권기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이탈리아의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진실의 입. 사실은 하수구 뚜껑?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 진실의 입에 새겨진 얼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트리톤의 얼굴이에요. 원래 길 건너 헤라클레스 신전의 하수구 뚜껑이었답니다.
2: 이탈리아에서의 시간여행 정말 잊지 못할 모험이었어. 무엇보다 번개맨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지. 그리울 거야, 이탈리아.

0: 세계 비밀 속에 던져라.
1: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2: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3: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4: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행할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8.9점.
1: 9.9점.
3: 10점, 100점이요.
4: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0: 빨리 와. 오늘은 뭐 할까?
1: 그러니까.
0: 어? 제국주의? 제국주의? 좋은 건가?
2: 형아, 이럴 땐 해보면 되지.
3: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4: 시간을 달리는 제국주의 이야기. 1800년
0: 우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5: 안 되지요.
0: 안 되겠지요.
1: 연설하는 것 같은데. 어,
0: 감기야. 잠깐만. 여기 어디지?
6: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6: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와.
4: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4: 그럼 추사위를 던져주세요.
0: 이야, 이 표정 움직이네.
1: 야, 이 진짜 잘하네.
0: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4: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8: 온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 대영 제국의 힘이 뻗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4: 예.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0: 어? 산업혁명? 그 뭐예요?
9: 아, 산업혁명을 모르는구나. 그럼 산업혁명부터 알아야겠네. 그게 뭐냐면
10: 1700년대 후반 영국에서 방적기와 기계를 움직이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던 걸 기계가 만드니까 물건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해. 그런데 한꺼번에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
0: 아, 이거 문제요, 문제. 살 사람은 다 사서 물건이 통 팔리지를 않네. 이러다 망하겠어요.
9: 아, 이거 우리 공장도 그래요. 공장 멈출 수도 없고 이걸
0: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정부에 얘기해 봅시다.
9: 오, 좋습니다. 갑시다. 빨리 갑시다.
10: 결국 자본가들은 나라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
11: 물건은 자꾸 쌓여가는데 더 팔리지도 않고, 아, 이러다 공장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9: 공장들이 망하면 나라도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대책 좀 세워주세요.

0: 주세요.
1: 가만.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0: 오, 그래요. 식민지가 많으면 원료를 싸게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영토도 넓힐 수 있겠네요. 해봅시다.
2: 좋습니다.
3: 이렇게 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했던 영국은 힘이 약했던 인도 일부부터 식민지로 만들어서 남아도는 영국의 제품을 독점해서 팔았고 식민지의 원료를 싼 가격으로 공급받아 이익을 보자 식민지를 더 넓혀나갔지. 그러던 중에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게 된 거야. 하지만
4: 우리가 하란 대로 하란 말이야.
3: 청나라는 인도처럼 식민지로 만들기엔 쉽지 않은 나라였지.
5: 어떻게 할 거요? 대책을 얘기해봐요.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소.
6: 저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5: 응? 아편? 그거 마약 아니요?
6: 그렇긴 한데 우리야 돈만 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 그랬어. 영국은 이익에 눈이 멀어 아편을 청나라에 팔고 말았던 거야. 그러자
7: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선은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8: 예, 폐하.
3: 청나라는 아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자 결국 아편 금지령을 내리며 영국의 아편을 몰수해버렸지. 이 일로 영국은 청나라를 상대로 두 번의 아편 전쟁을 일으키는데 두 번 다 영국이 승리했어. 이때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를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갔어. 그러면서 영국의 욕심은 멈추지 않고 더 커져만 갔지.
9: 저는 우리 대영제국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것을 원합니다.
4: 저 폐하, 이 아프리카 남쪽에 다이아몬드가 널려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땅을 차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9: 좋습니다. 좋아. 온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 대영제국의 힘이 뻗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4: 예.
3: 이렇게 영국은 무력으로 인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본격적인 식민지 정책을 펼쳐 큰 이득을 챙겼는데
4: 빨리빨리 안 움직여!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10: 아유, 저희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4: 그래서 뭐 잘했다는 거야!
3: 그랬어. 영국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또 식민지의 자원을 빼가는 아주 나쁜 짓을 하며 점점 부강해졌어. 이런 영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식민지를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 했는데
10: 우리도 영국처럼 식민지가 있어야 남아도는 물건도 팔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4: 폐하, 인도 쪽은 영국이 다 먹었지만 베트남 쪽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10: 그래? 그럼 영국이 먼저 손 뻗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차지하자.
5: 다들 식민지를 만든다 이거지. 거기에 우리도 빠질 수 없지. 우리도 식민지 만들어.
3: 이렇게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자기 나라만의 이익과 부를 쌓기 위해 약한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를 늘려나간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야.
11: 아, 정답.
12: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11: 제국주의.
12: 네, 정답입니다. 예!
5: 아니, 근데 막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12: 맞습니다. 제국주의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지배하면서 남아도는 상품을 팔고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5: 진짜 나빴다.
4: 진짜 나빴다.
13: 다들 자기네 나라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뭐.
12: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도 들어가 볼까요?
10: 진짜 또 움직여.
5: 오, 많이 갔다.
12: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4: 이번엔 제가
13: 잘해.
4: 오야,
12: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백인들이 저런 미개한 흑인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니까.
1: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땡땡 우월주의를 내세웠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2: 뭘까?
3: 너희들 힘세다고 약한 친구들 때리면 돼, 안 돼?
2: 안 되죠.
4: 그렇지. 그건 나쁜 짓이지. 그런데
5: 당시 제국주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4: 왜냐하면
6: 미개한 흑인종, 황인종을 그냥 두고 우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0: 안 되지요.
6: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를 많이 늘려서 미개한 아프리카 흑인종, 아시아 황인종들을 우리 반이라도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7: 아, 맞습니다.
6: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5: 이렇게 제국주의 나라 사람들은 우월한 백인들이 열등한 유색인종들을 깨우쳐줘야만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했거든. 거기다 자기들이 지배하기 쉽게 식민지 사람들에게 게으르고 무능해서 못 사는 거라고 세뇌까지 시켰지.
0: 뭐야? 이거밖에 못했어? 쟤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야.
8: 우리처럼 잘 살려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0: 해치기 전까지 다 채워놔.
8: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6: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
8: 열심히 해서 우리도 잘 살자.
5: 세뇌를 당한 식민지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만 했지만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만 했는데, 심지어
9: 어머, 얼마나 안 씻었으면 얼굴이 이렇게 까매?
10: 동물이랑 똑같다니까.
11: 엄마, 쟤네들 불쌍해.
9: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
12: 이거 먹어?
9: 봤지? 먹을 거 주는데도 고맙단 말도 안 하잖아. 저게 다 미개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10: 그래, 불쌍한 게 아니라 쟤들이 우리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9: 가자, 교육이 안 좋다.
5: 프랑스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동물처럼 가둬놓고 전시하기도 했어. 이런 악행도 모자라 벨기에의 식민지였던 콩고에서는
0: 뭐야, 할당량을 못채웠네?
8: 콩고가 안 나와.
6: 할당량 못 채우면 손목 자른다고 했어, 알았어? 야, 따라와.
5: 이렇게 벨기에 사람들은 콩고인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며 부를 늘렸는데, 이때 죽은 콩고인이 무려 천만 명이 넘었어. 백인들은 이렇게 식민지 사람들을 학살하고 착취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식민지에서 자원을 빼가기 위해 놓은 철도와 공장을 자기들이 준 혜택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지.
12: 우리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철도도 놔주고 공장도 지어주는데 고마운 줄을 모른다면서?
13: 미개해서 그래? 네, 미개해서.
0: 우리 백인들이 저런 미개한 흑인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니까.
5: 이렇게 백인이 우월하고 다른 인종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백인 우월주의야.
1: 아, 정답!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내세운 땡땡 우월주의는
14: 백인 우월주의!
1: 네, 정답입니다! 예! 제국주의 나라들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한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식민지를 침략해서 지배하였고, 우월한 백인들이 미개한 식민지 사람들을 문명사회로 이끈다는 백인 우월주의로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 진짜 나빴다.
15: 진짜 나빴다.
1: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8: 어? 문 열렸다. 어.
0: 얘들아, 안녕.
4: 잘들 있어.
0: 안녕.
8: 건강해.
4: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어땠나요?
4: 재밌었어요.
1: 저도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16: 얘들아, 더우니까 내려와서 빙수 먹자.
8: 오, 빙수.
4: 빙수.
8: 녹지마, 녹지마.
0: 아, 시간 형아.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어디 대마?
1: 에이크. 형아, 형아가 내 공룡채 가져갔지?
2: 내가? 아니.
1: 비켜봐.
2: 왜?
1: 비켜봐.
2: 뭐?
1: 어, 저기 과자 있다.
2: 과자? 과자? 과자? 과자 어디?
1: 아이. 아이. 여기 있잖아. 내 공룡채.
2: 걸렸네. 어? 이거 뭐지?
1: 어? 이거 못 보던 건데?
2: 어? 어? 누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나?
1: 아이, 설마.
2: 아, 열어봐. 이거 뭐지? 그게? 꺼내봐. 뭐지 이게? 이거 우리 열어보자.
3: 괜찮을까?
2: 하나, 둘, 셋. 카드다.
1: 어, 나도 줘.
2: 저.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1: 어떻게?
2: 카드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1: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2: 왜 안 되지?
4: 시간을 달리는 프랑스 혁명과 루이 16세 이야기.
2: 뭐지?
4: 1791년.
5: 잡아라!
6: 그런데 이들은 누군데?
7: 전 영길인데요.
8: 전 승환인데요.
9: 근데 여기가 어디지?
4: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은 시간을 달려서 2020년에 오셨습니다.
10: 나 돌아갈래.
4: 원래로 돌아가려면 주서위를 던져 이 게임을 끝내야 합니다.
9: 그럼? 요걸 던지면 되는 건가?
4: 주사위는 총 4번을 던질 수 있고 대신 여러분이 오신 시대에 관한 문제를 풀면 보너스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안 되고 영길, 승환 친구만 풀 수 있습니다. 친구들, 퀴즈에 도전하시겠습니까?
11: 도전해! 도전해! 도전해!
9: 도전하겠습니다.
2: 퀴즈는
9: 해야지.
4: 네!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9: 그럼 제가 먼저 굴려보겠습니다.
2: 오, 일곱 칸.
4: 그럼 첫 번째 문제.
12: 사람들에게 쫓겼던 이 두 사람은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였는데요.
13: 백성들이 우리 얼굴 모른다면서요.
12: 그러니까요. 변장을 했는데 어떻게 알아봤지?
4: 변장을 한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아본 시민 때문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잡히게 되는데요. 시민은 이것을 보고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2: 그건 내가 자신 있어. 그날 그 프랑스 궁에서 왕의 가족들이 사라진 거야.
2: 어?
12: 그래서 그냥 프랑스가 뒤집어졌었거든.
9: 왕이 사라져버린 건가?
14: 어디로 갔을까?
9: 이거 어디 갔지?
13: 당신 말이 맞군요. 우리를 전혀 못 알아봅니다.
12: 제 말이 맞죠? 에야.
13: 아유,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9: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14: 그냥 귀족부인가 하인 같은데?
12: 아! 왕이다.
0: 뭐?
12: 왕하고 똑같이 얘기했잖아.
6: 왕 얼굴 본 적도 없으면서
12: 왜 본 적이 없어? 그 금화의 얼굴이 딱 박혀 있는데.
0: 왕이다.
8: 왕이다.
0: 왕이다.
8: 왕이다.
0: 왕이다. 왕이다.
12: 결국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잡히게 된 거야.
1: 아, 정답!
4: 자, 시민은 무엇을 보고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아봤을까요?
1: 금화!
4: 네, 금화 맞습니다. 왕의 힘이 아주 강한 정치체제를 절대왕정이라고 하는데요. 절대왕정 국가의 특징은 살아있는 왕의 얼굴을 화폐에 넣는 거랍니다. 왜냐고요?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죠. 자,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와! 세 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2: 이번엔 제가 한번 굴려볼게요.
15: 아, 그래.
12: 잘해.
1: 얏!
4: 우와. 두 번째 문제.
0: 태아.
12: 우리 변장을 해요? 변장이요?
4: 1791년 6월 20일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튤리르 궁을 빠져나가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12: 아, 궁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 아, 이 얘기는 좀 긴데 한번 들어봐.
2: 네.
12: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7년 동안 했거든. 그래서 프랑스가 돈을 엄청 많이 쓴 거야. 근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하겠다고도 전쟁을 하고. 그래서 미국한테 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군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왕이 귀족들을 부른 거지.
1: 예? 세금을 내라니요, 폐하.
16: 그런 법은 없습니다.
1: 세금은 시민들이 내는 거죠.
12: 근데 생각 좀 해봐. 잘 사는 왕이랑 성직자랑 귀족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세금을 내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2: 안 좋겠죠.
8: 그래서 화가 난 시민대표들이 국민의회를 만들어서 이 헌법을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
12: 그래서 왕이 사과도 하고 헌법도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딴 생각을 하네.
2: 내가 대프랑스의 왕인데 백성들한테 사과를 하라니. 내가 왕인데.
1: 대하, 이번 귀에 군대를 불러서 국민의회인지 뭔지를 없애버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17: 어머, 그거 좋은 생각.
1: 어차피 백성들은 총도 무기도 없으니까. 그럼 됐지.
4: 이렇게 왕이 군대를 모아 국민의회를 없애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파리 시내에 모인 거야.
16: 여러분, 왕이 군대를 모아 파리로 보낸다고 합니다.
1: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16: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요.
7: 기회는 힘! 우리도 무기를 듭시다!
16: 듭시다!
7: 듭시다!
4: 그러다가 이틀 뒤에
1: 우리도 무기가 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4: 우리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총과 화약을 손에 쥐게 됐고 이렇게 그냥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거야. 총과 무기가 있던 우리 혁명군이랑 군대는 석 달 가까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는데

0: 파리는 우리 군사들이 곧 정리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 좋아, 좋아. 뭐 시민들보다야 우리 군사들이 더 잘 싸우겠지.
2: 루이 16세는 파리에서 떨어진 베르사유 궁에서 지내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지.
3: 안 되겠어요. 왕을 파리로 데려옵시다. 우리들이 앞장서서 베르사유로 가자고요.
2: 참다 못한 여성들이 앞장을 서서 베르사유 궁으로 가서 외쳤지.
3: 빵을 달라!
4: 빵을 달라!
3: 빵을 달라!
2: 결국 루이 16세가 항복을 하고 파리로 끌려오게 된 거야. 그런데
5: 왕은 없어야 합니다. 혁명을 했는데 왕이 왜 필요해요? 그래도 국민들은 왕을 완전히 쫓아내는 걸 싫어합니다. 정치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하고 왕은 그대로 두는 게
2: 혁명
5: 맞아요.
2: 혁명 의회에서는 왕을 없애는 문제로 매일 그냥 싸워댔어.
6: 아니,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자꾸 나를 가지고 싸워? 무섭게.
7: 설마 우릴 죽이진 않겠죠?
6: 너무 무서워.
7: 배야, 우리 오스트리아로 가요. 우리 오빠가 왕이잖아요.
6: 조수, 오스트리아로 가서 힘을 길러서 내 왕권을 되찾읍시다. 아니 근데 이 궁에서는 어떻게 나가지?
7: 맞다, 밖에 혁명군들이 감시하고 있을 텐데.
6: 아, 배야,
7: 배야,
6: 우리 변장을 해요.
7: 그렇게 변장을 해서 바렌까지 오게 된 거야.
2: 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안의 뜨는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8: 정답! 오스트리아!
2: 네, 정답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왕권을 빼앗긴 루이 16세는 왕을 없앨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오스트리아로 가서 잃어버린 왕권을 찾을 힘을 모으려고 했던 거죠.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다섯 칸 이동 했습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9: 제가 굴려볼게요.
6: 잘 굴려. 야,
9: 네 칸.
6: 네 칸.
9: 거의 맞다.
2: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려다가 실패한 뒤에 큰 사건이 또.

0: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일까요?
1: 저때 말이야. 그 루이 16세하고 왕비랑 그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걸 알고 사람들이 다툼을 돌렸거든.
0: 그래서 시민들이 감옥에 가둬버렸어.
1: 그랬더니 그 마리 앙뚜아네트 오빠인 오스트리아 황제가 화가 잔뜩 났던 거야.
2: 감히 내 동생을 잡아가둬? 으이씨. 안 되겠다. 여봐라. 지금 당장 내 동생 마리 앙뚜아네트랑 루이 16세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1: 오스트리아 황제가 전쟁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루이 16세를 돌려놓으라는 거야.
3: 지들이 뭔데, 어? 프랑스는 이제 시민의 나라야.
1: 전쟁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 응?
4: 이럴 거면 우리가 먼저 오스트리아를 쳐들어가는 게 나아.
1: 오히려 프랑스 시민들을 더 화가 나게 만들어 시민들이 군대에 막 지원해서 오스트리아를 먼저 공격을 하면서 드디어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났던 거야.
5: 아하! 정답!
0: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탈출에 실패한 뒤에 생긴 큰 사건은
6: 프랑스 혁명 전쟁!
0: 정답! 맞습니다! 야! 프랑스 혁명 전쟁은 유럽의 왕정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1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프랑스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보너스 이동해 볼까요?
7: 이제 갈 수 있다. 메이스북 안녕.
8: 메이스북 안녕.
7: 우와, 진짜 재밌다.
0: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아쭈.
7: 와, 대박 재밌다.
9: 형아, 우리 한 게임 더 할래?
7: 그럴까?
10: 얘들아, 밥 먹자.
7: 밥 먹을까?
9: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빙글빙글빙글 얍!
1: 어? 뭐하는 거야?
0: 이거 빙글빙글 얍놀이 친구한테 배웠다.
1: 또 그러다 주스 흘리면 엄마도 혼난다.
0: 어? 그러면 그만둬야겠다. 그럼 누나 나랑 코끼리코 돌기 할래?
1: 뭐? 싫어.
0: 왜?
1: 코끼리코 돌기 하다 멈추면 얼마나 어지러운데.
0: 정말?
1: 그래. 또 누나의 코끼리코 돌기 이야기 기억났나?
0: 아, 그 얘기!
1: 응, 누나 학교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
0: 아, 그 운동회! 기억한다!
1: 아이고! 재밌다고 깔깔깔 웃을 땐 언제고 금세 잊어버린 거야?
0: 미안, 미안! 누나 다시 해주세요!
1: 뭐,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0: 와, 우리 누나 최고!

0: 멈추면 어지러워. 그 이야기는 운동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시작하지.
1: 예, 현재 1반, 2반, 3반이 동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달리기 3종 경기를 해서 이기는 반이 오늘의 최고의 반이 되는 거예요.
2: 네!
0: 달리기 3종 경기는 콩콩콩 달리기, 거꾸로 달리기, 그리고 코끼리코 돌고 달리기였어. 1등은 바로 나, 곱빵이라고.
3: 에헤이, 길고 짧은 건 내가 알지.
4: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조심조심.
5: 곱빵아 화이팅! 할 수 있어.
6: 곱빵아 너만 믿을게. 곱빵이 힘내.
1: 네, 준비하시고. 출발!
0: 첫 번째, 콩콩콩 달리기부터 이 누나는 앞서 나갔지.
6: 라떼 넘어가요.
1: 라떼가 넘어졌군요. 어서 일어나, 어서.
4: 지지 않게.
1: 아, 여전히 호빵이가 1등.
0: 역시 나한텐 안 되네.
1: 아, 일반의 호빵이 1등입니다.
0: 여기서 포대를 벗고
6: 호빵으로
0: 달리기.
5: 그렇지 그렇지, 우리 딸 잘한다.
0: 거꾸로 달리기를 할 때도 라떼와 써니는 여전히 뒤쳐져 있었어.
5: 그렇지. 안 돼. 아유, 걸어가도 이기겠다. 걸어가도 이기겠어.
4: 1등이래. 그럼 우리 반이 오늘의 최고반?
1: 1등은 여전히 호빵이.
0: 자, 이제 코끼리코 돌기다. 그런데 문제는 코끼리코 돌고 달리기에서 벌어졌어. 돌면 돌수록 기분이 이상해지더니 다 돌고 멈추는 순간. 아, 난 멈추고 싶은데 머리는 어지러짐. 몸은 휘청휘청.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5: 오빠가 다리에 힘을 줘.
6: 어떡해, 쟤들 다 따라왔어. 안돼.
0: 결국 라떼와 써니가 날 역전할 때까지도
1: 라떼와 써니가 콧방이를 따라잡았어요.
0: 네.
5: 가서 아들아따 가자.
6: 안돼.
0: 어지러워 한 거야.
7: 으아, 지금도 어지러운 것 같아.
5: 그랬구먼. 1등하고 있어도 아깝다.
7: 그러니까.
5: 근데 누나, 코끼리코를 돌다가 멈췄는데 왜 어지러운 거야? 빙글빙글 돌다가 멈췄는데 왜 어지러운 거냐고. 왜?
7: 그러게. 코끼리코를 돌다가 멈추면 그만 어지러워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어지러웠단 말이지.
5: 몰라. 몰라면 물어봐야지.
7: 좋아. 호기심 딱지 넣어라.
0: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어지러운 딱지. 어지러운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8: 우와, 내일이다. 안녕하세요.
7: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9: 뱅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빙글빙글 돌다가 멈췄는데 어지러워요?
5: 맞아요. 멈추면 괜찮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10: 그건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눈에 사는 눈의 요정과.
11: 안녕, 나는 눈의 요정이야.
10: 빗속의 감각 요정들은
12: 우리가 누구?
13: 귀의 감각요정들. 예!
10: 내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줘.
7: 자자, 지금 어떤 상황이지?
6: 오빠가 너만 믿을게. 오빠가 힘내.
11: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12: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2: 그런데
1: 출발!
7: 쿵! 쿵!
11: 콩콩 뛰고 있어요.
7: 그래, 할 수 있어. 빨리, 더 빨리. 우와! 이제 거꾸로 달리기.
14: 림프액이 기울어져 있어.
12: 네님, 머리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
11: 넘어지지 않게 잘 보고 있습니다.
2: 머리를 많이 움직이면 이렇게 요정들이 전하는 정보도 많아지지.
7: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귀에 요정들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2: 그건 림프액이라고 해. 호떡아, 컵을 들고 위아래로 흔들어 볼래?
5: 이렇게요?

0: 잘했어. 이번에는 옆으로 살짝 기울여봐.
1: 이렇게요?
0: 잘했어. 컵이 흔들릴 때마다 안에 있는 주스가 흔들리는 것처럼 머리가 흔들릴 때마다 뒤에 있는 림프액도 같이 흔들리지. 귀의 감각요정들은 림프액의 흔들림을 느낀 후 내게 머리의 움직임을 알려줘. 그런데
2: 1등은 여전히 훗빵이!
1: 역시 10대 15! 야, 나 마실 것 좀 줘!
3: 김치국 도착이요. 이게 다 뇌님 덕입니다.
1: 역시 뇌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0: 그런데 갑자기 코끼리코 돌기가 시작되자 많은 전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2: 뇌님, 눈이 빙글빙글 돌아요.
1: 림프액이 출렁출렁 돌아. 뇌님, 머리가 돌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코끼리코 돌기를 멈추는 순간 마치 컵을 돌리다가 멈췄을 때 안에 있는 음료수는 계속 도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고
2: 드디어 멈췄습니다.
1: 림프액이 계속 돌아. 네님, 머리가 아직 돕니다.
2: 멈췄는데?
1: 뭐라고? 무슨 소리야?
2: 무슨 소리야? 멈췄다니까.
1: 안 돼요.
2: 내 말이 맞다고. 멈췄다고.
1: 계속 보잖아.
0: 눈의 요정과 귀의 감각 요정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내게 알려준 거야. 그래서 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어지러움을 심하게 느꼈지.
1: 그래서 그랬구나.
4: 그럼 혹시 코끼리코를 돌다가 멈춰도 덜 어지러운 방법은 없을까요?
0: 돌았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면 도움이 될 거야.
4: 아하! 돌았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 그래,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그럼 안녕!
4: 안녕히 가세요!
1: 우리 몸속 요정들도 헷갈릴 수 있다니까 재밌다!
4: 맞아, 맞아! 아, 참 누나, 운동회 때는 결국 꼴찌한 거야?
1: 아, 그때? 그때 어떻게 됐냐면 어지러움이 멈춘 후 다시 달렸는데
5: 벌써 다 졸아갔겠지? 얘들아!
1: 라떼와 소니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날 기다려준 거야!
6: 호빵아, 우리!
7: 함께 들어가자!
5: 소니야! 라떼야!
1: 운동장의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결국 우린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어!
4: 정말 대단한 우정이다.
1: 그렇지?
4: 나도 친구들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야지. 근데 누나, 나 이제 어지러움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노래 잘하는 친구.
4: 역시 우리 누나 최고야, 최고.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갑자기 유치원에서 연락 왔는데 찐이가 뭐에 걸렸다는데. 홍, 홍, 뭐더라? 홍, 홍,
1: 홍, 뭐? 홍수? 홍콩? 홍삼?
0: 다 아니거든요.
2: 아, 홍길다.
0: 그것도 아니야. 얼굴에 빨간 점이 생기는 거라던데.
1: 응? 아, 홍역에 걸렸구나.
0: 아, 맞다. 홍역.
1: 아이고, 찐이가 홍역에 걸렸네.
0: 근데 누나, 어떻게 얼굴에 빨간 점이 생겨?
1: 그럴 수 있어. 너 홍역에 걸린 세자 이야기 기억한다.
0: 아, 그 세자.
1: 아,
0: 기억한다.
1: 아이고. 또 기억을 못하는구나.
0: 근데 누나, 세자는 아직도 세자야. 임금님 안 되냐?
1: 그러게 말이야.
0: 아무튼 누나,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1: 뭐 그렇게 부탁한다면 좋아. 누나가 다시 얘기해 줄게.
0: 우와, 역시 우리 누나는 최고.

0: 백성들의 모습을 살피러간 세자로부터 시작된다.
1: 세자죠. 갑자기 여긴 왜 오신 겁니까?
2: 어허! 백성들의 삶을 잘 알아야 훌륭한 왕이 되지 않겠느냐?
3: 정말 훌륭하십니다. 핫도그!
4: 핫도그!
3: 맛있는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맛있는 핫도그!
5: 우와! 맛있겠다!
6: 아저씨! 저 핫도그 하나만 주세요.
3: 아, 예.

0: 나도 하나 주시오.
1: 네. 자, 핫도그 여기 있습니다.
0: 어디 보자.

0: 와서 기침을 하느냐?
1: 어허! 나는 오늘 세자로 온 것이 아니다!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 그만 돌아가시지요.
1: 그러지. 진짜 맛있다. 그런데 며칠 후 세자는

0: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다.
1: 아유, 머리야. 열이 나는 것 같은데. 기침에. 콧물까지. 입 안에도 뭐가 난 것 같은데. 이게 뭐야.
0: 세자의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2: 세자 저 일어나서 좀 드시지요.
1: 얼굴에 웬 빨간 점이냐?
2: 네? 아니, 세자 저하고 빨간 점이 났습니다.
1: 어? 어이!
0: 세자의 얼굴에 빨간 점까지 생기자 결국 어이가 출동하고야 말았는데.
1: 아니, 그래서 이 빨간 점이 무엇이냐?
2: 저하, 이것은 홍역이라는 병이옵니다.
1: 홍역? 큰일 난 것이냐? 아, 어떡해. 진짜 얼굴에 빨간 점이 생겼어.
0: 그렇다니까.
3: 근데 누나, 홍역에 걸리면 왜 빨간 점이 생기는 거야? 왜 빨간 점이 생기는 거냐고. 왜
0: 빨간 점이 생기냐면 파란 점이 생기면 이상하니까.
3: 뭐야, 빨간 점도 이상하거든요.
0: 아, 그런가. 그럼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호기심 딱지 나와.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홍역 딱지. 홍역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3: 누구세요?
0: 헝헝헝. 나는 빨간 점을 만드는 홍역 바이러스다.
1: 무서워.
3: 근데 홍역에 걸리면 왜 빨간 점이 생기는 거예요?
0: 그건 말이지.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에 세균이 들어가면.
1: 세균이다. 무서워. 어서 일어나. 돌아가야지.
4: 돌아가.
5: 세균 멈춰.
6: 너 혼자 우릴 막겠다고?
5: 나 혼자 아닌데. 얘들아! 모두 공기야!
0: 배털구가 나타나 세균을 막지. 하지만 우리 홍역 바이러스는 조금 달라. 홍역에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하면 홍역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데, 세포를 공격하는 세균과는 조금 다르게. 아유, 이야기가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
7: 맞아, 맞아. 근데 너희들은 누구야?
0: 근데 주인공이 정말 멋지지 않았어?
6: 다음 편이 더 기대가 된다니까.
0: 홍역 바이러스는 세포를 속인 후.
7: 얘들아,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안녕.
8: 세포 속으로 침투.

0: 공룡 바이러스는 입안의 세포를 감염시켜 하얗게 만든 후 혈관을 타고 몸의 다른 곳으로 이동해 또다시 세포를 감염시키는데
1: 세포 속으로 침투라! 야호! 빨간색이 좋지!

0: 빨갛게 펴다는 거야.
1: 아, 그러니까 홍역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가서 그런 거구나.
0: 그렇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세포마다 반응하는 게 달라. 어떤 세포는 하얗게, 어떤 세포는 빨갛게 변하지. 근데 백혈구는 왜 막지 않은 거예요? 헝, 헝, 헝. 백혈구는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우리 혼자 다니지 않고 세포에 들어가서 움직여.
2: 어머, 이상하죠?
0: 백혈구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세포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여겨.
3: 쟤들 뭔가 이상한데요?
4: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하지만
4: 그냥 가자.
0: 이렇게 백혈구는 우리 막지 못하지.
1: 그럼 홍역은 누가 막아요?
0: 맞아요. 누가 막으니까 낫는 거잖아요. 우리 막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감염시켰던 세포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감염된 세포들은 점점 정신을 차리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2: 이상해. 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1: 그치. 나도 뭔가 찜찜해.
5: 그럼 우리 집중해보자.
6: 집중.
5: 어, 찾았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녀석들
6: 모두
5: 나가.
0: 아이고, 경찰이다.
5: 엄마 돌아왔다.
0: 이렇게 세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홍역 바이러스를 쫓아내지. 다른 세포로 가자.
7: 그래. 같이 가.
0: 너희 우리랑 놀래?
2: 싫어.
0: 왜?
2: 너희는 나쁜 바이러스잖아.
0: 어?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미 우리의 정체도 세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말아.
5: 너희랑 안 놀아. 저리 가.
0: 침투 실패.
4: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0: 우와, 그렇구나. 하나, 더. 예방주사를 맞으면 우리의 정보를 세포들이 미리 알아서 처음부터 속지 않아. 아,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홍역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였어. 하지만 예방주사를 맞지 않고 홍역에 걸린 후 홍역을 이겨내면 우리의 정보가 세포들에게 전달되긴 하는데, 그 전에 있던 다른 병의 정보가 모두 치워지고 말아. 다시 말해, 이미 맞은 다른 병의 예방주사를 또 맞아야 한다는 거지.
1: 주사를 또 맞아야 된다고?
0: 싫으면 미리미리 조심하던가. 헝헝헝.
1: 네, 조심할게요. 우와, 홍역 예방주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0: 맞아, 미리 홍역 예방주사를 맞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
1: 맞아, 맞아. 아참 누나, 그럼 이제 홍역 딱지 주면 안 될까요?
0: 줄게. 대신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톨스토이 단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소설에 보면 판사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넘어가면서 병에 걸렸고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았나? 아니면 남들이 옳다고 하는, 맞다고 하는 대로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소설이 1886년 소설이에요. 근데 지금 50대 분들이 읽어도 뼛속까지 공감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그 감정은 시대를 초월한 중년기의 감정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중년의 감정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 감정들은 우울 그리고 무기력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50대 우울증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흔히들 우울증 그러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세요?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 이불 덮고 이불 밖에서는 나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루 종일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빗지도 않고 밥 먹으래도 안 먹고 그런 이미지를 아마 떠올릴 겁니다. 사실은 그게 멜랑콜리 우울증이라고 해서 아주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건 일반적인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고요. 50대 남성의 우울증은요, 세 가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우울증인데 겉으로는 우울함을 표시를 안 해요. 본인도 몰라요. 그냥 별거 아닌 일에 화가 나고요. 작은 일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화를 내죠. 왜 가족한테 화를 낼까요? 만만하니까. 하루 종일 참은 것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우울함도 참았고 슬픔도 있고 짜증도 있습니다. 그게 분노로 전환돼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가면은 술입니다. 예전에는 술 별로 많이 안 먹었고 그냥 한두 잔만 먹으면 그냥 거나하게 집에 들어와서 얘기 나누다가 자면 됐는데 요새는 한 병을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자는 슬픔을 드러내면 안 돼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슬픔이 분노로 나타나고 술로 나타나고 그냥 말 없는 침묵으로 표현되는 거죠. 50대 여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50대 여성은요, 갱년기와 우울증이 겹쳐 있습니다. 갱년기는 생물학적인 증상이죠. 우울증은 생물학과 심리학이 겹쳐 있는 증상이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증상의 연속성입니다. 갱년기 증상은요, 하루 중에도 파도처럼 좋아졌다, 나빠졌다, 확 밀려왔다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하루에도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을 해요. 반면에 우울증은 조금 달라요. 우울증은요, 마치 미숫가루 타놓으면 밑에 미숫가루 깔아앉아가지고 위에는 물이 더 많고 밑에는 가루가 더 많은 것처럼 밑에 깔아앉은 감정이 우울증이에요. 낮게 깔려서 그냥 지속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가장 힘들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전 내내 기분이 불쾌하고 의욕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녁약 먹을 때쯤 되면 조금 나아지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울증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패턴입니다. 제가 지난번 1강에서 여성 호르몬 얘기를 했었죠.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의 수용체 민감성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행복 호르몬이 조금 더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라서 그게 떨어지면 세로토닌이 작용을 잘 못하게 되니까 우울증이나 또는 불안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실인 거죠. 가족들한테 드릴 말씀도 있어요. 혹시 집에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짜증이 좀 많아지고 술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괜히 혼자 드라마 보고 우는 시간도 좀 늘어난 것 같다? 말수가 좀 줄었다? 그러면 왜 이래? 어우 짜증나. 뭐 이게 아니라 아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수십 년 그거 안 해봐서 좀 쑥스러우시죠? 그래도 그런 질문이 듣는 우리 집 남자의 마음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해요. 그것도 만약에 힘들다면 그냥 가만히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본인의 시간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가만히 누워만 있지 말고 가만히 TV만 보지 말고 나가서 좀 쓰레기를 버리고 오든지 동네 청소를 좀 하든지 해 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두는 것도 우리 집 남자를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50대에 느끼는 우울함 말고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또 있잖아요. 그 불안의 정체는 뭘까요? 정신과 의사가 볼 때 불안과 우울은 흔히들 같이 옵니다. 50대에는 불안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불안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 돈, 관계에 대한 불안이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은퇴는 눈앞이에요. 그리고 임금 피크 들어가서 월급은 줄기 시작했어요. 노후 준비는 하고는 있는데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집에서 자녀들은 멀어지고요. 부부 사이도 약간 좀 어색해지는 느낌이에요. 어쩌면 그 부인도 내가 싫은데 그냥 딴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느니 그냥 이혼하는 것도 복잡하니까 산다 하는 느낌일 것 같은 느낌도 들은 거예요. 나는 결국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이런 불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제감의 상실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공부를 좀 해야 되면 내가 밤새 가면서 하면 됐고요. 집에 뭐 물건 부서진 게 있으면 내가 잘 못해도 망치하고 못 들고 내가 스스로 하면 됐어요. 근데 내 미래에서 벌어질 일, 그리고 내 가족에게 벌어질 일, 내 경제에 벌어질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요, 명상록에서 현명한 사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안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가 혹시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오늘 산 주식이 내일 올라갈 건지 일주일 후에 얼마나 올라갈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죽음. 통제 못하죠. 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내가 먹고 자고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건 통제 가능하죠. 내가 1년 후에 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오늘 공부하는 거 그건 가능했잖아요. 지금의 50대들은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통제 불가능한 것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불안은 줄어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 쉽지 꼭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경험하는 감정이 불안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조금 떨어져 나가는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같이 오거든요. 젊을 때는 그나마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에너지가 있었고 체력이 있었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자꾸 내 마음을 침범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다가오는 감정이거든요. 그냥 이 일 해서 뭐 하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아무것도 안 해. 무기력이 정말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곤한 거하고 무기력한 거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우울증은 전 인구의 10% 정도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긴 하죠. 근데 우울한 증상은 20%, 30%의 사람들이 인생에 한때는 우울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우울함 증상 중에 제일 흔한 게 뭔지 아세요? 피곤함이거든요. 그냥 피곤해요. 기운 없고 쉽게 몸이 잘 회복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가 쉬고 나면 나아지는 피곤함이냐. 그냥 피로는 육체 피로, 쉬고 나면 회복됩니다 라는 약물 광고처럼 잘 쉬고 잘 자면 돌아와요. 근데 우울증이 바닥에 깔려있는 무기력은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자도 자도 피곤해요. 두 번째 질문은요. 평소에 좋아하던 걸 계속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 핵심 증상이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걸 계속 좋아하고 할 수 있는가? 그게 만약에 없어졌다라고 하면 쾌감 상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으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닌 거예요. 만약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기력한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첫 번째가 신체적 측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또는 잠이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만성 통증이 있지는 않은지. 심리적인 측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번아웃에 빠졌는지 또는 뜬금없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지. 세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나와 무기력함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혹시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외로이 홀로 고립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네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저는 이걸 빨간 신호등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잠을 잘 못 자거나 자도 피곤하다. 두 번째, 늘 즐겁던 일들이 이제는 즐겁지 않다. 세 번째, 내가 없어도 가족들이 더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증상이에요. 네 번째, 집중력이 떨어져서 평소에 잘 하던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마음정비소라고 부르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시설에 찾아가 보시는 게 좋아요. 정신건강의학과는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인데 단순히 약만 주는 곳은 아니에요. 마음이 기력을 차리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대에 걸리는 우울증은요,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뭔가 하고 운동하고 활동을 자꾸 많이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근데요, 50대에 겪는 우울은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으면 몸도 잘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무기력과 우울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7시간, 혹시 가능하다면 8시간. 규칙적으로 자는 동안 뇌는 청소를 해요. 낮에 있었던 나쁜 기억을 지우고요. 낮에 있었던 뇌의 노폐물들을 청소를 합니다. 두 번째,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는 거는요, 천연 항우울제라고 부릅니다. 논문에서 보면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신경세포가 망가지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관계죠. 하버드 대학에서 몇십 년 동안 아기 때부터 나이 먹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들을 쭉 추적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맞이하는가라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노년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돈도 명예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작은 즐거움 하나를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국밥이 간이 아주 딱 맞았어. 아주 작은 일이어도 돼요. 이게 우울한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장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번아웃에 걸리는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8.9점.
4: 9점, 9점.
3: 10점, 100점이요.
5: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6: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7: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과 전문의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주제, 노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안과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65세 고령 인구는 앞으로 2050년도 되면은 무려 인구의 한 35%에서 40% 가까이 육박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드시면 우리 어떻습니까? 피부도 처지고 눈꺼풀도 처지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눈을 움직이는 근육들도 마찬가지로 처지고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복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잘안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눈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안과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노안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이시죠.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선생님, 먼 거는 잘 보이는데 언제부턴가 가까이 볼때 불편해요. 선생님, 언제부턴가 책볼때 자꾸 머리가 아프고 미간에 자꾸 주름이 집니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바로 이게 노안 증상입니다. 우리가 노안이라는 거는 눈을 보시면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눈의 선모체 근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약해집니다. 이 선모체 근육은 이 선모체가 눈의 수정체를 두껍게 했다, 얇게 했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우리 팔다리 힘도 약해지는 것처럼 이 선모체의 힘도 약해지고 근육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게잘안 보이고 가까운 거를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자꾸 눈에 힘이 들어가고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안 증상인데요. 그래서 점점 환자분들이 책이나 핸드폰을 볼때 점점 멀리 떨어지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선모체 근육의 조절력은 한 4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나빠져서 50대, 60대 하면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당뇨와 혈압이 있고 이런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노안이 좀더 조기에 올 수도 있겠습니다. 노안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대표적인 것은 이제 누진안경 아니면 또 돋보기안경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밖에도 렌즈나 약물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카메라 같은 경우도 가까운데 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를 좀 작게 만듭니다. 바로 초점 심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는 물체에 상위 선명에 맞출 수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눈도 이 동공을 작게 하거나 아니면 렌즈를 껴서 마치 주변부를 어둡게 하면은 이 카메라의 조리개가 좁아진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 시 넣는 안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피놀 렌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끼면은 가운데 동공이 검게 칠해져 있어서 동공을 마치 작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초점 심도가 좋아져서 가까운 것을 더잘볼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수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노안 수술, 노안 백내장 수술이 있는데요. 이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대신 갈아 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빛을 여러 군데로 우리가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도 초점이 잘 맞출 수 있어서 노안을 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 관련 뇌사시입니다.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사시라는 뜻인데요. 뇌사시는 눈이 안으로 몰린다는 뜻입니다. 이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처지는 것처럼 눈을 움직이는 근육도 처지는데요. 특히나 눈을 바깥쪽으로 당기는 요 근육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밑으로 처지면은 눈을 바깥으로 당겨주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시죠. 그러면서 눈이 안으로 몰립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오시냐면요. 선생님, 가까이 책을 볼 때는 괜찮은데 가끔 운전할 때 차선이 둘로 보여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오시는데요. 우리 가까이 볼 때는 눈을 모아주는 힘은 정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눈을 바깥으로 걸리는 힘이 떨어지면서 멀리 볼때 눈이 바깥으로 벌어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안으로 몰리면서 복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이 관련 뇌사시라고 하는데요. 치료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경 치료, 다른 하나는 수술적 치료인데요. 안경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프리즘이라는 특수 안경을 끼게 됩니다. 프리즘은 빛을 꺾어주는 것이죠. 제가 한번 프리즘을 갖고 나와봤는데요. 이런 얇은 선이가 있는 프리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경에 붙이면은 빛이 꺾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둘로 보이는 증상을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수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바깥으로 벌려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벌려주는 힘을 강화시켜주는 사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안과에서 국소마취로 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로 할수 있고 당일로 입퇴원이 가능한 어려운 수술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뇌졸중입니다. 아마 현대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 하면 뇌졸중을 꼽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급성 뇌졸중을 앓은 다음에 환자분들이 회복됐을 경우에 한 60%, 절반 이상에서 시각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복시, 물체가 둘러보이는 복시하고 또 시야의 반이 가려보이는 반맹, 이런 증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 오른쪽 반이 깜빡깜빡한 5초, 6초간 안 보여서 이제 안과에 갔는데 안과에 갔을 경우에 다 정상이었던 거죠. 시야도 정상, 망막도 정상, 시력도 정상. 다 정상이셔서 선생님께서 눈은 괜찮네요. 눈은 아무 문제가 없네요 하고 말씀하셔서 안심하고 돌아갔는데 그 환자는 정확히 3일 뒤에 급성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는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 환자는 뇌에 있는 시각 피질에 혈관이 막혀서 깜빡깜빡 눈의 절반이 안 보였던 것이죠. 결국은 그 초기 증상은 바로 뇌졸중을 암시하는 전조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분들한테 Be Fast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B는 Balance, 그다음에 E는 Eye, 그다음에 F는 Face, 얼굴의 반쪽 마비나 얼굴이 마비됐을 때, 그다음에 A는 Arm, 팔다리가 약해졌을 때, 그다음에 S는 저희가 Slow Speech라고 해서 말이 어눌해질 때 이런 경우에는 T는 즉시 응급실로 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뇌졸중의 증상인 Be Fast의 E는 바로 눈 증상임을 기억하게 됐고요. 우리가 60세 이상 당뇨 또 고혈압 이런 고지혈증 같은 혈관에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 중에서 시야의 반쪽이 깜빡깜빡 안 보이거나 아니면은 한눈이 뭔가 검게 커튼 친 것처럼 안 보인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안과에 가서 눈은 정상입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반드시 우리가 아, 이게 혹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야겠고요. 만약에 혹시 추가적인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혈성 시신경 병증.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오십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눈에 절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는데요. 말 그대로 허혈성, 피가 안 통한다는 얘기죠. 시신경 병증. 피가 안 통해서 시신경의 기능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당뇨, 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작은 혈관들이 잘 막히게 됩니다.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그쪽으로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아침에 잘 생깁니다. 잘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야간 저혈압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잘 때는 몸도 잘 준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근육들도 이완을 하게 되고요. 늘어지게 되죠. 편안한 상태로. 그리고 혈관들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잘 때는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야간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런 몸에 동맥 경화가 있고 해서 피가 잘안 통하시는 분들이 야간 저혈압이라는 어떤 그런 인자를 만나가지고 눈으로 가는 피가 다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절반이 안 보이는 증상으로 헐레벌떡 응급실이나 제 외래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허혈성 시신경 병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실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대쪽 눈에도 이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보통 15%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15%로
반대쪽 눈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예방

0: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앓고 있는 당뇨 혈압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환자분들 때는 운동 또 필요에 따라서는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 복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알츠하이머 여러분들 보통 기억력이 떨어지고 환자분들이 얼굴을 못 알아보고 이런 증상을 생각하시는데요. 시각 관련 알츠하이머는 특이하게도 환자가 기억도 좋고 다 인지를 하는데 눈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시각 관련 알츠하이머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뇌 여러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후두엽은 시각만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뇌의 위축이 후두엽에만 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시력을 측정하면 다 정상입니다. 눈은 정상인데 불구하고 뇌의 위축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이 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면 실인증이라고 해서 자기 가족들, 친구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것이죠. 이런 이유는 우리가 뇌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친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 이런 것들만 선택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나이가 들면 나타날 수 있는 눈의 질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백내장인 것 같습니다. 백내장 환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오십니다. 천천히 진행하는 시력 저하. 로 한눈 또는 양눈이 안 보신다고 오시는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 카메라 렌즈에 해당되는 수정체가 깨끗해야지 빛이 잘 통과해서 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은 이 수정체가 이렇게 노랗게 혼탁과 변성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빛이 눈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약을 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술인데요. 안약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데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근본적인 치료는 이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깨끗한 수정체로 갈아주는 백내장 수술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 망막 중심이 망가지는 황반변성, 또한 시신경이 서서히 망가져서 시야가 주변부부터 서서히 좁아지는 녹내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 주변부 시야가 망가지기 때문에 환자분들 시력은 잘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주변부가 다 망가져서 우리가 대롱시야, 터널시야라 해서 가운데만 딱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놀래서 헐레벌떡 안과에 오시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녹내장 말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과 검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년성 질환은 우리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또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 소중한 눈잘 간직하셔서 100세 시대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눈꺼풀 떨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1강에서 통증의학과에서 어떤 진료를 시행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였는데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내용,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치료도 하고, 동네 정형외과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주사치료도 시행해 봤는데 잘 낫지 않습니다. 두 달이 넘어도 같은 결과라서 답답해서 병원에 오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왜 척추질환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척추질환이 원인과 증상이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 질환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거의 90%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척추 골절이나 감염, 종양, 류마티스 계통의 질환들이 있을 수 있겠고 무엇보다 급성 통증을 동반한 초기의 원인의 질환에 따르는 적절한 통증 조절 및 원인 치료에 실패하게 되면 만성 통증화되기 쉽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모호해지는 그런 특징적 소견들도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말초 신경에서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와 뇌에서 이러한 통증 자극에 대한 각인 효과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통증을 느끼게 예민하게 변화된 말초신경들이 유해하지 않은 자극에 대해서도 계속 통증을 뇌로 전달하게 되고 또 뇌에서도 이에 대한 각인 효과가 생기게 되면서 악순환 고리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통증으로 구별하게 되고, 만성 목디스크, 만성 허리디스크의 진단 기준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급성 통증보다 훨씬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급성 통증 시기에 적절한 통증 관리를 통해 만성 통증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 환자에서는 적극적인 통증 중재적 시술과 함께 투약을 통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척추질환은 근골격 계통 질환이면서 동시에 신경병성 통증을 동반한다는 측면에서 신경계통 질환이기도 하므로 관절염이나 인대 손상과 같은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 보다 더욱 쉽게 만성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척추에서 신경 압박 소견 등은 엑스레이나 CT와 같은 뼈를 보는 검사상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MRI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MRI 검사는 앞서 1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아닌 통증의 원인이 암이나 감염, 골절 등과 같은 반드시 원인 질환에 대한 협진이 필요한 질환들을 감별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척추 통증에서 원인 질환의 자연 경과를 파악하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정확한 부위를 결정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그 위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초기에 통증 조절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의학과 의사의 임상 경험과 진단 능력, 그리고 협진 네트워크, 그리고 시술에 대한 실력이 진료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척추질환 진료를 시행할 때 언제쯤 MRI 촬영이 필요할까요? MRI는 고가의 검사이고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 그에 대한 정리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1번,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MRI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와 같은 팔저림을 수반하는 방사통을 수반하는 경우에서 MRI 검사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시행하여 내원한 경우 원인 마디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는 MRI 검사를 시행해야 원인 병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기 때문이고 이러한 MRI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게 되면 비수술적 치료율을 매우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된 요통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 단순 요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일 내면은 수실이 되지만 요통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디스크의 원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종양이나 감염, 염증에 해당하는 레드플래그 사인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요합니다. 단순 디스크성 요통이다라고 하더라도 협창증을 수반하여 만성화된 요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검사를 시행해서 확진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론, 첫 번째 증상은 경미했다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자꾸 반복돼서 두 번 이상 반복된다고 하면 반드시 MRI 영상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되는 척추 질환의 종류와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 질환이 있고 또 운동마비는 없지만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검사로는 신경의 기능을 보는 근전도 검사가 있겠습니다. 근전도 검사는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하는 검사이고 척추 증상이 자꾸 재발되어 신경학적인 감각 이상증이 남는 환자에서 근전도를 시행할 수 있겠는데 이때 동반한 당뇨신경병증이라든지 말초신경계 이상증을 같이 진단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퇴행질환으로 인한 허리 구분증에 해당하는 퇴행성 측만증에서는 척추의 구분증 정도를 체크하는 전신 엑스레이나 골밀도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척추의 퇴행성 측만증 정도를 체크하고 뼈의 골질도 같이 체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엑스레이, MRI, 근전도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의 척추에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적 분류가 시행된 환자들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드 플래그 사인, 척추의 수술적 치료 내지는 응급도가 예상되는 척추 종양, 감염, 골절 등을 척추 외과 및 류마티스 내과, 감염 내과 등의 협진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진단된 퇴행 디스크나 급성 척추 질환에 진단이 되었다면 그때는 어떤 진료가 필요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암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중재적 시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조금 더 심한 경우라고 하면 펜 시술이라고 하는 카테터 시술이 있는데 이 시술에 대한 차이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비수술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술로 대학병원에서도 1차적으로 선택되는 척추 통증 치료요법이 시암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치료요법입니다. 염증기를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척추 질환은 치료가 애매하게 되면 애매한 신경통으로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고 MRI 검사 대기도 대학병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적절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시고 지속된 신경 증상이 있고 수술적 치료가 요망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대학병원 진료를 보시는 것이 용이하겠습니다. 일단 초기에 수술적 치료를 요망할 정도의 신경 압박이 있다면 척추 외과에 의뢰를 통해 수술 상담 예약을 시행하고 그 사이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시면 신경학적 증상이 개선되는 6주에서 3개월 사이에 호전을 보이는 군은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극히 적은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를 요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수술적 치료는 병원에 따르는 비수술적 치료의 정확도와 시술 효과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척추관절의 비수술적 치료라든지 시술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척추의 진단 후에 치료를 시행하였다면 치료 반응이 좋지만 여러 번 디스크가 재발을 했다든지 협착증이 이미 생겨서 신경관이 많이 좁아진 경우 그리고 여러 번 주사치료를 시행해서 염증이 쌓여서 주사의 효과가 적어진 경우에 있어서의 환자분들에게는 펜 시술이라고 하는 카테터 시술이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끝에 내비게이션이 있어 위아래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척추 속의 가느다란 관을 혈관 시술할 때처럼 삽입하여 신경 공간의 염증 제거를 하고 신경 공간마다 디스크와 신경 사이의 염증 박리를 시행하여 신경을 프리하게 풀어주는 시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가 다섯 마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듦에 따라서 여러 마디, 세 마디 이상의 협착증이 이미 진행을 해버려서 세 마디 모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된다고 결정이 난 경우 이후에도 요통이나 신경통이 남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 본 시술을 먼저 시행을 하여서 비수술적 치료 결과에 만족스러운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보행장애가 많이 진행을 하여 비수술적 치료 시기가 놓친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80세가 넘어서 당뇨라든지 수술적 치료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될 시에는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시술적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의 보행 능력과 근력만 괜찮다고 한다면 7명 중에 6명이 만족스러울 만한 시술 결과를 보이는 것 같고 근력이 안 좋고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라고 한다면 그보다는 낮은 시술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르는 MRI상의 병변, 또 필요하다면 근전도의 신경학적 치료 예후,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 양상을 매칭하여 오랫동안 협착증이 생기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또 MRI상에서는 아프지만 또 허리는 안 아프고 또 엉치만 아프다든지 이렇게 영상과 증상이 매칭되지 않는 경우들도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에 따르는 치료를 가장 아랫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호전되는 속도 등을 보는 것이 환자의 예후의 예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수술적 치료가 모든 치료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주사치료나 시술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도 안 되어 증상이 재발하는 케이스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재활을 시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척추관절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2강 척추통증의 진단과 치료편도 재미나게 보셨나요? 3강에서는 그럼 척추의 디스크나 협착증 질환의 차이와 왜 수술 후에도 재발이 많은지, 그리고 재발이 되었다면 어떠한 치료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희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르셀로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돈키호테로 유명한 카스티야 라만차 지방에 있는 마드리드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같은 스페인에 속해 있지만 너무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인데요.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독특한 문화적 색깔을 내고 있다면 마드리드는 진정한 스페인의 수도이고 가장 스페인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안에 다른 스페인이라고 한다면 마드리드는 이베리아 반도의 진정한 스페인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711년부터 아랍 세력이 들어와서 약 700년간 지배를 했기 때문에 곳곳에 아랍어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이 이름도 붉은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입니다. 마드리드는 해발이 600m가 넘는 유럽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더 가까이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을 맞고 있습니다. 마드리드가 있는 카스티야 지방의 수도는 원래 똘레도였습니다. 그런데 1561년 마드리드로 천도하면서 수도가 되었습니다. 마드리드를 설명하기 전에 스페인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스페인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부는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접해 있습니다. 서쪽은 포르투갈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영어 이름이고 정식 이름은 레이나 데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의 국기 안에 네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상단 좌측이 카스티야 왕국, 상단 우측이 레온 왕국, 하단 좌측이 아라곤 왕국, 하단 우측이 나바라 왕국을 나타냅니다. 문장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입니다. 지브롤타와 세우타를 의미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지브롤터는 지금 영국령이고 세우타는 스페인령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스페인 안에 영국 땅이 있고 모로코 안에 스페인 땅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1701년부터 14년 동안 계속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때 지브롤터를 영국이 차지해버렸고요. 포르투갈이 지배하고 있는 세우타는 1580년에 스페인 국왕이 포르투갈 왕위를 겸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사실상 스페인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의 왕위 계승은 참 복잡해서 별도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베리아족, 켈트족, 라틴족, 게르만족, 무고족 등이 살았는데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스페인어라고 말하는 것은 마드리드가 중심인 카스티야 지방의 언어인 카스티아어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카탈루냐어도 있고요. 갈리시아어도 있고 바스크어도 있습니다.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사투리도 아주 심합니다.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드리드 여행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마드리드를 다섯 차례 이상이나 갔는데요. 갈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1785년 스페인의 국기를 만든 왕 카를로스 3세가 원래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사용하려고 설립을 했습니다. 1819년 페르난도 7세가 왕가에서 수집한 미술품을 관리하고 또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왕립 미술관으로 용도를 바꾸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프라도는 스페인어로 초원이란 뜻입니다. 옛날 귀족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초원에 있는 수도원이나 저택에 자신들의 수집품을 전시하고 다른 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의 이름은 이런 이유에서 생겨났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의 큰 자랑거리는 미술관에 있는 전시된 작품들이 전혀 약탈품이 아닌 오직 수집과 기증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졌는데요. 이 안에 3만여 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개관 당시만 해도 311점에 불과했던 전시품들이 귀족들의 지속적인 기증에 힘입어서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3만여 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18세기 말까지 모든 미술학파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서 유럽 미술사의 보고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종교화와 궁정화가 많은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먼저 미술관 입구에는 스페인이 나온 최고의 천재 화가 벨라스케스, 무리요, 고야의 동상을 볼수 있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루벤스의 미의 여신, 뒤러의 아담과 이브, 헤로니무스 보스의 쾌락의 정원 같은 진정한 명화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화가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인데요. 그는 스페인 남부 세비야 태생입니다. 펠리페 4세의 궁정 화가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왕실 가족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벨라스케스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귀족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와도 그에게 초상화를 의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라스케스는 왕족뿐만 아니라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그려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시녀들은 후세 화가들의 수많은 오마주를 만들어냈고, 수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으로 칭송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화가가 한명 있는데요. 바로 프란시스코 고야입니다. 고야는 타고난 처세술과 재능으로 최고 영예인 수석, 궁정 화가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족과 귀족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엄청난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왕실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코 고야는 16세기 이후부터 스페인이 몰락해가는 이유가 왕실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 속에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왕실에 품은 냉소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후에는 오히려 상류층의 허세와 탐욕을 그림 속에서 묘사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야만성과 잔혹함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까를로스 4세의 가족은 왕가의 초상화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괴하고 요상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무능한 왕실을 비판하고 조롱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마드리드는 미술관의 도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꼭 봐야 하는 미술관을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이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라면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미래로 도약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하고 다양한 인터랙티브 아트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독재자 프랑코가 집권하는 동안 완전히 침체했던 스페인 예술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1986년 소피아 여왕이 주도로 해서 개관한 그런 국립예술센터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는 정신병동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병동을 개조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여타 미술관과는 완전히 다른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도 수많은 화가들의 명작이 있지만 꼭 봐야만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입니다. 스페인 내전이 한창이던 1937년 4월 26일, 독재자 프랑코를 지지한 독일의 나치 정권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를 무자비하게 폭격했습니다. 폭격이 감행된 날은 때마침 장날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열리는 시장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이런 폭격 때문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만행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피카소는 프랑코 독재 정권을 피해서 파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게르니카에서 벌어진 이런 참상과 정치적 횡포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한달반 만에 가로 7.8m, 세로 3.5m의 거대한 그림, 게르니카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게르니카를 파리 박람회의 스페인관에 출품했습니다. 예술로 독재 정권에 항거한 것이죠. 마드리드는 투우의 마지막 승부사인 마타도르의 눈을 닮았습니다. 황소의 눈을 노려보며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달려드는 무한 에너지 같습니다. 한번 시작한 것을 두려움과 망설임 없이 완성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마드리드 여행을 권합니다. 여러 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키호테와 같이 무서운 속도로 진격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가 많죠. 고심하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마드리드가

태양이 드나드는 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마드리드는 찾아오는 태양을 영접하고 떠나는 태양을 환송하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 오세아니아에 있는 호주 시드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우리의 태양계를 둘러싼 흥미로운 사실들과 어처구니 없는 오해들을 몇 가지 짚어봅니다.
1: 태양계 행성들은 대부분 지구처럼 이렇게 공전을 해요. 천왕성은 이렇게 돌죠.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 소행성들이 너무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우주선이 소행성에 충돌하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 천문학자 두 분과 함께 우리 태양계에 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바로잡아 볼까요? 태양계를 둘러보려고 지구를 나서면 우리는 이른바 우주 쓰레기부터 마주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서로 충돌해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요. 충돌 파편이 튀어나가서 다른 인공위성과 연쇄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거라는 얘기죠. 가능성 있는 일인가요?
2: 우주에 떠있는 인공물이 많은 건 사실이죠. 2만 2천 개가 넘거든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물은 가동 중인 인공위성, 죽은 인공위성, 로켓 추진체, 그 외에 로켓 부품 등이죠. 우주선에서 떨어져 나온 로켓 부품들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죠. 그 인공물 중에 하나가 지구 궤도에서 충돌해 부서지고 그 결과 구름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인공물들과 구름 같은 걸 이루고 동일 궤도에서 총알처럼 날아다니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부서진 인공위성이 아주 많아지면 파편들의 구름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죠. 보통 상상하는 것처럼 인공위성 한두 개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0: 먼 우주에서 우리 태양계를 바라본다고 상상해보시죠. 8개 행성이 우리의 항성 태양을 중심으로 빙빙 돌고 있을 겁니다. 행성들의 환경은 제각각이죠. 오해와 진실도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 태양계의 첫 번째 행성부터 얘기해볼까요? 수성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흥미로울까요?
1: 수성은 태양계에서 크기가 제일 작은 행성이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요. 수성은 1년이 88일밖에 안 돼요. 태양 주위를 쌩쌩 날아다니죠. 태양과 제일 가깝지만 제일 뜨거운 행성이 아니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태양광선이 닿는 면은 엄청나게 뜨겁죠. 표면 온도가 몇백 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 반대쪽은 평생 태양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영하 몇백 도로 기온이 낮죠. 양쪽 면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큰 행성이에요.
0: 수성 다음으로 태양에 가까운 행성은

0: 떠나고 싶은 열대는 아니었군요.
1: 안타깝지만요.
0: 금성의 기온은 섭씨 47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뜨거운 행성이 금성이죠.
1: 금성은 대기층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흡수한 열을 거의 내어놓지 않죠. 태양광선이 들어와 지면에서 반사되긴 하지만 지면과 대기 사이에 열이 갇히고 말아요. 지구의 사악한 쌍둥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죠. 지구도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면 금성처럼 변할 수 있으니까요. 금성이 뜨거워진 이유도 대기가 열을 가둬서잖아요.
0: 곧이어 우리 고향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점들은 있습니다.
1: 화성 표면보다 지구 해저에 대해 아는 게 적다는 말들도 하거든요.
0: 우주 탐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고 잘못 알려진 오해들을 바로잡는 중입니다.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지구죠. 방패 같은 대기, 액체 상태인 물, 온화한 기후 덕분에 생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행성입니다.
1: 지구는 태양계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바다도 있고 지진도 나고 화산도 분화하고 생명도 살죠.
0: 왜 지구에만 생명체들이 살고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는 살지 않는 걸까요?
1: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요. 그래서 액체인 바다가 있죠. 심하게 얼지도 끓지도 않는 바다요. 바다는 지구조판의 이동 같은 지질학적 과정들을 도와주기도 하죠. 지구조판의 이동은 일종의 재활용 시스템인데 다른 행성들은 없는 현상이에요. 이동이 중단되거나 아예 이동한 적이 없죠. 지구는 달라요. 에너지가 계속 순환되죠. 하지만 지구에만 생명이 사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 수수께끼예요.
0: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이 살고 있는 행성은 지구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구 밖에 무엇이 있는지 탐사하기 시작했죠. 우주 탐사는 많은 SF 영화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SF 영화는 우주에 관한 오해를 부추기기도 했죠. 할리우드에서 만든 SF 영화를 보면 종종 우주에서 굉음과 함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장면이 과학적 사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 이런 SF 영화를 상상해보세요. 우주선이 폭발하는데 정적만 흐르는 거죠. 박진감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번쩍하며 대규모로 폭발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땐 관객들한테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리는 신호를 첨가해요. 실제는 다르죠. 우주엔 공기가 없어서 소리를 전달해주지 못하거든요. 우주에 나갔는데 폭발을 봤다고 해보죠. 하지만 폭발 지점이 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소리를 전달해줄 공기가 없으니까요.
3: Copy all. And with that mark, step 76. Here we go.
0: SF 영화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 유영을 하는 장면에도 과장을 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주복을 입지 않고 진공인 우주에 나가면 금세 몸이 폭발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주복이 없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2: 네, 그것도 흔한 오해죠. SF 영화 안에서는 그 장면이 상당히 그럴듯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복이 벗겨지며 극적으로 폭발하는 거죠. 우주복 없이 우주에 나간다고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물론 산소가 없으니 죽기는 하죠. 숨을 쉴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몸이 꽁꽁 얼어붙죠. 우주는 온도가 엄청나게 낮으니까요. 또 다른 변화 한 가지는 압력이 높은 환경에서 낮은 환경으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몸 안에 기체가 팽창하는 겁니다. 몸이 부풀어요. 몸이 얼고 팽창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산소를 마실 수도 없고요. 정리하자면 먼저 호흡을 못하고 그 다음엔 얼고 팽창합니다. 그리고 죽죠. 폭발하진 않고요.
0: 그것도 끔찍하네요.
2: 여전히 끔찍하죠. 경험하기 싫은 상황이고요.
0: 네. 나사가 점 찍은 다음 목적지는 화성입니다. 화성 표면에 착륙하는 게 목표죠.

0: 최근 화성에 관심이 많아서 전문 화성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타냐는 화성인이라면서요. 붉은 행성의 어떤 면이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었죠?
1: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꼽기가 힘든데 전 화성 날씨가 특히 흥미로워요. 전 어릴 때부터 일기예보를 정말 많이 봤죠. 아버지가 거의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화성의 날씨를 보고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이 멋지게 느껴졌죠. 화성 날씨는 내일도 내년도 거의 똑같거든요. 예측이 정말 쉽죠. 그게 다행이고요. 화성 착륙선이나 탐사 차량 보낼 곳을 정해야 하니까요. 착륙선이나 탐사 로봇을 모래폭풍 부는 곳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일정 기간에는 얼음에 덮이는 지역들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내지 말아야죠. 화성의 날씨를 관찰하면 인간을 화성에 보낼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0: 네. 곧이어 목성으로 우주선을 보낸다고 해보죠. 소행성대 지나기가 위험하진 않을까요?
2: 소행성대를 지나가는 여정은 사실 꽤나 지루할 겁니다. 소행성대에 소행성들이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0: 로켓을 타고 지구를 벗어난 우주비행사들은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중력이 거의 사라지는 걸 느낀다. 이건 사실일까요? 오해일까요? 이렇게들 생각하게 돼요. 우주와 지구를 나누는 선이 있다고요. 그 경계선을 지나가는 순간 몸이 둥둥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그런가요?
2: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갑자기 뜨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계선은 없어요. 중력이 존재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선이요. 지표면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서서히 중력이 약해지죠.
0: 우주와의 경계라면서 두 가지 선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잖아요. 제일 일반적인 건 고도 100km의 카르만 라인이죠. 하지만 미 공군의 기준은 달라요. 80km를 경계로 보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정한 지구와 우주의 경계도 모두 같지는 않나 봐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죠.
2: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경계선이 있다는 느낌을 받죠. 하지만 그런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표면을 떠나 우주에 진입할 때는 모든 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하죠.
0: 태양계의 더 깊숙한 행성들을 탐험하려면 무인 우주선을 보내야 합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라는 곳이 존재하죠. 이곳에는 이상한 모양의 거대한 바위 수백만 개가 떠다닙니다. SF 영화를 보면 우주선들이 소행성들을 통과하는 얘기가 종종 나와요. 조종간을 잡고 날아드는 소행성들을 피해서 가죠. 소행성대는 진짜 그렇게 위험한 곳인가요?
2: 소행성대를 그렇게 그린 건 재미를 위해서일 겁니다. 영화에선 아슬아슬하게 소행성들을 피하고 거대한 돌덩이가 우주선을 스쳐 지나가면 스릴이 넘칠 테니까요. 소행성대를 지나가는 여정은 사실 꽤나 지루할 겁니다. 소행성대에 소행성들이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소행성들 사이에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존재해요. 다시 말해서 소행성대에서 빽빽하게 모인 소행성과 우주선이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쉽게 지나갈 정도로 뚝뚝 떨어져 있거든요. 소행성의 충돌에 우주선이 부서질 걱정은 없죠.
0: 소행성대를 통과한 우주선이 처음 만나는 행성은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죠. 경쟁자가 없습니다. 2016년 목성에 도착한 탐사선 주노는 이 거대 가스 행성을 관찰 중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배우 겸 가수 마일리 사이러스가 문신을 했죠. 행성에 고리가 달린 문신인데 그걸 꼬마 목성으로 불렀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죠. 목성은 고리가 없다. 토성에 있다. 토성 얘기를 한 거냐고요. 사람들 말이 사실인가요?
1: 태양계의 거대 가스 행성은 모두 고리가 있어요. 목성을 감싼 고리는 굉장히 얇고 어두워서 눈에 잘 띄지 않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0: 그럼 마일리 사이러스가 틀린 게 아니네요?
1: 그렇죠.
0: 맞는 얘기였어요.
1: 마일리 사이러스 덕분에 청소년들이 태양계 행성에 대한 지식을 늘린 것도 기쁘고요.

0: 생명이 존재하는 태양계 천체는 또 있을까요? 자주 거론되는 곳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입니다. 표면이 두꺼운 얼음에 덮여 있죠. 밑에 바다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토성 옆에도 생명체가 살지 모르는 천체가 또 있죠.
1: 엔셀라두스라는 위성이에요. 토성의 수십 개 위성 중 하나인데 엔셀라두스 남극의 간헐천들은 엄청난 양의 얼음과 유기물질을 우주로 뿜어내거든요. 간헐천에서 배출된 양이 얼마나 많은지 고리 하나가 생겨났을 정도죠. 토성의 이 고리는 100% 엔셀라두스 남극의 간헐천들에서 뿜어져 나온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 토성의 남극 밑에 자리 잡은 바다에서 나온 물질이죠. 태양계의 생명체가 또 존재한다면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0: 액체 상태인 바다가 있다고요?
1: 네.
0: 유기물도 있고요?
1: 네. 생명 존재의 조건들을 체크하는 거죠.
0: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확인된 거잖아요.
1: 생명체가 존재할 천체 후보 중 하나죠.
0: 곧이어 태양계 제일 바깥쪽에 자리 잡은 행성은 왜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낼까요? 암석이 많은 지구형 행성은 태양계의 넷, 수성, 금성, 지구, 화성입니다. 가스 행성인 목성형 행성도 넷이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입니다. 우리 태양계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과 터무니없는 오해들을 더 알아볼까요? 천왕성에 대해선 많이 알게 됐나요? 연구가 활발해요?
1: 천왕성까지 간 우주선은 하나뿐이에요. 1977년에 발사돼 1986년 해왕성을 지나간 보이저 2호죠. 그냥 지나가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진 못했어요. 계속 전진해야 했죠. 이유는 모르지만 천왕성은 측면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태양계 행성들은 대부분 지구처럼 이렇게 공전을 해요. 천왕성은 이렇게 돌죠.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대한 천체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 번 대규모로 충돌했을 수도 있죠. 그 결과 행성이 완전히 기울어졌고요. 천왕성 사진을 보면 고리가 남북으로 이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리가 적도 주변에 가로로 떠 있는 토성 목성하고는 다르죠.
0: 천왕성 너머는 해왕성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 태양에서 제일 멀죠. 해왕성은 볼 때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신비로운 푸른빛을 내는데 그 이유가 뭐죠?
1: 대기에 메탄이 소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비율은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푸른 빛을 산란시키기엔 충분한 양이죠. 그래서 해왕성이 푸르게 보이는 거고요.
0: 아, 그러니까 푸른 바다가 뒤덮고 있어서가 아니라 빛의 반사 때문에 우리 눈에 푸르게 보이는군요.
1: 그렇죠.
0: 또 하나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곳은 해왕성의 최대 위성인 트리톤입니다.
1: 트리톤은 정말 유별난 위성이에요. 공전 방향이 태양계 다른 위성들과 반대예요. 모든 행성의 모든 위성이 트리톤만 빼고 같은 방향으로 돌죠. 보이저 2호는 트리톤의 얼음 화산들을 보여줬어요. 트리톤 표면에 얼음을 뿜어내는 간헐천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태양계 외곽으로 가던 중이라 많은 사진을 찍진 못했고 우리가 아는 것도 많지 않아요.
0: 해왕성 위성은 14개로 알려져 있죠. 목성은 위성이 70개가 넘지만 우리한텐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인 위성 달 역시 오해받는 부분이 있죠. 사람들은 자주 이런 표현을 해요. 달의 뒷면, 달의 어두운 면이라고요. 달의 한 면은 밝고 그 반대쪽은 어둡다고들 생각하는데 왜 틀린 생각이에요?
2: 지구와 달의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달은 늘 지구의 중력에 묶인 채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늘 달의 같은 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반대쪽이 태양 광선을 받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달을 보는 건 달에서 반사된 태양 광선 때문이고요.
0: 보이는 쪽이나 반대쪽 모두 같은 태양 광선을 받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면은 늘 한쪽뿐이다. 그런 거죠?
2: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초승달이 뜬 날을 상상해보세요. 달은 낮에도 떠 있지만 우린 못 보죠. 우리를 향해 있는 면인데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해는 달의 반대편을 비추고 있죠.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면 말입니다.

0: 있습니다. 그 면이 낮을 맞이한 거예요. 달의 뒷면은 없습니다. 달에도 낮과 밤이 존재할 뿐이죠.
1: 얼마 전까지도 명왕성은 우리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이었습니다. 이젠 아니죠.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명왕성 얘기도 해보죠. 불쌍하게 강등당한 행성이요. 아, 이제 행성이 아니라 외소행성이지만 흥미로운 천체인 건 마찬가지죠.
2: 2015년 뉴호라이즌즈 탐사선에 접근 전엔 명왕성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뉴호라이즌즈는 기대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사실들을 알려줬죠. 명왕성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얼음 산맥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질소빙하가 흐른 것도 발견했고, 태양에서 워낙 먼 곳이라서 대기가 없을 거라는 추측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게 됐죠. 명왕성은 정말 흥미진진한 천체란 걸 확인했어요. 태양계 외곽에도 명왕성처럼 흥미로운 천체는 아주 많아요.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잔뜩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됐죠.
1: 나사는 태양계 탐사에 커다란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예산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적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나사가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4분의 1 정도는 쓰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요?
0: 요즘 나사의 1년 예산은 보통 17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 수준입니다. 미 연방정부 예산의 0.5% 정도죠.
1: 그 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낸다니 정말 놀랍네요.
0: 많지 않은 그 돈으로 나사는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탐사해왔습니다. 지구를 관찰할 수 있도록 갖가지 인공위성을 띄우기도 했죠. 그 덕분에 우린 지구의 환경이 하나로 연결된 걸 확인했어요. 우주 저 반대편을 살펴보는 일도 계속해왔어요. 우주에 대해 정말로 많은 걸 알아냈죠. 그 정도 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낸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 나사는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천체들을 재방문할 계획이죠. 목성의 위성 유로파,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를 말입니다. 그것도 정말 흥미진진한 사실이네요. 오늘 우주탐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3: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탑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3: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기력 건조 펜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퀴키퀴터 펜씨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실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짚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축축한 수술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0: 아기 괴수 대소동.
1: 여기는 구구족의 커다란 채소 농장.
0: 네? 호박이 몽땅 없어졌다고요?
2: 구구구구구구구.
3: 다른 농작물도 몽땅 사라졌어. 라는데.

채소들을 몽땅 훔쳐갔어 라고 하셔. 이상한 녀석들?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걱정 마!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그릴 수 있어! 라고 했어. 정말?

0: 이게 뭐야? 엄청 못 그렸잖아!
1: 사인해 줄까?
0: 잠깐. 근데 넌 어떻게 다 알아듣는 거야?
1: 냠초부에서 보고 배웠어.
0: 뭐야? 둘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2: 잭, 농장에 도둑이 들었나 봐. 슈퍼잭이 출동할 때야.

0: 괴수 대비과에 분명 조종 방법이 있을 텐데. 어디 있지?
1: 찾았다!
0: 괴수를 조종할 수 있는 방법! 무서운 괴수를 길들여 조종하면 난 천하무적이다!

0: 지금은 비록 아기 괴수지만 나중에 뭐 거대한 괴수가 될 테니까. 그러려면 우상 아기 괴수야.
1: 빅빅 빅빅
0: 빅빅

0: 이제 내 마음대로 괴수를 조종할 수 있다.
1: 박살은 만세!

0: 저게 뭐야? 틀림없어! 구구정 농장의 채소야!
1: 도둑들이 흘린 흔적이야 슈퍼제!
0: 이걸 따라가자! 휴, 겨우
2: 채웠네. 절대 부서지지 않는 초강력 딸랑이가 필요해. 일단 연구실로 돌아가자.
3: 뭐? 박사님, 여기에 이렇게 놔두고 가도 돼요?
2: 걱정 마. 딸랑이가 없으면 아기 괴수를 쉽게 다루지 못하니까. 그리고 괴수를 환하게 하면 잡아먹힐걸?

0: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 이게 뭐지? 어?
1: 삐.
0: 와! 괴물이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아, 알았다. 얘는 아기 괴수야.
1: 혹시 그 책에 지금 이걸 멈출 방법은 안 쓰여 있어?
0: 없어.
1: 그만해.
0: 빅빅은 슈퍼잭이 좋은가 봐.
1: 그래, 고맙네. 근데 얘 이름이 빅빅이야?
0: 나도 몰라. 그냥 계속 빅빅, 빅빅 하잖아. 빅빅.
1: 그래, 빅빅. 이거 좀 그만 놔줄래?
0: 빅빅.
2: 어? 슈퍼잭, 어? 근처에서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잡히고 있어요.
1: 어디요?
2: 신호를 보면 커다란 바위 밑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1: 커다란 바위? 이 바위가 확실해. 어서 들어보자.
0: 들어보자.

0: 배고파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1: 나도.
2: 삑삑!
0: 힘이
1: 장사네.
3: 이번엔 절대 부서지지 않아. 아기 괴수야, 일어나야지. 응?
4: 없는데요?
3: 글쎄, 어디 간 거야?
5: 빅빅! 빅빅! 응?
3: 슈퍼즐? 왜 우리 아기 괴수랑 같이 있는 거야? 또 내 계획을 방해하려고. 안 돼!

0: 레오 박사?
1: 슈퍼잭, 우리 아기 괴수랑 뭐하는 거야?
0: 우리 아기 괴수?
1: 그래, 나랑 세계를 정복할 비장의 카드. 내가 걔 길들이려고 구구종 동작물까지 다 훔쳐서 먹이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0: 에? 채소 도둑이 너희들이었어?

0: 삐삐.
1: 아, 기기쑥. 당장 이리 와. 나랑 함께 세계를 정복하자.
0: 삐삐. 이거 삐삐. 삐삐. 이거 이거. 삐삐. 학생들한테 가면 안 돼. 삐삐. 삐삐.
1: 소용없어.
0: 삐삐.

0: 빅빅한테는 이리 와라고 하지 말아야지.
1: 빅빅! 어? 빅빅!
0: 아, 슈퍼잭 저기 봐! 빅빅이 아기 딸랑이 때문에 신났어! 진짜 신났네! 근데 어디 가는 거야, 빅빅? 빅빅! 그쪽으로 계속 가면은! 경영진지야! 빅빅! 빅빅! 이쪽으로 가면 안 돼!
2: 진정해! 진정해!
0: 막을 수가 없어.
3: 빅빅은 너무 힘이 세.
4: 슈퍼제이! 어? 아까 찾은 레시피 스톤이 있잖아.

0: 빅빅 빅빅 빅빅
1: 나랑 공놀이 하자.
0: 빅빅 빅빅빅 슈퍼잭 준비됐어?
1: 응, 맡겨둬. 난 히어로라고. 그럼 부탁할게 슈퍼잭. 빅빅을 멈출 방법은 이것뿐이야.
0: 빅빅
1: 잘한다 빅빅. 또 해봐.

걱정 마, 나만 믿어. 빅빅이 멈추질 않아. 빅빅.

큰 호박파이 축제의 하이라이트! 염염요리사님의 대왕 호박파이를 공개합니다! 짜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전설의 다이노스터.
1: 여기 있어요.
2: 고맙습니다.
0: 천천히 먹어.
3: 야!
1: 만드지 못해.
2: 고마워요, 다이노스터.
1: 천만에. 터키. 한 번 더. 어이건.
4: 잠깐만, 타임.
5: 숙여.
6: 부스테라 썬더 포크.
1: 보획 완료.
7: 뭐야? 지민?
1: 진정해.
7: 치사하게. 나 혼자서도 잡을 수 있었어.
1: 나한테 불평할 시간에 훈련이나 더 하지 그래?
7: 내가 좀 느렸나?
4: 부시오! 이러다 지각하겠어!
7: 뭐? 안 돼!
8: 오늘은 산사우리오와 공룡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죠. 공룡들이 나타난 건 10년 전부터로.
7: 어? 죄송합니다.
8: 루시오, 그 슈트 하루 종일 입고 있을 거니?
7: 어? 공룡을 구조하느라 정신이 없었나 봐요.
8: 자, 그만 집중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이노스터에게도 중요한 거니까. 3년 전 터널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로 인해 도시가 크게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됐죠. 산사우리오는 대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최강이라 불리던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자신의 모든 퀀텀 에너지를 쏟아부어 터널을 봉인했죠. 위험을 무릅쓴 선택이었어요. 터널은 전설의 다이노스터와 함께 사라졌고 위기는 막을 내렸답니다.
7: 그 전설의 다이노스터는 누구였나요?
8: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수

0: 있겠기죠. 하지만 그 영웅의 퀀텀 다이너는 알아요. 그건 바로
1: 어? 메가랩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를 닮은 공룡으로 랩터처럼 아주 빠르죠.
0: 역시 훌륭하구나, 에단.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피해를 입은 도시를 어떻게 복구했는지 알아볼까요?
2: 에단도 다이너스터에 관심이 있었구나. 전설의 다이너스터라.
0: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3: 안녕하세요.
4: 루시오, 우리 노래 부르러 안 갈래? 저번에 내가...
5: 다음에 가자, 제나. 이건! 잠깐만!
1: 어? 루시오, 무슨 일이야?
5: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설의 다이너스터에 관해 좀 더 알려줄래? 네가 잘 아는 것 같아서.
1: 좋아, 원한다면. 날 따라와.
5: 정말? 신난다!
1: 우리 집이야.
5: 우와... 집 진짜 좋다.
1: 부모님은 출장 중이시니까 편하게 있어도 돼.
5: 역시 넌 엄청난 모범생이었구나. 상도 이렇게 많이 받고.
1: 별거 아니야.
5: 혹시 이 사람이 전설의 다이너스터야?
1: 맞아, 그 사람이야.
5: 잠깐, 설마 네가 전설의 다이너스터야?
1: 아... 그건 아니고, 우리 형이 전설의 다이너스터였어.
5: 뭐? 네 형이라고?
1: 사실은 네가 배트라는 걸 보면 형이 떠올라. 형의 다이노도 랩터 타입이었고 엄청 빨랐거든. 너처럼.
5: 뭐, 내가 좀 빠르긴 하지. 어? 미안, 가봐야겠다.
1: 그래, 어서 가.
5: 다음에 더 얘기해줘.
1: 알았어. 나야, 물건은?
6: 좋아, 다음은 뭐지? 윙쉘! 붙여라, 스카이폴!

0: 놔!
1: 지금! 나한테 맡겨! 이대로는 못 가지! 랩터 스트라이크!
0: 저 녀석은 방해만 된다니까!
1: 내 실력 봤지?
0: 넌 그냥 거기서 구경이나 해!

0: 붙어라! 썬더 포켓! 하! 이걸로도 안 된다고?
1: 지민! 레터 드라이브!
0: 말도 안 돼. 저

키는 내가 끝내주지. 프로스트 제타윙 출전.

0: 지금이야! 잡아! 소라는 이제 그게 차! 푸테라! 썬더 브레이크!
1: 와, 대단해! 역시 제이민이야!

0: 5획 완료. 생각보다 끈질긴 녀석이었어.
1: 와우! 잠깐! 제이민! 내 경험치는 어쩌고?
0: 너 그 스킬은 어떻게 쓴 거야?
2: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스킬을 쓰는 사진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봤지.
0: 그럴 리가 없어.
1: 아, 뭐야? 내 경험치는 하나도 안 남겨둔 거야? 제이미!
3: 뭐야? 조심해서 옮겨! 퀀텀 다이놀지도 모른다고.
4: 그래, 어떻게 됐지? 쓸만한 걸 가져왔나?
3: 새로운 녀석을 잽싸게 잡아왔죠. 이 녀석은 마이아 사우라예요.
4: 퀀텀 마크가 없잖아. 이건 퀀텀 다이노가 아니라고.
3: 죄송합니다.
4: 받은 돈을 전부 토해내고 싶지 않다면 다음에는 진짜를 잡아오는 게 좋을 거야.
3: 알겠습니다.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풀리랑 꼭꼭 약속!

0: 시도보다 강한 우정!
1: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해. 여길 무대 삼아 내 새로운 힘을 시험해봐야겠어. 다크 토네이도 가라! 오! 와우, 정말 강력한 힘인데? 이 정도 힘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어. 자, 어서 가서 다 부숴버려!
0: 뭐지? 갑자기 어디서 토네이도가?
2: 내 사랑스러운 튤립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뻐졌네. 튤립 축제까지 이렇게만 잘하죠. 알았지?
3: 루스! 어? 루스! 어? 토네이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집 안으로 피해야 해. 어서!
2: 토네이도라뇨, 할아버지. 이렇게 맑은데요? 농담하시는 거죠?
3: 아니, 정말이야. 저기 보라고!
2: 말도 안 돼!
3: 이쪽으로, 빨리!

0: 너는 어쩌지? 어?
1: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네덜란드엔 토네이도가 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
2: 골든보이가 어? 범인이야. 새로 생긴 힘으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고 있어.
3: 아, 내 탓이야.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1: 네 잘못이 아니야, 맥스.
2: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린 저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어.
3: 어떻게?
1: 우리도 강한 바람으로 맞서 싸워보면 어떨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지? 우리 할아버지 풍차! 저걸 쓰면 돼! 풍차 날개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토네이도의 회전을 깨뜨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써도 되죠?
4: 물론이지. 가서 마음껏 쓰렴. 우리 마을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건 뭐든 가져다 써도 좋아.
2: 좋아. 가자, 아리.
1: 응? 조심해, 얘들아.
2: 아리, 반대쪽을 잡아.
1: 알았어.

0: 새로 얻은 토네이도 파워 앞에선 슈퍼윙스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뭐? 호기가 저기 있다고?
1: 얘들아 괜찮아?
2: 괜찮아.
1: 우와! 우리 계획이 진짜 성공했어. 봐, 토네이도가 안 보여. 하지만 토네이도는 멈췄다고 해도 튤립 꽃밭은 전부 엉망이 돼버렸어. 이제 곧 큰 튤립 축제가 열리는데 어떡하면 좋지?
3: 걱정하지 마. 너한테 줄 선물이 있으니까. 여기야.

0: 이거 받아. 우린 네 덕분에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었어. 그래서 널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어서 열어봐, 루스. 그 안엔 홍보대사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들어있어.
2: 정말이야?

0: 전부 원래대로 돌아왔어.
1: 또 너희들이야, 어? 슈퍼윙스? 어.
2: 골드보이! 네덜란드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네가 어디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우린 끝까지 막을 거니까 포기해!
1: 감히 또 내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다크 토네이도 최대 파워! 이제 슈퍼윙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0: 내가 구해줄게.

0: 골든보이! 당장 멈춰! 토네이도를 멈추라고!
1: 어? 어떻게 나온 거야? 멈추라고? 메롱, 그럴 수는 없지. 멈추고 싶으면 네가 직접 멈춰봐.
0: 어쩌지? 토네이도를 어떻게 멈추라는 거야? 잠깐! 이 슈퍼윈스 볼에 특별한 힘이 들어있다고 했었지?
1: 저 공은?
0: 난 슈퍼윈스 명예 홍보대사야.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2: 맛있게 드세요.
3: 어? 내 슈퍼윙스 볼이 빛나고 있잖아.

0: 당신 대체 뭐지?
1: 우와, 몸에서 새롭고 강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게 느껴져.
2: 알겠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슈퍼윙스볼을 통해 강한 힘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1: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네. 얘들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2: 좋았어.
1: 보기, 섀도우 스피드.

0: 블루프 흡착함 액션!
1: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다야? 별거 아니네. 괜히 번쩍거리기만 했지.
0: 이봐! 어? 골든보이!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보내줬어! 이 슈퍼 엑스볼을

0: 너희 덕분에 올해 튤립 축제를 무사히 열 수 있게 됐어. 진심으로 고마워, 슈퍼윙스.
1: 오히려 우리가 고맙지, 루스.
0: 맞아. 네가 우리를 구해줬잖아.
2: 네 간절한 마음이 전 세계 친구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준 거야.
0: 그런 거구나.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였어. 진짜 멋지다.
1: 맞아. 우리에겐 전 세계 어디든 친구들이 있으니까.
0: 그게 우리의 진짜 힘이야.
3: 모두가 함께할 때 생기는 힘이지.
1: 내 이름은 슈퍼꽁지.
2: 이건 말도 안 돼. 전 세계 아이들이 에너지를 모아서 내 다크 토네이도를 막아버린다니. 그 많은 아이들을 나 혼자서 어떻게 이기냐고.
4: 주인님을 따르는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아, 정말?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다들 슈퍼윙스만 좋아하잖아.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4: 골든보이 볼에는 타인의 정신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2: 뭐? 그게 진짜야?
4: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잘 흔들리고 강한 욕망을 가진 상대에게만 통하게 되어 있죠.
2: 그렇다면 슈퍼윙스 주변에 적당한 대상이 있는지 알아봐줘.
4: 제 데이터에 따르면 알맞은 대상이 월드 공항에 있습니다.
5: 우와, 바쁘다 바빠. 오늘따라 짐이 엄청 많네.
6: 안녕 꽁지야.
5: 안녕. 안녕 세미.
0: 안녕
7: 슈퍼윙스. 어? 착륙합니다.

0: 나 그만 갈게, 쌤이.
1: 드디어 월드 공항이다. 야호!
0: 잠깐, 넌 누구야?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인데.
1: 어? 그렇구나. 근데 난 아무나가 아닌걸. 내 이름은 맥스야. 그리고
2: 짜잔! 우리였어.
0: 거기, 아리! 이게 얼마만이야?
2: 그러게, 오랜만이지.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꽁지야.
3: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가져왔지. 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0: 우와, 고마워, 아리. 그래서 이번엔 어떤 모험을 하고 왔어? 또 어딜 다녀온 건데, 어?
3: 그게 말이야, 들으면 깜짝 놀랄걸?
4: 거기, 어? 아리! 관제탑으로 와서 보고하도록.
2: 지금은 가봐야겠다.
3: 나중에 얘기해줄게.
4: 거기, 아리! 돌아왔구나!
3: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안녕, 슈퍼팩들.
4: 너희 둘 덕분에 우주 폭풍으로 인한 혼란이 많이 진정됐어. 정말 대단하구나.
2: 최선을 다했어요. 또 저희를 도와준 멋진 친구들도 있었고요.
3: 네, 맞아요. 슈퍼윙스 홍보대사 친구들 말이에요.
4: 그래, 네덜란드에서 그 친구들이 도와줬다고 들었어. 그걸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망가진 월드 우주본부를 복구할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단다.
5: 안녕, 얘들아.
6: 잘 있었어?
2: 그럼, 당연하지.
3: 근데 어떻게 하면 월드우주본부를 복구할 수 있는 거야?
5: 전 세계에 있는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들이 가진 슈퍼윙스 볼 에너지를 모아서 전부 월드우주본부로 보내주면 돼.
7: 그러면 월드우주본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다시 작동될 거야.
2: 우와, 그럼 당장 시작하자.
3: 후보사령관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4: 먼저 슈퍼박스가 필요하단다. 어, 잠깐, 맥스는 어딨지?
0: 맥스, 넌 도대체 무슨 트럭이야? 오, 알겠다. 너 배달 트럭이구나, 그렇지?
1: 아니, 틀렸어. 난 다기능 스마트 자동차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게 주는 슈퍼윙스 볼을 만들지.
0: 뭐? 명예 홍보대사 슈퍼윙스볼? 그게 다 뭔데?
1: 그게 쉽게 말하면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야.
0: 우와.
4: 맥스, 어? 슈퍼박스를 관제탑으로 가져오도록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해야 하니까.
1: 어, 가야겠다. 만나서 반가웠어.
0: 어. 그럼 슈퍼윙스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네. 진짜 부럽다.
4: 좋아, 지금부터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한다.
1: 알았어요.

0: 에너지 수신 준비 완료.
1: 지금이다,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들!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보내줘!

0: 좋았어! 이대로 전송을 안전하게 마치면 월드 우주본부는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1: 야호!
2: 완벽!

0: 어서 가서 씻는 게 좋겠구나.
1: 어,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2: 나도야.
3: 나도 슈퍼윙스처럼 멋진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럼 다들 날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1: 어? 안 돼! 그거 내 거야!
4: 마지막이네. 아흠.
1: 내 초콜릿. 뭐야!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4: 와우, 진정해. 내가 시시한 초콜릿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1: 뭐?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4: 네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거. 넌 슈퍼윙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힘을 원하잖아?
1: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건 원치 않아. 내 초콜릿이나 돌려줘.
4: 대체 언제까지 이 안에 갇혀 지낼 거야? 하루 종일 짐만 나르는 거 지겹지도 않아? 내 말만 잘 들으면 넌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1: 중요한 존재? 그럼 나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4: 당연하지. 어때?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해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 방법은 아주 간단해. 네가 할 일은 슈퍼윙스를 쓰러뜨리는 것뿐이야.
1: 하지만 내 친구들인걸.
4: 이젠 아니야. 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고. 힘든 일은 너한테 다 맡겨놓고 중요한 일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잖아.
1: 아니야. 나는...
4: 날 믿어. 고마워하게 될 테니까.
1: 잠깐만.

0: 이제 네 이름이 뭐라고?
1: 슈퍼 꽁지.
2: 도와줘. 어? 나 좀 꺼내줘.
3: 세미.
2: 큰일 났어. 꽁지가. 꽁지야, 너 맞아?
1: 아니, 꽁지는 이제 없어. 난 슈퍼 꽁지야. 슈퍼 꽁지 스킵!
3: 꽁지야! 안 돼!
1: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4: 조심해!
2: 꽁지가 너무 빨라! 이대로 두면 누가 다칠 수도 있어!
3: 내가 막아볼게! 고기! 일렉트릭 스킵! 꽁지야, 멈춰!
1: 기분 최고인데! 고기랑 속도를 겨루고 있다니.
5: 조심해! 충돌하겠어!
1: 너무 늦었어!
2: 나한테 맡겨! 구조용 루프 액션!
5: 조심해! 에너지 광선이 경로를 벗어났어.
3: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6: 나도 도울게.
1: 안 됐지만 너희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8과 2
1: 7과 3
2: 6과 4
3: 5와 5
4: 그리고 다시 10으로
5: 우와, 10이 되는 짝을 정말 잘하는구나, 10 나도 20이 되는 짝을 알면 좋을 텐데
4: 너를 도와줄 숫자를 알고 있어 어?

0: 이쪽으로 따라와. 나한테 게임이 엄청 많아. 그걸로 21회는 짝을 알려줄게. 위로 위로 위로.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1: 게임을 하면서 짝을 찾아봐.
2: 위로 위로 위로 못 가겠는데.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 문이 너무 무거워.
1: 걱정 마. 힘센 정사각형이 있잖아.
0: 21회는 짝들에게 도와달라고 해. 여기 10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2: 10은 정사각형 4랑 6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도 되겠네.
3: 14와 6 또는
4: 16과 4.
0: 정사각형 하나보단 둘이 낫지.
2: 고마워 친구들. 오! 이중광선이니까 두 줄로 타야 하겠네. 10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하! 2는 무조건 탈 수 있고, 2에 10이 되는 짝은 또 다른 짝수인 8이고,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3: 18과 2!
1: 2 곱하기 9! 이중광선 출발! 으악! 이번엔 네 줄이네. 이런, 난 못해.
5: 나도 못해.
2: 10이 8과 2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3: 18과 2!
4: 또
3: 12와 8!
0: 저는 4 곱하기 3!
1: 합승 완료! 광선 이륙!
2: 뭐?
6: 겁안에 주사위 4개가 있습니다. 4개 모두 4를 굴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4개 모두 4를 굴려? 숫자 나라에서 가장 운이 좋은 숫자가 누구더라? 그래! 7을 만들어야겠어. 10이 7과 3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3: 17과 3 또는
7: 13.
8: 절대 부르지 마. 이건 나보다 네가 낫겠어. 부탁해 7. 난 여기 없다고 생각해.
7: 어허. 4. 어허. 4. 히히. 4. 마지막은
8: 하나만 더.
7: 오!
8: 어우, 실수.
7: 이런. 13. 어? 4다. 완전 럭키.
2: 어디 보자. 손바닥은 5를 말하는 걸 테니 10이 5와 5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0: 15와 5. 슉슉. 계단은 이렇게 올라야지. 하이파이브.
2: 좋았어. 저기 위 버튼 두 개를 눌러야 하네. 이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알지? 10이 9와 1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3: 11과 9!
7: 최선을 다해보자!
2: 알겠어!
6: 예! 다섯 칸 올라왔고, 이제 한 칸 남았습니다. 아직 패턴을 발견 못하셨나요?
2: 오! 찾았어! 찾았어! 20은 10 더하기 10이니까 일단 10이 되는 짝을 먼저 구한 다음
0: 거기에 10을 더하면 돼. 11과 9 또는 1과 19, 12와 8 또는 2와 18, 13과 7 또는 3과 17, 14와 6 또는 4와 16, 그리고 15와 5. 그 반대도 되고.
2: 나는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6: 10과 10!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0: 산새를 깨우는 소리. 원시림 같은 울창한 숲을 건너면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와, 밀림에 사는 걸까요? 어, 저기 저기! 너 새나게 주인공이니? 어, 이 녀석이 산중 목소리의 주인공인가 본데요.
1: 널 만나러 온다고 쉽지 않을걸?
0: 호랑이를 만나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아이고, 멀미 조심하셔야겠다.
2: 어, 저 맹견 조심?
0: 맹견이요? 괜찮을까요? 마침내 도착한 정상. 어째 첫 만남부터 꼬여버린 것 같은데요.
1: 검문 있겠습니다. 통행증 제출하십시오.
0: 심장 떨리는 문지기견. 누구냐, 넌? 오지마을 형제들의 전쟁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 사는 곳은 마을과 1km 떨어진 곳, 해발 600m에 위치한 나홀로 집인데요. 침입자 등장에 잔뜩 성이 난 녀석. 간식 필살기도 통하지 않겠어요. 잘 좀 달려보세요. 문제는 한 마리가 아니라는 점. 경비견들이 도대체 몇 마리죠? 보호자님, 어디 계세요?
3: 오시, 오시,
4: 자.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4: 반갑습니다.
5: 아, 저희는 이제 산골 농부예요.
0: 만나서 반갑습니다.
4: 왜 잡고 있는 거예요?
6: 외부인을 확 달려듭니다. 기습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0: 에? 그럼 또 꽉 잡아주세요. 꽉. 우리 용맹한 친구 이름이 뭐예요?
5: 이름은 풍삼이. 그 다음에 특징은 아주 용맹스럽다는 거. 예.
0: 와, 이 발 좀 보세요. 사람 손보다 클 것 같은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은 데가 없네요. 특히 압도적인 얼굴 크기.
4: 얼굴이 더 크네요. 풍삼이가.
0: 한반도를 대표하는 토종견 풍산개. 강인한 체력과 용맹함으로 야생동물을 사냥하던 견종인데요. 어쩐지 분위기가 범상치 않더라고요. 새나게 보여줄 게 있다고요?
5: 이게 이제 그 풍삼이 풍뎅이 국제공인협통소입니다. 풍삼이 증조부부터 증조모 다 나와요. 그래서 누가하고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0: 야, 역시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은 다르네요.
4: 지금 풍삼이는 좀 눈이 한쪽이 그 좀 신기한 느낌이 드네요.
5: 걔는 얘보다 한 2년 선배죠. 둘이서 싸움을 붙었는데 거의 죽기 살고 싸웠어요.
0: 혈투의 흔적이었던 왼쪽 눈. 무려 풍삼이를 다치게 한 범인이 가족 중에 있대요. 이 거대한 발의 주인공일까요?
5: 아, 얘는 이제 풍뎅이. 풍삼이하고 같이 한 배. 한 배. 그래서 같은 혈통이에요. 야, 일로 와보세요. 한번 저도 괜찮아요. 그래야 전 친해지죠. 오늘 놀래.
7: 저거 되나요?
5: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무튼 얘는 기운이 좋으니까 제가 몇 번 쇠줄 끊는 거 봤어요.
4: 아, 쇠줄을
5: 끊고? 네, 끊고 난 거 봤어요.
0: 쇠줄을요?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이는 제작진.
5: 지가 먹을 게 아니면 응수를 냈죠. 예. 지가 하면 주지 말라고 응수를 내죠.
0: 말리누아 형제들도 같이 살고 있는데요. 날쌘돌이 머루와 엉뚱한 매력이 넘치는 다레입니다. 색깔 빼고 똑 닮았네요. 말리누아는 어떤 견종이냐고요? 벨기에를 대표하는 목양견으로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친구들인데요. 임무를 받으면 찰떡같이 수행하는 멋진 견종이랍니다. 오지마을 가족은 또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이 친구는 누구예요?
5: 사실상 우리 집에서 얘가 대장견이에요.
4: 이렇게 체구가 작은데도?
5: 저한테도 다른 개하고 사서 지금을 한 적 본 적이 없어요.
0: 상남자 그 자체인 산이.

0: 이번엔 풍뎅이 차례. 왜 다리가 불편해 보이죠?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 풍뎅아, 거긴 왜 가는 거야? 다리도 준비됐다는 듯이 맞서는데요. 어머머, 어우, 얘는 정말. 밥그릇을 세게 깨물은 다리. 이유가 뭘까요?
1: 소유 공격성이기도 하고 전이 공격성이기도 하고. 밥그릇에 대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랑 화가 났는데 풀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밥그릇에다가 푸는 경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0: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 중재가 필요하겠어요.
2: 그만해! 그만해!
3: 아이고, 겁난다, 겁나. 한번 싸움을 크게 하고 나서부터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다가 아이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도 한번 물렸습니다. 그래서.
2: 야, 이거.
0: 어디요?
3: 여기 이빨 자국 남아있어.
0: 세상에, 이빨이 꽂혔었나봐요.
3: 여기 다 망가졌습니다. 이 철심이 다 끊어졌어요.
0: 다래의 견사에 출입하고 싶었던 풍뎅이의 흔적들. 마치 껌처럼 씹은 모양인데요. 견사 앞은 곡괭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일까요? 그 순간 힘없이 열리는 문.
4: 얘가 탁 열리잖아요. 저기 나와있네. 그냥 바로 공격하고 여기서 대판 큰 생이 벌어졌죠.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반 죽여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고 때문에 얘는 이렇게 또 막아놔요. 이중 삼중으로 해놓은 거죠.
5: 가자. 산책하자. 가자. 산책하자. 산책하자.
0: 탈출을 밥 먹듯이 하는 산이는 목줄을 하고 산책한대요. 개 짖는 소리가 휘몰아치고 풍삼이 풍뎅이 형제는 물론 모두 뛰쳐나갈 기세. 산이는 자기의 영역이라는 걸 과시하기 바쁜데요.
2: 몽둥이.
4: 네, 몽둥이? 확실히 달려들면 저지해야 되니까.
0: 견사를 사이에 두고 펼쳐진 뜨거운 공방전. 말릴 수 있을까요?
1: 장애물이 있고 그 사이에 대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물로 인한 좌절, 흥분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심해집니다.
0: 도저히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아이들. 급기야 유혈 사태까지. 아유, 철심에 찔렸나 본데요. 산이가 가까이 오자 탈출을 시도하는 풍뎅이. 보호자님, 풍뎅이 나오겠어요. 목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풍뎅아, 제발 그만, 다치겠다.
4: 나오겠어.
0: 멀어지면서도 피하지 않는 산이. 대장견답습니다.
4: 전쟁이에요, 전쟁.
6: 돌아와! 나랑 한판 붙자고!
4: 철저하게 막 드러나 보잖아, 제가. 하지 마! 너무 시키다! 하지 마!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문까지 이렇게 세겨버려 있죠, 문까지도.
0: 와, 겹겹이 보수를 하셨네요. 아직도 화를 못 참는 풍삼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4: 처음에 그 산이는 주로 이제 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풍삼이가 어떻게 문이 열려갖고 나왔어요. 달라붙어갖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갖고 뭐 엄청나게 와서 피 싸움이 붙었는데 뜯어말렸는데 아마도 그 산이 그 발에 눈을 쳤던 것 같아요.
0: 어휴, 눈을 크게 다친 풍삼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셨는데요.
4: 아, 도저히 실명할 것 같다. 그래갖고 수술을 했죠. 그래서 또 며칠 입원하고. 다 돈덩어리입니다, 이 녀석들이. 병원 가서 하도 시들 많이 져갖고.
0: 2년 전만 해도 마당에서 사이좋게 뛰어놀았던 아이들. 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을까요? 특히 산이는 공공의 적이 되었답니다.
4: 풍삼이나 풍뎅이는 어렸을 때 이미 산이는 성견이잖아요. 북미를 잡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막상 자기가 크니까, 쟤는 나보다 힘도 약해 보이는데, 나 어렸을 때 날 받고 쐈지? 그런 감정 때문에 네 마리가 다 얘한테만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0: 그날 오후.
4: 아, 천천히, 야, 그냥 뭐, 아, 임마, 난 뭘 못 당하잖아.
0: 이 모습이 곱게 보일 리 없는 아이들. 풍삼이에게 질투심 발사! 풍삼이 어디 가는지 달에 너는 아니?

0: 목적지는 바로 뒷산. 풍삼이도 신났구나. 너 보호자랑 어디 가는 거죠? 오, 모노레일을 타고 가시네요. 풍삼인 아빠 잘 따라가네. 그나저나 정글 숲을 헤치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풍삼이도 묵묵히 산행을 즐기는 중.
1: 산으로 가자.
0: 산이요? 여기가 산삼밭인가 봐요.
1: 이리 넘어와. 옳지. 넘어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됐어. 이리 와.
0: 보호자의 일터인 산양삼밭에 온 건데요. 약 3만 평의 산양삼밭. 워낙 산골에 있어서 일할 때마다 아이들과 동행하신대요. 전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유 산책으로도 최고. 보호자가 일하는 동안 풍삼이는 순찰을 도는데요. 어때? 주변에 뭐 수상한 낌새는 없어?
2: 아빠, 이상 무입니다.
1: 이렇게 해도 많이 조심해야 돼요. 뿌리 다치면 안 되니까.
0: 풍삼이 덕분에 편하게 일하는 보호자.
1: 오늘 힘 맞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멧돼지 경우는 이게 이제 삶이 잘 되는 곳은 미생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밭을 다 박살내버리죠. 그러면 얘는 멧돼지를 안 무서워하니까 엄청 지저대고 그러니까 멧돼지가 도망가죠.
0: 함께 산 지 3년. 풍삼이 덕분에 농사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대요. 어떻게 이곳에 정착하게 되셨나요?
1: 말년에 그냥 텃밭이나 가꾸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시작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어요.
0: 퇴직 후 산골로 귀촌한 보호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말릴 정도로 외딴 오지 산골이었는데요.
1: 사람이 한두 명이 살기는 너무 적적합니다. 완전히 있던 곳이고 제가 속칭 작은 동막골이라고 제가 명칭했으니까. 예. 근데 이 풍산개들이 있으니까 아주 든든하죠.
0: 적적했던 산골 생활에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준 아이들.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신대요.
1: 풍삼아, 물 더 먹어. 어? 이 시키야. 하지마. 맛 한번 보십시오. 네, 한번 맛보세요.
3: 향이 엄청.
1: 네, 엄청 강하죠, 지금. 네, 그죠. 네, 향.
2: 뭘 혼자만 먹게 있어요? 나도 줘요.
0: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시간. 아이들도 낮잠에 빠졌는지 조용한데요. 터레야, 왜 벌써 일어나? 아니, 머리는 왜 또 그러고?
4: 오빠들한테 갈 거야? 나가.
0: 홍일점 다운이의 산책 시간인데요. 다운이가 산책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운이 산책 시간은 평화로운데요.
5: 완전 다르죠? 지금 딱 암컷 나왔을 때 반응이랑.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다 낼름낼름거리고 다 얘 때문에 그래요.
0: 다운이는 머루 오빠가 마음에 드나 봐요.
4: 머루.
0: 머루 오빠 출동! 이야, 둘 다 신났네. 신났어. 모두 이렇게 함께 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지만 시끄러워지기 전에 떼어놔야겠습니다.
1: 잘해. 머루. 머루, 이리 와. 머루. 좋아.
0: 마지막으로 달의 산책. 또 견사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어휴, 살벌하다 살벌. 곧바로 공격성을 보이는 풍뎅이 풍삼이 형제.
3: 오정도 딱 두 마리 있는 기둥에다 지금 쌌습니다.
1: 네, 그래. 그게 약올린 거예요. 내가 못 만나는 걸 알기 때문에.
0: 그러다 형한테 혼나.
1: 그래, 쇼가. 그래.
0: 여기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견사 밖에서 만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풍뎅이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위풍당당 나오는 달에 견사 안에서처럼 맞설 수 있을까요? 풍뎅이가 먼저 달에를 발견했습니다. 위협적인 지점에 깜짝 놀란 달에 견사 안에서와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6: 견사 안에서 달을 까부는데 못 까불잖아 지금. 무서운 건 아는 거예요.
0: 풍뎅이의 위험에 혼비백산.
6: 그 안에서는 그러더니 너 왜 까불어 형한테? 어? 못 가요, 못 가.
0: 알아서 견사에 들어가기까지? 어휴, 풍뎅이가 무섭구나. 형아한테 까불면 안 돼. 알았지? 이번엔 산이와 풍뎅이의 만남. 오, 이건 예상 못한 반응인데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팽팽하게 맞섭니다. 산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그럴수록 풍뎅이의 반응도 증가. 왜 따로 산책을 하고 경사가 떨어져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우, 얘들아, 그만해, 그만.
1: 평소에 늘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풀려있다, 그러면 가차없이 둘이 가서 붙죠, 같이.
7: 어우, 이제 호랑이 빨 내보내잖아요, 지금. 송곳니가 다 나왔잖아요. 무서운 표정이거든요, 이제. 금방 싸울, 제가 뭐 제 상식에서는. 이 정도 표정이 나오면 바로 싸우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0: 과거 싸움 때문에 앙숙이 된 풍삼이와 산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풍삼이. 산이 또한 지지 않고 맞서는데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산이. 경고구 뭐고 튀어나갈 기세. 풍삼이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1: 지금 풍삼이가 지금 눈 다친 것도 안단 말이에요. 싸워서. 그게 얘에 대해서 원은 있죠.
7: 이것이 관건입니다. 저기 멀리서만 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좀 평화롭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0: 아이들이 싸울 때마다 덜컥 겁이 난다는 보호자.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1: 여기 와서 제가 세 녀석을 이제 먼저 보냈는데 그때가 제가 마음을 가장 크게 다졌죠, 제가.
0: 함께 살던 녀석들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상황. 더 이상 아픔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래요.
1: 여기 농사지면서 힘들고 다 그런 건 다 제가 이제 감내를 했는데 애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설 정리를 못한 이유가 성에 워낙 강해서 죽어야 끝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싸우는 걸 보니까 이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설 정리를 못한 거예요.
0: 남은 아이들은 잘 지켜내고 싶은 아빠의 마음. 그러기 위해선 먹는 것부터 철저하게. 오늘 저녁은 맛있는 통조림이래요. 근데 밥그릇들이 제각각이네요.
7: 요거는 산이. 요거. 예. 요거 그릇이 요 풍뎅이 거. 풍삼이가 제일 덩치가 큰데 많이 안 줘요, 밥을. 비만해져서. 몸이 아프고 나서 활동량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2: 조금만 더 주세요.
0: 그래도 풍삼이를 가장 먼저 챙기시는데요. 풍삼아, 서운할 뻔했지? 많이 먹고 얼른 기운 차리자. 식구 중에 편식쟁이는 없나 봐요. 어휴, 이 녀석들 배가 많이 고팠구나. 아, 뭐야, 문이 열린 거예요? 발로 툭 치자 힘없이 열린 문. 어휴, 뭐로 신났는데? 다행히 맛있는 냄새에 견사로 복귀.
3: 아니야, 아니야. 지가 탁 쳤는데 열렸어요.
8: 봐봐, 이런 게 이제 사물이 있어. 이게 열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확인해야 돼.
0: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네요. 산골 마을에 일찍 해가 저물고 한가한 저녁엔 뭘 하실까요? 달밤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야, 풍뎅이 집중하는 거야? 보호자의 취미생활이지만 아이들한테 자장가가 되어주고 멧돼지를 쫓아내는 효과도 있대요. 어우, 연주에 흠뻑 심취하신 것 같죠? 관객 매너도 훌륭한 아이들.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겠다. 자, 모두 박수!
1: 가자! 집주로 가자! 오케이! 가자! 오늘 밤 얘가 오늘 이 집 지킴이에요, 늘. 저녁에는 항상 얘가 와서 여기서 지킵니다. 지키고 있어? 집 지키고 있어? 아, 들어간다. 있어.
0: 역시 든든한 풍삼이네요.
2: 풍삼아, 내일은 내가 보초 설게.
0: 산골 마을에 깊은 밤이 찾아오고. 어, 달이야, 무서운 꿈 꿨어? 어?
9: 너희들

0: 단체로 무슨 일 있니? 아까부터 수상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 순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1: 아빠, 삼촌, 빨리 나와보세요.
2: 잘해, 왜 그래? 잘해야 왜 그래? 잘해 모로 왜 그래? 야 뭐야, 누구야? 멧돼지야? 잘해 모로. 옳지, 잘했어.
0: 때 아닌 불청객이 방문했나 봅니다. 과거에도 집 앞까지 멧돼지와 고라니가 출몰해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대요. 낯선 기척에도 매섭게 짖어주니 밤이 무섭지 않겠어요. 아빠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비견으로 변신한 아이들. 밤이 평화롭습니다. 다음 날 아침.
3: 풍뎅아! 풍뎅아! 어? 대신 문이 열리네? 왜 문이 열렸어?
0: 어? 진짜 어디 갔죠? 활짝 열린 풍뎅이 견사. 풍삼아, 풍뎅이 못 봤어? 분명 이른 아침까지는 견사에 있었던 풍뎅이. 무엇을 본 건지 탈출을 시도. 결국 빠져나가고 맙니다. 가출한 풍뎅이 찾으러 출발. 요즘 같은 날씨에 멀리 안 갔어야 할 텐데요.
3: 이게 선선해지면 뱀도 이제 많이 출몰하거든요. 혹시 짐승한테 걸렸나, 또 뱀한테 물렸나. 그래서 옛날 그 우리 곰돌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애들만 눈에 안 보이면 이제 완전히 사고 처리합니다 지금.
0: 아, 뱀이요? 깊은 산골엔 독사가 많대요. 숲이 우거진 정글에서 헤매고 있진 않을까. 애가 타던 그 순간
4: 야, 야, 너 있었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1: 어, 아,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4: 어디 갔다 왔어?
1: 어?
4: 어디 갔다 왔어? 너 괜찮아? 아이고, 시끼.
0: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이네요.
3: 가만 있어, 이 새끼야. 헤헤이. 이놈이 어떻게 나왔나? 이게 가끔가 되게 락이 안 걸릴 때가 있어갖고, 이놈이 그냥 밀고 나왔네. 자, 들어가자. 아이고, 이놈 자식. 오늘, 도망가지 마. 아이고, 동댕이.
0: 요동치는 초가을 날씨. 햇볕이 쨍쨍입니다. 머리도 더운지 에너지가 떨어졌는데요. 아유, 달에는 아예 땅굴을 팠네요. 풍뎅이는 이거 정지 화면 아니죠? 얼음물로도 가시지 않는 갈증. 이중 모인 풍산개는 한겨울에도 밖에서 잘 만큼 추위에 강한데요. 반면 더위에는 몹시 취약하대요.
3: 풍뎅이 나와. 어이구, 나와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덥지?
0: 풍뎅이를 위해 아빠가 나섰습니다.
1: 가자. 아니, 풍뎅이와 어디 가는 거야?
0: 스톱! 아빠, 나도 데리고 가요!
3: 아이고, 착해라. 우리 풍뎅이 시원한 물에 가자.
0: 근처에 냇가가 있나 본데요. 이야, 워터파크가 있었네요. 근데 표정을 보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도움은 되나요?
5: 얘는 땀이 안 나니까 물을 묻히면 증발하면서 그 열 빼앗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시원할 거고 도움은 확실히 되죠.
3: 어휴, 시원해.
0: 풍뎅아, 이 정도면 더위도 싹 가셨지? 뭐 아직 아니라고? 이번엔 그늘 쉼터로. 어우, 코스 좋다. 풍뎅이의 전용 선풍기인가 봐요.
3: 여기는 그래도 좀 그늘이 크게 지니까 좀 여기 더 시원합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마리노이즈 쟤네들은 그래도 털이 얇아서 더위를 들타는데 풍산개들은 더위에 너무 약해요.
6: 그렇지.
0: 잠깐만요. 풍사미도 나온다고요? 둘의 사이는 어떤데요? 아이고, 너네도 사이가 좋은 건 아니구나. 아, 형제끼리 왜 그러니 정말.
3: 풍삼이하고 풍뎅이는 항상 그 위험 수위까지 가요. 싸우기 직전까지. 그때는 엄청 이제 걱정을 하죠.
0: 너희를 어쩌면 좋니? 아빠를 위해서라도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3: 자, 가자. 나와. 나와. 나와. 가자. 가자.
0: 오늘은 산이가 산에 간대요.
3: 천천히.
0: 쉿, 조용히 나가면 좋겠죠?

0: 그러나 견사에서 나왔을 뿐인데 난리가 난 녀석들. 마주치지 않게 노력하는데도 귀신같이 알아챈대요. 오지 마을에 조용할 날이 없네요.
1: 가자.
0: 동생들의 성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산이.
1: 야, 우리 짐승이나 한번 찾아봐. 어? 멧돼지 어디 나왔나 봐봐. 어?
0: 다섯 형제가 함께 산을 누비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점점 관계는 틀어지고 상처는 점점 곪아가고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1: 결국 얘들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지가 약하더라도 절대 꼴을 안 내리고 지지를 않으니까 서로 자웅을 못 겨루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저 유프로에 동참하게 된 게 얘들의 갈등 좀 해소시켰으면 싶어서요.
0: 끝나지 않는 다섯 형제들의 전쟁. 과거 싸움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일까요? 아니면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서열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여동생 다운이를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전쟁일까요? 오지마을에 부는 피바람을 잠재워주실 분, 설쌤, 오고 계시죠? 산골마을의 평화를 위해 찾아온 새나게 안방마님.
2: 오, 날씨 좋다.
3: 멋진데?
0: 잘 부탁드립니다, 설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1: 아유, 유명한 분이 오셨네요. 이런 걸까지. 풍삼이.
2: 풍삼이? 네. 안녕.
1: 아유.
2: 어제 전형적인 그 풍삼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풍삼이 형제 풍뎅이도 있어요.
2: 와, 얘는 거의 무슨 그레이트 피레니즈 같은 느낌이야. 털만 짧았지. 네. 등치가. 네. 네.
1: 순하면서 매우 유명합니다. 아. 무지 순한데.
2: 얘네도, 이야, 이게 또 키우기 어려운 견종의 아. 대명사.
1: 정확하시네요. 네. 제가 엄청 갈등합니다, 얘들 기르면서.
2: 에너지가 엄청나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안 풀렸을 때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둘 다 다른 유형으로 보이고 있어요.
0: 머루 다리가 스트레스가 있다고요?
2: 욕구가 충족 안 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이 안에서 풀고 있는 거죠.
1: 아,
2: 계속 돌아요. 네, 얘는 그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1: 아, 지금.
2: 얘는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를 이렇게 돌면서 풀고 있고, 얘는 아예 폭발시켜요. 괜히 옆에 있는 밥그릇에 화풀이하고.
1: 아, 화풀이요.
2: 네, 그러니까 얘는 자기 조절력이 좀 부족하다. 네.
0: 가정 방문에 견사 체크가 빠질 수 없죠.
2: 아, 이렇게 산책줄도 이렇게 쫙 해놓으셨구나. 그늘막도 잘 해주시고. 아, 제가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어. 뭐 확인하면 안 아는 줄 아세요?
1: 견사에서 계집 이념을 차이하는 거
2: 아니에요? 아니요. 물 보면 알아요. 물 딱 보면 특히 여름 때는 물때나 이끼나 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물이
4: 아, 이거 두 번씩 설거지.
2: 네. 그리고 지금 줄이 연결돼 있는데 왠지 알 것 같아요.
1: 아.
2: 바닥이 흙이라서 그래.
4: 바닥이 흙이라서 땅 탑니다.
2: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해놓으셨어. 이게 웬만큼 2중, 3중으로 위로 못 튀어나오게.
0: 탈출은 곧 사고. 잘 막아주세요. 설생, 여기 두 친구가 더 있어요.
2: 딱 여자예요.
1: 아.
5: 만나서 반가워요, 설생.
2: 얘네들은 왜 여기 따로 있는 거예요?
1: 가장 나이가 많죠. 지금 네. 만 5년, 만 6년 차니까. 또 이제 집이 바로 옆에 방이었단 말이에요. 막 얘들이 난리인 거예요. 다른 놈 다 같이 영화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이제 여기다 갖다 놨죠.
2: 여쭤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좋아질 수 있는 면이 있는지
1: 예.
2: 아니면 이렇게 좀 안절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1: 네,
2: 네.
0: 오늘만 기다렸다는 보호자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2: 우선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얘네는 자기네들끼리 무리를 형성할까? 형성 안 할 겁니다.
1: 안 하죠.
2: 예. 네, 왜냐하면 조합이 안 좋아요 지금. 예. 암컷 한 마리에
1: 네.
2: 수컷이
1: 다섯 마리
2: 네 다섯이에요. 벌써 학습은 돼 있어요. 애들끼리 서로 라이벌 의식이 팽배해요.
0: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2: 제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리
1: 풍삼이
2: 풍삼이의 눈이에요.
1: 네.
2: 풍삼이는 누구한테 물린 거예요?
1: 산이.
2: 산이.
1: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저놈이 나를 이렇게 놈이 이해 나는 거예요.
2: 틀어지고 나서. 다시 친해지기가 쉽지 않고요. 그것도 서로

0: 싸웠던 원인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원인이 사라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른 애들끼리는 어때요?
1: 풍삼이하고 풍댕이는 정말 그 형제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풍삼이가 약간 공격성 있고 풍댕이도 아 지가 이제 기운도 더 쎄인 것 같고 몇 번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덕을 보냈죠.
0: 보호자의 리더십이 좋다라고 하고 보호자가 명확하게 알려준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을 수 있게 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얘네 둘이에요. 풍삼이랑 풍뎅이는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마리노이즈 친구들은 흥분도가 너무 높아요.
1: 아, 쉽게 흥분해요, 맞아요.
0: 네. 평상시에 자극이 없을 땐 괜찮은데 자극이 생기면 생각하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원래 우리 무리의 리더인 보호자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2: 머루와 다리는 아쉽게도 단기간 교육이 불가능.
0: 뭐 할 것 같아?
2: 산골에 사는 아이들의 건강은 어떨까요?
0: 눈도 보면 네. 지금 왼쪽 눈을 보시면 네. 움직이잖아요.
1: 네, 움직여요.
0: 이거는 뭐냐면 그 안에 이제 안구 근육은
1: 살아있다.
0: 살아있다라는 거죠.
3: 아...
0: 이 눈 안쪽에도 근육들이 붙어있거든요.
1: 그럼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이미 괴사가 생긴 거죠?
0: 그렇겠죠. 만약에 근육도 다 망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텐데 지금 보면 이 눈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구와 관련된 운동신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뇌에서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만 움직여도, 얘가 보고 움직여도 이쪽도 같이 움직여요.
1: 아, 그때 그 원장님, 그 주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시력만 없을 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 또 걱정되는 곳이 있대요. 빨갛게 부어오른 배 보이시죠?
0: 지금 배 피부가 좀 안 좋죠?
1: 그렇죠. 많이 안 좋죠.
0: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랑도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간이 안 좋아도 배 피부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1: 그래서 그 갑상선 약을 먹고 있고요. 근데 지금 밥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살쪄 있는 거예요.
0: 네. 네.
1: 그게 갑상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0: 원래 이제 갑상선 치료만 있고요. 꾸준하게 계속 들어가면 네. 이 부분도 좋아지고 살도 좀 빠지고
1: 그렇죠.
0: 힘이 네. 날 겁니다.
2: 풍삼아, 치료 잘 받아보자. 다음은 머루 차례.
0: 네, 근육질 좀 봐.
4: 앉아!
2: 머루는 눈이 안 좋다고요?
1: 왼쪽 눈으로 오른쪽 눈이 좀 촉촉하면서 그죠?
0: 아 그러네요.
1: 예, 그죠. 왼쪽이 좀 심해요.
0: 아 얘도 왠지 안충이
1: 예, 있죠.
0: 지금 결막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데서 결막염에 가장 크게 의심할 수 있는 건 안충.
1: 아 네. 그 원인을?
0: 네. 네. 그래서 혹시 약을 먹어보고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으면
1: 네.
0: 병원 가서.
1: 네.
0: 그냥은 못할 것 같고 진정을 하고 그리고 요 눈을 다 열어 이렇게 다 열어가지고 핀셋으로 그 벌레를 한 마리 한 마리씩 꺼내요.
4: 다래가 그거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때 안충이 생겨가지고
0: 네.
4: 그래서 다 빼고 네. 병원에서 치료를 했어요.
0: 아마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고
4: 아, 맞추고 했어요.
0: 그쵸. 맞추고 진정하고 해야 돼요.
2: 머루야, 안충만 없어지면 괜찮을 거야.
0: 저희 이제 그래도 가장 같이 한번 다녀볼 수 있을 것 같은 애가 풍삼이와 풍뎅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1: 예.
0: 동물들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1: 아, 그렇구나.
0: 이거는
1: 공격성을 갖는 거
0: 하지 말라는 뜻으로 되고요. 그리고 옆에 서 있다라는 건 그
1: 네.
0: 행동을 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 그렇습니다.
0: 옆이나 뒤에 있다라는 것도 이건 응원이에요.
1: 아.
0: 산책할 때 애들끼리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뒤에서 땡기고 있죠?
4: 맞아, 맞아.
0: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는 헷갈려요.
1: 뒤를 응원하는 줄 알고.
2: 자, 마주보고 있을 때는 제지. 옆에 있을 때는 허락의 표시. 뒤에서는 응원한다는 뜻입니다. 잘 아셨죠?
0: 그래서 우선 풍삼이랑 풍뎅이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제가 한 아이를 잡고 우리 또 한 아이를 잡고 가운데 우리 셋이서 일자로 같이 갈 거예요. 우선 처음에 거리를 넓혀놓고 갈 거고 가운데 가시다가 한 아이가 으르렁거린다? 그러면 우리 보호자님은 가서 정면으로 딱 보고 안 되를 얘기했을 때 얘가 차분해질 거예요. 풍삼이를 저 주세요.
2: 풍삼이와 풍뎅이가 함께 산책 훈련을 해볼 건데요. 사이가 나빠지고 나서는 같이 산책한 적이 없다는 형제. 과연 별탈 없이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아니, 저기 보호자님, 그건 왜 가져오세요?
0: 야... 이거는 제가 왜 가져오신지 알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이게 뭔지 아시죠?

0: 실제로 다견 가구에서 좀 싸우는 경우에는 고압의 바람이 얼굴에 확 오게 되면 애들도 숨을 못 쉬고 참을 수가 없어서 입을 벌릴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1: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애들이 다 지잖아요.
0: 맞아요.
1: 두들겨 패면 애들이 어이가 부지잖아요. 두들겨 패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안
0: 그리고 두들겨 패도 얘네 안 올걸요? 근데
2: 더 약보다요.
0: 놓는 게 이런 고압 이 바람과 아니면 고압 물이에요. 이런 걸로는 안 돼요.
1: 아, 택도 없습니다.
0: 이 정도 물로는 뜻도 없고, 진짜 소화전에 있는 그 고압 물 아니면 이런 되게 세고 평소에는 받아보지 못한 자극이 빡 들어와야지 놓거든요.
3: 긴급 상황을 대비한 송풍기도 준비 완료. 이제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일단 자연스럽게 잘 걷는 것 같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치를 슬쩍슬쩍 보고 있답니다. 특히 풍뎅이가 눈치를 많이 보는데요.
0: 풍뎅이 표현이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보통 싸우고 적대심을 가지게 되면 주시하고 빠져나오질 못해요. 아. 근데 걸어갈 때도 풍뎅이가 풍삼이를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쳐다봤다, 다시 딴 데 봤다가.
1: 예민하려고 그러죠.
0: 쳐다봤다, 딴 데 봤다.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3: 이번엔 좀 더 가까이 접근. 달려들지만 않아도 괜찮은 건데요. 그런데 혀를 계속 날름거리네요. 스트레스 반응일까요?
0: 긴장. 지금 혀 날름거리는 건 긴장이에요.
1: 안 돼. 풍삼이. 안 돼.
0: 좋아요.
1: 안 돼.
0: 아주 미세한 반응이 있어도. 네. 네, 다시.
1: 안 돼. 풍삼이. 안 돼.
0: 그렇죠. 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네.
1: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이 새끼야. 엎드려. 엎드려.
0: 이런 반응이 나와야
1: 엎드려.
0: 돼요.
1: 엎드려. 옳지.
0: 네.
1: 기다려. 기다려.
0: 좋아요.
1: 기다리고 있어. 싸우면 안 돼. 기다려.
0: 풍뎅이가 풍삼이를 무서워해. 옳지. 자기 이뻐해 달래.
1: 잘했어. 풍뎅이 잘했어. 그래, 알았어. 잘했어.
0: 얘한테 정면으로 보면서 하지 말라고 했고요. 등 뒤에 있으면서 지켜준 모습이 돼요.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동물들은 이 배열이 나타나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불안도 떨어지고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3: 풍삼이에게는 제지의 표현, 풍뎅이에게는 도와준다는 의미. 리더십으로 아이들을 잘 컨트롤하시네요.
0: 옳지. 야, 근데 나는 얘가 대단한데?
1: 예?
0: 예. 아니, 아까 분명히 으르렁을 했는데, 딱 두 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1: 예, 그거 딱 안잖아, 그러니까.
0: 그리고 안고 내가 제일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오호. 그 이후로 더 가까워져도 반응이 없어요.
1: 맞아요.
0: 네. 예.
3: 앞으로 풍삼이 풍뎅이는 어떻게 될까요?
0: 서로 긴장은 하고 있지만, 꼴도 보기 싫은 상태는 아니다. 가다가, 으르렁거리는 순간에만 돌아서 그 배열을 만들어 놓은. 그러면, 이 긴장감만 조금 내려준다면 이 둘은 산책을 같이 한다거나 좀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3개월, 6개월 뒤에는 안심하고 좀 너네들끼리 놀아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땐 안전을 위해서 입마개를 하고 이 줄을 풀지 말고 줄을 그냥 바닥에 대고 두 분이서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얘네 둘은 그런 식으로 조금 친하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산이랑 반응도 한번 보면서 아까 우리가 안 된다라고 표현했을 때 좀 수그러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 과거 모습만 보면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풍뎅이와 산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지금 벌써 좀 주시하고
3: 일단
0: 있어요.
3: 긴장감을 가진 채 풍뎅이와 산이를 만나게 했는데요.
0: 보시면 좀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껴야 돼요. 풍뎅이와 산이 사이에 끼고 안 된다라고만 명확하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한번 살짝씩 올라가.
3: 풍뎅이는 가만히 있고 산이가 조금씩 접근할 겁니다. 산이도 조금 긴장한 것 같죠? 달려드는 모습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 하지만 안심하던 찰나 산이가 경고의 신호를 보냅니다.
0: 오히려 산이가 반응하는데요?
4: 네, 지금 긴장한 거예요.
0: 한번 앞으로 가서 막아보시겠어요?
4: 네.
1: 네.
4: 그렇죠. 네.
0: 더 가까이, 네.
1: 안 돼.
0: 잘하신다. 이렇게 딴 데 보거나, 댕이를 보지 않고, 딴 데 보거나, 고개를 돌리면,
5: 수긍한 거네.
0: 수긍한 거예요. 네.

0: 보호자의 리더십을 믿고 다시 진격.
1: 안 돼!
2: 나 그 정도만 해도 돼. 얘도 보호자분들의 말은 듣는 애예요. 근데 자기 감정이 아직 이제 오랜만에 만났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컨트롤은 안 되는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도. 얘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낼름낼름거리고.
0: 과연 어디까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2: 이거는 이제 자기도 긴장하고 내가 더 세다 뭐 이렇게 여기 내 영역이다 표현하는 거긴 한데 자기네들이 긴장감이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조금씩 매일매일 몇 달이 지나면 점점 가까워져요.
3: 예, 그럴 것 같아요.
2: 자기 스스로 와요, 자기 스스로.
0: 산이와 풍뎅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진 않나요?
2: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 이게 좋은 교육이에요.
3: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2: 네. 카밍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품이라고 하는 게 긴장을 푸는 행동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도 소통을 해야 돼요. 얘도 하품했고요. 얘도 하품했고요. 얘 땅청 피는 거 얘도 봤고요.
3: 네, 땅청 피고 있어요.
2: 네, 얘 땅청 피는 거 산이도 봤어요.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아, 싸울 의사가 없다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야 돼요.
0: 사내와 풍뎅이의 솔루션도 긍정적. 앞으로 더 노력해보자.
2: 교육이 안 되는 애면 네. 산이 쪽으로 뛰어갈 건데 자기 집으로 예, 가는지 산이 쪽으로 가는지 보세요.
3: 가자.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4: 봐봐.
3: 하우스.
5: 오늘 저로 가야 되거든.
4: 네.
5: 공격하러 안 가잖아. 지금.
4: 네.
5: 그냥 놔둬도.
2: 다행이네. 얘네들끼리는 꼴도 보기 싫지 않네.
0: 산이도 풍뎅이한테 달려들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는 모습. 산이야, 잘했어.
6: 잘했어, 산이.
2: 내가 봤던 진도 풍산 애들 중에 제일 멋진데? 가장 첫 번째로 우선은 이 여자아이라는 암컷이라는 특징이 옆에 있으면 더 싸웠을 거예요.
3: 예, 예.
2: 그리고 산이와 수컷 아이들이 사이가 제일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옆에다 놨으면 서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잘하고 계시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막 느껴졌거든요. 네, 오늘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3: 풍뎅이와 산이 관계. 네.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었어요. 네, 앞으로 애들은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구나.
2: 네.
3: 그래서 오늘 아주 많은 거 배운 것 같습니다.
7: 산이와 저 큰 풍뎅이가 사이가 좋아진다면 요 공간이 저 아이들도 행복하고 저희들도 행복한 농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희망을 갖고 이 강의에 너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 아, 네. 그동안도 잘하고 계셨던 건데 네. 제가 살짝 저 팀만 드린 네. 거라서 지금처럼 좀 행복하게 네. 아이들과 함께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3: 예.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네.
0: 풍삼이 풍뎅이 형제가 달라졌어요. 솔루션을 받고 한 번도 싸우지 않았대요. 이야, 대단한데? 아직은 눈치 보는 사이지만 조심스러운 성격이 똑 닮았죠? 풍뎅이와 산이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꾸준히 노력 중이랍니다.
3: 안 돼! 안 돼! 그만!
0: 오지마을 상남자들의 화해 대작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꼭 친해지길 바랄게!
8: 기독교를 사랑하는 예비역 특전사 김건수입니다. 특껏 열, 암껏 열, 그래서 20두를 지금 입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농사해서 아이들 좀 사료비하고 관리비 사용합니다. 지금 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저를 아직도 따르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0: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피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9: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저를 하고

0: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0: 8.9점.
1: 9.9점.
0: 10점, 100점이요.
3: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4: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5: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온 가족 입맛 사로잡는 인기 만점 영양 가득 레시피. 깻잎찜과 멸치가 만나면 감칠맛 200% 급상승. 다른 반찬 필요 없는 최고의 밥도둑 깻잎찜부터 생각지 못했던 조합이 만들어낸 인생 부침개. 김치전에 고구마를 살포시 얹었다. 밥상 위에 인기 스타 고구마 김치전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주 강입니다.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입맛 없을 때 밥 위에 이 깻잎찜 한 장 올려 먹으면 이 향긋한 향이 정말 좋은데요. 깻잎찜 재료를 한번 알아볼까요?
2: 네. 그래서 좀 쫄깃하고 네. 짭짜름한 이제 멸치 이 준비를 했어요. 집어 먹는 맛이 또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1: 맞죠?
2: 그리고 이제 연한 깻잎으로 이렇게 한 움큼 정도 이제 네. 준비를 했고요. 깻잎 자체 향을 네. 이제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양념 굉장히 심플하게. 그래서 네. 지금 간장 준비했고요.
1: 네.
2: 간장만 넣으시면 좀 짤 수 있어요. 그래서 물, 그리고 설탕,
1: 네.
2: 그리고 참기름, 깨, 요 정도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예전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들이 자꾸 생각난다고 그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깻잎찜 해볼 텐데요.
2: 네.

0: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요리 비결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아, 광희는 나오는 재료만 다 좋아한다고 네. 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깻잎 좋아하거든요.
1: 네, 저. 굉장히 이제 가을 깻잎이 또 향긋하고 이렇게 네. 찜으로 해서 드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네? 보통 이제 약간 깻잎의 경우에 따라서 좀 억센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2: 맞아요. 좀 이렇게 튼튼한 네, 깻잎이 그쵸. 있어요.
1: 만져보고 억센 걸수록 오늘 요리하고는 더 잘 맞는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30장. 예? 이거 이제 물에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셨다가 네. 이제 흐르는 물에 한 장 한 장씩 씻어서 물기를 뺐는데요. 이때 이제 물기를 빼실 때 요거를 이렇게 좀 세워서 이렇게 기울여 놓는 것보다 지금 네. 요것도 터니까 좀 이렇게 물기가 좀 더 나오죠.
0: 그래서 맞아요.
1: 이렇게 세워서 물기를 한 10분 정도 이상 그 정도 이제 빼서 이제 네.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바로 양념을 해서 얹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요걸 간장에 살짝 절이거든요. 네. 그러면 간도 맛도 네. 훨씬 더 잘 배어서 이제 좋습니다. 네. 간장 이제 오늘 한 두 큰술 정도.
0: 네.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해서 골고루 하시고
0: 네.
1: 뭐 무거운 그릇까지는 아닌데 좀 이렇게 이제 잠깐 종지 같은 거 하나 살짝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 네. 시간 한 10분 정도 두시는 사이에 네. 제가 들어가는 부재료들을 이제 썰어 보면 될 것 같아요.
0: 사실 네. 뭐 이렇게 재료를 손질할 네. 것도 많지 않아서
1: 네. 네. 그래서 이제 양파
0: 네.
1: 그래서 이제 뿌리 쪽 향해서 이렇게 칼을 좀 넣어주시고요.
0: 물론 깻잎만 먹어도 네. 맛있지만 네. 양파가 조금만 들어가줘야
1: 그렇죠.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우러지고 요거 네. 이제 약간 그 천연의 좀 단맛도 좀 양파가 익으면 내주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양파 다진 거 준비해 주시고
0: 자 양파 넣고
1: 네.
0: 그리고
1: 그다음에 이제 고추 썰어볼까요? 네.
0: 청원고추 한번 썰어볼까요?
1: 그래서 이제 반을 이렇게 가르시고 네. 저는 이거 매콤한 거 원하시면 청양고추 하셔도 되고요.
0: 네.
1: 저는 이제 오늘 풋고추 그리고 씨 좀 들어가면 식감이 좀 억셀 수 있어서 씨는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네, 해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렇게 꼭지 쪽을 향해서 이렇게 칼을 넣어서 이렇게 떼시고 그다음에 네. 씨 많은 거는 가볍게 탁탁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채를 쓸어 주시는데 네. 안쪽에서 이게 고추가 좀 겉에서 썰면 약간 새길 수 있고 네. 금 긋듯이 이렇게 하시면 채 썰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 놓으시고 그냥 잘게
0: 이것도 잘게
1: 한 뭐 0.5 미만 네. 그보다 커지면 양념이 어우러지는 게 아니고 떨어져 나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풋고추 한 개.
0: 선생님, 근데 네. 항상 뭐 깻잎 장아찌나 네. 그다음에 깻잎찜 이런 거 먹을 네. 때 물론 깻잎도 맛있지만 네. 너무 깻잎만 있으면 뭔가 아쉽더라고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씹을 거리.
0: 예, 네, 맞아요.
1: 네, 그리고 이제 멸치가 들어가면 또 약간 짭짤한 게 진짜 밥도둑이에요.
0: 그래서
1: 예, 네, 이것도 그리고 이제 홍고추 같은 경우는 속에 씨앗 부분이 좀 더 억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살짝 정리해서 예. 네. 그리고 이제 금긋듯이
0: 네.
1: 채를 이렇게 써시면 또 길쭉한 재료는 이렇게 금긋듯이 썰면 끝까지 안 잘리는 일 없이 네. 이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다음에 모아놓고 네, 쫑쫑쫑.
0: 어떤 날은 이렇게 좀 재료를 푸짐하게 네. 해서 이렇게 또 풍성하게 먹고 싶은 네. 날 있고 어떤 날은 좀 간단하게
1: 그렇죠.
0: 라이트하게 먹고 싶은 날 있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0: 그럴 때 딱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왜 또 깻잎 장아찌,
0: 네.
1: 깻잎 절임 이런 거 많이 드시니까
0: 네.
1: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새롭게 찜으로요.
0: 그래서 준비가 됐고요. 이 다음 뭘 하면 될까요?
1: 그 다음에 이제 그 깻잎 양념장 만들게요.
0: 이거 따라내고.
1: 네, 우리 큰 볼에다 아예.
0: 예.
1: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10분 지난 거를 이렇게 네. 해서 살짝 지그시 이렇게 짜시면 양념장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0: 그러게요. 확실히 이 과정을 통해서 간을 조금 더 맛있게.
1: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따라낸 간장에다가 양념을 하시는데
0: 네.
1: 아까 처음에 간장 두 큰술을 넣고 절였어요. 그래서 물도 동량.
0: 네, 1대1.
1: 두 큰술 네, 하시고 그리고 설탕기를 아주 약간
0: 네,
1: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네. 그래도 약간 받쳐주는 맛이 있으면 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0: 맞아요.
1: 이제 참기름도 약간
0: 네.
1: 그래서 이제 참기름도 조금 넣고 그리고 깨소금
0: 네.
1: 그래서 이제 깨 이렇게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썰어놓은 재료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이제 양파 넣고요. 그리고 이제 고추, 매운 거 원하시면 청양고추.
0: 네.
1: 그리고 혹시 집에 빨간 고추 없어요? 홍고추 없으시면 고추

0: 고춧가루 하셔도 돼요.
1: 아, 그냥 고춧가루 사면 되고.
0: 예, 고춧가루 쓰시는데 너무 고운 거 말고 굵은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자, 멸치까지.
1: 멸치. 확실히 멸치가 정말 소량이지만 네. 제맛을 해줄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 네. 섞어 주시는 거예요.
1: 자. 그냥 섞어 주면 되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 약간 제가 젓는 사이에 숨이 죽어 가면서 이렇게 양념이 어우러졌어요. 그러면 깻잎 사이에 네. 이제 얹어 볼게요. 그래서
1: 아, 사이에 네,
0: 그릇을 이제 준비를 하시고
1: 켜켜이 해야 될 텐데.
0: 네, 켜켜이 하는데 한 장씩 하지 마시고 뭐 이제 두 장, 세 장씩 약간 이렇게 숨이 죽은 게 이제 보여지죠?
1: 네.
0: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얹어 주시는 거예요.
1: 한 장씩 하면 너무 짜나요?
0: 그렇죠. 한 장씩 하면 너무 짜고 이게 재료 깻잎 자체가 얇으니까 네. 두 장씩 하시거나 아주 깻잎이 굉장히 크다 그런 경우는 한 장씩 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지 않아서 네. 이럴 경우 이제 두 장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절반 정도 네.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나면 나머지 절반은 방향을 바꾸세요. 이게 밑으로 기울어지니까.
1: 아.
0: 네, 그러면은 양념이 흐르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찌게 되면 네. 나중에 밑에 있는 부분 중간 위아래는 잘 익는데 중간 부분이 생각보다 안 익어요. 그래서 네. 찌다 중간에 이렇게 위아래를 한번 바꿀 거거든요.
1: 네.
0: 그때도 이렇게
1: 표시를 해놓으면 네. 앞뒤를 표시를 해놓으면
0: 그렇죠. 그러면은 훨씬 이제 어느 부분이다를 찾아내기가 수월하시니까.
1: 맞아요. 이것도 노하우예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는 제가 양념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했고요. 네. 양념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1: 네.
0: 그럼 이제 위에는 남은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올리셔서 김이 오른 찜통에서 약간 숨이 죽을 정도로 찌시는 거예요.
1: 근데 선생님 네. 이렇게 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네. 이 찌는 거랑 생으로 먹을 때랑 어떻게 다른지.
0: 일단 찌게 되면 풍미가 훨씬 더 살아나고요.
1: 예?
0: 그리고 양념이 이렇게 쫙 가라앉으면서 양념이 밀착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 향도 좋고 또 씹는 맛도 좋고.
1: 네. 자 그럼 네. 맛있게 한번 쪄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담아서.
1: 네. 아, 요대로 그냥 올리면
0: 네,
1: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뚜껑 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뚜껑을 이렇게 보자기에 쌌거든요.
1: 네.
0: 김이 오른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볼륨감이 높이가 이제 이 정도 돼요.
1: 아, 이 정도.
0: 네, 근데 그걸 이제 뚜껑을 덮어서 이제 중불 정도에서 찌시는데 네. 2분.
1: 2분.
0: 네, 2분 찌시고 꺼내서 밑에 있는 걸 위에 얹어서 다시 2분 찌시면
1: 예.
0: 그냥 바로 이제 꺼내서 드실 수 있는 밥도둑이 완성되는
1: 총
0: 거죠.
1: 4분.
0: 네, 요거 하느냐고 또 찜기 꺼내고 하시면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죠.
1: 아니, 없는 분들은
0: 네, 없으신 분들은 없는데. 전자레인지 하셔도 돼요.
1: 전자레인지 어떻게?
0: 네, 전자레인지 1분 조리해서 예? 꺼내서 다시 위아래 바꿔서 1분 정도, 1, 2분 정도인데 이제 깻잎에 약간 어색된 정도나 깻잎 크기에 따라
1: 예?
0: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전자레인지 약간 그 출력 차이가
1: 와트,
0: 있죠.
1: 와트,
0: 네, 와트 차이가 예. 있으니까 한 1, 2분 넣어보고 다시 1, 2분 이렇게 조절하. 하시면 네. 렌즈 찌셔도 괜찮습니다.
1: 간편하게.
0: 네네.
1: 지금 저희가 2분이 지났는데 네네. 중간에 이제, 한번 뒤집어줘야 된다잖아요.
0: 네. 이제 2분 됐으니까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1: 네.
0: 네. 그래서 자, 이렇게.
1: 야, 깻잎 향이.
0: 네. 그리고 이제 색감이 이제 훨씬 더 선명해졌어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요거를 뭐 꺼내서 하셔도 되고.
1: 네.
0: 아니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면
1: 표시해놓은?
0: 네, 표시해놨죠. 밑에 보면 이제 약간 좀 덜 익은 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1: 네, 이렇게 달라요.
0: 이제 요거를 네, 이제 접시에다가 이렇게 이제 꺼내 놓으시고.
1: 아, 이러니까 표시가 중요하구나.
0: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1: 네.
0: 지금 쪄진 것과 안 쪄진 거 색깔 차이가 있죠.
1: 확실히 달라요.
0: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반대로 요게 이제
1: 위로.
0: 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흘러 내린 거 있으면 얹어서 다시 또 2분.
1: 오. 네.
0: 자, 이제 한번 뚜껑 덮어서 2분 쳐볼까요?
1: 그럴까요? 선생님,
0: 네.
1: 이제 2분이 지났는데 네. 한번 뚜껑을 네, 열고
0: 이제,
1: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1: 야.
0: 또 이제 숨이 이렇게 이제 죽으면서 밑에
1: 네.
0: 이렇게 국물이 촉촉하게 이제 흘러나와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기호에 따라서 좀 더 찌는 걸 원하시면은 한 1, 2분 더 하시고 저는 살짝 쪄서 먹거든요.
1: 그럼 네.
0: 이제 한번 그릇에 이제 담아볼게요.
1: 자, 그래서
0: 이렇게
1: 해서 함께 딱 먹으면
0: 네.
1: 될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이제 위 아래 한번 뒤집었죠. 저 네. 장갑 한번 끼고 같이 한번 담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담으실 때는 다시 또 반대로.
1: 예.
0: 또 이제 열기가 위 이렇게 위아래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
1: 네.
0: 쪄지면 이런 형태가 돼요.
1: 아니 양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서 부담도 안 되고.
0: 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이제 드실 양이 되는데
1: 네.
0: 이렇게 이제 하시고 국물은 향긋하죠. 굉장히 향이.
1: 이 깻잎 향은 너무 네. 좋죠. 정말 향긋하고

0: 먼저 깻잎에 진간장을 넣어 10분 정도 절여주세요. 양파는 잘게 다지고 풋고추와 홍고추는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잘게 다져줍니다. 10분 절인 깻잎은 간장을 짜주세요. 짜낸 간장에 물, 설탕, 참기름, 깨소금, 다진 채소, 다진 잔멸치를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깻잎에 양념을 켜켜이 발라주세요. 깻잎 절반은 반대로 놓고 양념을 바르면 양념이 흐르지 않아 좋아요. 김 오름찜기에 깻잎을 올려 중불에 2분 찌고 뒤집어서 2분 더 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깻잎찜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고구마가 제철이라 그런가요? 이 달달한 고구마가 요즘은 턱 달콤해서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하잖아요. 자, 지금이라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고구마 김치전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지금 이제 고구마가 제철이라 이제 수분이 굉장히 많아서 좀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 준비를 했고, 그리고 잘 익은 배추김치, 그리고 이제 양파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반죽으로는 이제 고구마 전분 그리고 이제 튀김가루 들어가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1: 안 그래도 이제 고구마가 달콤하고 맛있는데 오늘 우리가 더 기대가 돼요. 자, 선생님,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2: 일단 오늘 이제 주인공 고구마부터 이제 썰어본, 요즘 이제 고구마가 한창 막 나와서 그냥 막 쪄서도 드시고 집에 흔하게들 갖고 계실 텐데 오늘 같이 이렇게 깔끔하고 상처가 없는 고구마 이제 준비하셨으면 껍질 벗기지 말고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예, 고구마 껍질에 이제 영양이 있으니까 그대로 쓰는데 혹시 깨끗하지 않거나 중간중간 상처가 있다 그럼 벗겨내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채를 썰어 보는데 그냥 이렇게 넣고 썰면은 좀 썰기 힘드시니까 일단 반을 갈라서 그리고 이제 도마에 반듯하게 고정이 되죠? 그다음에 한 5, 6cm로 채를 썰을 거예요.
1: 5, 6cm로.
2: 길이는 5, 6cm, 굵기는 너무 굵지 않게 한 3mm에서 한 5mm 미만 정도로.
1: 근데 선생님, 껍질이 있으니까 뭔가 색감이
2: 색감 보기도 좋고 그리고 또 힘들게 벗기지 않아도 되고.
1: 맞아요.
2: 대부분의 식품이 또 껍질에 영향 많으니까 껍질째 드실 수 있으실 만한 요리는 껍질째 드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뭐 정말로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죠.
2: 그렇죠. 식이섬유 많고 이게 이제 포만감도 있고.
1: 맞아요.
2: 간단한 식사 형태로 용기도 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를 쓸어서
1: 이렇게 스틱으로 해서 먹어도 맛있는데, 그렇죠? 고구마는.
2: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
1: 그래서 하나 썰었는데 양이 꽤 돼 보여요.
2: 그래서 한 200g, 250g 정도 되는 이제 중간 크기 하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양파.
1: 양파도 오늘 고구마랑 잘 어울리나요?
2: 그래서 양파가 사실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리죠. 그래서
1: 맞아요.
2: 양파 잘 섞일 수 있도록, 너무 두껍지 않게.
1: 잘 섞일 수 있도록.
2: 그래서 가는 채로 그래서 이제 양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김치.
1: 김치에 제일 중요한 또 김치.
2: 꼭지 부분만, 연결된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내시고.
1: 네.
2: 요것도 이제 고구마 비슷하게 굵기로 썬다. 한 5mm 미만으로 얇게 송송송.
1: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고구마 먹을 때 그 텁텁하고 하니까 뻑뻑하고 하니까 우리 김치 올려 먹는데 이번에 한 번에.
2: 맞아요. 김치전도 좋아하고 사실 고구마 튀김도 좋아하고 다
1: 맞아요.
2: 좋아하는 메뉴의 조합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1: 이렇게 김치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2: 자,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일단 재료 한꺼번에 섞으시는 것보다 반죽 좀 잘 되게 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구마에 전분들이 붙으면 반죽이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넣고 가루도 한꺼번에 넣고 막 하면 반죽하기 힘드시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튀김가루하고 이제 전분.
1: 근데 선생님, 반죽할 때 오늘은 튀김가루를 넣으셨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2: 전분만 하시는 것보다 튀김가루 들어가면 좀 더 바삭한 그런 느낌 맛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주시고.
1: 이렇게 해서 이제 가루를 먼저 펴주네요.
2: 이제 가루를 이제 코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양파랑 김치 넣고. 이제 김치 넣고. 쉽게 하시려면 가루 넣은 상태에서 비닐 장갑 하나 끼시고 이렇게 살살살 만지시면서 요게 연결될 정도로 물로 이제 농도를 잡아주시면 돼요.
1: 물로?
2: 근데
1: 준비된 물이 되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2: 그냥 요거 그래서 김치 국물을 어느 정도 짰는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서.

0: 근데 물이 전혀 없으면 네. 이게 재료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1: 그러게, 그러게요.
0: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물 준비되신 거를 아. 이렇게 이제 넣고
2: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네. 해보시고 네. 근데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재료를 보니까 간이 될 재료가 지금 없어요.
0: 네, 간이 될 재료. 김치가 간을 했죠. 네, 그래서 이거 김치 자체 김치 양이 지금 꽤 돼요. 고구마보다 사실 김치향이 더 들어간 거거든요.
2: 그래서 양념을 털어내지 않았잖아요.
0: 예, 그리고 제가. 우리가 튀김가루나 이런 부침가루 쓰시면 그것도 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2: 오, 진짜 네. 어느새 빨갛게 물들었어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으면 네. 이걸 팬에다가 이제 지져주시면 됩니다.
2: 자, 맛있게 한번 또 전을 네. 부쳐볼까요? 이따금씩 이런 전이 네, 땡겨요. 선생님.
0: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절 때 또 드셨던 또 기름진 전하고 네. 또 틀린 칼칼한 느낌이니까 네, 네 이것도 또 이제
2: 놓고 한번 네. 우리가 넣고 해볼까요?
0: 그래서 이제 팬을 조금 달궈주시고요.
2: 네.
0: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셔도 괜찮습니다.
2: 기름 넉넉하게? 맞아. 전부 칠 때만큼은 네. 너무 덜 들어가도 맞아요. 맛도 안 나고.
0: 그래서 이제 기름을 해서 이제 예. 전체적으로
2: 어, 선생님, 저 그리고 아까 이 반죽을 봤을 네. 때도 아, 물이 너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정말 잘 엉겨 있어요.
0: 네, 잘 엉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듬뿍 이제 한 수저.
2: 자, 중불로 한 다음에
0: 네. 이렇게 소리가 가볍게 나는 온도에서.
2: 아, 너무 과하지 않은 소리가.
0: 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한 두 장 정도 부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2: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네, 네. 왜냐면 이 반죽에 가루가 네. 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바삭하게 네, 네. 들어간 재료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가운데로 눌러가면서
0: 네. 그래서 펼쳐가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는 또 모아가면서
2: 네.
0: 이렇게 이제 모양 잡아주시고 뒤집어서 그 다음에 이제 눌러서 펼칠 거니까 또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는데 다행인 거는 저희가 김치도 사실 날 걸로 드시고요. 고구마도 네. 또 날 걸로 드시는 맞아요, 재료들이라 맞아요. 요거는 재료가 이 연결될 정도 그 다음에 색깔이 노릇노릇 날 정도 여기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예. 너무 여러 번 자주 뒤집지 않아요.
2: 그게 요리 네. 비결이네요. 오늘.
0: 네, 너무 자주 뒤집게 되면 오히려 기름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고 네. 또 뒤집다가 또 찢어지거나 할 수 있어서 네. 윗면이 견고하게 잘 익었다 그럴 때 한두 번 정도만
2: 한두 번 정도만 네,
0: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 진짜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김치전에 그 네. 향이 나고 있어요. 네, 네. 재료는 네. 정말 많이 안 들어갔는데
0: 네, 재료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분 정도
2: 네. 네,
0: 그 정도 익었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예, 뒤집어 보겠습니다.
2: 자, 이거 뒤집을 때 또 혹시나 네. 어떻게 하면 좀 잘 뒤집을 수 있을까요?
0: 네, 그래서 뒤집을 때 이거 막 잘 못 뒤집을 것 같아. 그래서 주저주저 하시면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어서 네. 과감하게 한 번에
2: 네. 뭐 다른 네, 거 필요 없고 주저주저 네, 하지 말고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이제 한 번에 예, 해서 이제 눌러주시는 거예요.
2: 진짜 근데 네네. 노릇노릇하게
0: 네, 누르시면서 이제 펴주시는 거고 저는 이거 자주 해먹어서 정말 가루를 최소한으로 양으로 할 수 조절할 수 있지만 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반죽이 안 된 것 같아서 예. 또 뒤집다가 또 이렇게 또 모으지 않으면 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은 여기다 가루 조금 더 하셔서 하셔도 돼요.
2: 근데 오늘 이제 알려주신 네. 이 분량 그대로 한번 네. 해보시면 정말 실패하지 네, 않을 것 같아요.
0: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눌러가면서
2: 저도 항상 이렇게 전을 먹을 네. 때 원 재료가 좀 네.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네, 많이 네. 하거든요. 들어가는 부침가루라든가 그쵸. 이런 가루가 좀 적게 들어가고 네. 근데 오늘 그런 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0: 그래서 오늘이 딱 김치와 고구마 그대로를 예, 바삭하게 드시는 느낌.
2: 예.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감자튀김처럼 고구마 스틱도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거든요. 근데 고구마 스틱도 그냥 드시는 분인데 뭐 찍어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0: 맞아요.
2: 같아요.
0: 간도 딱 맞고 그리고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네. 그 고구마 튀김 드셨을 때 그 바삭거림.
2: 네.
0: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부칠 때 보면 또 이렇게 몸 관리하는 거 생각하셔서 기름 너무 조금 쓰시는데 네. 여기 이제 적당량 쓰시면 되고 익으면 또 기름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저 아까 이제 한번 뒤집었고
2: 네.
0: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2: 아니 너무 금세 만들어 놓아서
0: 그대로 이렇게 딱 예. 뜯으시면 이제 김치하고 고구마 씹는 맛으로 예? 드실 수 있습니다.
2: 저희가 기름에 이제 고소하게 부쳤지만 김치가 들어가서 느끼하지 않고 포만감도 생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고구마 김치전이 완성됐습니다.
3: 고구마 김치전을 요약

해보겠습니다. 우선 고구마를 반 갈라 얇게 채 썰고 양파도 얇게 채 썰어줍니다. 배추김치는 얇게 송송 썰어주세요. 얇게 채 썬 고구마에 튀김가루, 고구마 전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반죽에 튀김가루를 넣으면 더 바삭한 식감이 나요. 여기에 양파, 김치도 넣어 버무리다가 물을 넣어 농도를 맞춰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반죽을 올려 펼쳐가며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예쁘게 담으면 고구마 김치전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은 통통한 가지 안에 고기소를 가득 채워 고소하게 지져낸 가지 동그랑땡부터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만능 곁들이 총각무 장아찌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응.

0: 앞이 보이지 않는 도스치.
1: 우와, 어서 와, 핑. 오늘 순찰은 어땠어?
2: 쓰레기가 너무 많아 걱정이야.
3: 안녕, 얘들아.
4: 아모라이트 할아버지!
0: 무슨 일 있으세요?
3: 머리가 양동이처럼 생긴 물고기가 빠르게 헤엄을 치고 있더라고. 하마터면 나랑 부딪힐 뻔했지 뭐야.
4: 양동이처럼 생긴 물고기요?
0: 다친 데는 없으세요?
3: 나야 단단한 껍데기가 있어서 괜찮지만 잘못하면 다른 물고기들이 다치겠어.
1: 할아버지, 저희가 가볼게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0: 니케이, 핑크파워 변신!
5: 도모, 블루파워 변신!
1: 핑, 그린파워 변신! 분명 이 근처라고 말씀하셨는데.
0: 무슨 소리지?
2: 뭐야 뭐야, 지나간 거 봤어?
6: 너무 빨라서 못 봤어.

0: 저 돛처럼 보이는 지느러미랑 뾰족한 턱은? 어? 돛새치잖아!
1: 머리가 양동이같이 생긴 물고기가 아니라 양동이에 낀 돛새치였어.
0: 돛새치는 물고기 중에 가장 빠르거든.
2: 꼬챙이 같은 턱이 양동이에 꽉 끼었나 봐. 너무 불쌍해.
3: 우리가 벗겨주자.
4: 깜깜해. 왜 하루 종일 깜깜하지? 해님은 어디 갔어? 가만, 혹시 괴물이 해님을 먹어버렸나? 그래,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한 거야. 너무 무서워.
0: 도세치야, 안녕.
4: 누구야? 혹시 괴물?
3: 괴물?
4: 해님을 꿀꺽한 괴물.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더니 이제 나까지 먹으려고 온 거지. 싫어.
3: 저러다간 다치겠어.
0: 어서 따라가자. 양동이를 빨리 벗겨줘야 해.
1: 너무 빨라.
3: 부스터를 사용하자.
0: 핑! 우리가 앞쪽으로 가서 막자. 지금이야, 붙잡아.
3: 너무 빨라서 안 되겠어. 그물을 써야 할 것 같아.
0: 좋은 생각이야. 토모와 내가 도세치를 몰아올게.
2: 좋아. 자, 그럼 핑! 그물 발사!
0: 도세치야, 멈춰!
1: 우리는 너를 도우러 온 거라고!
4: 싫어! 괴물은 싫다고!
2: 잡았다!
0: 성공이야!
3: 빨리 양동이를 벗겨주자!
5: 안돼!
0: 저쪽은 절벽이야! 위험해!
2: 핑! 다 와줄게!
3: 우리도 도와줄게!
4: 아니지? 지금 나 잡아먹는 거 아니지?
2: 아니라니까. 우린 절대 괴물이 아니야.
0: 자, 하나, 둘, 셋.
4: 우와! 해님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 야하! 정말 고마워. 갑자기 앞이 안 보여서 너무 무서웠어.
2: 고맙긴. 근데 구멍이 날 정도면 얼마나 빠른 거야?
0: 속도가 시속 100km니까 물고기 중에서 가장 빠르지.
4: 내가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빨라. 그래서 한참 자랑하고 있었는데. 한눈 팔다가 그 양동이랑 부딪힌 거였네.
3: 빨리 헤엄치면서 한눈 팔면 위험하단 말이야.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4: 조심할게. 이젠 앞을 잘 보고 다닐 거야.
1: 그래, 우리도 바다의 쓰레기를 없애려 노력할게.
4: 고마워. 그럼 안녕.
1: 인내심의 왕 스톤피쉬.
3: 도착했어. 여긴 정원장어가 있는 곳이야.
2: 정원장어?
0: 응, 정원장어는 모래 속에 굴을 파고 살아. 몸이 가늘고 긴 게 특징이고 좁은 지역에 다 같이 모여 살아.
1: 근데 정원장어를 생태계 조사할 때 본 적이 없는데?
0: 워낙 민감한 애들이거든. 경계심이 심해.
3: 맞아, 그래서 관찰하기가 어려워.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0: 우리가 살펴보고 올게. 연구했을 영상도 찍고 말이야.
3: 응, 부탁할게.
0: 분명 모래에서 모여 산다고 그랬는데. 아! 정원장어?

0: 정원장어가 아니었네.
1: 정원장어가 안 보이는데?
2: 그러게 말이야. 여기 아닌 거 아니야?
3: 어, 멈춰.
2: 우와, 봤어? 방금 갑자기 마법처럼 나타났어. 마법 물고기인가 봐.
0: 마법이 아니라 변장한 스톤피쉬야. 스톤피쉬는 주변 환경에 따라 몸색을 바꿀 수 있어.
3: 너희 누구야? 겁도 없이. 그러다 내 독가시에 찔리면 어쩌려고.
2: 에? 독가시?
0: 등에 있는 가시는 아주 강한 독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4: 어, 그렇구나. 아, 혹시 정원장어를 본 적 있니?
3: 정원장어? 본 적 있지.
0: 어, 정말? 어디에 사는지 가르쳐 줄래? 지금 찾고 있거든.
3: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어디에 사는지 가르쳐 주지.
4: 부탁? 그게 뭔데?
3: 그게 우리 집을 원래대로 고쳐줬으면 좋겠어.
0: 원래대로라고?
5: 응? 헉, 아니, 숨자.
6: 뭔가 움직이는 걸 봤는데 안 보이네.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다.

0: 그런 일이 있었구나.
1: 이 바위들을 저리 치워주고 망가진 우리 집도 복구해주면 정원장어에게 데려다 줄게. 어때?
0: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빅키! 빅파워 날씨!
2: 어머! 블루파워 변신!
3: 킹! 그린파워 변신!
2: 어머! 파워 트리!
1: 오! 우와! 우와!
0: 어때?
1: 정말 좋아. 원래 모습 그대로야. 고마워. 맞다. 정원장어들이 사는 곳을 알려줄게. 따라와.
4: 아무도 없는데?
1: 정원장어는 겁이 아주 많아서 누가 있으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변장하고 기다려야겠지?
4: 우리도? 이렇게 하면 나타날까?
0: 그러게. 저기, 스톤피쉬야, 진짜 여기가 맞아?
1: 에헴,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지. 정원장어는 절대 들키면 안 돼. 다들 가만히 있어.
0: 알았어. 얘들아, 눈 감아.
3: 정말 못 알아보네.
5: 성공이야.
0: 진짜 산호인 줄 알았나 봐.
1: 저길 봐. 나왔다.
5: 빅키, 정원장어야.
0: 찾았다, 정원장어. 어?
6: 우와, 정말 신기해.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곰이 왜 대답을 안 하는 걸까? 하러 감, 곧 돌아오겠음? 대체 뭘 타러 간 거야?

그런 게 있다니. 멋진데? 뭐야? 안 태워줄 거야?

조심해 곰아, 앞에 고슴도치야.

아니 갖고 괴물 같아.

여기는 어디 있는데?

0: 나와봐. 이름이 뭐니?
1: 그만 진정해. 나야 나와. 맞아. 괜찮아. 이름이 뭐야?

0: 어디에 있었어? 얘 좀 봐. 얘가 바로 우리가 찾은 괴물이라고. 얼굴이 지저분한 괴물.
1: 알립니다. 북극곰이 사라졌어요.
0: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찾은 걸요?
1: 북극곰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북극으로요.

근데 거기가 어디야? 아! 식은 죽 먹기네! 그치, 곰마?

Thank you.

0: 뒤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하파 가족이 영화를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조지가 영활고를 차려내요.
1: 답답해도 우리가 참아야지, 페퍼. 아기를 기다릴 때처럼.
2: 어, 맞다. 아기는 언제 나와요, 엄마?
3: 어, 안 됐지만, 페퍼. 아기는 다음 주나 돼야 나올 것 같아. 잠깐.
2: 다음 주요?
3: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지금 같아.
1: 지금이요?
3: 네, 바로 지금이요.
4: 지금이다! 야!
1: 어, 좋아, 페퍼, 조지. 병원 가방 챙기고 샌드위치 사렴, 장난감이랑 책까지 올게.
3: 페퍼, 아빠.
1: 어, 맞다. 그대로 하되 서로 바꿔서 서둘러.
4: 네, 엄마 대장님.
3: 부모님께 연락할게요.
5: 여보세요?
3: 어, 엄마, 나올 때가 됐나 봐요.
5: 진짜? 지금 바로 갈게.
0: 페퍼 할머니, 할아버지가 벌써 병원에서 기다리십니다.
3: 안녕 엄마, 안녕 아빠.
6: 자, 그럼 페퍼랑 조지는 우리 집에 가 있을까? 여긴 엄마 아빠한테 맡기자.
2: 하지만 전 여기 남아서 아기를 돕고 싶다고요.
3: 미안하지만 페퍼, 아기는 한참 있다가 나올 거야. 그동안 누나니까 네가 조지를 돌봐야지.
1: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전화해 줄게.
2: 알았어요, 그럼. 가자, 조지.
3: 잘 가, 얘들아.
1: 나중에 보자.
0: 할파랑 조지는 아기가 태어날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 있기로 했어.

0: 괜찮니 너?
1: 저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0: 그렇구나. 이렇게 할까? 아빠 전화 기다릴 동안 너희 엄마가 태어났을 때 얘기를 해줄까?
1: 맞다.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였죠.
0: 그래, 맞아. 자, 들어보렴. 우린 아주 오래 아기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 아기가 우릴 만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차를 몰고 병원에 갔지. 그냥 흉내를 내자고요.
2: 아, 흉내? 그럽시다.
1: 운전은 저요! 엔진 출발 준비!
3: 버둥, 버둥, 버둥!
1: 병원입니다!
2: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빠를 수가.
0: 그래서 우린 병원에 들어갔어.
2: 다 왔습니다.
0: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가 나왔지.
1: 안녕하세요. 전 의사고요. 이쪽은 간호사예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아범이 전화한 건가?
0: 여보세요? 배파 아빠?
4: 여보세요? 배관에 문제 있다고 전화하신 분이죠?
0: 네? 제가요?
4: 저야 모르죠. 아닌가요?
0: 아닌데요. 예의가 없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2: 의사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당신을 편하게 해줬다고요.
1: 이쪽으로 오실래요? 편을 떠나, 편을
0: 떠나. 맞아, 이런 식이었어.
2: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퍼그 씨.
2: 퍼그 씨라고요?
5: 지금 쓰신 전화 요금제 만족하시나요?
2: 전화 뭐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0: 어쨌든 계속하면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간호사랑 분만실로 갔지. 가자, 조지. 그리고 너희 엄마가 태어난 거야.
3: 아기군요.
0: 나 참, 뭔 영업전화를 이렇게 많이 해. 우린 이중창 필요 없고 배관도 멀쩡하고 우린 성은 피그지 퍼그가 아니니까 좀 그만해요.
2: 오.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끊는 건 좀.
0: 여보세요?
6: 모두 기뻐해 주세요. 페파 엄마가 고생을 했지만 아주 건강한 여자 아기를 무사히 낳았어요.
1: 잘됐다. 조지, 우리한테 예쁜 여동생 생겼네.
7: 페파랑 조지는 여동생이 생겼다는 소식에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일 여동생을 만나러 갑니다.
1: 아기 이름 짓기.
7: 오늘은 페파랑 조지가 갓 태어난 여동생을 보러 병원에 오는 날이에요.
1: 안녕, 우리 예쁜 아가. 난 너의 큰 언니 페파라고 해.
3: 아기.
0: 수고했다, 우리 딸. 몸은 좀 어때?
8: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1: 엄마, 봐요. 아기 볼에 분홍색 하트 모양이 있어요.
8: 출생점이구나. 듣고 보니 하트 모양 같은데?
6: 진짜 하트 같은데요?
2: 내가 뭘 좀 가져왔는데.
0: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보여주죠.
2: 그게 낫겠죠?
1: 와, 진짜 신기하다.
0: 근데 이름 놔두고 계속 아기라고 할 순 없잖아. 이름이 뭐니?
8: 그러고 보니
6: 뭐라고 부를지 아직 못 정했어요.
1: 제가 도와드려요.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을 제가 꼭 찾아줄게요. 안녕, 귀여운 아가. 어쩜 이렇게 완벽할까? 너한테 딱 맞는 이름 찾아줄게. 자, 묻는 말을 대답해. 조지, 넌 여기에 적고. 아기야, 어떤 색이 제일 좋아? 빨강 아님 파랑? 세상에, 그런 색도 있나? 좋아, 다음 질문. 엄마 아님 아빠? 질문 끝! 고마워!
7: 페파 가족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2: 노란선을 따라 쭉 가면 주차장이 나올 게 확실해요.
0: 아니요, 노란선은 화장실이래요.
6: 여기요. 지도가 있어요. 어디 보자.
1: 걱정 마, 아가야. 너한테 예쁜 이름 꼭 찾아줄게. 알았다. 네 이름 정했어. 초콜릿.
8: 좋긴 한데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6: 아하! 바로 이쪽이었네요.
1: 아줌마 이름 뭐예요?
9: 안녕 아가, 내 이름은 린다야.
1: 좋네요. 아가, 네 이름은 린다로 정했어요.
8: 그것도 좋긴 한데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
6: 고맙습니다. 페파,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을 다 물어보고 그걸로 짓게?
1: 그럼 다른 걸로 지어야겠네요. 아기 안전벨트? 아기 신호등 같은 걸로 부르면 어떨까요?
8: 아우, 그것도 귀엽네. 근데 아직도 아기한테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7: 페파 가족이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8: 드디어 왔구나. 집에 잘 왔어, 아가.
1: 아기 문손잡이는?
8: 아기 이름이 문손잡이야? 그건 별론데, 페파.
6: 특이한 이름도 좋지만, 페파. 보통 이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짓는 거야. 왜, 특별한 거 있잖아.
1: 알았어요, 아빠.
8: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2: 지금이 딱 좋은 때 같은데 널 위해 만든 거 볼래?
8: 어우,
2: 가족 앨범이란다. 막내 사진을 넣을 칸도 있어.
8: 고마워요, 아빠. 정말 너무 예뻐요.
1: 우와, 이분 멋지다.
2: 이분은 너희 큰할머니야. 항상 주변 사람을 웃게 만들었지.
1: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0: 아마 이비였을걸?
1: 좋다, 이비. 우리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 같아요.
8: 이비?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름인데.
6: 네 생각은 어떠니, 이비?
1: 얘도 마음에 든대요.
8: 잘 골랐어, 페파.
1: 안녕, 예쁜 아기 이비. 언니가 너한테 딱 맞는 이름 찾아준다고 했지, 응? 안 그래?
7: 이비는 자기 이름이 좋았어요. 이비라는 이름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그제 출산한 엄마 문호입니다.
1: 아, 그렇다는 출산 후유증으로? 아! 다리가!
0: 네, 잘렸습니다.
1: 아, 도대체 어떡하다가요?
0: 그게... 참돔이 공격해서 엄마 문호 다리를...
1: 네?
2: 엄마! 엄마!
3: 오늘의 환자, 엄마 문호. 엄마 문어 다리가 잘렸어요.
2: 엄마, 엄마.
3: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어서 수혈을 해야 하는가. 댕댕 간호사, 피, 어서 피를 가져와.
1: 피. 오, 혈액 창고에서 피라는 피는 다 가지고 왔어. 근데 어떤 피지? 이 피인가? 아니면 이 피인가?
3: 한시가 급한데 뭐 하는 거야? 문호한테 사람 피라도 넣으면 어떡할 거야?
1: 아이, 그러게. 아이, 어떤 피지?
2: 제가 알아요. 한시가 급하지만 문제.
1: 문제?
3: 지금요?
2: 문어 피는 무슨 색일까요? 1번 파란색, 2번 검은색, 3번

0: 키는 왠지 빨간색일 것 같은데. 아, 맞다. 문어는 검은색 먹물을 쏘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 검은색.
1: 킹! 킹! 동물병원 간호사 맞아요?
2: 어, 그러니까 동물병원 간호사가 기본도 안 됐어. 문어피는 문어피는 화면으로 확인.
3: 너 모르지?
2: 확인.
4: 난 문어피 속에서 산소를 옮기는 해모시아닌. 난 산소를 만나면 파란색으로 변하지. 그래서 문어피는 파란색. 난 차가운 바다에서 문어의 체온이 낮아져도 산소를 잘 옮길 수 있어. 오징어 그리고 투구개도 파란색 피를 가졌지.
2: 허이, 지열이 잘한다. 피가 모자라. 댕댕 연수사, 피 좀 더 가져와.
0: 파란 피가 더 있어야 할 텐데.
1: 저 제 피라도 줄게요. 엄마.
2: 겨우 진정이 됐어.
0: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2: 지혈이 잘 돼서 이제 괜찮을 거예요.
1: 엄마! 엄마 괜찮아.
0: 아니 어쩌다가 참돔한테 공격을 당하신 거예요?
2: 그러니까요. 문어는 변신의 천재라 웬만하면 잘 숨잖아요.
1: 맞아요. 우리 문어가 변신의 천재긴 하죠.
5: 그 중에 으뜸은 흉내 문어. 바다뱀 여러 마리처럼 변하기도 하고 라이언피쉬로 변신도 하고 넙치로도 변하니까요.
0: 우와! 진짜 변신의 천재다!
5: 또 코코넛 문어는 조개 껍질 속에도 숨고 코코넛 껍질 속에도 잘 숨죠.
2: 코코넛 문어는 자기가 숨을 걸 들고 다닌다.
5: 우리 문어는 산호 옆에 있으면 산호처럼, 붉은 돌을 안으면 붉은색으로, 모래바닥에 있으면 모래색으로, 푸른 바위 옆에선 푸른색으로 주위의 색과 비슷하게 변해 잘 들키지 않죠.
0: 아니, 그렇게 변신을 잘하시는데 왜 들키신 거예요?
1: 변신 하고 싶었죠. 그치만 할 수가 없었어요.
2: 네? 왜요?
1: 그게 변신할 힘이 없어서.
0: 네? 변신할 힘이 없다고요?
1: 네. 지난 40일 동안 사실 전 우리 아기들을 키웠거든요.
6: 엄마.
5: 전 작은 굴에 들어가 알들을 낳았어요.
0: 우와! 문어 알들이 하얀 쌀알 같아.
5: 빨판으로 계속 알들을 어루만져주며 알들이 잘 자라게 보살펴주었죠. 엄마 문어는 알들이 자라는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만 키워요.
2: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요? 어쩌.
5: 그리고 약 13일이 지나면 알들이 노랗게 변하며 더 자란답니다.

0: 2번 물고기들을 빨판으로 공격한다.
1: 역시 문어는 빨판이지. 정답은 2번 물고기들을 빨판으로 공격한다.
0: 문어가 빨판이 세긴 하죠. 근데 정답은 돌로 막아 벽을 쌓는다.
1: 우와, 정말 발을 뻗어 돌을 가져와 벽을 착착 쌓고 있어.
0: 우린 돌로 방어벽을 쌓아 알들을 보호하죠. 아, 벽이 자꾸 무너져. 그래, 벽이 무너지면 내 몸으로 막아서라도 알들을 지킬 거야. 그렇게 알들을 보호하며 약 40일이 지나면
2: 우와, 아기 문어들이 나온다.
1: 우와, 귀여워.
0: 귀엽죠? 그렇게 우리 아기들이 태어났죠.
2: 엄마.
0: 아유, 그래.
1: 어? 그런데 엄마 문어는 아직 굴에서 뭐해요?
0: 아기들을 키우느라 모든 힘을 쏟은 엄마 문어들은 기운이 빠져 움직이지 못하고 그 틈을 타 성게들이 먹기도 해서 새끼들이 부화하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2: 죽어요?
1: 아니 그럼 40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만 키운 거예요?
0: 네.
2: 아,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변신할 힘도 없었던 거지.
3: 나 때문에 엄마.
0: 몸은 지쳤지만 태어난 아기들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는데.
1: 아, 바로 그때 참돔이 나타난 거구나.
0: 네. 아기들이 헤엄치며 바다에 적응하고 있을 때 아기들을 노리고 물고기들이 나타났어요.
3: 아, 안 돼. 우리 아기들이 위험해.
4: 야, 귀여운 아기 문어들이 많이 태어났네. 그럼 신선하고 부드러운 아기 문어들로 오늘 배 좀 채워볼까?
3: 안 돼, 참놈!
1: 아이, 뭐야 이거?
3: 아가, 어서 도망가!
2: 엄마!
3: 어서 가라니까! 어서!
1: 이거, 와!
3: 얘들아, 모두 도망쳐!
2: 자, 도망쳐!
5: 오, 엄마가 도망치네!
2: 도망치자, 도망!
0: 그래, 물고기들을 피해 멀리 도망치렴! 아가들아, 어서!
1: 이거 놓으라니까!
4: 뭐야, 아기 문어들 다 도망갔잖아? 할 수 없군. 그럼 엄마 문어라도?
1: 뭐야, 엄마 문어도 도망갔잖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문어들은 한번 변신하면 찾기도 힘든데. 저기 숨었구나.
6: 지쳐서 변신할 힘도 없나 봐. 너무 잘 보이는데.
0: 전 있는 힘을 다해 숨었어요.
6: 여기 어디 숨은 것 같은데. 어디 있니, 문어야?
0: 참돔은 주위에서 맴돌며

0: 계속 절 찾았어요.
1: 아 진짜 참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0: 숨은 김에 마지막 힘을 다해 변신을 해봤지만
2: 어디 있을까 문어야.
0: 주변이 초록색이니 나도 빨리 초록색으로 변신해야 해. 그래야 제키지 않아. 다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 숨 쉴 힘도 없는데 변신은 너무 힘들었어요. 역시 안 돼.
2: 아 여기 있었네. 왜 변신이 잘 안 되나 봐.
0: 참돔.
2: 야야야야야야야.
0: 변신까진 어려워도 먹물 쏠 힘은 아직 남아 있다. 먹물 발사.
2: 먹물 묻으면 안 지워지는. 뭐야? 먹물 안 썼잖아. 날 속이다니. 문어 거기서.
0: 도망가야 해. 어서.
1: 하 저기 있군.
0: 저리 가.
1: 역시 문어는 다리 맛이야.
0: 그렇게 그때 다리가 잘려 나갔어요.
3: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신고한 거예요.
4: 잘했어. 안 그랬으면 참돔 그 녀석 끝까지 쫓아왔을 거 아니야.
3: 잘하긴. 엄마가 이렇게 된 거 다울에 구하려다 그런 거잖아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고 머물어 우릴 구하겠다고.
0: 아니야. 네 덕분에 병원까지 와서 치료 잘 받았잖니. 엄마는 다리를 잃었지만 너희들을 구해서 정말 기뻐.
3: 엄마!
0: 제발 울지 마. 울지 마.
4: 울지 마라. 눈물아.
5: 시간이 흘러 엄마 문어한테서 새로운 다리가 자라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6: 엄마, 다리는 어때요?
0: 이제 괜찮아. 어때? 그새 자랐지?
6: 네! 문어 다리는 잘려도 다시 자라나서 참 다행이에요.
0: 맞아.
6: 엄청 빨리 자랐어요.
0: 그래, 너도 빨리빨리 자라렴.
6: 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거미가 커졌어요.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2: 거미가 뭐가 무섭냐?
3: 오, 넌 안 무서워?
2: 당연하지. 나 한참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지.
3: 거미! 으악! 으악! 으악!
4: 우와, 거미 안 무섭다더니?
2: 무서운 게 아니라 놀란 거야.
4: 아, 그래? 우와.
5: 천지 대장님이 주신 변하다 한글 카드로 변신해볼까? 천지 대장님으로 변하다! 자, 오, 멋져! 그럼 시작해볼까? 한글 용사 아이야가 오기 전에 오늘도 한글을 파괴해볼까?
0: 천지? 한글방엔 절대 못 들어가!
5: 벌써 들키다니! 이럴 때! 도망 최고!
0: 거기서라 천지!
6: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0: 변신 마법이 풀려버렸네.
1: 어?
2: 계력?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닫히기 전에 파괴해볼까? 어, 저게 좋겠군. 쭉! 키읔, 어, 커,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거지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이럴 수가. 완전히 속았어.
5: 세상에서 거미가 제일 싫어. 나도 거미 너무 무서워.
6: 또 나타나진 않겠지?
7: 그러겠지?

0: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던
1: 훈민정음을 되찾기 전엔 계속해서 침입해올 겁니다.
2: 천지 잡히기만 해봐라.
3: 이번엔 또 어떤 한글을 파괴한 거야?
0: 곧 알게 되겠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4: 사마 왜?
5: 나 안 불렀는데 그림 그리잖아.
4: 그럼 내 어깨에 있는 건 뭐지?
6: 괴물이

0: 저렇게 큰 거야?
1: 무서워.
2: 얘들아, 무슨 일이야?
0: 거미가.
3: 어? 거미?
4: 어, 나도 무서워.
5: 거미가 왜 저렇게?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2: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1: 기억과 미음, 그럼
0: 거미?
2: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1: 이러다 들킬 것 같은데.
2: 거미의 시선을 돌려야 해. 아,
6: 한대 마법 켜다.
7: TV를 켜다.
1: 전 세계에 거미가 다 커졌나 봐.
8: 천지가 거미 글자에 커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2: 어서 한글 세계로 가야 해.
8: 가서 거미 글자를 찾으면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
5: 모음, 자음, 준비됐지?
0: 네! 모음, 자음, 변신!
2: 어서 거미를 찾아보자.
0: 응? 저기 기은미음 있어요. 아, 저건 거미가 아니라 개미야. 거미는 어디 있지?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저기! 집에 있던 그 거미가 따라왔나 봐.
5: 아니야, 세상에 모든 거미가 커져서 한글 세계에 있는 거미도 저렇게 커진 거야.

0: 거미줄이 엄청 세. 저거. 거미줄이 떨어지지 않아. 천지?
1: 거미가 우리 대신 한글 용사와 잘 싸워주고 있군.
2: 예. 근데 거미가 생각보다 작은데요?
1: 그래? 그럼 더 크게. 거지다. 거미가 더 거지다.
3: 거미가 더 커지고 있어.
0: 천지 그만둬. 히엇
4: 바다라 뱀치.
0: 젓.
5: 우리도 따라가자.
0: 그래.
2: 어디까지 가신 거야? 못 보고 가겠지? 이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3: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던지면 거미가 이쪽으로 오잖아! 와, 어떡해!
5: 어? 무슨 일이야?
3: 거미가 이쪽으로 와요.
6: 제발, 오다가 미끄러져라, 제발!
0: 미끄러져? 좋은 생각이야.
3: 좋은 생각이요?
7: 아, 미끄러지게!
0: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7: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8: 미음 이 미.
5: 쌍기역 으 끄.
8: 리을 어 러.
5: 지읒 이 지.
8: 디귿 아 하. 거미가 미끄러지다.
3: 저게 뭐야? 그러니까 꼭 춤추는 것 같아. 거미 진짜 웃겨.
2: 천지 대장님 도와주세요. 대장님!
1: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군.
0: 거미가 미끄러져서 오지를 못하네. 그렇다면 헛!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어!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쇼업! 헛! 쇼업!
5: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3: 네. 기역이 어를 만나 거. 미음이 이를 만나 미. 거미!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무미, 자우미도 놀러 왔구나.
1: 네, 할아버지.
0: 무미와 자우미가 이 장난감을 좋아할지 몰라. 짠!
1: 어, 거미다. 거미가 롤러스케이트 신고 미끄러진다는 거 생각난다. 너무 웃겨.
0: 아니, 그럼 무미와 자우민 거미가 안 무서운가 봐.
1: 좀 무서운데 이젠 아니에요.
0: 그래. 사실 거미는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어서

0: 우리한테는 도움을 주거든.
1: 우와, 그럼 우리 편이네.
2: 자세히 보니 좀 귀여운 것 같아. 그치?
0: 그래, 그래. 사실 무섭다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3: 맞아요.
0: 그래, 그럼 우리 한글 과자 먹으러 갈까?
3: 네, 좋아요.
0: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비싼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타마가 꾸지직.
1: 타마 저거 봐, 저거 봐.
2: 뭔데?
3: 저기 뭐야? 꼬리가 헬리콥터 같다. 똥을 사방에 뿌려.
1: 똥을 뿌려서 여긴 내 땅다. 영역 표시를 하는 거지. 여기서 뭔데? 하마가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2: 하마가 싫어하는 거? 악어?
1: 악어도 싫어하겠지?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건 햇빛.
2: 햇빛?
1: 햇빛을 오래 받으면 피부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대.
2: 정말?
4: 와, 그래서 저렇게 물속에서 사는구나.
5: 아, 천지대장님, 갑자기 배가. 저 잠시 화장실 좀.
6: 이렇게 중요한 때 조금만 참아. 아, 금방 끝날 테니까.
5: 아, 참. 아휴. 아우, 괜찮겠지? 아우, 아이고, 배야, 아이고.
7: 제벽?
5: 한글 용사,
7: 절대 못 지나간다. 어, 천지 대장님이 너희들을 막으라고 이렇게나 카드를 보내주셨거든. 이야! 이 넘어지다! 오!
5: 어? 넘어지다 말다니. 그렇다면 멈추다!

0: 움직여지지가 않아. 아,
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2: 개벽이 높군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쭉!
3: 뷰, 우, 푸, 지으, 이, 지, 지으, 이, 기역, 직, 부지직.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어? 천지!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2: 천천히 알게 될 거야. 그럼.
4: 천지!
0: 개벽의 방해도 점점 만만치 않아요.
5: 오늘은 반드시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어.
4: 그래야지. 하지만 더 급한 건 파괴된 한글을 되돌리는 것.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6: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를 파괴했다는 거죠?
7: 히읗이면 해, 미음이면...
8: 아, 해마! 해마 아닐까?
0: 해마? 그럴 수도 있어. 잠시만. 해마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8: 아, TV 화면. 화면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 화면!
9: 화면? 응? TV 화면은 잘 나오는데?
7: 근데 좀 이상하네. 아까부터 하마가 응가하는 것만 계속 나오지 않아?
8: 그러게.
7: 어?
8: 하마!
6: 하마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7: 제일 쉬운 걸 이제 생각했네?
5: 계속 하마만 나온다는 거지? 혹시 파괴된 한글엔
0: 하마?
10: 하마 안 탔다!
7: 한글 용서?
0: 촛! 촤! 어서 피하세요.
7: 감사합니다.
0: 촛! 여기도 하마똥, 저기도 하마똥. 하마가 똥 뿌리는 걸 멈추질 않아. 천지가 하마 글자에 부지직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5: 세상이 하마똥으로 뒤덮이기 전에 빨리 하마 글자를 찾아야 해.
8: 어서 한글 세계로 가요.
9: 자음 모음 준비됐지?
8: 네! 모음, 자음, 변신!

0: 어서 하마를 찾아보자.
1: 어? 저기 희음미음 있어요.
2: 응?
1: 저게 뭐지?
3: 저건 홈이야. 꽃밭을 가꿀 때 흙을 파는 도구야.
1: 아하. 저기 또 희음미음이 있어요. 하마야!
4: 하마에서 글자 하마를 찾아야 해.
1: 알겠어요.
0: 모두 피해! 헛! 쇼업! 쇼업! 자!
3: 똥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4: 가까이 못 가면 글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
5: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가까이 갈 수 없게 더 강한 마법을 써야겠군.
0: 더 강한 마법?
5: 부지지보다 더 강한 말, 부지지! 똥을 더 강하게 뿌려라.

0: 우지치!
1: 이럴 줄 알고 우산을 가져왔지.
2: 야, 우리도 우산 가져올까? 그럼 하마터미 막는 건데.
0: 우산으로 맞게 놔둘 줄 알고.
3: 대구리. 천지 각오해라.
4: 주메라.
2: 하마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아, 하마 아시라는 거. 아, 햇빛. 그래, 햇빛 있으면 하마의 피부가 말라서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4: 좋은 생각이야.
0: 자, 모, 마법진을 펼쳐줘.
2: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4: 힛, 에, 해. 반짝반짝 빛나는 해.
2: 우와, 하마가 뿌디직 똥 누는 거 멈췄어. 성공이야. 야호!
5: 내 마법을 멈추다니 대단하군.
6: 저 천지 대장님, 저 똥 마법 됐어요. 아!
5: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 저리 가.
2: 하마가 힘들어하고 있어.
0: 한글 마법 비 주룩주룩 내려라. 비
2: 하마 피부가 다시 촉촉해졌어.
7: 오, 기분 좋은가 봐.
4: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0: 아는 내가 쓸게. 얍, 똥망치로. 아, 한 번 더. 똥망치로. 아,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히읗이 아르마나 하.
7: 미음이 아르마나 마.
2: 하마.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 아하하, 오늘도 이렇게 해결되었군. 한글 용사 아이야, 그리고 모음이랑 자음이 모두 수고했다.
2: 우와, 몸 길이가 5m가 넘는 하마도 있대.
7: 진짜? 우와.
9: 하마는 해가 있는 낮에는 물속에 있다가 밤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거든.
2: 아, 근데 하마는 악어가 안 무서운가? 맞아, 악어도 물속에 살잖아.
9: 하마는 길고 뾰족한 송곳니가 있거든. 하마가 앙! 꽉 물면 두꺼운 악어 가죽도 뻥! 뚫어버린대.
2: 우와!
10: 역시 하마 대단하다.
9: 그치? 그럼 우리도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려 앙! 한글 과자를 먹을까?

0: 제나의 아이돌 오디션.
1: 빨리 좀 움직여! 퀀텀 다이노를 잡아오라고 의뢰인이 재촉을 하고 있다고!
0: 아, 거의 다 됐어요. 시작해볼라? 짜잔! 멋있죠, 대장? 이 심벌즈에서 초강력 음파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1: 응? 이 여자의 다이노스터잖아. 너 다이노스터 팬이었어?
0: 그럴 리가요. 그냥 조사차 본 거죠.
2: 만만해 보이는데요? 이 녀석 퀀텀 다이노를 가로채보죠.
0: 아니, 너무하잖아.
1: 좋은 생각이군.
3: 드립니다. 제 1회 다이노돌 오디션 최종 후보로 선정되셨습니다. 와!
4: 무슨 일이야?
3: 오빠, 이것 좀 봐. 오디션에 와달래. 내가 최종 후보가 됐대.
4: 최종 후보? 네가? 너 제정신이야? 사기가 분명해. 절대 가지 마.
3: 사기 아니거든. 당장 공연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4: 헛꿈 꾸지 말고 다이노스터 임무에나 집중해. 설마 너도 루시오한테 지고 싶은 거야?
3: 그런 걱정은 오빠나 하는 게 좋을걸? 지난번 배틀에서도 겨우 비겼잖아?
4: 말 다 했어?
3: 그래, 완전 다 했어. 퀀텀 다이노 파워!
5: 다이노 슈트 변신!
4: 자, 스카이폴!
3: 파라 스트라이크!
4: 프테라 윙! 발사!
0: 얘들은 아침부터 또 시작이네.
3: 내 말 좀 들어봐, 루시오. 제이민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디션에 나가게 됐다고 했더니 축하는커녕 헛꿈 꾸지 말라는 거야. 분명 사기일 거래.
0: 오디션에 나가게 됐다고? 우와, 정말 대단하다.
3: 역시 넌 축하해줄 줄 알았어. 놀랄 준비나 해두라고. 내 노래 들으면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테니까.
0: 우와, 꼭 들어보고 싶어. 오디션 같이 가도 되지? 내가 응원해줄게. 제나!
3: 이럴 때가 아니지. 연습해야겠다. 슈퍼 아이돌 포즈!
0: 와, 춤을 정말 잘 추네?
4: 루쇼!
0: 제이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4: 괜히 나서서 제나 부추기지 마.
0: 제나한테 다 들었어. 동생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4: 다 모두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 말 무시했다간 후회할걸?
0: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흰 쌍둥이잖아. 친하게 좀 지내.
4: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0: 대체 무슨 소리지? 여기가 그 오디션장이야?
3: 맞아! 어서 들어가자! 우와!
0: 생각보다 너무 썰렁한데? 오디션장은 보통 이것보다 규모가 크지 않나?
1: 이번 오디션은 제나 양만을 위한 특별 오디션이니까요.
3: 저만을 위한 특별 오디션이요?
1: 제나 양의 멋진 춤 영상은 잘 봤어요. 귀여운 퀀텀 다이노와 공연하는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볼 수 있을까요?
3: 네, 물론이죠. 파라, 나랑 같이 춤추자. 준비됐어?
6: 너무합니다.
1: 잘 됐군요. 그럼 시작하죠. 무대 앞으로 오세요.
2: 좋아요.
0: 제나, 어? 할 수 있어?
2: 아, 맞다. 여기 내가 만든 거야. 흔들면서 응원해줘.
0: 알았어.
2: 안녕하세요. 전 센서리오 중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다이노스터 제나예요. 작사 작곡은 모두 제가 직접 했어요. 노래 제목은 슈퍼 아이돌 제나.
6: 우와!
1: 보나마나 합격이야.

0: 어? 제이민이 후회할 거라고 했던 게 이런 뜻이었어?
1: 시작이야! 날 지켜봐! 내 이름은 제나! 나나나나나! 아이돌 스타! 나나나나나!
2: 당장 작전을 실행한다!
1: 그릴 나를 빛내줘! 멀티버스 나를 부르는 와우!
2: 밟아!
0: 제나!
1: 제나! 봐라! 봐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0: 내가 따라잡을게! 다이너슛 변신! 발아를 돌려줘!
2: 호건 떨어뜨려!
0: 꽉 잡아요! 신나게 달릴 테니까! 아, 대장! 따라잡혔어요! 렛츠 펀치! 아주 잘했어, 파라! 대장, 다 틀렸어요! 퀀텀 다이노가 도망쳤어요! 이제 어쩌죠? 어?
3: 아직 안 끝났어!
0: 이런 상황이 안 좋아. 봐라, 어서 쟤네한테 돌아가.
1: 조심해.
0: 렛츠킥. 좋아, 한 번 더.
3: 최고로 끔찍한 연주를 들려주마!
4: 이게 뭐지?
3: 빠른데? 해보자고! 운파 출력 최대치로 공격!
1: 좋아! 내 노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나는요! 슈퍼! 아이돌!
0: 제나! 조금만 더!
1: 제나!
0: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3: 감히 파라를 납치해! 파라 크레셴도!
1: 정말 사기일 줄이야. 제이민 말이 맞았어.
0: 그래도 파라를 무사히 구했잖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노래 덕분에 살았어.
1: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내 노래를 들으면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말이야.
0: 맞아. 멀티버스 어딘가에서는 네 노래를 인정해 줄 거야.
1: 당연하지. 난 반드시 최강 다이노스터 아이돌이 될 거고 내 노래로 온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4: 응원할게, 제나.
1: 감사의 뜻으로 내가 노래 한 곡 불러줄게.
4: 잠깐만, 제나, 그건...
1: 빛나는 화성미를 아이도 노래로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4: 그만, 제발, 그만해. 전설의 다이노스터.
5: 여기 있어요.
1: 고맙습니다.
6: 천천히 먹어.
4: 야! 맴두지 못해.
1: 고마워요, 다이노스터.
4: 천만에.
7: 잠깐만, 타임!
2: 숙여! 부스트라, 썬더 포켓!
8: 보획 완료.
4: 뭐야? 제이민?
8: 진정해.
4: 치사하게. 나 혼자서도 잡을 수 있었어.
8: 나한테 불평할 시간에 훈련이나 더 하지 그래?
4: 내가 좀 느렸나?
9: 루시오, 이러다 지각하겠어.
4: 뭐? 안 돼!
10: 오늘은 산사우리오와 공룡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죠. 공룡들이 나타난 건 10년 전부터로.
4: 어? 죄송합니다.
10: 루시오, 그 슈트 하루 종일 입고 있을 거니?
4: 어? 공룡을 구조하느라 정신이 없었나 봐요.
10: 자, 그만 집중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이노스터에게도 중요한 거니까. 3년 전 터널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로 인해 도시가 크게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됐죠. 산사우리오는 대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최강이라 불리던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자신의 모든 퀀텀 에너지를 쏟아부어 터널을 봉인했죠. 위험을 무릅쓴 선택이었어요. 터널은 전설의 다이노스터와 함께 사라졌고 위기는 막을 내렸답니다.
4: 그 전설의 다이노스터는 누구였나요?
10: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죠. 하지만 그 영웅의 퀀텀 다이노는 알아요. 그건 바로...
11: 메가랩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를 닮은 공룡으로 랩터처럼 아주 빠르죠.
10: 역시 훌륭하구나, 에단.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피해를 입은 도시를 어떻게 복구했는지 알아볼까요?
4: 에단도 다이노스터에 관심이 있었구나. 전설의 다이노스터라...
10: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12: 안녕하세요.
1: 루시오, 우리 노래 부르러 안 갈래? 저번에 내가...
4: 다음에 가자, 제나. 이단! 잠깐만!
11: 어? 루시오, 무슨 일이야?
4: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설의 다이노스터에 관해 좀 더 알려줄래? 네가 잘 아는 것 같아서.
11: 좋아, 원한다면. 날 따라와.
4: 정말? 신난다!

0: 아니고 우리 형이 전설의 다이너스터였어.
1: 뭐? 네 형이라고?
0: 사실은 네가 배트라는 걸 보면 형이 떠올라. 형의 다이노도 랩터 타입이었고 엄청 빨랐거든. 너처럼.
1: 뭐 내가 좀 빠르긴 하지. 어? 미안, 가봐야겠다.
0: 그래, 어서 가.
1: 다음에 더 얘기해줘.
0: 어, 알았어. 나야, 물건은?
2: 좋아, 다음은 뭐지? 윙시! 붙여라, 스카이폴!

0: 이거 놔!
1: 지금!
0: 나한테 맡겨! 이대로는 못 가지! 레터 스트라이크! 방해만 된다니까?
2: 내 실력 봤지?
0: 넌 그냥 거기서 구경이나 해.

0: 그라! 썬더 포켓! 하! 야, 이걸로도 안 된다고?
1: 지민! 레벨터 드라이브!
0: 말도 안 돼. 저 스킬은... 내가 끝냈지! 프로스트 제타윙 출격!

0: 지금이야! 잡아! 소라는 이제 그게 차! 푸테라! 썬더 브레이크!
1: 우와, 대단해! 역시 제이민이야!

0: 그럴 리가 없어.
1: 아, 뭐야? 내 경험치는 하나도 안 남겨둔 거야? 제이미!
2: 뭐야? 조심해서 옮겨! 퀀텀 다이놀지도 모른다고.
3: 그래, 어떻게 됐지? 쓸만한 걸 가져왔나?
2: 새로운 녀석을 잽싸게 잡아왔죠. 이 녀석은 마이아사우라예요.
3: 퀀텀 마크가 없잖아. 이건 퀀텀 다이노가 아니라고.
2: 죄송합니다.
3: 받은 돈을 전부 토해내고 싶지 않다면 다음에는 진짜를 잡아오는 게 좋을 거야.
2: 알겠습니다.

0: 오획 완료. 생각보다 끈질긴 녀석이었어.
1: 잠깐! 제이민! 내 경험치는 어쩌고?
0: 너 그 스킬은 어떻게 쓴 거야?
1: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스킬을 쓰는 사진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봤지.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0: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0: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발견, 발견이에요. 발견이란 말 들어봤나요?
1: 식당에서 안경을 벗고 먹다가 식당에 두고 와가지고 식당에서 안경을 발견했어요.
0: 제니?
2: 책에서 고대시대에 있던 책을 찾았다고 해서 그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0: 책에서 발견이라는 단어를 봤구나.
2: 네.
0: 발견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찾아내미란 뜻이에요. 잃어버린 연필을 소파 아래서 발견했어요. 풀밭에서 네 잎 클로버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클로버는 원래 잎이 몇 개?
1: 세 개요.
2: 세 개.
0: 그래서 네 잎 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라고 해요. 자연에서 네 잎 클로버를 발견할 확률이 0.0001%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연히 네 잎 클로버를 발견했다면 친구들에게 얘들아, 나 네 잎 클로버 봤어!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얘들아, 나 네 잎 클로버 발견했어! 이렇게 말할까?
2: 두 번째 거예요.
1: 두 번째 거예요.
0: 그렇지. 이렇게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는 무엇

0: 무언가를 찾아내는 걸 발견, 발견이라고 해요. 우리 민준이와 제니는 무언가를 발견해 본 적이 있을까요?
1: 등산에 갔다가 뱀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2: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 다행히 뱀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0: 그랬구나. 다행이다. 이제 발견이 어떤 뜻인지 잘 알겠죠? 발견이라는 말을 배워봤으니 여기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발견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발명. 발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3: 아무도 안 만들어 본 것을 만들다 그런 거예요.
1: 과학자들이 무슨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무슨 생명체를 만들 때 발명이라고 말해요.
0: 발명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물건을 처음으로 생각해 만들어냄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타임머신을 발명하고 싶어요. 에디슨은 세계 최초로 전구를 발명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친구들도 혹시 나만의 발명품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3: 제가 만든 것은 똑딱시계입니다.
2: 오, 시계를 만들었어요?
3: 네.
0: 그렇구나. 민준이.
1: 똑똑 핸드폰을 만들고 싶어요.
0: 똑똑 핸드폰은 어떤 핸드폰이죠?
1: 여기 똑똑 학교에 하루 일과가 나와 있는 핸드폰이에요.
0: 아, 그렇구나. 그럼 제니는 발명하고 싶은 물건이 있을까요?
3: 저절로 열리고 닫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0: 오, 이유는?
3: 문을 열 때 문이 너무 무거운 사람들은 못하니까 자동으로 그 열쇠로 눌러가지고 열리는 걸 만들고 싶어요.
0: 오, 그런데 그건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가가면 문이 열리는 자동차가 있다면 좋겠네. 그치?
3: 네.
0: 발견의 짝꿍 단어로 발명을 배워봤는데요. 이 둘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퀴즈! 등산에 발견했다 또는 발명했다 중 맞는 말을 넣어보는 거예요.
3: 네.
1: 네.
0: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민준이
1: 발견했다.
0: 딩동댕동. 다음 라이프 형제는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4: 발명했다.
0: 딩동댕동. 부엌에서 엄마가 숨겨두신 초콜릿을
5: 발견했다.
0: 딩동댕동. 발견은 원래 있던 것인데 모르고 있다가 처음으로 찾아내는 것이고요. 발명은 원래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발견, 발명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책을 꺼내고
5: 펼쳐서
0: 우리가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5: 네.
0: 발견.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찾아냄. 발명.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물건을 처음으로 생각해 만들어냄.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5: 네.
0: 우리 제니가 발표해 줄래요?
3: 강아지가 강아지 풀을 발견했다. 내가 제일 좋은 기계를 발명하고 싶다.
0: 와, 제니가 강아지가 강아지 풀을 발견했다라고 쓴 이 문장이 마치 시 같네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문장, 내가 제일 좋은 기계를 발명하고 싶다. 우리 민준이 글도 읽어볼까요?

0: 내가 돌 사이에 숨어 있는 자라를 발견했다. 내가 장난감으로 멋진 로봇을 발명했다.
1: 민준아, 민준이가 쓴 문장을 보니까 내가 돌 사이에 숨어 있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자, 숨어 있다가 한 단어가 되겠지요. 그래서 숨어를 붙여서 씁니다. 잘했어요. 오늘은 발견과 발명 두 단어를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어떤 때 발견을 쓰는지 또 발명을 쓰는지 잘 알 수 있겠죠?
2: 네!
1: 좋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0: 우리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남매!
1: 그림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0: 자, 그럼 오늘의 속담을 만나러 가볼까요?
2: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2: 안녕!
3: 오늘의 속담은 라라라 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4: 라라라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0: 나무에 있는 것들 모두 세 글자인 걸 생각해보자.
1: 오! 나뭇잎?
0: 오! 나뭇잎도 되겠다.
1: 그치?
0: 새 중에서도 나무에 앉는 새,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애들도 있겠다.
1: 아니면 앵무새도 있잖아. 말을 따라하는.
0: 맞아. 그러면 오렌지도 되지 않을까? 오렌지도 세 글자잖아. 복숭아도.
1: 라라야.
3: 응?
1: 식물이야, 동물이야?
3: 그렇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너무 많지? 오늘 빈칸에 들어갈 세 글자는 바로 동물이야.
0: 아! 혹시 이거 아닐까? 다람쥐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1: 내 생각에는 도마뱀 아닐까?
0: 도마뱀!
3: 좋아. 오늘도 그럼 그림을 예쁘게 그려보자고요.
0: 나는 다람쥐를 그릴 거야.
1: 나는 내가 제일 잘 그리는 도마뱀을 그릴 거야.
0: 오, 발에 있는 빨판으로 벽을 짜닥짜닥 기어다니지.
1: 맞아.
3: 그럼 예진아,
0: 응?
3: 발에 빨판이 있는 도마뱀이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건 어떤 뜻일까?
1: 아무리 나무를 잘 타는 애도 가끔 실수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뜻 아닐까?
0: 오, 맞네. 그러면 이런 건가? 아무리 그 일에 익숙하더라도 언젠가는 실수를 한다는 거.
3: 그렇구나. 괜찮은 추론인데?
0: 어쩌면 우리 이번에 꼭 진짜 맞을

0: 것 같은데?
1: 그러기 말이야.
0: 예, 그리 그것도 나.
2: 그럼 노아는 다람쥐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어떤 뜻인 것 같아?
0: 나도 누나랑 똑같이 아무리 그 일에 익숙하고 잘해도 언젠가 실수를 한다는 뜻인 것 같아.
1: 와, 언니는 이렇게.
2: 예진이가 그린 도마뱀은 황금색이야?
1: 아니, 노란색 무늬가 있는 거야.
0: 맞아, 크리스티드 개코 무늬의 특징이라고 해.
2: 그렇구나. 그러면 얘들아, 오늘의 뜻이 아무리 익숙한 일에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럼 둘은 혹시 그랬던 경험 있어?
0: 나는 태권도에서 돌개차기라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뛰어가지고 앞 돌려차기를 하는 건데 정말 어려워. 그래서 나는 관장님께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아주 자신감 있게 도전을 했거든? 그런데 실수해가지고 내가 좀 넘어졌거든? 잘 안 되더라고 그때는.
2: 그랬구나. 그때 기분이 어땠어?
0: 뭔가 좀 부끄러웠어.
2: 그 다음에 발차기를 성공하기 위해서 혹시 노력하거나 그랬던 거 있어?
0: 응. 돌개차기를 10번이나 연습했어. 그 다음에는 내가 다시 시범을 보여줬는데 성공했어.
2: 그랬구나.
0: 그때 되게 뿌듯하고 좋았어. 우와.
2: 그러면 다람쥐가 떨어진다는 속담도 결국엔 그런 걸까?
0: 언젠가는 성공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
2: 자, 그럼 그림남매가 생각한 오늘의 속담은?
0: 이번엔 누나가 먼저 말해봐.
3: 그래. 자, 나는 도마뱀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1: 아,
3: 왜냐하면 도마뱀은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
0: 그치, 그치.
3: 그래서 큰 거든 작은 거든 일단은 떨어질 때가 있다. 즉, 실수할 때가 있다는 뜻이지.
0: 아,
2: 누구든 실수할 때가 있다. 좋아, 그럼 노아는?
0: 나는 다람쥐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
3: 왜?
0: 다람쥐는 나무를 아주 잘 타잖아.
3: 그치.
0: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를 타닥 하고 탄대. 그런데 다람쥐도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질 때가 있잖아. 그래서 뜻은 어떤 사람이든 그 일에 익숙해도 언젠간 실수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다.
2: 둘 다 비슷한 생각들을 했네.
0: 응.
2: 자,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라라가 알려줄게.
0: 응.
2: 뾰로롱.
0: 뾰로롱.
2: 오늘의 속담은 바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야. 숲은 원숭이들의 신나는 놀이터야.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릴 줄 아는 원숭이는 나무 타기 선수지. 원숭이는 손과 발이 나무를 타기에 알맞게 생겼기 때문에 긴 팔을 그네처럼 느리고 번갈아 잡으면서 나무 사이를 옮겨 다닐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잘 타던 원숭이도 가끔은 손이 미끄러지거나 나뭇가지를 잡지 못해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이 생겼지. 이 속담은 익숙하게 자라던 사람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야. 늘 하던 일이니까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했다가 실수해 본 적 있지? 아무리 여러 번 해본 일이라도 자만하지 말고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해. 만약 줄넘기 대회에 출전하는 누나가 자신의 실력을 믿고 연습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줘. 누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 번 해봤던 줄넘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해. 라고 말이야.
0: 자, 그럼 오늘의 속담은
4: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3: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가끔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뜻.
0: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4: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0: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에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9점.
4: 9점, 9점.
3: 10점, 100점이요.
5: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6: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7: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2: 여기는 열대 우림이고
3: 사바나.
4: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여기 사막이잖아요.
5: 이게 펜가 봐.
1: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이동 어딘가에 지구상 마지막 산호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3: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1: 해양구역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6: 아우, 배 아파.
3: 동선 씨 어디 가요?
6: 화장실 가요. 묻지 마요.
3: 배 아파요?
7: 오우, 쉣!
4: 뭔데, 뭔데?
3: 뭐야?
4: 뭐야?
3: 무슨 일이야?
4: 뭔 소리야?
3: 세균맨!
6: 홀리 쉣! 나 저번에 화장실 간 사람 누구예요?
4: 에? 왜 그래요?
6: 나 저번에 화장실 간 사람 누구야?
8: 갑자기 동선 씨가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나오더니 되게 호모 심슨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고.
2: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직접적으로 후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이건 위협이다.
9: 네, 보통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세상엔 많죠.
6: 아니, 같이 생활하면 좀 기본은 지켜줘야지.
4: 왜요?
3: 물 안 내렸어요, 누가?
6: 아, 그 정도가 아니야.
3: 근데 어느 정도인데? 무서운데?
6: 얘 이러면 볼일 볼 수가 없잖아, 진짜.
4: 아, 와, 나 저 닥친던 게 보고 싶지 않은데.
3: 아, 나 무서워서 못 보겠어. 싫어, 진짜.
6: 들어와, 지금 들어와서 봐, 가까이서 봐요, 빨라.
4: 싫어요.
6: 빨라 가까이서 봐요, 들어와요.
10: 다 보여요, 다 보여요.
4: 다 보여요, 저 지금.
6: 아내가 봐요,
4: 저 시력 2.0. 아!
3: 큰일 났다. 거기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내 시야에 똥이 묻은 것 같아서 너무 참을 수가.
4: 아니, 진짜. 잠깐만. 저 짧은 순간에 봤거든요. 지금 견과류 누구 먹었어요, 아침에? 견과류 누구야, 견과류.
11: 저는 견과류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오늘처럼 무책임한 배설물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야, 견과류? 아. 손에서?
4: 아, 무슨 말씀을?
12: 들고 온 거야, 혹시?
3: 일단은 이거를 누가 했던 간에 이거를

0: 지금 해결할 방도를 지금 내가.
1: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모양을 봐도 묽었어 나올 때는.
2: 말하지 말아주세요.
1: 근데 그게 딱딱해지면 치우기가 어렵잖아요.
0: 그리고 실제로 배설물로 인한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3: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1: 앉아서 얘기 앉아서.
0: 아, 우리 지금 문 열어놓으니까 실실 새 넣는데 우리 잠깐 잡고 얘기할까요? 무슨? 아 솔직하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선 씨가 하고 연기 중인 것 같아.
1: 아니
0: 왜냐면 지금 표정이 너무
1: 잠깐만,
0: 무나해. 아까는
1: 잠깐만. 그러면 아까 들어가자 으악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0: 그게 나온 거고. 지금 표정이 너무 온화해.
4: 몸집이 크고 많이 먹으니까 이제 그걸로 지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억울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들어가자마자 냈던 소리는 이 바지를 내릴 수 있는 시간 이전에 나온 소리예요.
5: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똥 냄새 맡을 때 항상 약간 찜찜한 게 있었는데요. 그 똥 냄새가 나는 게 결국에 똥의 입자가 제 코에 붙는
6: 맞죠?
5: 거잖아요.
6: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똥이 들어온 게 아니라
3: 그쵸.
6: 스카토리라는 화학 물질이 있어서 그거 냄새가 대변 냄새. 근데 웃긴 게 이 스카토를 굉장히 물키면 꽃향기로 느껴져요.
3: 진짜요?
6: 네. 아. 향수 중에서는 일부러 이걸 아주 조금 넣어서 향을 더 배가시키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냄새 없애겠다고 향수 뿌려버리면 농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똥 냄새로 바뀌어가지고 더 지독해지더라고요.
7: 그럼 저거 뭐 향수 뿌릴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없는데?
1: 오래된 방법. 실제로 물기와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톱밥이나 가루, 뭐 흙 같은 거 덮어주면
0: 고양이 화장실도 그런 식이잖아요.
1: 맞아요.
0: 꼭 물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겠는데요? 한번 물어볼까요, AI한테? 화장실 변기가 작동을 안 해. 어떡하지? 이거 적읍시다, 빨리. 적어주세요. 오. 질문을 더 하고 싶다면 추가하라네요.

0: 간이 화장실 우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1: 그러면 톱밥 같은 거를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보시죠.
2: 그럼 한번 네. 찾아볼까요?
1: 아! 이런 박스 같은 걸 자를까요? 굉장히 잘게?
3: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2: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3: 뜯어서?
0: 아, 뜯어서. 이걸 갈아버리는 것도?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
4: 그러니까
0: 싶어요.
4: 그러니까 왜 똥만이 쌈이고 벤치가 사라지네?
1: 아, 이것도 종이군요?
4: 종이.
1: 종이 의자 괜찮은데요?
4: 왜냐면 그게 탄소 비율을 맞춰줘야 퇴비가 쉽게 되는 거거든요.
1: 아.
4: 거기 뭐 없어요? 샤워실에?
2: 여긴 그냥 샤워실밖에 없는데?
5: 재료가 부족한 이거 구매할 수 있는
6: 홍지 쌤이 갑자기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도 같은 곳을 봤는데,
0: 양 박사님,
7: 일로 와봐요. 이거.
0: 네, 여기 있어요.
8: 있어?
7: 여기.
8: 뭐야?
7: 똥푸기 좋은 게 있어.
0: 아이스크림 스쿱.
8: 여기 뭐 봤어? 있네?
7: 여기가 창고 같은 건데.
9: 냄새나는 방독면이나. 자갈, 뭐 숯, 나뭇잎 조각들, 뭐 톱밥 이런 게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걸 보고 아, 이 재료들이면 뭐 충분하겠다.
7: 아 이게 필요하네.
8: 고양이 사과 챙겼는데 이거? 이걸 품면 되겠다.
7: 이거를 품면 돼.
8: 아 이걸로요?

0: 아니, 포스 떨어뜨려야 될 거
1: 근데 여기다가 그냥 바로 싸고.
0: 톱밥 있어. 가져가죠. 우리가.
2: 그거 하나로 옮길까요?
3: 이거는 변기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0: 여기다 톱밥 좀 깔아놓고.
2: 옮길게요?
1: 네.
0: 네, 네.
2: 그리고 빈 통을 가져가는 게.
1: 여기서 원래, 여기 원래 있던 사람이 이건 누구 하나?
0: 여기다,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탄소물질이긴 하니까. 네. 이것도, 네. 이것도 좀 챙겨가고. 아, 장갑 있다, 장갑. 여기. 장갑.
2: 장갑 여기다 넣어주세요.
1: 네.
0: 우선 다 가져가야 되겠죠? 뭐, 이거 놓고 할 거 없으니까.
2: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전에 생존해 있던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쓰던 물품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0: 네, 가시죠.
1: 네. 아이고, 아이고.
0: 여기 모래도 있고 많다, 근데.
1: 고양이처럼 이렇게 모래 싸는 날이 오다니.
4: 이걸로는 좀 안 될 것 같아.
5: 안 될 것 같아.
4: 이게 너무
5: 없어요,
4: 작아서.
5: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4: 제가 좀 더 큰 거 찾아볼게요.
1: 어? 그게 뭐예요?
0: 여기 뭐 다 있었어. 저기 뒤에 창고 같은 게 전에 쓰던 사람들이 놓고 갔는지.
2: 진짜요?
0: 이거는 약간 그 자갈 종류고.
1: 우와.
0: 그리고 이게 활성탄. 숯이어서 탄수물.
6: 이거는.
0: 그리고 톱밥. 뭐 톱밥 있어, 톱밥.
1: 너무 좋다.
0: 이건 간이용 만드는 거는 톱밥만으로 되는데 문제는 쟤를 퇴비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4: 그러니까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0: 근데 퇴비로 만들려면 보통 톱밥이랑 섞으면 톱밥이 네.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1: 네.
0: 그 냄새 같은 게 적어지고
1: 네.
0: 더 잘 되고
1: 네.
0: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탄수물질 이게 쑤시니까 넣고
1: 네.
0: 제일 재밌게 쓸 수 있는 게 이건데 사실 이거 쓰레기 같잖아요.
1: 이거 쓰레기인데요?
0: 이거를
2: 낙엽, 낙엽.
0: 제일 위에다가 저거 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간이 화장실 만드는 팀이랑
1: 네.
0: 똥 푸는 팀이랑
1: 제가 풀게요.
4: 주세요. 갑시다, 그러면.
1: 자, 여기다가 똥 퍼오시면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5: 승우 씨. 아니, 승우 씨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2: 똥 풀어 간다니까.
5: 승우 씨, 여기 이 돔에서 사내연애 가능한 거예요? 좀 당황스러워요, 승우 씨.
1: 돔내연애.
7: 네, 승우 씨가 안 가고 근데 대신 끼워주는.
0: 똥 먹어봤어?
4: 먹어봤냐고?
0: 어.
4: 아니 먹어보진 못했어.
0: 병원에서 막
4: 이렇게 하면 페레로세 같은 게 나와서 나는 페레로세 안 먹어.
0: 아. 짭시다.
4: 저는 원래 비위가 되게 강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 그런 부분으로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내가 제일 익숙하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홍재 씨가 도와줘가지고 좀 고마웠죠. 근데 휴지 보니까 많이도 쌌네 지금까지.
0: 아, 자 열어볼까요?
4: 네 열어봅시다.
0: 아, Holy shit. 욕할 뻔.
4: 아 잠깐만 이게 클 때 이걸로 한번 퍼서. 오 너무.
8: 인간의 아기가 형태를 갖고 변기 속에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고.
1: 아, 한번 더. 선생님, 장갑 여기 뜯을 수 있을까요?
2: 다 뜯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 네, 맨 밑에다 깔으려고요. 그래야 이제 비울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한번 덮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 톱밥 레이어 한번.
0: 이게 인간이 쌀 수 있는 양이긴 해? 됐나?
1: 왜 이렇게 웃어요?
0: 쏟아져가지고 나도 떨어져.
1: 괜찮아요.
0: 휴지로 닦으면 돼.
1: 와 진짜 레전드.
0: 엄청납니다.
1: 아유 청소는 저희가 할게요. 나중에 하세요.
0: 네. 이거 약간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그거 들고 있으면은 여기 최강입니다.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아
7: 이렇게 척 이런 걸로. 이거를 좀 이거 길지 않아요?
1: 아,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7: 네. 오, 괜찮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어때요? 자, 화장실 사용 방법입니다, 여러분.
1: 네.
7: 뚜껑을 여시고
1: 네.
7: 옷을 벗으시고 앉으세요.
1: 네.
7: 그다음에 튀지 않게.
2: 네? 뭐라고요?
7: 튀지 않게.
1: 튀지 않게 하고
7: 조준 잘 하시고
1: 네.
7: 일어나셔서 그거 네. 옆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1: 뿌린다.
7: 그다음에 아 닦으시고 개인 용량에 따라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덮어놓고 이동.
1: 괜찮네요.
9: 잠깐만 저 장갑을 쓸 것 같아요. 손이 긁는다고
8: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하나를 이제 퇴비 만들어지는 그 미생물 반응이 일어난 쪽으로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핵심은 공기가 충분히

0: 활용할수록 좋고, 또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탄소 성분도 있으면 좋고, 직사광선은 피하되 온도나 이런 습도가 유지가 어느 정도 돼야지 유용하기 때문에.
1: 두 쫑크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여기다 우리 이것저것 좀 첨가하자. 숯 넣어야 돼.
2: 자, 숯을 어디에 넣을까요?
1: 숯도 여기 넣어야 돼요, 우선. 탄소 물질들 넣어서.
3: 이걸로 숯을 좀 깰까요?
2: 그것도 좋은데, 비닐 남는 거에다 넣어서 깨볼게요. 기다려보세요.
3: 정말 살다 살다 간이 화장실을 다 만들어 보고.
1: 간이 화장실 만드는 건 이거 주무르고 있는 저보단 낫지 않을까요?
3: 그렇죠. 이 자갈은 왜 있는 거예요?
1: 자갈도 섞어야지 이제 공기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미생물들이 더 자라니까.
3: 아,
1: 지금.
3: 이게 공기가 다 산소가 통과되는 억식 컨디션을 만들어 줘야 돼요?
1: 그게 훨씬 좋죠.
3: 엔옥식이 아니라? 아,
1: 네네네.
3: 그래요? 나잘
1: 근데 미생물이 한
3: 몰랐었어.
1: 종류가 아니고 질소 물질들을 질산 형태로 산화시키는 거여서 탄소를 만나야지 더잘 돼요.
3: 숯을 깨시는 거예요?
1: 기지를 부시고 있는 것
3: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숯을 깨시는구나.
2: 숯이 나옵니다.
3: 숯이 나오네.
2: 가루가 됐어요.
3: 근데 앞으로 여기 쌀 때도 숯을 넣어야 될까요?
1: 숯은 나중에 이제 퇴비 만드는 후 작업할 때만 하면 될것 같아요.
3: 아, 마지막에.
2: 이 정도면 잘
1: 아, 완전 충분합니다. 그거를 우리 퇴비 만드는 용으로 쓸 거여서.
3: 오케이.
4: 근데 진짜 톱밥이랑 섞어서 그런가 아까보다 냄새가 안 나네.
3: 똥 냄새가 좀 사라졌나요?
5: 진짜 톱밥도 제가 지금 여기서 써보니까 좋던데요? 냄새도 오히려 덜 나는 것 같아요.
1: 이거를
6: 좋아요.
1: 쿵. 나머지도. 그리고 자갈, 아까 가져온 자갈도 한두 수저 정도 넣어주시면 그거 무거워요.
3: 네.
6: 아,
1: 완성이란
6: 비닐 안
1: 게,
6: 쓰고요?
1: 아, 이거는 우리 발효용. 간이 화장실 말고. 왜냐면 얘는 나중에 나뭇잎으로 덮고 햇빛이 비치는 좀
4: 약간
1: 농도가 있는데
4: 우리가 충분히 쌌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1: 자, 여기다가 나뭇잎 저풀 들고
2: 나뭇잎을
1: 살짝
2: 넣겠습니다.
1: 직사광선만 피하게.
4: 많이 할 필요는 없대요. 그냥 해만 가릴 정도? 좋습니다. 이게 원래 어떤 식물이었을까?
2: 덩굴 식물.
4: 아하. 장우재 박사님, 이 정도면 되나요?
1: 아, 충분합니다.
6: 해가 안
1: 네.
6: 보여요.
2: 아, 그 저게 나중에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1: 네,
2: 그렇죠?
1: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3: 맞아요.
1: 이거는 우리 톱밥 가져온 데 쪽에 큰 창문이 있었거든요. 거기 밑에 쪽에 놔두면은 이제 태양빛 적당히 들어올 것 같아서 그쪽에다
4: 좋다,
1: 옮겨놓죠.
4: 좋다.
3: 그러면은 이 친구가 우리에게 또 그런 고마운 존재가 되겠네요. 근데 그럼 우리 이거 비료 얼마나 퇴비화 시켰는지 진행하는 날짜도 계속 적어야겠네요. 그때그때.
4: 아, 너무
3: 기록.
4: 좋다. 너무 좋다.
2: 기록을 남겨야죠.
1: 자원순환 당당자를 하시면 돼요.
4: 할리퀸.
2: 자원순환 당당자. 자, 근데 우리 하나 룰, 이제 화장실 매너. 소변과 대변을 분리합시다.
3: 아, 이거 맞아.
2: 그래서 먼저 소변을 보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7: 네. 여기에서 재활용해서 수분을 뽑을 수도 있는 굉장히 한 물질이 소변이고요. 그래서 일단 소변과 대변의 분리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변이 새지 않는 딱딱한 그만한 사이즈 용기가 필요한데.
8: 필요하세요?
9: 이걸로 제가
8: 깨볼까요? 구멍을 뚫긴 뚫었는데.
9: 이거는 사실은 남성의 그 들어갔을 때 위험해 보여요.
1: 아, 그 소변기인가요?
8: 근데 이게 자르기가 되게 두꺼워요. 더 자를까요?
3: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신다. 본인이 막히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봐.
1: 잘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9: 또 우리는 수분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4: 그쵸, 이거는 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9: 소변은 균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4: 근데 잘 써야 돼요. 요도르 끝을 통해서 나올 때 거기에 묻어있는 균이 묻어서 서식할 수 있어요.
3: 어디예요?
4: 이 소변에.
1: 모아놓은 소변.
4: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수 있다면
9: 처음에 대변 있는 데를 조준하다가 나중에 바꿔가지고
1: 가야 되는 거야.
3: 지금 그걸 어떻게 산다고요?
9: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볼일을 봐야 돼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8: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9: 들고 있어야죠. 잘 들고 있어야 돼요.
4: 이걸 들고 있어야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9: 잘 들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단 시작이 되면 초반은 넣은 다음에 중간에 스위치를 해주고.
4: 야, 근데 잠깐만. 이거 문제가 있다.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 대변을 볼 때 복압이 올라가가지고 같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9: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
4: 근데 이 구조상

0: 이게 여기 앞에가
1: 좀 힘들 것 같은데?
0: 무조건 나갈 것 같은데?
2: 그럴 때는 눌러줘야 돼요. 아니면
0: 진짜 해안이 있으십니다.
2: 아니면 앞에 피스로 뚫어서 이렇게 넣을까요?
1: 아 근데 여자들 그게 너무 불편하잖아.
0: 그러니까 이게 공용이니까.
3: 아니면 이거 어때요?
0: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이거 어때요? 사람마다 각도가 달라.
3: 아니 이거를 고무줄로 연결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했다가 살짝 급하면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어때요?
4: 거르게
3: 이렇게 했다가 고무줄을 달고 이렇게 어때요?
0: 근데 이거 무게가 견딜 수 있어?
3: 그거 괜찮아요. 아,
2: 이거는 기본적으로 커서. 운동을 하면서 볼 일도 보기 때문에 스쿼트 자세로 일단 우리가 이 자세를 자주 연습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이게 되죠.
0: 신기명기다 이거.
3: 거의 이거 마임인데요. 거의 마임.
0: 와 방금 거는 나 세상 진짜 올해 들어 제일 웃겼어.
2: 언제 어느 순간에도 이게 이렇게 됐다가
0: 아 그리고 들어갔다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2: 한번 해보세요.
0: 그러니까 아픈 사람. 예시. 2인 1조 예시. 이때는 우리 다 생존 같은 팀이니까 만약에 동선이 형이 아파요.
5: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버텨줍시다. 도와줘.
2: 그러면 제일 힘센 사람이 항상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0: 아니 우리가 뭐 정상일 때는 우리도 하죠. 우리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2: 오, 할 수 있네요.
0: 이거야 뭐 저 뭐 5분도 되죠.
2: 자, 근데 문제는 빨리 볼 일을 봐야 돼.
5: 둘이 뭐예요? 네?
0: 뭐라고? 내 생각에 누스도 웃었어. 아까 이거 할 때는.
1: 우리 그럼 이거 화장실 위치
3: 그래 위치
0: 아, 최대한 좀 우리 생활관이랑 멀른 데로 합시다. 냄새 너무 나니까.
5: 바깥쪽에 창고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갔던 그쪽에 넣죠. 쭉 앞으로 가면 저기 여기 창문 열 빛이 들어온 데 있거든요.
3: 아~
5: 여기 쪽에 넣어.
1: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할까요? 이렇게 두 개?
3: 아 그러면 이거를 약간 둘러싸게.
5: 여기
1: 아,
5: 여기다
1: 여기다. 를 위해서.
3: 프라이버시를 위해.
1: 괜찮다.
6: 아이고 뭐가. 그러면 화장실 용품들 여기 다시 올려놓을게요.
5: 네, 처리 용품들. 아, 퇴비통을 이게... 여기다 햇빛 들어온 데 놔야 돼요. 여기
2: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밝게 햇볕 빠지면서 볼일을 보는 것보다는
5: 여기, 네.
2: 햇볕은 퇴비가 받고 우린 좀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볼일을 보는 게 좋아요.
5: 아, 다들 고생했어요.
3: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5: 여기 온 이후 가장 큰 작업이었는데.
0: 그치, 화장실이 진짜 중요하지. 이래서 우리가 뽑혔나 보다. 우린 이 정도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7: 화장실 만드는 게 사실 고된 작업이잖아요. 대소변 처리하는 게.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다 웃고 떠들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아 우리는 꽤 성공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8: 뭐 인간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한 달만 지나도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우리 이거 여분 옷걸이가 있는데 이거를 화장실 깃발로 합시다.
3: 좋아요.
5: 네.
1: 화장실 누구 가 있는데 뒤에 쫓아가면 좀 가서 만나면 민망하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면 이게 없으면 아 누가 화장실에
2: 이게
1: 있구나.
2: 이게 없으면 누가 갔다는 신호인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죠, 서로.
1: 그렇죠. 그렇죠.
2: 아, 나 아니야. 안 돼.
0: 내가 본 중 제일 빨랐어.
3: 어떻게 저렇게 전광석화처럼 날아가지?
0: 그러니까.
8: 많이 급했나 본데.
0: 무슨 말벌어리
3: 아니긴
0: 수처럼.
3: 한가 보다. 뭐야, 깜짝이야.
5: 어? 미스터리 박스?
9: 생태계 순환에 첫걸음을 내디딘 여러분들께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시드룸에 들어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시드룸? 시드룸 전화? 가래요. 선물이 왔다는데?
2: 한 사람씩 들어가래요.
0: 들어가 보세요.
1: 우와! 오, 뽑기 나온 것 같아. 디리리리리리리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누가 선물 보냈나 봐.
10: 생필품. 생필품을 주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미션 아니야? 뭐 이런 생각?
1: 여러분, 그 다음에 가실 분?
2: 저 다녀올게요.
1: 약간 복권처럼 긁기 이게 있어.
0: 그래요?
1: 어, 뽑기처럼.
11: 여기 아주 도파민이 절여진 곳이네.
0: 이거는 도파민 그 자체인데?
1: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그거 나오나?

알겠습니다.

0: 다 똑같은 거죠?
1: 네. 다 똑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2: 화성이... 아, 역시 SM이라니까?
3: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1: 아, 주체자여가지고.
4: 승우가 마피아인 것 같아. 사람이 부유해 보여. 이거 만든 사람 같아, 약간.
0: 무슨 말이야?
2: 혹시 외계인?
1: 이 옷 입고 있으면 다 죄수 같아 보이는데 혼자 억울해 보인다니까? 야, 야, 그리고 야, 지금 야. 손수건 맸는데 맞춤 제작가잖아. 나 아까 했더니 목이 졸리더라고.
4: 다 오셨나요?
0: 네.
4: 뭐가 왔어요?
1: 누구보다 도파민 그 자체.
0: 진짜
1: 누구보다.
3: 열어볼까요?
0: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긁어볼까요?
1: 뭐야, 이미 본인 긁었잖아. 내놓으세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선생님. 이 선생님 이상해.
5: 아, 그거 보셨나요? 다 같이 까기로 하진 않았고 그냥 궁금해서 바로 긁어봤죠. 꽝이었습니다. 아쉬웠죠. 아쉬웠어요.
4: 어?
6: 나는 꽝.
4: 나도 꽝이야.
1: 와, 나
4: 꽝.
1: 꽝이야.
6: 당첨.
4: 우와. 우와.
6: 저만?
0: 누가 당첨이에요?
4: 우와, 부럽다 형수야.
0: 우와.
7: 형사님이 당첨이 됐더라고요. 당연히 아쉬웠고요. 저는 우주에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4: 우주복을 입고 화성이 야드에다가 보너스 시드를 채굴합니다.
0: 오, 화성.
3: 우주복.
4: 채굴.
1: 와, 좋겠다.
2: 아까 비트코인 채굴 막 이런 얘기했는데.
4: 부럽다.
2: 봐봐도 돼요?
4: 네.
2: 뭐라 써 있는지?
4: 어디 있지?
2: 화성 야드에 나간다고?
4: 화성 야드?
1: 아, 전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화성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집단이라고 들었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좀 뭔가 채취도 하고 그리고 실제 여기 환경이랑 지구가 얼마나 다른지, 또 바이오스피어2가 얼마나 다른지, 여기 환경에 의해서 바이오스피어2에 어떤 영향이 미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좀 외부 훈련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 우주복 만드는 게 우리의 뭐 미션인가?
3: 근데 여기 우리 지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우주복을.
1: 우리가 만든 걸 입고 나가면은 더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6: 실실 셀 것 같은데.
4: 깜짝이야, 누스야.
8: 화성 여행의 문이 열렸습니다. 응? 당첨자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우와. 힘껏 여십시오.
4: 가는 거야 지금?
6: 전혀 와야겠네.
1: 아, 저 계단으로 가나 봐요.
9: 우주에 다녀오세요.
2: 배웅해줄게.
6: 네.
1: 잘 가.
6: 안녕.
2: 잘 갔다 와요. 네.
6: 다녀오겠습니다.
2: 네, 조심해요.
9: 화이팅, 화이팅.
2: 화이팅.
6: 화이팅.
4: 아, 뒷모습이 씩씩하네.
1: 그니까.
4: 근데 화성에 가면 뭐 할지도 궁금해요. 이미 화성에 아예 시드가 다
2: 있다라는 건데.
3: 채굴이라니까. 파나? 땅을?
1: 화성에 금속이 뭐가 있어요?
2: 철.
3: 철이랑
2: 다른 있어.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
4: 뭐 있어요?
2: 망가니즈랑 마그네슘 이런 거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금은요?
2: 저는 글쎄요.
3: 그럼 많이는 없어요. 있긴 있죠.
4: 화성에 산소가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거죠, 지금.
2: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대기가 굉장히 얇고.
5: 그곳에서 살려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확보해야 되고.

0: 물 자체가 어차피 액체로 있으려면은 어쨌든 0도에서 100도 사이에 있어야겠네.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압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압력이
0: 아,
1: 지금은
0: 기화가
1: 다 기화가 돼버려서 얼음으로 있거나.
2: 근데 화석 문제는 자기장이 너무 약해서.
1: 아, 맞아요. 그런 게
0: 그래요?
1: 다 맞을
0: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2: 우주에서 오는 그 방사선을 막을 수가 없어. 회전을 해야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행성도 작고 이걸 못 막으니까 우리가 거기 살면 막 X선 같은 거에 계속
0: 아, 계속 맞는 거예요?

0: 근데 그 자기장이 없다는 건 그럼 지층도 죽어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지층이
1: 제각 활동이 사실 없으니까? 없죠. 한 구조로 된 게 지구 정도니까.
0: 그러면 이제 뭐 원소의 순환도 안 될 것이고.
2: 근데 만약에 화성을 누가 가게 해준대요, 그럼 가실 거예요?
3: 지금요? 지금 안 가지. 처음엔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화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장도 문제가 되고 기체도 문제가 되고 뭐 토양도 사실 문제일 거고 애초에 생물 공개가 없는 곳이고 온도도 문제가 되고. 과연 그 고생을 감내할 만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0: 지금은 가면은.
3: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4: 전 갈 건데.
3: 지금도?
4: 응.
3: 왜? 왜요?
4: 전 우주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죽더라도 화성에서 그냥 홀로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 풍경을
3: 아, 그 정도로 좋아해요?
4: 내 눈에 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해요. 난 내가 첫 번째로 그 땅을 밟아보고 싶어. 그리고 거기 있는 흙도 만져보고 싶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바라봤던 화성인데 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던 우주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3: 응? 뭐야 저거? 뭐야? 아 저기 비비
4: 뭐예요?
3: 계단으로 올라갔어.
0: 비비다.
3: 저 우리 가본 데인가 여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0: 오, 막 끊기는데?
2: 어디 도착했나 봐.
4: 어디예요?
3: 이게 화성이요?
5: 무서웠겠다. 우주 공간이나 우주도 똑같을 거란 말이죠. 공기가 없으니까 소리가 전달될 리도 없고 우리가 모두가 하는 거를 항상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주에서 살고 생활하는 게 약간 그런 공포 영화 속의 상황에 항상 처해 있는 느낌이 아닐까.

있어요.

0: 살았네. 사람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네.
1: 4명 정도 살았겠네.
2: 와, 여기서 어떻게 4명이 사냐?

0: 이거야? 우주복 착용 시 우주복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바닥에 앉아 오른쪽 다리가 내 피의 끝에 닿을 때까지 밀어넣는다. 내려놔볼까? 와, 생각보다 무겁구나.
1: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요.
2: 오, 우주복.
1: 아, 저게 우주복이에요?
0: 양쪽 부츠, 일어나서 지금 허리까지 끌어올린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공연하고 또 화보 찍고 하느라 꽤나 어려운 옷을 많이 입어봤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탑급으로 어려운 옷이었어요, 입기. 바닥에 앉아. 오른쪽 다리가 내 피 끝에 닿을 때까지. 오. 와, 나갈 때 왜 번? 엄청 두꺼운 뚫리지 않는 비닐 같은. 근데 그거를 아코디언처럼 접어가지고 넣고. 아. 다시 앉아서. 우와, 나갈 때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와, 이거 중간쯤 하다 화장실 가고 싶어 하면 난감한데?
1: 스트럭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3: 진짜 무거워 보이는데 저거?
4: 와, 힘들어 보인다.
5: 아, 근데 화성 간다고 되게 부럽다고 했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예.
6: 그 우주복을 혼자 입는데 좀, 아, 저거 좀 대신 좀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혼자 너무 막 낑낑대면서 입으니까.
1: 일단 되게 무거워 보였고 정에 거의 중세 시절 갑옷 것 같은 불편함이 아닐까.
0: 아니야. 제대로 안 들어갔어.
3: 저 머리 어떻게 해?
5: 저기, 머리 어떻게
0: 그리고 목을 넣어야 되는데 목 넣는 게 진짜 해입니다.
1: 아, 저렇게?
7: 꾸겨 넣었는데, 꾸겨. 원래 저렇게 입는 거 맞아, 근데?
3: 그런가
7: 머리부터 끼는 거 아니야, 혹시?
3: 잘 몰라.
1: 오! 저 위에 저런 것도 하는 거야.
8: 우주복 착용 완료. 우주복 압력 조절 중. 외부 환경에 맞춰 에어롱 내 기압을 조절합니다.

0: 신기한 거예요.
1: 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입고 있는 거 이거 무주복이다? 아예 말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계속.
0: 그 상태에서 이제 무중력 체험을 하면은 이게 가벼운지 아니면 더 무거운지도 모르겠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힘을 줘서 팍 하고 뛰면은 붕 붕 달 탐사 대원들이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동동 하는 게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2: 중력 시험 중인 건가?
0: 저거는 무슨 기분일까? 트램펄린? 트램펄린 타는 느낌일까? 비행기 뜰 때처럼 비행기 착 뜨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3: 화성의 중력이 지구보다 한 30에서 30% 내외 정도로 적거든요. 그래서 몸이 가벼워진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생각하면은 진짜 귀여워요.

0: 무서운 냄새가 난다. 그래서 살살살살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니면 다를까? 시드머니 6개를 획득했습니다. 나 집으로 이걸 들고 가져간다. 그 생각 때문에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1: 어, 갖고 온다, 갖고 온다, 갖고 온다!
2: 박스! 근데 저거 저 안에 오염돼 있으면 어떡하지?
1: 어떡해. 그러게요.
2: 그렇죠.
1: 소독해서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뭐가 격리할까요?
1: 아, 그래도 되나? 안 돼요. 꺼졌다. 이제 돌아오나?
3: 그래도 문제 없는 것 같네, 보니까.
4: 다행이긴 다행이다.
1: 뭘 갖고 오는 거지?
0: 아, 지친다.
2: 우주에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1: 왔어, 선생님. 왔어!
0: 여러분!
5: 잘 왔어.
0: 다녀왔습니다.
3: 메디컬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제가 한번.
3: 자, 메디컬 테스트를 하고 와야 되는데. 자, 의사 선생님, 메디컬 테스트 한번 하시죠.
5: 맬 수밖에 없어요.
3: 아, 그건 집도인데요.
5: 비비 맞아?
3: 외계 화살.
6: 이거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1: 여기 벗겼더니 누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야? 여기다 봐봐요.
6: 여기다 나요?
0: 이게 얼음이더라고요.
1: 어?
0: 시드가 얼음 안에 이렇게.
5: 뭐야?
1: 우와, 진짜 많이 갖고 왔네.
6: 근데 시드가 안에 있어요.
0: 여섯 개가 있었어요.
4: 아니, 물도 있고 시드도 있고.
6: 이걸 우리가 어떻게 녹이지?
3: 시드가 나와요, 시드가.
1: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4: 여기 잘 닫아줘야 되지 않아요?
6: 저의 열로 녹이고 있어요.
4: 우와.
1: 근데 난 궁금한 거 있어요. 시드를 왜 얼음에다가 이렇게
6: 그러게요.
1: 얼린 걸까요?
0: 그 화성이라서 추워서 얼음에 갇혀있나? 근데 화성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얼음이야? 웬 얼음이지? 하기는 했어요.
7: 화성에도 되게 과거에는 화성 활동이 풍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극지방의 얼음으로 땅 속에 이렇게 숨어 있고.

0: 숨쉬기는 어땠어요?
1: 숨쉬는 거는 굉장히 수월했어요.
2: 어, 그래요? 아니,
1: 약간, 근데 약간 그 방구 냄새 같은
2: 꼬랑내.
1: 꼬랑내가 나더라고요.
2: 네 명 때문 아닐까? 앞에 살았던 네 명.
3: 아마 그 안에 실험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의 숨결을 공유했을 것 같아요. 아,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4: 약간 낭만적이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3: 시뮬레이션 해보니 어때요?
1: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5: 거의 모든 사람은 지구를 떠나고 않는다 봐요. 그냥 가고 싶은 건 그 몇몇 모험 정신이 있거나 도전하는.
4: 가고 싶다기보다는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3: 그래서 사실 가고 싶어하는 거는 지구가 완벽히 우리가 너무 환경도 잘 보호하고 살기 너무 좋은 세상이라면 정말 아무도 가

0: 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화성 이주를 상상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지구를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1: 메시지를 주려고.
2: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생태계들을 화성에 갖고 갈 수 있나? 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들. 그게 화성이 아마 적합했다라고 그들이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연구한 것 같아요. 나 과학자랑 있더니 너무 똑똑해지지 않았어요?
3: 지구라는 행성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게 이게 거의 기적 같은 일이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거저주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지구 또 다른 지구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 거길 갔다 오니까 더 지구에 살고 싶어졌어요. 지구 최고, 짱 좋아.
5: 씨드 다 녹았네요.
6: 씨드 다 녹았어요.
5: 7개 다 녹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6: 6개가.
5: 아, 6개 나왔어요?
6: 어떻게 할까요? 이거 씨드 어떻게 나눌까요?
7: 이거.
6: 현수 씨가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현수 씨가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눠봐요.
7: 화성 갈 끄니까. 이거는 근데 저희가 미지의 어떤 거를 그거 하는데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0: 질문하는데?
7: 네, 질문하는데.
0: 그래요. 아,
7: 전 좀 벌면 거기에 쓰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6: 그러면 AI 룸에게 질문할 때 쓰겠다.
7: 저기 그거 있잖아요. 이 포켓 그 주머니에다가
6: 그래요.
7: 넣어놓을게요.
6: 오. AI 주머니.
7: 원하실 때.
0: 우리가 점점 생존을 할 수 있는 모드로 가는 것 같아요.
6: 멋있다.

0: 이런 공간이 있었어?
1: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2: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3: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1: 아이! 아이! 제발 누가 똥 좀 싸줘요! 근데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거를 현찰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4: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한 심리 게임이야.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이 뉴스의 의도가 궁금해요. 그냥 질문 하나 하자.
6: 따라가 됩니까?
5: 따라와. 너가 기억하는 할리퀸은 어떤 사람이었니?
7: 5천자 이내로 매우 상세히 알려줘.
1: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3: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야?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0: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좀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돈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아마도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할 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대로 걱정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 걱정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이라는 건 사실은 내 마음의 일종의 상징인 거예요. 경제적 불안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특히 50대의 경제적 불안은 세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불안입니다. 돈 그러면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요? 은퇴가 눈앞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준비는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 준비가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연금은 얼마나 나올지 계산은 해봤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나올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한 답이 잘 안 나와요. 사실 잘 모르겠어. 즉, 노후 불안은 미래의 나에 대한 공포인 거죠. 경제 불안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재에 대한 불안도 반영합니다. 지금 현재 내 월급은 이제 피크를 찍었어요.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자녀 등록금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예 결혼도 한대요. 방도 아직 얻어줘야 돼. 그리고 부모님이 자꾸 입원을 하시네. 간병비가 자꾸 들어가고요. 이제 어디 요양시설로 모시려고 슬슬 준비하는데 형제들끼리 이렇게 분담을 잘 못할 것 같아. 내가 다 내야 될 것 같아요. 나가는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돈과 관련돼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인데 비교 불안이 또 생깁니다. 이때쯤 되면요. 대부분 그냥 천천히 정년 준비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조용히 명함 내밀면서 높은 자리 승진했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꼭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큰 돈 번 친구가 또 하나씩 가끔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친구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친구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의사는 아닌데 졸업하자마자 인턴 레지던트 할 때부터 매달 월급 받으면서 그 요새 그 비싸졌다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주식을 그 저금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샀대요. 얼마 동안? 무려 30년 동안.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갑자기 질투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SNS를 켜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실제로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해외여행 가서 인증샷 찍는 내 또래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 안에는 나는 왜 이거밖에 없지? 아, 이거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걸려요. 근데 그거 기억나시죠?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제목은 안 들어보셨어도 이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짓는 바홈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땅을 너무 좋아하고 땅이 많으면 나는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동네에서 하루 동안 걸어서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그만큼의 땅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악마가 제안한 거지. 근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쭉 처음에는 걸었어요. 내가 걸어서 하루 동안 돌아오면 그 땅이 내 땅 되면 나는 최고지 뭐.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너 물도 좋고

땅이 좋은 땅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봤더니 해가 지기 시작을 했네. 다시 뛰기 시작을 했죠. 얼마냐면 그 시간까지 돌아와야 그 땅이 내 땅이 되니까 막 뛰어 돌아왔는데 돌아온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다고 해요. 실제로 차지한 땅은 얼마였을까요? 딱 6피트, 한 2미터가 좀 안 되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소설 속의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많아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비교의 함정이죠. 공부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갔다는 사람한테 늘 물어보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내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래요? 항상 내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주변에 나보다 잘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 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돈과 경제와 나의 자존감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 생각만 하다 보면 돈만 많으면 나의 자존감이 넓어질 것 같죠. 사실은 일정 정도의 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자존감이 유지가 되니까. 문제는 필요한 것 플러스 알파를 계속 요구하고 그거에 집착할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진료실에서 주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게 돈과 자존감을 분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알게 모르게 그 둘을 연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부부 불화가 있어서 상담을 왔던 남성분인데 이분은 부인이 자기가 버는 돈이 좀 줄어들어서 자기를 싫어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그거 아닌데, 물론 그 영향도 좀 있지. 이왕이면 많이 벌어다 주면 좋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사랑을 덜 주고 무뚝뚝하고 얘기를 전혀 교류를 안 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기본인데 이 남성분은 나의 자존감이 내가 벌어 들어오는 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많으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그냥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제적 성공이 그냥 좋은 사람인 걸로 인정하는 사회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두 사람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가장 존경스러운 이유가 그분이 돈이 많아서인가요? 아마 아닐걸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누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걸 보고 존경하지 않나요? 돈만 많다고 존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돈만 많으면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는 여러분의 가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통장 잔액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을 거죠. 물론 통장 잔액이라는 게 넉넉하면 좋아요. 그거 저도 알아. 저도 그래요. 근데 비교 기준은 좀 바꿔야 돼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1년 전에 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작년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졌는가, 그리고 사람들과 작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답게 살고 있는가. 재정 불안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전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할 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돈이 없어서 느끼는 게 이게 정말로 사실인가 아니면 감정인가. 왜냐하면 재정 상황이라는 거는 그냥 현실 그 자체잖아요. 그거는 비교가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한 건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은 그냥 감정인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고. 이 둘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과연 이 일이 내가 통제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통제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자고 말했잖아요. 주식시장이랑 부동산시장 이런 거는 통제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통제 가능한 게 있죠. 오늘 내가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 그리고 나 어제 너무 과소비했는가? 그걸 판단하고 저축 습관을 만드는 거. 그건 통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게 가지고 사는 걸까요? 저도 요새 그게 고민입니다. 저는 사실은 경제와 돈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저도 생활인이니까 경제와 떨어뜨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과연 얼마를 가져야 행복한 거죠? 심리학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자산의 양보다 기대치와의 간격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게 100억이에요. 가졌다는 게 아니라 가진 게 100억이라고 칩시다. 제가 가진 게 100억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가진 게 1억인데 주변 사람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아주 뿌듯하겠죠. 내가 부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경제와 관련된 감정은 뭐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감정은 충분함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충분한가? 만약에 그 질문에 그런 것 같아. 물론 많으면 좋지만 충분한 것 같아. 라고 답할 수만 있다면 그게 지금 충분한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만 벌고 그만 저금하라는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노력은 당연히 계속해야죠. 특히 경제와 관련된 건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게 경제고 돈이기 때문에 노력은 계속해야 돼요. 그건 잊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아무리 많아져도 충분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중에 아귀지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배 안에 허기가 가시지 않는 지옥이 있대요. 그 지옥에 빠지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는 늘 가난하고 나는 늘 배가 고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지 말고 충분함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선 이걸 중도라고 부르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 상태. 마지막으로요, 이 재정 불안이 너무 커지면요, 관계가 망쳐요. 그 관계를 망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돈에 대해서 불안해지면요, 통제 욕구가 생기죠. 내가 통장에 이만큼 돈이 있고, 쓸수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이만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족의 소비를 통제하고, 그리고 자녀의 진료에도 경제적인 잣대를 자꾸 들이대는 거죠. 너뭐 공부할 거니? 어이구, 그걸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돈이 되냐? 너그 공부하려면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데 돈이 되는데, 아이고.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를 아주 멀게 만드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심각한 위축이 될 겁니다. 모임에 나가지도 않게 될 거고요. 친구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뭐 결혼식 부주나 장례식 부주를 안 하려고 연락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고립은요, 우울증을 악화시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이 질문을 한번 나한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서 돈으로 살수 없는 거는 뭐지? 나의 풍성한 머리카락, 나의 아주 풍부한 인격, 나의 하회같이 너그러운 나의 배우자, 돈으로 살수 없죠. 돈으로 살수 있는 것들도 몇개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차, 특히 자녀가 나한테 막 아부하고 내말잘 듣는 건 돈으로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돈으로 살수 없는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정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목록이 길어질수록 비교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서 근대를 넘어오면서 베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첫 번째는 돈 때문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나의 경력과 커리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논문도 쓰고 교수로서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제가 승진도 하고 그런 경력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세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일을 하는 게이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거를 흔히들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거를 내 직업에 대의명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남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그세 가지 영역 중에 대의명분과 경력은 다 잊어버리고 돈에 대한 걸로만 나의 직업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직업 생활은 한없이 힘들고 부끄러워지겠죠.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집 안에서 맺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과 중년의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국어 과목을 맡은 남인혜입니다. 제 소개를 조금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79년생입니다. 제가 79년도에 충청남도에 있는 되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놀 때도 장난감이 종이였고 원고지였고 세상에서 단어라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거야. 이런 것을 가훈으로 삼는 그런 시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저는 국어라는 교과목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고 대학에서도 국어 국문학을 전공해서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책을 읽고 그다음에 책의 읽은 내용을 가지고 내 글로 써보는 그런 교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은 저를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요, 문자로 된 텍스트만 읽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도 읽기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읽고 현상을 읽고요. 사람도 읽고 어떤 분위기도 읽어요. 그런 아주 많은 읽기가 살다 보면 필요합니다. 이런 읽기에 근본적으로 내가 언제 무엇을 배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청소년 시절 혹은 더 어렸을 때 국어라는 교과목을 배운 거죠. 물론 국어라는 교과목에는 읽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듣기도 조금 있고요. 쓰기도 조금 있고요. 말하기도 있고 토론하기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걸 누군가 들어요. 이거는 청각을 읽는 거예요. 내 친구가 토론하는 걸 같이 토론합니다. 그 사람의 의미를 읽어야 내가 토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읽는 거죠. 그래서 국어를 찾아 떠나는 첫 번째 과정은 읽기의 즐거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기란 무엇인가? 이게 우리 교과목에서는 어떻게 중요했는가? 그 다음에 꿀팁으로 어떻게 하면 읽기를 좀 잘할 수가 있는가? 요모조모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어를 가르치겠다, 여기 나오겠다라고 결심을 한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 계기는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제 학생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다 보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 틈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좌절감이 생기는데 다들 다 이렇게 두껍고 아주 어려운 그런 책을 하나씩 끼고 다닌대요. 그리고 수업에서 그런 책을 선생님이 같이 보자 그러고 애들도 같이 본대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이건 한국어로 된 텍스트란 말이에요. 읽는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대요. 분명히 소리 내서 읽을 줄 아는데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더래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바본가? 라는 생각이 든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갖고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나는 넘어가면서도 공허하단 말이죠. 이거 내가 읽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내가 모른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잘 알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국어를 잘하는 태생적인 환경에서 운명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어떤 어린이로 자라서 청소년이 돼갖고 계속 그 전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책을 읽는데 머리에서 줄줄 새요. 읽는데 줄줄 샌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읽는 것 같아요. 나만 어떤 빈섬에 갇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했죠. 그 원래 그러는 거야. 국어의 텍스트는 내가 지금 90점짜리 읽을 수 있으니까 90점짜리 텍스트만 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보통 영어만 읽기 레벨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 독해의 문제집 보면 상, 중, 하, 복해도, 뭐 수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그게 왜 없을까요? 있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내가 어려운 텍스트를 읽었을 때 제가 좀 웃기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일종의 설사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장염에 걸렸어요. 먹으면 쌉니다. 먹으면 싸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온 음료를 많이 먹이고 근데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먹으면 싸는데 먹이지 말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안 먹이면 큰일 나죠. 먹이세요. 싸는데요? 그래도 계속 먹여야 될까요? 예, 먹이세요. 먹다 보면 장에 뭔가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띵원이다. 이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다.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장에 있는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그런 경험 할 겁니다. 읽었는데 흡수가 안 돼요. 그냥 새어나와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새어나와요. 이런 경우 모르겠으니 안 읽을 거예요? 아니죠. 설사가 되어 내 나를 밖으로 흘러나가더라도 읽으면 뭔가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 남는 것이 일부가 나의 영양소가 돼요. 그 영양소 가지고 점점점 튼튼한 장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안 읽히는 책이라고 해서 안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내가 지금 못 읽어서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다. 이것이 절망이 됐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한국어로 된 텍스트가 왜 나한테는 어려웠는가, 그리고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는 것이 나한테는 왜 힘들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어 교과목은 조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수능의 어떤 국어 영역 지문을 볼 때는 거기에 언어에 관련된 지식만 나오지는 않아요. 과학에 관련된 지식문도 나오고요. 수학에 관련된 지식문도 한글로 나오고요. 법학이라든지 예술, 미학 관련된 지문, 경제 지문까지 다 한글로 나옵니다. 우리는 국어 교과서 안에는 어떤 문학 같은 것이 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학도 국어로 써 있어요. 수학도 약간 경우는 조금 약하지만 경제도 사회 과목도 역사 과목도 다 알고 보면 국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배운다고 할 때는 거기에 아주 많은 과목들이 따라옵니다. 국어로 쓰인 텍스트 전부가 국어 교과목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럭셔리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고 제가 농담을 하는데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총균세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자의 탄생이란 지난 수천 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구술 문화가 중심이 됐을 때는요, 내가 모든 걸 암기하고 있는 한 현자예요. 현자의 지식을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걔한테 암기를 시킵니다. 이 아이한테 얘가 자라서 현자의 그 두뇌, USB 같은 두뇌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한 인간적인 기록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자가 생겼어요? 이제 책에다 씁니다. 종이에다 써요? 양피지에다 써요? 그거를 누적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명이 쌓여서 전승이 되는 그게 훨씬 더 양이 늘어날 수가 있죠. 핸들링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본, 문화적인 자본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와 언어는 단지 국어 교과서의 텍스트 읽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조금 재미가 나는 게 모든 지식, 문명, 역사, 기록, 표현, 문학 이런 게 다 언어로 쓰여 있잖아요. 언어를 점점점 많이 읽어갈수록 지식도 늘고요. 문명에 대한 이해도 늘고요. 표현이라든지 문학 이런 경험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배운다는 건 여러분 잘못으로 어려웠던 게 아니라 이건 원래 좀 아주 광범위하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대한 해석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쉬울 리 없죠. 게다가 금방 완성될 리도 없어요. 저는 지금 국어를 전공을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국어 공부는 아직도 한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다 보면 아직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아직도 알아야 될 텍스트가 있고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어의 거대함을 아는 것이 국어 공부의 첫 방법이다. 국어 공부는 평생 공부인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청소년기의 국어 교과목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였든 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요, 사실 뭔가 읽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텍스트를 길고 오래 읽는 거를 점점점 안 하고 있어요. 언어로 쓰여져 있는 국어라고 하는 텍스트,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는 독서라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독서에 대해서 최설명을 잘 했다고 알려져 있는 책이 애들러라는 분이 쓴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독서는 도움을 받지 않는 발견과 마찬가지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사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배우는 거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충고, 조언, 누구로부터 뭔가 일방적으로 배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배움의 독서를 별로 하지 않는데 저는 독서를 좀 새롭게 정의하고 싶어요. 독서는요, 일방적으로 저자의 어떤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일방형적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방형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사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서는 공동묘지에 있는 그 무덤에서 묻혀있는 그 사람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이 책을 쓴 저자하고 토킹 어바웃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책 읽을 때 얼마나 책 읽습니까? 한 달 내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이 책, 똑같은 책 읽을까요? 아니요. 근데 저자는 1년 내내 이 책을 붙들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3년, 10년 동안 이 책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공부한 모든 공력이 담겨 있고 자기의 사상과 핵심과 마음과 영혼을 담았어요. 이 사람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꺼내놓은 결론만 가지고 읽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아,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런 소통의 과정이 사실은 독서입니다. 독서는 사실은 누군가 만나서 토킹 어바웃 하는 거 기본 전제를 꼭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카페에서 저 같은 아줌마들은 브런치를 합니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막 시끄럽게 떠돌아요. 떠들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 회식을 하면요, 밤에 늦게 택시 타고 올 때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너무 많은 말을 했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데 주워 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조용히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책을 봅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도 그 찜찜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조용히 식탁에 앉아서 책을 봐요. 책을 볼 때는 가만가만하게 이 저자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소설을 보면 잔잔한 세계가 제 마음에 들어와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지식 문명서, 학술서를 보면 내가 몰랐던 것을 누군가가 잔잔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고요해지면서 브런치에서의 어떤 찜찜한 그런 대화,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서 너무 시끄럽게 했던 대화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내가 너무 의미 없고 헛된 대화에 지쳤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책에 실린 단 한 명의 저자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남는다. 이런 대화는 나한테 좀 남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제가 읽기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하는 건, 읽기라는 인풋이 없으면 우리의 표현력, 이해력이 점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성형 AI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게 로 데이터예요. 로 데이터라는 것은 텍스트입니다. 이 AI란 애도 아주 고차원적인 좋은 텍스트를 많이 읽어야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텍스트를 많이 넣어줘야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좋은 답변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한때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또 먹고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럼 또 책을 좀 덜 읽어요. 그러면 아, 내가 점점점 뭔가 회로가 늦어지고 있구나, 둔탁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글쓰기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한 권을 읽었으니 내가 한 권만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천만의 공덕, 만만의 공덕이에요. 100권을 읽어야 한 권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아웃풋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회로는 AI랑 달라서 처음에 많이 때려 넣었다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한번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많이 부어보세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아, 내가 여기 회로가 좀 잘 들어가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책이라는 것은요, 고정된 텍스트인데요, 조금 살아있는 거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밥 먹듯이 책을 사서 모으신 분이었어요. 월급 통장을 가져오시면 이 월급 통장을 우선 열어서 저희 동네 서점이 큰 게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그 세 개다가 외상값을 갚으셔요. 외상값을 갚고 그다음에 그날 또 외상을 또 달고 와요. 지난달에 외상값을 갚으시고 새로운 외상을 달고 책을 이만큼 갖고 오세요. 그 책이 어디 있었겠어요? 책방에 이제 큰 골방이라고 옛날 그 작은 방에 많이 쌓아놨는데 저는 이제 놀 데가 없어갖고 거기 가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긴 어린 책과 나이 든 책이 있어요. 새로 반짝반짝 태어난 잉크 냄새가 진한 냄새가 있는가 하면 바스라져갖고 흙으로 돌아가는 심지어 접으면요 뚝뚝 부러져요. 책이 종이를 이렇게 한번 접잖아요. 그러면은 나무처럼 뚝 부러집니다. 그렇게 부서지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책이라는 것이 마치 어린 책, 좀 더 청소년 책, 아주 늙은 책, 책이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문자화된 어떤 텍스트 그런 정보의 집약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 같다는 생각을 언제 했느냐면 같은 책을 10살 때 읽고 30살 때 읽고 지금 읽으니까 책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달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초등학교 필독서예요. 근데 저희 아들은 꽃들에게 희망을 읽을 때 10살 난 아들이 있는데 웃겨해요. 애벌레가 나왔어. 애벌레가 꿈틀대네. 애벌레 못생겼다. 이렇게 읽거든요. 그런데 저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거기 보면 꽃들에게 희망을 기억나세요? 이게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애벌레들이 막 기어가요. 산을 이루면서 서로와 서로를 밟고서 다른 애벌레들의 몸을 밟고 기둥을 만들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물어봐요. 너 왜 올라가? 몰라. 쟤네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야. 저 꼭대기 위에 뭔가가 있대. 굉장히 좋은 게 있나 봐. 올라가요.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검정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를 만나서 우리 올라가지 말까? 그래.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 둘이 그냥 같이 살자고 내려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검정 애벌레가 나는 그래도 저 끝이 너무 궁금해. 올라가 봐야겠어. 다른 애벌레들을 밟아가면서 힘센 애벌레가 올라갑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려오면서 얘기를 해줘요.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올라가지 마 얘들아. 너희들은 고생하지 마. 올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다른 애벌레들이 거짓말하지 마. 너 굉장히 좋은 거 봤지.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감추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난 올라갈 거야. 올라갑니다. 저는 그 부분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자, 10살 때 읽는 꽃들에게 희망을 하고 경쟁에 지쳐서 막 50장 자소서를 냈는데 다 떨어져서 읽는 취준생이 있는 꽃들에게 희망을 하고 50대 명퇴한 사람이 있는 꽃들에게 희망을 하고 의미가 달라요. 50대 명퇴자가 있는 꽃들에게 희망을 하고

망은요, 이거는 눈물 폭포가 나는 그런, 나도 저런 애벌레였지라고 하면 눈물 폭포가 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 그 책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죠. 이런 게 고전 명작이에요. 자, 이태준의 무소록에 산이라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수필이 실려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송하 문동자 소나무 밑에서 동자에게 물었어요. 손님이 동자한테 왔어요. 야, 너희 스승님 어디 계시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자가 얘기를 해요. 언사 채 약커, 스승님께서는 약초를 캐러 가셨습니다. 지 제 차 산중, 산중에 계시는 것이 맞는데 운심 부지처, 구름이 짙어서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태준이 서당에서 어렸을 때 읽었답니다. 서당에서는 어렸을 때 아무 뜻도 모르고 읽었다. 외웠겠죠. 근데 차차 알아질수록 좋은 시경이다, 좋은 아저씨구나 라는 얘기가 그 수필집에 나와요. 이 19절은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변했어요? 이태준이 변한 겁니다. 처음 읽었을 땐 몰랐어요. 읽고 나고 내가 변한 다음에, 내가 더 잘한 다음에 읽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는 이런 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떤 달팽이가요, 당근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주황색 똥이 나왔대요. 어떤 달팽이가요, 상추를 먹었더니 초록색 똥이 나왔답니다. 그럼 아이한테는 당근, 상추, 초록색, 주황색 이런 걸 알려주는 책인데요. 이게 사람이 책을 읽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읽은 책이 내 우주다. 정현종 시인 아주 유명한 19절 있죠. 방문객이라고 하는 19절인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이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거를 조금 패러디를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책이 찾아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저자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자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그 텍스트를 가져와서 내 안에 일부가 되게 스며들게 하는 거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읽는 거고, 내 자신의 어떤 구절을 찾는 것이 바로 독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라는 게 레벨이 딱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이 똑같은 레벨의 책만 구해서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경우에는 제가 읽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난해한 책,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레벨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다 씹어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중요한 큰 줄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큰 줄기를 잡아서 전체를 이해하고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요약하면서 읽는 겁니다. 요약하면서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 가장 좋은 방법은 챕터별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문단별로 요약하는 거는 요약이 너무 많아지고 길어집니다. 진짜 좋은 요약은 아주 긴 거를 짧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나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본인 스스로 요약을 하세요. 요약을 한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요약한 그 내용을 쥐고 들어가는 거죠. 다음 문, 다음 챕터를 열고 들어가세요. 방금 전 챕터가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도 다 끝나신 다음에 마음속으로 요약을 하세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요약을 하는 것들이 줄줄이 비엔나가 돼서 그거를 붙잡고 가면 책이라는 난해한 텍스트의 미로를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단어와 모든 이해를 완성하지 않았다고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구절이 나온다, 메모장에 반드시 메모를 해놓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다시 한번 타이핑을 칠 때 걔가 내 머릿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요. 이해가 덜 됐던 게 타이핑을 치면 나한테 아주 이해가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행은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여행 다니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 된다. 사진이 다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나고 나면 사실이에요. 사진을 저는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사진을 찍습니다. 여행 가방 이렇게 널브러진 거 사진 찍고, 애들 출발하는 표정 사진 찍고, 가서 애들 뭐 물장구 치는 거 사진 찍고.

밥 먹으러 가면 같이 가족끼리 사진 찍고 돌아오는 여자까지 쭉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3년,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사진 처음부터 그 쭈루룩 보면 그 여행이 다시 복기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책에 밑줄을 건 오셨다가 혹은 그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 넣으셨다가 나중에 타이핑을 치시면 사진을 따라서 다시 한번 여행을 복기하는 그런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 의미라는 것은 때로 사후적으로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으실 때 질문을 하세요.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의 책이 있어요. 그럼 사랑의 기술이 뭐야? 이 기술은 스킬이 아니고 아트입니다. 왜 사랑의 기술을 아트라고 표현했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책도 나는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거야 라고 하면 뚫고 지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좋아요? 아니면 비슷한 책들을 여러 다양한 책들을 읽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말로 내가 만약 문해력이라든지 읽고 독해하는 실력을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권의 책을 최대한 여러 번 읽으세요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독서라는 것은 일종의 땅파기 같은 일종의 마음의 훈련, 육체의 훈련, 정신의 훈련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포크레인 기사예요. 땅을 팝니다. 3미터짜리 구덩이를 두 개 파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6미터짜리 구덩이를 하나 파는 게 쉬울까요? 제가 포크레인 기사라면 당연히 후자 6미터짜리 구덩이 하나 파는 걸 더 어렵게 생각할 겁니다. 왜? 파다 보면 밑에 반드시 큰 덩어리에 돌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위에 있는 돌들보다 밑에 있는 게 더 커요. 저는 책을 읽을 때는 획수가 많아질수록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내가 캐치하지 못했던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을 높이려면 여러 번 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더 이득은 뭐냐? 내가 읽고 싶은 이 약간 난해한 책은요. 단어가 어려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단어들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용어들이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읽다 보면 그 단어들도 익숙해지고 단어가 복캡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얘를 탈탈탈 다 털어먹으면 다음 책으로 넘어갔을 때 의외로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한 권의 책을 한번 물리가 트일 때까지 많이 읽어보세요 라고 추천드립니다. 책 고를 때 저는 개인적인 팁인데 이 책이 나한테 조금 어려운 책인지 이만큼 어려운 책인지 고르는 팁은 이 책이 비닐에 둘둘 쌓여있는 책이 아니라고 하면 랜덤으로 페이지를 펴입니다. 랜덤으로 페이지를 펴서 한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시 덮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랜덤으로 폈는데 아 무슨 말인지 내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 나는 이 책을 도전해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책도 우리는 책이라고 한 단어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초입자를 위한 책도 있고 전문가를 위한 책도 있고 학술서적도 있고 아니면 대중서적도 있고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거든요. 소설, 시, 이론서, 실용서, 에세이 이렇게 책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서점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책이 세션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신경 써야 할 특징들이 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읽으시면 조금 확실히 더 효율적으로 읽으실 수 있어요. 자, 소설은요. 그 작가가 낳은 자식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우선 이 작가가 누구냐가 소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작가가 18세기 사람인지 지금 우리랑 동시대 사람인지 훨씬 이전 사람인지 동양 사람인지 서양 사람인지 그러니까 작가의 필모라고 그러죠. 작가의 이력이라고 그러죠. 작가의 이력을 확인하시고 소설을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는요. 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잊었어. 나는 네가 미워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애매한 것을 보고 애매하니까 난 이해를 못하니까 다덕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타날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시는 이미지, 언어,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구절이 마음에 드시면 그 구절에다 밑줄을 그시는 거지 내가 이 시인을 다 읽겠어. 이 시를 내가 다 이해하겠어. 이런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에세이는요. 에세이를 보시면 일화 중심입니다. 여러분 목차를 딱 보시면 일화. 언제 어디서 생각났던 일. 과거에 무슨 있었던 일, 지하철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내가 좋아했던 어떤 물건, 내가 맛있게 먹은 그 음식, 이런 내가 여행했던 이야기, 이렇게 일화 중심으로 일화가 10개 이상 쭉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병렬적입니다. 일화가 뚝뚝뚝 끊어져 있어요. 소설처럼 첫 번째 일화가 두 번째 일화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에피소드처럼 따로따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흩어진 이야기들을 한 권으로 읽었는데 내가 그걸 왜 읽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세이에서 읽으셔야 될 건 에세이 쓴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계셨는지, 어떠한 모토로 삶을 살고 있는지, 삶을 대하는 작가의 자세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화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하나, 두 개 일화가 정말 마음에 들어.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의 자세와 이 일화를 in my pocket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중서는요, 전문적인 지식이라도 좀 더 읽기 편하게 소화하기 쉬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책이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시는 거. 여기서 나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어. 예를 들어 주식 어플 깔고 주식 시작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보는 법까지는 알고 있어. 매수 매도하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이런 점하고 저런 점은 몰랐네. 통장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네. 이런 부분 내가 몰랐던 부분만 빼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서는 일종의 참고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서는 양이 많고 나는 그중에서 내한테 필요한 거를 일부를 가져오시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읽고 처음부터까지 다 정독하셔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학술서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시라기보다는 학술서입니다. 시는 여러분들이 사실 안 읽고 사신다라고 결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술서라든지 어떤 지식 분야 책은 나의 업무 때문에 안 읽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학술서는요, 키워드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학술서를 쓸 때는 그 학술서 쓴 저자가 어떤 마음이냐,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 이 키워드를 나는 밀어야겠어 라고 하는 대표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이 시그니처 메뉴는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 학술서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어디 있냐군요? 키워드는요 대개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 없어요? 부제를 보세요. 부제 없는 것 같아요? 목차를 보세요. 목차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됐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를 읽어 나가시면서 찾으세요. 키워드가 나왔어? 그럼 눈을 번쩍. 키워드의 설명이 나와서 눈을 번쩍. 키워드 주변 얘기가 나와서 그럼 눈을 번쩍. 그거를 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이 키워드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학술서 다 못 읽으셔도 여러분은 얻을 거를 얻으신 거예요. 동화하고 어린이 책을 읽을 때는요. 거기 안에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를 향하고 있는지 세계가 가르치고 있는 방향, 그 손가락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순백의 세계, 순수의 세계를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친구하고 나하고 우정을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동물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어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작가가 서로 아주 다른 세계관을 형성해서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작가가 가르치고 있는 그 손가락의 방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작가가 만들어온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을 읽어오시면 여러분 그 동화에 대해서 흠뻑 빠져 읽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어 교과서를 다시 찾는 과정 그 첫 타임으로 이 국어 교과서가 왜 어렵고 싫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그 상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어라는 것이 사실은 문명, 세계, 과학, 철학, 역사 아주 다양한 과목에 걸쳐져 있는 광범위한 그런 친구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 덧붙여서 읽기라는

0: 것이 텍스트를 그냥 습득해서 이해하고 소리내서 읽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해석이며 읽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들, 시, 소설, 철학서, 사회학서, 역사서, 에세이 이런 것들의 장점이라든지 읽을 독서의 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시의 기쁨이라는 주제인데요. 시 어렵지 않습니다. 시가 우리한테 어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2: 왜 했어요?
3: 고마워서요.
4: 8.9점.
2: 9.9점.
4: 10점, 100점이요.
5: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6: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7: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전까지 베트남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베트남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작년 미국과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 3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인식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정도에 멈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EBR에서 우리가 몰랐던 베트남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배달 사랑이 우리나라를 능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배달 음식의 대명사가 치킨, 짜장면 같은 식사류인 우리와 달리 베트남 사람들은 음료 한 잔도 배달시켜 먹는 게 익숙합니다.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켜 먹는 메뉴 5위를 꼽았더니 음료 종류가 두 개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배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그래푸드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켜 먹는 메뉴는 바로 밀크티였습니다. 1분에 20잔 이상의 배달 주문이 들어온다고 해요. 껌승 또는 껌땀이라고 불리는 돼지고기 덮밥, 치킨, 반미와 베트남 커피가 뒤를 이었습니다. 1에서 3km 정도의 거리는 한국 돈 500원에서 1,000원 수준의 배달비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잘 몰랐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집에서 거의 밥을 해먹지 않기 때문에 배달과 외식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소비를 주도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데다가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민 가정에는 조리 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냉장고가 없는 가정도 많아서 사 먹는 밥이 보편적인 거죠. 저 역시 베트남에 갈 때마다 2, 3일씩 칩거하면서 배달 음식으로 삼시세끼를 다 해결하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간단한 죽을 시켜 먹고요. 점심에는 국수를, 저녁에는 요리를 시켜 먹는 식으로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중간중간 목을 축일 음료나 야식으로 먹을 맥주나 간식은 배달앱에서 편의점을 검색해서 배달하면 됩니다. 이용자가 많이 없는 시간에는 배달비가 싸지는 데다가 각종 프로모션 쿠폰이 많아서 배달이 무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스마트폰이 일종의 만능 치트키 역할을 합니다. 필수 애플리케이션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그랩이라는 앱입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을

곧 적립형 포인트를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온 거죠. 시간대별 할인이나 수시로 뿌려대는 쿠폰, 그리고 사용 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포인트를 통해 그랩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왔습니다. 후발주자였던 배민 베트남은 2019년 5월 베트남 음식 배달 플랫폼 비엔남 MM을 인수하며 베트남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특유의 B급 감성을 무기로 나름의 성과도 냈습니다. 시장 진출 초기엔 특유의 서체 마케팅을 통해서 인지도를 단숨에 끌어올렸거든요. 배민 다니엘체, 루카스체를 공식 출시하며 길거리 음식 메뉴판에서 흔히 보이는 손글씨 이미지를 기반으로 서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배민은 왜 베트남 시장을 쓸쓸히 떠나야 했을까요? 배민은 하노이, 호찌민 등 10여 개 도시에 진출했지만 대규모 마케팅비를 쓰면서 손실을 봤다. 글로벌 배달 사업자들의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화 전략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미디어 작업 등으로 화제를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앱의 사용 편의성이 너무 떨어지고요. 가격 경쟁력도 없어서 사업의 본질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거죠. 그랩, 쇼피푸드에 이어 12%의 시장 점유율을 가졌던 3위 업체 배민 베트남이 사업을 접은 것은 이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거란 판단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통합 플랫폼으로 입지를 굳히지 못한 탓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 베트남이 철수하지만 여전히 베트남 음식 배달 시장은 매력적입니다. 베트남 현지 스타트업인 로식과 비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7%대에 불과하지만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0만 개 이상의 레스토랑과 카페 정보를 갖고 있는 아이포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베트남의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코로나 이후 3배가량 성장해 2022년에 29조 9천억 동,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고 해요. 1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고, 그 수는 매년 17.5%씩 증가하고 있죠.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배민의 시도 자체는 박수를 쳐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배달, 호출 앱을 포함한 베트남의 IT 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서비스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훌륭한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에 간지 얼마 안 돼서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 기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제가 시킨 메뉴가 다 떨어졌다는 거죠. 대충 거기까지는 알아듣고, 아, 나 외국인이라 베트남어를 잘 알아들을 순 없어. 이렇게 설명하니까 기사가 대뜸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어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대답하는 순간 어디선가 제 3자가 나타났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이 상황을 보고, 아, 얘는 외국인이구나 하고 개입을 한 거였어요. 양쪽을 오가면서 설명해주는 번역, 중재, 뭐 이런 걸 도맡아서 소통을 도와주더라고요.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서만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실시간 반응 속도가 한국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빠른 데다가 소비자 편의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한국식 서비스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베트남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 IT 산업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베트남 앱들의 발전 속도만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수준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정말 별별 시도를 다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베트남 차량 호출 업체들은 갖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그랩만 해도 이동에 필요한 택시나 렌터카, 오토바이 같은 교통수단은 물론이고요. 계속 진화해서 헬리콥터 호출, 트럭 호출 같은 서비스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베트남에서는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유니콘 스타트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아지니 투자자들도 몰립니다. 작년 베트남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이 많이 몰린 나라였습니다. 투자금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항상 규제에 막혀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려다 문을 닫는 한국을 보고 있으면 지금도 IT 강국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베트남에는 귀하디 귀하다는 개발자 인력도 많습니다. 인도에 이은 차세대 IT 기지로 불리고 있어요.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IT 붐을 떠받칠 기술 인력이 부족해지자 글로벌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하면서도 기술이 뛰어난 인도에 외주를 맡기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요즘은 인도의 위상을 베트남이 이어받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저렴한 인건비에 비해 능력이 뛰어난 IT 개발자들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도 IT 아웃소싱 시장으로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최근 애플의 CEO인 팀 쿡이 베트남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호치민에 가서 현지를 둘러보고 베트남 IT 인플루언서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하노이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삼성 연구개발센터를 열었습니다. LG도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고 다른 기업들도 베트남의 IT 개발 관련 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우리 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출도 활발합니다. 인구 1억 명의 내수 시장, 평균 연령 32세의 젊은 나라인 베트남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사업을 육성해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IT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정말 한국만의 것일까 하는 씁쓸한 의문을 남깁니다. 베트남을 우리나라 1980년대나 1990년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베트남이 우리 과거 모습도 있지만 분명 미래의 모습도 가진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서비스나 돈의 움직임만 봐도 베트남의 발전과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IT 기술의 발달은 우리보다 더 빠르고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직도 베트남을 우리의 과거라고만 생각한다면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에서 기회를 잡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모습도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따라잡지 못하면 따라잡힌다로 하겠습니다.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 일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번 사.

0: 그게 EBS에서 다 녹여버리는 게 100배 단 낫다고 봐요. 사랑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아니, 뭐라고 소리예요, 그게. 아낀다. 아낀다. 아낌을 받는다.
1: 쌀 한 가마니를 여기다 쑤셔놓으면 완전히.

0: 세계 가게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답이 없는 거예요. 항공기의 사랑밖에 못해요, 우리는.
1: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본격화되는 건데 이 글자 그리고 이 애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앞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금지어야. 그리고 이 애자와 관련된 것만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애자의 의미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었던 거 기억나죠? 이 애자. 예? 사랑 애자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거의 사전은 1번서부터 그러면 사랑한다 찍고 쭉 내려오면 뭐 한 14번째 뭐 이럴 때 아끼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아끼다. 이 아끼다가 인색하다. 인색 아시죠? 뭔가를 아끼는 걸 인색하다고 그러잖아. 이 뜻이 있어요. 애민사상 기억나요? 이 애자 붙여서 우리는 너저분하게 해석한다고 막 사랑하는 거야. 왕이 가서 막 안아주는 거지. 이런 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애민 이게 민중이잖아.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도 돼요. 애밀력, 힘, 밀력. 백성들의 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할 건데? 안 쓰는 거예요. 경복궁 중건 같은 걸 안 하는 거야. 동원을 안 하는 거를 애민이라고 그러는 거야. 애민은 핵심은요. 사람들을, 민족을 안 부리는 거야. 전쟁 일으키지 않는 거야. 이 뜻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애밀력 쓰지 않는다. 애민. 여기다가 아들을 눕시다. 애자. 자라는 거 자식이니까. 자식을 아낀다가 뭐예요? 자식을 쓰지 않는 거야. 아낀다라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안 쓰는 거야. 쉬워요. 안 쓰는 거라니까요. 사랑해 하면서 쓸 수 있잖아. 따라 사랑해. 우유 좀 사오렴. 아끼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랑이란 말을 싫어하는 게 그래서 그래. 말로만 된다고. 말로만 아름다워. 다 해줄 것 같아. 그런데 아낀다라는 거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이쁜 소녀한테 딸이라고 해봐요. 사랑해. 아빠 이것 좀 사줘. 라고 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그러거든. 딸아, 난 너를 아껴. 그랬더니 아낀다라는 거 안 쓴다라는 건데. 야, 가서 이것 좀 사와. 그럴 때 내가 이상하잖아. 아낀다라는 표현은 실천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쓰자라는 거지. 아끼면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사랑한다라는 말, 감정도 들어가는데 행동까지 들어가니까. 사랑해 하고는 부를 수 있잖아. 제일 가증스러운 직장 선배가 누군지 아세요? 김대리,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저 복사기 복사 좀 해줘. 이럴 때. 근데 아낀다라는 표현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쓰자라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아끼는지 보자라는 거지. 나를 함부로 부리느냐 부리지 않느냐를 보자라는 거지. 자중자애라는 말 들어봤죠? 들었는데 쓰진 않지. 사실 딸한테, 아들한테, 유학 갔거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써야 되는 표현은 자중자애해라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자기를 중히 여기고 자기를 아끼라는 얘기야. 중자가 무거울 중자거든. 예를 들어 명품 가방 사봤지. 그게 진짜 무거워? 근데 무겁잖아. 함부로 못 들고 다니잖아. 명품 가방의 비애가 뭔지 알아요? 젠장을 샀는데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게 아끼는 거야. 무거워. 함부로 못 쓰는 거야. 싼 가방은 어때요? 특징이 아무거나 넣죠. 뭐 유부초밥도 넣고 김밥도 넣고 그리고 가죽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세탁기에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 그게 가벼운 거야. 자중자애라는 건 뭐냐면 무거운 거야. 스스로를 무겁게 여겨서 자기를 아끼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반대말이 뭐겠어요? 타인한테는 애지중지라고 쓴다고. 애지중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것도 똑같아. 아낄 애자와 무거울 중자를 쓰는 거야. 아끼니까 무거운 존재 안 쓰는 거야. 안 쓴다고요. 안 쓴다니까요. 사랑하는 건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선생님이 제 부인이야. 저 일요일이야. 일요일. 저 TV 자고 있어요. 이렇게 자고 있어. 근데 이분이 나를 아껴. 나를 아끼면 잠자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건드려. 근데 정구는 나갔어. 올라가는 거야. 의자 위에 올라가서 고치는 거지. 감전도 돼요. 말한 것처럼 삐지지지 이러는데 비명을 질러서는 안 돼. 남편을 아끼잖아. 남편 깨면 안 돼. 피곤하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아끼는 거야. 그 사람을.

그러면 내가 깼을 때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등이 꽂혀져 있었지. 그리고 여기 부인인데 여기 감전이 된 거지. 파마가 되고 이런 거지.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 그러면 다음 주에 전구 고장 났을 때 내가 그걸 고칠 가능성이 많아. 아낌을 내가 받았잖아. 가능성만 많다 그랬어요. 안할 수도 있어. 내가. 야, 저기 미쳤나? 저 웬만하면 저 집에 도배소부터 보일러 시공도 아내가 다안 해.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도 있어. 속상하죠? 그런 관계를 박복하다고 그래요. 박복하다. 남편을 잘못 만난 거지. 망한 거지. 대부분 내가 봤을 때는 박복해, 사람들이. 잘해주면 잘해주는 걸 상대방이 모를 때가 많아. 이건 당연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가지고 괜히 막 소리내고 남편 재워놓고 쓰레기 들고 나가면서 막 넘어지고 소리내고 깨라고 이러지는 마.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함부로 안 부리면 그 사람 집에 있는 게 편안하다. 그 남자 아니면 아내일 수도 있어. 아이일 수도 있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부린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부린다. 근데 여기 들어오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내는 나를 부리지 않아. 그럼 편안하잖아. 안 쓰는 거야. 보석 같은 거고요. 명품 가방 같은 존재인 거야. 그게 애지중지한다라는 거야. 하실 수 있겠어요? 에? 만만하지 않죠? 이거는 사례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소녀야. 그 의자 좀 잠깐 빌려주고, 어미 다 무릎에 잠깐 앉아볼래? 의자. 우리 소녀야, 미안하다. 어미랑 친하지? 안 친한데, 안 친해서 따로 있었는데 지금 같이 앉은 거니? 인간관계요. 인간관계는 의자 드는 거랑 똑같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무거우니 누구랑 들어? 내가 들죠? 그러면 뒤쪽에 한 사람이 들어. 이렇게 들다 보면은 불현듯 내가 무겁다라는 느낌, 뭔가 무게가 나한테 온다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런데 그게 너무 편해, 나한테. 행복해. 마치 어머니가 아이한테 밥을 주고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해되죠? 나한테 점점 하중이 오는 거야. 어미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가면 갈수록 내 쪽이 가벼워지고 어미 쪽이 무거워져. 어미가 디스크도 있고 이런데. 그럼 느낌이 어떻겠어? 아, 오늘 어미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근데 내가 들고 내가 무거운데 행복하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 느껴봤어요? 내 쪽에 무게가 오니까 좋은 거야. 끝도 없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누가 내가 아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알 때, 그때 행복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짐을 들때 어떤 관계를 유지할 때 내가 무거워지면 이 사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냥 100%야 그냥. 여러분이 시원해지면 이 사람은 무거워지는 거야. 딱 이럴 때이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날 것 같아요? 떠날 희망 별로 없어요. 이 세상 어디를 하나 가봐. 이 무게를 감당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 이해되죠? 이게 관계야. 이 관계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랑 좀 다른 거, 기브 앤 테이크는 똑같이 드는 거예요. 에? 힘을 2분의 1로 해서 드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2분의 1을 못 주게 되면 이 사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줄 게 없으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 내 쪽이 무거울 때, 당연히 이쪽이 가벼워지잖아. 아이고, 행복해라. 라는 그 느낌이 드는 존재가 이 뒤쪽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애 처음에 낳았을 때 엄마들은 내가 왜 낳나? 이러나? 안 그러지. 걔를 없지. 없는다란 이미지 너무 이쁜 이미지야. 당신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그런 거 있잖아. 그건 뭐냐면 아끼겠다라는 거야. 거기에 애지중지가 있는 거야.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겠다가 식기세척기를 사줌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건 다른 거야. 식기를 닦아야 되죠. 닦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닦을 거야. 이 남편이 닦겠다는 거, 남편이 없겠다는 거, 이게 아낀다는 의미야. 지금 이걸 지키는가, 우리가? 이 아낀다라는 말이 있는가?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걸 묻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

채 때문에 이걸 들게 됐는데, 어? 이 사람이 안 들게 됐을 때, 내가 하중에 왔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나한테 여기 있는지, 이 사람이. 소녀야. 여기야, 여기 이제 앉아라.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 예쁘죠? 예쁜 말이야. 우리가 배워야 될 거. 그쵸? 아낀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을 부리지 않는 거야. 아낀다라는 게 뭐라고요? 부리지 않는다. 아낀다라는 건 당연히 부리지 않으니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그 사람이 배고파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드는 거야. 내가 감당하는 거.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아끼면 여러분들 배우잖아. 여러분 아이를 친구들한테 소개하지 않아. 왜 손탁이에요? 자랑한다고. 나 이런 남자 사귄다고. 이런 여자 사귄다고. 이런 딸 있다고. 영어 잘한다고 데리고 가. 심지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옷 입어. 뭐 이 옷을 입어요. 이 옷을 입기는. 애가 애완견이야? 남편이? 여러분 친구한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함부로 보여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석반지 보여주는 거 비슷한 거야. 액세서리. 나 행복하다. 이런 남자 있어서 라고 자랑하는 거. 절대 보여주지 않아. 남 손 타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애지중지하는 사람. 세죠? 이거 세다고요. 인도 불교의 핵심은 자비가 굉장히 세요. 사랑이. 중국 불교로 딱 들어오면 기억나죠? 임제. 수처작주 입처계제. 이루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내 앞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뭐가 있냐면 임제의 스승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얘기를 하면 돼. 백장 청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백장은 스님 이름이고 그 청규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청규. 청규가 뭐냐면 규가 규칙. 청이 맑을 청자. 맑은 규칙. 맑은 규칙이 있으면 탁규도 있을 거 아니야. 탁규는 뭐냐면 규칙스러운데 명령 내리는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는 규칙이 있어. 청규는 투명하잖아. 이 규칙을 만들면 힘 있는 애도 불편해지는 게 청규야. 깨끗해요. 깨끗해.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청규를. 이 방송을 보시는 아니야 다행이야. 이 시간대 스님들은 다 주무세요.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님들이 뭐냐면 산사에 올라가잖아. 에코스나 고급차가 올라가잖아. 근데 그 옆에 할머니가 그 사찰에 올라가. 낮에 그 촌에 가보면 제철갈 이쁘게 깎으면 다 사찰로 올려보낸다. 이 할머니들은 그거 안 태우고 올라가는 스님을 보면 나쁜 스님이죠. 진짜 그냥 때리고 싶은데 고급차를 타고 훅 지나가서 때리지도 못해요. 할머니랑 걸어 올라가고 말아. 근데 그 산사에 가면은 어느 스님이, 아니 처음에 조폭인 줄 알아. 위통 까고 반일하는 사람이 있어. 와, 그럼 저는 합장해줘요, 바로. 훌륭하잖아. 자기가 일을 하면 보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것들을 안 뺏어먹는 거야. 이해돼요? 그걸 만든 게 백장 스님이야. 백장 청규를 제도권에 있는 스님들이 남겨놨겠어? 없어! 없어! 이거 제거해야 돼. 이거 다 힘들어져. 우리 힘들어져. 그런데 하나가 남아있는 게 조당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당집. 거기는 스님들 에피소드야. 조당집은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조당집에 원효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백장이 들어가 있는데 에피소드 하나만 있어. 그 에피소드 내용이 뭐냐면 일일부작 일일불식.

일일 부작, 일일 부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게 백장천규야. 하루 일하지 않았는데 먹었으면 남의 걸 뺏어 먹는 거니까 100%예요, 이건. 하루 일하지 않았으면 하루 먹지 않는 거야. 백장 스님은 이거를 자기 제자들한테 간철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할아버지가 돼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 밑에 있던 상자 스님이

0: 쟁기를 뺏어서 숨긴 거야. 무슨 말인지 일을 못하라고. 막 찾는 거야, 백정 선생님. 내 쟁기 어딨어? 배고파 죽겠는데, 내 쟁기 어딨어? 일해야 되는데, 내 쟁기 어딨어? 이래서 못 찾은 거지. 끝내 안 준 거야. 그랬더니 굶으셨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굶으시니까. 그 스님이 쟁기를 갖다 줘서, 그 다음에 먹었어요. 그 다음을 몸소 실천하신 거야.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중요한 게 뭐예요? 왜? 남의 걸 뺏어 먹게 되는 거야. 일하는 사람 거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준칙이에요. 이거대로 사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붕괴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억압사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먹어. 일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노동을 소중하게 여기나? 일하는 게 비천함의 증표인데. 그러니까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일을 하니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일한다라는 거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일일 부작, 일일 불식. 100%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내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처먹으면 안 돼요. 누구 거 뺏어 먹는 거야. 일하지 않는 사람이 건세까지 있어봐. 답이 없죠. 그 다음서부터는. 요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 쟁기를 빼가는 거지. 그러면 안 드셔. 와, 너무 근사하다. 일일부작 일일부식에서 여러분은 아낌을 봐야 돼요. 아낀다라는 건 말이 아니다. 네가 일을 해라. 네가 집 청소를 먼저 해라. 그래야 그 사람을 부리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편이실 수 있다. 돈을 벌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집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동네 돌을 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잖아. 그리고 들어와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강력함이 뭔지 아시겠죠? 아, 이게 강력한 거야. 내가 힘들어야 된다. 일 안 하고 내가 먹으면 누군가를 뺏어 먹는 거다. 산사 안에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산사 조직이 백장의 절이라고 하면 다 일하겠지. 그런데 백장 스님만 일을 안 한다고 하고 백장 스님이 공양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거 젊은 스님들한테 가야 될 거 뺏어 먹은 거지. 이해되죠? 스승이라는 놈이 자비를 가르친다라는 놈이 자비의 화신이 되려고 했던 내 제자들의 밥을 빼앗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일일 부작, 일일 부식. 무서운 사람이죠. 지금 백장 스님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 굉장히 힘들어져. 근데 이게 자비라는 건 알잖아요. 누구를 아끼면 내가 수고스러워야 된다고. 일일 부작, 일일 부식 전공법인 가르침이에요. 이것도 반복을 할게. 일일 부작. 소녀요. 좀 크게. 일일 부작.
1: 일일 부작.
0: 일일 불식.
1: 일일 불식.
0: 일일 부작, 일일 불식.
1: 일일 부작, 일일 불식.
0: 이게 백장의 가르침이에요. 천년 전에.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죽을 때까지 일이 합시다. 일하자고요. 남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분이 어쨌든지 간에 일하지 않고 뭘 먹으면 누구 거 뺏어 먹는 건데 그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면 속상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소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밥 먹기 전에 밥 줘 이러지 말고 야 너 왜 밥 먹어? 라고 물으면 나가서 꽃들 잡초 같은 거 좀 떼주고 왔고 나뭇잎 앉아있던 거 빼놨다고 그러면 돼. 그러면 어미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매번 유치원 엄마들은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그걸 하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런다고. 근데 그게 힘들잖아. 힘드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생겨. 처음에는 이 강연 듣고 100% 그런 사람 있다? 그래, 강신주 선생님이 말이 맞아. 애지중지하는 내 남편 자게 해야 돼. 지구가 무너져도 저 사람은 자야 돼. 그래서 한 두 달 하다 보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10번 했으면 한 번은 해야 되잖아. 왜냐면 내가 힘드니까. 제가 그래서 착수처에서 여러분한테 제안한 건 뭐냐면 아끼는 사람 있으면 아끼는 사람을 애완동물처럼 보는 연습을 해야 돼. 우리가 반려동물 있죠. 반려견, 애완견을 키울 때 사료주지, 아끼니까. 산책도 해주죠. 나가서 똥도 쳐주지, 하죠. 근데 걔한테 뭐 바라진 않잖아. 내가 이렇게 사료를, 고품격 사료를 먹였으니 너는 일주일에 한 번 욕조에 들어가서 털에 물을 가득 묻히고 대걸레처럼 거실을 굴러주는 어떤 대걸레적 어떤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못 해주니 그렇게 못

0: 하지. 왜냐면 걔가 멀뚱멀뚱하거든요. 멀뚱멀뚱. 내가 10번을 하면 너는 최소 한 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주문을 외웁시다. 고양이다, 고양이다, 개다, 개다. 왠지 알아요? 그렇게 많이 아끼고서 기껏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개소리를 안 해야 된다고. 그 개소리가 기브 앤 테이크를 요구하잖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하나라도 하면 되지 않니? 양으로 이제 따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답 없어요. 네가 있으니 좋다. 그러니 내가 너를 아낀다라는 거. 아낍시다. 센 말이야. 착수쳐 좋지 않아요? 뭐 이상한 경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갑자기 결과부자를 확 깨는 거지. 남편한테 화가 날때딱 한다고 고양이다, 고양이다, 고양이다. 야, 이거 괜찮아. 그만큼 아끼는 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야. 근데 굉장히 파괴력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꼈던 게 하나라도 있다라는 거. 삶이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요, 아끼는 존재가 있어야 되거든. 그거를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시가 길다. 어느 분이 이 순진보살을 읽을까요?
1: 간비인기의 순진보살. 이렇게 내가 온다. 오지 않는다 해도 나는 너를 탓할 수 없으나 이렇게 내가 온다. 더욱 간곡해진 마음으로 봄의 몸이 잊지 않고 줄기차게 온다. 네가 온다. 이렇게 봄이, 봄의 몸이 고단해져 이제 그만 고스라진다 해도 탓하지 못할 너의 몸이 아기처럼 온다. 늙고 낡은 시간을 햇살로 담뿍 채운 채 물오른 앳된 몸으로 오는 이 봄을 처음 같은 순진이라 하겠다. 순진보살이라 하겠다. 햇살이 오고 보살이 말한다. 영혼은 행이란다. 몸이 없는 성자들을 믿지 말아라. 말씀으로 아름다워진 세상은 없다. 봄의 영혼은 눈물만은 이 한 발자국. 봄의 영혼은 이 따스한 서러운 껴안음.
0: 다음은 뭐냐면 더 구체화시켜야 돼요. 아끼게 살아갈 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건 도대체 뭔지라는 더 구체적인 것들을 내일서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수요일, 목요일 강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웃음> 내가 아끼는 게 있어야 삶에 내가 이유가 있어. 옆에 있는 가족의 눈동자를 보세요. 왜 하필 이 눈에 내가 보이니? 모든 커플티 입은 것들은 커플티를 해체를 해야 돼. 상대방이 나한테 나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나를 끌고 가고 내 자유를 부정하면 헤어져야 되죠. 이게 떠먹여 드릴게요. 그냥 떠 드시면 돼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내과학의 유장관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진료를 하고 있는 소화기 내과 김나영 교수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헬고박터 파일로리와 장에 사는 세균들입니다. 헬고박터 파일로리가 역사에 나타난 것은 1983년 배양을 하면서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게 위장관 질환의 파라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장에 사는 세균들이 등장하면서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쏟아져 나오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워렌이라는 병리학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마샬이라는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포인트는 수많은 병리학자가 위 세균이 보이는 위 조직을 보고도 이거는 잡균이고 전혀 일관성 있는 세균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가운데 워렌이 이분이 계속 일정한 세군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기 같은 병원의 내과 전공인 마샬이 그러면 뭐 이렇게 배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1983년에 란세에 실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공로로 일단은 그 노벨 의학 생리상을 2005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샬이 먼저 이제 절반, 오렌이 절반 이렇게 받았는데, 마샬이 가장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공을 세운 거는 위에 있는 점막을 떼서 이런 플레이트에다 키워본 것인데, 워낙 그 대장균 같은 일반 세균은 그 더블링 타임, 그러니까 이제 배수로 증가하는 거가 20분에 불과하지만, 이 헬리코박터는 6시간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플레이트에 키우면은 되게 보통 세균이 다 덮어버리는 것인데, 어느 날 이분이 주말에 계속 버리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버리지 않고 그냥 퇴근을 했다 봅니다. 그래서 아참 내가 잊었네 하고 오려라 와서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영롱한 그 콜로니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자라 있었던 것이죠. 근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특이하게도 혐기성 세균이고 그리고 습기가 아주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말 동안에 열지 않고 계속 그런 온도도 유지되고 습도도 유지됐기 때문에 이제 영롱한 콜로니가 나타나게 돼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인데, 그 이후에 그 세균을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위험뿐만이 아니라 소화성 궤양의 원인이다라고 발견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소화성 궤양은 그게 낫지를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재발하고 그리고 출혈도 있고 천공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인데, 이게 이제 소화기내과 입장에서는 그냥 질환인데 이 감염내과에서는 이게 감염성 질환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우리도 생각해 보니 이게 재균을 하면은 재발 없이 완전히 나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학자들의 관심이 있었던 거는 소화성 궤양은 이제 다 이제 어떤 뭐랄까 치료 방법이 다 개발되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위암, 중증도 높은 위암에 대해서는 어떡하냐,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균을 하면은 위암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많이 논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러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그러면은 왜 위에 살게 됐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오렌이 노벨 의학상을 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했던 그 원인이 되는 거는 위에는 위산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거기에 일정한 세균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우리의 어떤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를 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체계적으로 증명한 분이 UCLA에 있는 조지 삭스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유태인이고 그 영국에서 에딘버러 대학을 나와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HK-ATPase가 결국 위산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위에서 위산이 나오긴 하지만 어떤 세포에서 나오는 걸잘 몰랐는데, 벽세포에 있는 HK-ATPase가 위산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비슷한 이유로 일단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있는 그 세포막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외부, 그러니까 외막, 내막으로 있는데 그 세포질이 내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질에 있는 유리이즈, 요소 분해 효소가 결국은 암모니아를 내서 위산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이 세포가 살수 있다라는 거는 일부 알려져 있지만, 그게 어떻게 턴 오프 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요소가 들어가서 요소 분해 효소를 만나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것인데, 그럼 이 세포가 만약에 역류하지 않다면 그 위산이 적을 때 가서 이제 pH가 계속 올라가면 자기는 죽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조절해서 역류하게 위산이 많이 나온 데서는 암모니아를 많이 내고, 또 전종부처럼 위산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는 또 위산 이 요소 분해 효소를 턴 오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견된 게 유리 I라는 그런 유전자인데요. 이런 유리이즈의 그 유전자 7개로 구성이 되고, 이제 어떤 스트럭처를 만드는 유리 A, B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액세서리 진이 있는 것이고, 또 유리 I가 그 가운데 끼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 세포질에 존재하는 단백질 내는 게 아니라 세포 내막에 있는 단백질 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현미경 사진인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 점막에서 유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어떤 자기한테 최적의 그 위치를 찾아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플라젤라인데, 이 플라젤라 외에 세포막, 이건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막의 외막, 내막 사이 그 페리플라즘이라는 조그만 공간에 어떤 버퍼 역할을 할수 있는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내막과 외막이 있는 그 사이에 유리 아이가 있는 건데요. 유리 아이가 요소를 이제 들어오게 하면은 세포질에 있는 요소, 분해 효소가 작동을 해가지고 아모니아를 만들고 카보닉 디하이드레이즈가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아모니아를 밖으로 내면서 세포질은 물론 세포, 페리플라즘이 그 세포막, 외막과 내막 사이에 있는 공간, 그리고 세포질 막 외에도 아모니아를 내면서 자기 주위를 조절하는 그런 작동을 하면서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 세포에 있는 단백질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프로테인을 만들고 자기 생존을 지키면서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플라젤라가 있는 그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있으면 유리 아이가 어떤 요소를 턴온, 턴업 하면서 조절해서 어떤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밝혀내면서 이제 2002년도에 사이언스, 되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저널이다 하면은 사이언스하고 네이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박사 학생인 데이비드 육스하고 같이 논문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분은 스트럭처, 어떤 크리스탈로그래피에 굉장히 강점이 있어서 HK ATPase의 구조를 다 밝혔는데요. 그게 어디서 위산분비 억제제가 바인딩하는가를 밝히는 그런 크리스탈로그래피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는데, 이거 역시 이제 유리아에 대해서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이제 완성하면서 네이처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 이제 11년 사이 이 사이에 연세가 70대인데 굉장히 노력을 해서 발표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이제 기전이 밝혀지면서 우리 의사들은 대개는 이제 어떻게 이게 진단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조직 검사, 보통 우리 조직을 얻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도 보고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도 진단하게 되는데, 위 점막에서 이제 그 점막을 떼서, 점막에는 당연히 헬코박터가 있는 사람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헬코박터를 베이지 비슷한 거에 넣으면은 여기서 이제 유리약 요소를 만나서 요소 분해 효소가 그 암모니아를 만들면 이 산도가 올라가면서 색깔을 빨갛게 하는 굉장히 간단한 세이로 테스트라는 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시경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내시경 안 하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요소 호기 검사인데요. 이거 역시 이제 CO2에 13C에다가 우리 몸의 안전 아이소프 태깅을 해서 그 20분 만에 이 위의 점막에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이 요소를 분해하면서 내는 CO2, 이 아이소프가 있는 것이 호기, 우리 날숨으로 나오는 걸 이용해서 측정하는 건데요. 그 20분 사이에 어떻게 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이 요소를 분해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굉장히 그 특이도, 그다음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이제 대변에서 우리가 그 항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대변에서도 이제 꼬마들 같은 경우는 요소, 이거 호기, 흡기, 이거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꼬마들한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검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헬리코박터 감염 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유점막 속에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한 마샬이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또 조직검사도 해가지고, 이제 그 증상을 이제 재현하는 결과입니다. 어렸을 때 5살 이하에서 걸리기 때문에, 대개는 그 증상이 꼬마들이 많이 아파요, 이렇게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미미한 그런 증상들이 작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메스껍고 좀 토하기도 하고 속이 쓰리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초반에 나타난 증상인데 5일 지나면 또 그게 사라지면서

세포에 들키지 않는 나는 죽었어 라는 어떤 회피를 통해서 우리 면역 세포가 잠시 나는 이제 다 해결됐어 라고 하는 동안에 얘는 계속 이제 생존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산도가 보통 위산이 1 내지 2라면은 되게 이 헬코박터 들어온 순간 굉장히 그 암모니아를 많이 내면서 벌스트 아웃 하기 때문에 산도가 2에서 7.4로 7.5까지 올라가면서 이 세포가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가 일단 한 10일 내지 2주가 지난 발적도 없어지고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나는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헬코박터는 위 점막에서 그러니까 위 세포 내로 침입하는 게 아니라 위 점막에서 생존하면서 상호 어떤 협상이라고 할까요? 우리 몸은 협상하지 않았지만 그 세포는 생존의 길을 가게 되어서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세균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헬코박터 파일로리가 이제 들어오면은 다 병이 되느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최대의 이슈입니다. 만약 이 세균이 굉장히 강해서 일단 우리 모두가 세균에서 이제 소화성 궤양이 이루어지고 염증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에는 진즉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은 거기에 대처하는 어떤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 내지 20%만이 어떤 위축성염 장상피 화생으로 이제 염증의 길을 굉장히 누가 봐도 염증이야라는 그런 길을 가고 이제 나머지가 또 이제 십이장 궤양 위궤양을 일으키고 오랜 세월 지나서 다 잊어버릴 만했는데 그때 이제 위암 그리고 위점막 악성 위점막 림프종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중증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균으로 이제 변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대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숙주 인자가 있고 환경 인자가 있고 세포의 독성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UCLA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된 거는 저기 조지 삭스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게 된 거는 이 독성 인자 중에서 KGaA, 백게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독성 인자인데 그 외에 다른 독성 인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그 세균이 KGaA, 백게이도 독성이 센 거가 있고 약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동양에서 특히 이제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 위암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백게이와 KGaA의 독성이 가장 강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나타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라 같은 그런 굉장히 오래된 그런 어떤 구조물에서 위로 추정되는 그 구조물에서 헬코박터 파일로리가 나타났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인류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어떤 유전자의 변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로 해서 굉장히 이제 곽강을 받기도 하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헬코박터 파일로리는 굉장히 영리한 세균이어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이제 계속 진화를 계속 이렇게 이동, 우리 5대양 6대주를 진화,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진화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가 되게 이제 그 음주, 흡연,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짠 음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인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암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하면은 실은 국물이라든가 이제 짠 음식을 좀 선호한다. 김치와 같은 어떤 스파이시하고 짠 음식을 이제 즐긴다라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제 숙주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염증을 나타내는 어떤 유전자를, 사이토카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자가 특히 사이토카인을 많이 내는 어떤 그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특히 이제 위염증이 심하고 궤양도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위암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처음 전투, 처음에 헬리코박터 만나는 그때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강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위산도 이제 HK-ATP제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아웃풋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 위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은 양단의 측면이 있는데 위산이 많이 나면 건강하다는 표시일 수 있지만 이 위벽이라든가 십이장 벽이 약하면 궤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위산이 많을 때 이제 헬코박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에는 위산을 내는 거는 위체부, 위쪽에서 HK-ATP제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정부로 이제 이동.

가면서 거기서 주로 서식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위체부 염증보다는 전종부 염증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에 십이장 궤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영양이 부족하다던가 어떤 이유로선가를 위산이 나오지 않으면 얘는 산도가 7에 가까운 전종부보다는 산이 많은,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은 산이 적은 pH 5라든가 4의 위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체부에서 주로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만성으로 전체적인 위가 염증을 거치면은 이제 위궤양이라든가 위암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어렸을 때 건강하고 영양이 좋은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위염, 그리고 소화성 궤양, 그리고 위암으로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의사들, 그리고 이제 기초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그 영역을 위에만 멈추지 않고 우리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거는 일단 우리가 빈혈이 이제 주로 월경 시작하고 어린 소녀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당연히 뭐 이렇게 월경하고 하니까 이제 빈혈이 있겠지.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철분을 줘도 이렇게 잘 치유가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때는 이제 그 빈혈이 문제되는 운동선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릉에 있는 선수촌, 지금 옮겼지만은 거기서 젊은 특히, 여성, 여자 선수 중에서 빈혈로 병원을 찾게 된 경우에 우연인가라고 했는데 이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인 경우에 재균을 하니까 이게 빈혈이 너무도 잘 낫는다, 또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점막에서 철분 흡수를 하이자킹,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사용할 그 철분을 이 위점막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세균이 그걸 먹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철분을 먹어도 우리가 뭐 소고기라든가 또는 시금치 뭐 이런 걸 먹어도 결국 영양분이 이쪽에 가버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고 이제 이름이 긴데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반증, 그러니까 피부에 혈소판이 대개는 혈관을 지켜주면서 어떤 반점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이게 자반증까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혈소판 감소증은 골수에 문제가 있고 또는 비장이 커지면서 어떤 혈소판을 이제 거기에 리키지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생기는 것인데 그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케게이와 어떤 교차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소판이 깨진다라는 걸 발견했고 그게 이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재균하면은 그런 현상이 좋아진다. 다 좋아지는 건 아니죠. 원인이 그런 경우는 좋아진다는 것이 일본에서 논문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재균의 필수 사항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가 우리는 이제 젊은 또는 이제 한 40, 50대 남자분에서 어떤 심근경색 또는 어떤 협심증 이런 게 많이 나타나서 그게 뭐 혈관에 있는 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긴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관계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은 심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슷한 구조가 뇌에 있기 때문에 뇌 혈관에도 관계가 있을 거야라는 거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재밌는 게 천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학자 중에 한 분은 손녀딸이 천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손녀가 천식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제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했겠죠. 근데 놀라운 게 이런 헬리코박터에 걸린 사람은 이런 천식이 덜 걸린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주장은 40대까지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가지고 있다가 재균을 하면은 이제 어렸을 때 천식도 안 걸리고 그리고 이제 노후에 위암도 안 걸린다라고 주장해서 굉장히 그 학자들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이제 놀라운 거는 어떤 면역세포하고 계속 대치하고 우리 몸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장각막, 그러니까 우리 뇌 어떤 장에 있는 림프절에 가서 작용을 하고 그게 또 폐에서 알러젠, 어떤 그
천식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어떤 인자에 노출되면은 거기서 면역 세포가 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영향을 줘서 결국은 천식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했고 우리 역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50세 이상에서는 헬코박터가 있는 사람이 천식 같은 거를 덜 걸리더라라는 거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헬코박터 파일로리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뇌 질환도 영향이 있고 또는 대사 질환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 전신적인 어떤 HbA1c 같은 당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발견을 해서 지금 저희는 심장 질환을 헬코박터 파일로리를 재균하면은 발생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남자 경우는 65세 이하가 그리고 여자 경우 65세 이상에서 폐경된 이후에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내용으로 즉 연령과 성차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에 대해서는 그 발생률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헬코박터 파일로리가 어떤 위암에 많이 걸릴 수 있는 위암 직계 가족이라던가 장상피화생 같은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아시는 분은 재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좀 빨리 재균하는 게 20대부터 재균, 20대 말은 적어도 위축성염 장상피화생 발생하기 전에 이제 재균하는 게 좋은데 이제 그분들은 지금 너무 이게 자리도 잡아야 되고, 건강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대에서 이제 굉장히 재균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더욱더 크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위암도 남자가 여자보다 두배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더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국민 보건 정책 입장에서는 조금 30대 초반부터는 재균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헬코박터 파일로리를 굉장히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질환과의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밝혀지기 시작하고 어떤 소화성 궤양은 어떤 출혈이라든가 천공을 통해서 죽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감염성 질환이고 고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그런 거여서 집중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장내 세균, 헬코박터 파일로리도 장내 세균입니다.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이 비단 이 세균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집단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성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세균은 피부에도 굉장히 많은 세균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질 같은 어떤 생식기라던가 그리고 일단은 호흡기에도 굉장히 많이 구강에도 많이 있는 거죠. 이제 95%가 장내에 있는 장내 세균이고 그리고 장내 세균을 다 뒤져 보니까 이런 다양한 생물체 중에서 세균이 99%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장내 세균은 더욱더 굉장히 중요한 컨셉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유산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의 처음 시초는 메치니코프라는 러시아 학자가 스위스에 있는 굉장히 장수 마을로 알려진 곳을 방문하여 가지고 그곳에서 요구르트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아마 이게 여기에 있는 유산, 그러니까 락틱 애시드를 분비하는 어떤 세균 때문에 일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장수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엔티바이오틱스라는 반대 말인데요. 엔티와 프로. 그러니까 엔티는 반항하다라는 그런 반대한다 하는 거니까 이제 바이오틱스 생물에 대해서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생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세균에 대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로 명명하자라고 1965년에 이제 릴리하고 스틸 웨스가 주장하면서 이제 개념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 배양을 많이 하게 되고 있는데 배양을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빨리 자라는 세균이 다 덮어버리는 그래서 천천히 자라는 세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연구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굉장히 스트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이 이제 NGS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획기적인 이제 활력을 불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 분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워렌이 병리적으로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잡균이야라고 한그 잡균이 10의 2승까지도 있다는 것과 그리고 위산 때문에 억제된 것이 이제 12장 들어가고 공장 회장 거치면서 이 세균이 점점 N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대장으로 넘어가면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장은 연동 운동이 굉장히 빨라서 어떤 세균 입장에서는 어떤 그 유착돼서 그 붙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붙어서 살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장에서는 이제 살기도 좀 힘들고 그때 담즙이 또 이렇게 약간 세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들다가 대장으로 넘어가자마자 굉장히 그 연동 운동이 느려지고 거기는 여러 가지 그 음식 찌꺼기가 모여 있기 때문에 분해 대상 또는 영양물 삼을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대장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내 세균을 보게 되면은 헬코박터 파이로는 단일한 어떤 생물체였지만 이 장내 세균은 심 단체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는 세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되게 이제 점막에 붙어 사는 세균은 면역 세포를 굉장히 활성화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중에 떠서 딱 부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떠서 사는 세균 입장에서는 어떤 비타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 요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단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유해균, 유익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이제 상황에 마다 계속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 세포도 너무 과한 건안 좋고 너무 부족해도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과한 거의 대표적인 거가 크론병이라든가 궤양성 대장염을 들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눈치 없이 이런 대장 점막에 붙어 사는 세균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유해균이야라고 이제 안테나에 걸린다고 할까요? 걸리면은 이게 이제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세균이 착지하고 있는 점막을 이렇게 손상을 입혀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건데 이 유해균, 유익균 자체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유익균을 작용하기도 하고 유해균을 작용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항상 한 목적적인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조절하려고 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러면은 이제 이 장내 세균도 제6의 오장육부 하면은 여섯 번째 장기라고 지금 말할 정도로 중요해졌는데 이 장내 세균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의 역할은 되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되게 메타볼릭 펑션이라고 해서 대사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가장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하고 에너지원을 많이 낸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설마 그러겠어.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것이고 먹는 것이 그대로 살이 찌는 것이지라고 이제 하는 건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장내 세균의 어떤 분포가 다를 때 에너지를 많이 내니까 살이 찌는 거 아니냐라는 거인데 되게 우리가 10% 에너지가 장내 세균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너무 과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장내 세균은 100조가 우리 몸의 이 세포의 두세 배 정도가 많은 것들이 장에 붙어가지고 계속 나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균은 굉장히 영리하고 또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덕분에 우리 잠을 자도 이에는 계속 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미성 균들이 많고 이제 우리 몸이 먹고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기능을 들수 있는 것은 이 스트럭처럴,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방어인데요. 이런 세균이 장 점막이 그대로 어떤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면역 세포하고 끊임없이 어떤 상호 작용을 거쳐서 면역 세포를 숙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숙적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발전한다는 것처럼 우리 몸이 이런 장내 세균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면역 세포도 더 숙성이 되고 신경총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우리 쥐에서 실험할 때 무균쥐를 만들면은요, 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적당량의 색을 주면은 비로소 어떤 세균이 내는 물질과 우리 몸의 면역세포 또는 신경총이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신경총이 더욱더 머츄레이션, 굉장히 숙성이 되면서 우리 몸이 활성화되는 어떤 소화기관을 갖는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에 살면서 어떤 뭐 뇌에도 영향을 주고 어떤 심장 영향을 주고 이런 거는 원격 영향을 줄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최근에 가장 각광을 갖고 있는 것이 지방산인데 단쇠, C4, C5, C6 같은 카본이 이제 4개, 5개, 6개인 것들이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면서 또는 면역세포에 영향을 주고 우리 몸에 좋은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증가시키는 어떤 굉장히 작은 물질인데 어떤 장내 세균을 변화해서 우리가 질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우리가 소화기 질환에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소화기 질환처럼 이렇게 곧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비만이라든가 동맥 경화 같은 다른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제 쏙쏙 밝혀지면서 이 세균이 굉장히 어떤 좋은 세균을 많이 주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개념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는 소화기내과 의사로서는 위막성 장염이 있는데요. 이 위막성 장염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유해균을 우리 항생제가 유해균을 죽이면 좋겠는데 유익균도 죽여버려서 유해균이 거기에 항생제 내성이라든가 또는 항생제 교묘하게 그 지배를 피하는 어떤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가 왕성하게 자라면서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위막성 장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세균들이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먹고 있는 꼬마들과 밀라노에서 어떤 햄버거, 콜라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있는 꼬마들의 대변을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식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성 호르몬의 영향을 우리 이 장내 세균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이 이제 성차 의학이 이제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이 장내 세균이 아까 11세 미만의 어떤 아직 사춘기가 되기 전에 꼬마들한테는 남녀 차이가 별로 있지 않은데 일단 우리가 사춘기가 되고 어떤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나오게 되면서 장년, 노년에서는 그 세균이 장내 세균이 어떤 성차, 어떤 남녀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런 식이라든가 연령 또는 지역, 인종 이런 차이뿐만이 아니라 일단 남녀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구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림이 굉장히 이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장 세포 위에 세균이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다양하게 있으면서 어떤 층을 형성해 줘서 장에 있는 유해 물질과 컨택, 어떤 접촉을 할수 없게 이렇게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서는 이제 그게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다양성이 일단 사라지고 특히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 염증 세포 영향을 주는 그런 거가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위막성 장염을 굳이 항생제로만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등장한 가장 큰 개념이 대변 이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대변 이식을 한다는 거야라고 이제 굉장히 놀라움을 표하는데 대변 이식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환자가 이제 하여간 죽게 된일 직전에 대변을 먹고 나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제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변을 먹는 게 말이 되는 거야라고 하지만 대변에는 수많은 어떤 세균이 있고 그 세균 내에는 어떤 생성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지방 단쇠산에서 나오는 좋은 그

0: 트리글리세리드가 대표적인 그런 산물인데요. 그 세균이 내는 어떤 비타민을 주고 또는 막을 형성해서 굉장히 배려를 만들고 그리고 내부에 이제 면역 세포를 굉장히 활성화한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대변 이식이 새로운 그 클로스트림 디피실에 의한 위막성 장염에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굳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항생제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항생제 사용해서 잘안 낫는 분한테 대변 이식을 하게 되는데 위막성 장염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대변을 줬을 때 과연 좋은 세균만 들어가는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서 일본에서는 이제 폐혈증도 생겨서 돌아가신 분도 생기면서 이 대변도 굉장히 좋은 대변을 골라야 되고 대변 이식을 받는 그 분의 상태가 비교적 이 대변 이식을 견뎌줄 수 있는 상태여야지 할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그리고 후반부에 장내 세균, 일반적인 단체 행동을 하는 장내 세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지평을 넓혀드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는 헬리코박터 외에도 다른 세균이 많이 있는데 되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보통 세균이 평화롭게 어떤 공존하고 있다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어떤 폭군, 내지는 어떤 깡패라고 할까요? 그런 게 들어오면은 이게 70%를 석권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대장이라던가 또는 최근에는 소장에 이제 세균이 들어가서 굉장히 가스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장에 있는 세균 과잉 증식까지 이제 그 영향이 넓어졌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수 또는 우리가 백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어떤 세균의 다양성이 깨지면서 일이 많이 벌어져요라고 하니까 어떤 유산균을 복용하는 게 좋은 것이고 어떤 연령 또는 성별에 맞는 유산균 개발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도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임상 실험도 하고 해가지고 개발해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보는 그런 이제 연구를 제 나름대로 좀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헬코박터는 위 점막에서 위 세포 내로 침입하는 게 아니라 위 점막에서 생존하면서 상호 어떤 협상이라고 할까요? 우리 몸은 협상하지 않았지만 그 세포는 생존의 길을 가게 되어서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장애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속암.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건강검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이죠. 우리가 매년 받거나 2년에 한 번씩 받으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이번 주는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영어 표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목적과 기본 검사는 지난 시간까지 끝났습니다.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초음파 찍고요, 엑스레이 찍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 하는 이야기까지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그 단어들이 조금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런 어려운 단어를 제가 할수 있을까요? 자, 주제별로 이렇게 하는 theme based 학습에서는 사실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가 따로 없어요.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초음파, 엑스레이, 내시경 이런 단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아니, 왜냐면 어디 가서 내시경 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전혀 얘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시경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보는 겁니다. 조금 긴 의학 단어들 같은 게 나오는데 한번 잡아보죠. 자, 초음파도 그래요. 초음파도 사실 뭐 뭔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다 받아봤으니까. Ultrasound. 자, 요 발음이 어에 가까워요. 우, 유처럼 돼 있어가지고 읽을 땐 유를 읽을 것 같은데 어. Ultrasound. Ultrasound. 그래서 이 앞에 관사가 언입니다. 지난 시간에 urine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었죠? 소변 검사할 때 urine sample. 똑같은 u로 시작하는데, 그건 읽을 때 u로 읽으니까 앞에 관사가 어구요. A urine sample. 이거는 똑같은 u로 시작하는데 읽을 때 어로 읽어요. ultrasound. 해보세요. ultrasound. 그래서 어는 모음값이에요. 발음이. 그래서 언입니다. 요거 잘 구분해 주세요. Get an ultrasound test. Get an ultrasound test. 들어볼게요.
1: Get an ultrasound test. Get an ultrasound test.
0: 초음파 검사를 받아요, 이게. 자, 그럼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그 사진이 나오죠? 그렇죠? 사진이 나오는데, 그거를 직접 찍어가지고 사진처럼 이렇게 현상하거나 집에 가져오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근데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많이 그래요? 애기 초음파. 그죠? 애기 초음파 사진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초음파 사진을 뭐라고 하냐면요. sonogram. 이런 게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onogram. 읽어보세요.
1: Sonogram, sonogram.
0: 그쵸. 그래서 애기 초음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그 SNS 같은 데도 올리시는 분 있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sonogram, that's what it is. 자, 나는 위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자, 위 초음파 검사를 받은 거죠. 그럼 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니까 ultrasound test를 I got an ultrasound test of my stomach. I got an ultrasound test of my stomach 하면 위에 대한, 자, 위의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전치사 of로 연결했습니다. I got an ultrasound test of my stomach. 자, 들어볼게요.
1: I got an ultrasound test of my stomach. I got an ultrasound test of my stomach.
0: 됐죠? 초음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는 쉽죠? 그냥 엑스레이가 영어 단어니까 엑스레이가 어렵진 않은데, 자, 여기서 이제 관사 잘 보세요. 엑스레이 검사를 받다, 엑스레이를 찍다. 자, get an x-ray scan. 자, 비슷한 말들이에요. 얘나 얘나 같은 말인데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선생님, 이 X가 저게 왜 앞에 on이 들어갔습니까? 자, 철자는 자음 철자지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에. X-ray죠? 어우, 모음 발음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모음 발음이니까 on이에요. 자, 이게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이걸 철자로 잡고 앞에 on인지 어로 구분하신 분들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철자 아니에요. 대부분 모음 철자는 모음으로 읽히지만, 이런 경우 좀 예외적으로 X지만 읽을 때 L을 읽으니까 get an X-ray scan 해서 get an X-ray scan 그래서 언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 이해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읽는 발음 기준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an X-ray scan. Get an X-ray scan.
0: Very good. 자, 꼭 scan이란 말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우리 스캐너 할때그 scan이거든요. 이게 사진 찍는다는 의미로 get an X-ray taken 해도 돼요. Get a picture taken 또 마찬가지로 get an x-ray taken 해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다. 내가 찍는 게 아니라 항상 누가 찍어주는 거니까 객동사가 계속 따라 나오는 겁니다. Get an x-ray taken 마찬가지로 관사는 on이겠죠? 들어볼게요.
1: Get an x-ray taken. Get an x-ray taken.

0: Very nice. 나는 폐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다. 그렇죠?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 같은 얘기니까요. 자, I got an x-ray scan of my lungs. 폐에 대해서 I got an x-ray scan on 주고 뭐에 대한 of my lungs. Of my lungs. 나는 폐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 그렇죠? 결핵 검사 같은 거 할 때. 자, 들어볼게요.
1: I got an x-ray scan of my lungs. I got an x-ray scan of my lungs.
0: I got an x-ray scan of my lungs.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시경 쪽 단어들이 이제 조금 챌린징합니다. 이 단어들은 정말 약간 의학적으로 쓰는 단어여가지고. 자, 이거 먼저 드릴게요. 단어 endoscopy. 자, 저랑 한 세 번만 읽어보시면 자기 단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시경이라는 단어 오늘 중심 단어니까 어려워도 익힙니다. endoscopy. 한번 더요. endoscopy. 노란색의 강세. endoscopy. endoscopy. endoscopy. Get an endoscopy. 자, 일반 내시경은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an endoscopy. Get an endoscopy.
0: 자, scopy가 약간 들여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내시경을 말하는데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그래서 get a gastroscopy. 자, gastro 이게 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gastroscopy 강세가 되게 중요해요. 긴 단어일수록 무조건 어디다 힘을 주는지가 바르게 읽는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이슈거든요. Get a gastroscopy. Gastroscopy. Gastroscopy.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볼게요. 위 내시경입니다. 이거는요.
1: Get a gastroscopy. Get a gastroscopy.
0: Okay, very good. 자, 그다음 대장 내시경 뭐라고 하냐면요. Get a colonoscopy. Get a colonoscopy. 강세가 여기 들어갑니다. Get a colonoscopy. Get a colonoscopy. 자, 들어볼게요.
1: Get a colonoscopy. Get a colonoscopy.
0: 자, 문장에 넣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는 위내시경을 받으면서 수면 마취를 했다. 아하, 우리가 또 하나 잡아야 되는 게 이거네요. 내시경이 좀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죠? 위내시경이든 뭐 대장 내시경이든 괴로우니까 수면 마취 많이 하는 경우 있는데 수면은 이제 자는 거긴 한데 자 요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Put me under 이게 수면 마취입니다. Put me under 그쪽에서 they는 뭐 의료진들 말하겠죠. 그쪽에서 나를 잠들게 했다예요. They put me under 이게 뭐라고요? 수면 마취라고요. 마취란 단어가 되게 거창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 안 쓰고 요 단어 많이 씁니다. 그냥 표현이에요. They put me under during the gastroscopy. During the gastroscopy. 위 내시경이었으니까. 이거죠? 위 내시경 중에 내가 수면 마취를 했다. 이 문장 그대로 외울게요. They put me under during my gastroscopy. During my gastroscopy. 수면 마취하고 위 내시경 받았어. 그죠? 들어볼게요.
1: They put me under during the gastroscopy. They put me under during the gastroscopy.
0: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주제가 건강검진이잖아요. 그러면 내시경 쪽 이 단어들을 평상시에 우리가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검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초음파 검사, 아까 기억나시죠? Ultrasound, ultrasound. Get an ultrasound test. Get an ultrasound test. 들어볼게요.
1: Get an ultrasound test. Get an ultrasound test.
0: 엑스레이 검사를 받다. 그죠? X-ray scan을 get 한 다음 돼요. Get an X-ray scan. on 붙여야 되고요. Get an X-ray scan. 자, 들어볼게요.
1: Get an X-ray scan. Get an X-ray scan.
0: 방금 전에도 또 나왔듯이 gastroscopy 위 내시경 get a gastroscopy. Get a gastroscopy 해서 여기 강세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테스트 넣어도 되고요. 이런 건 그냥 테스트 없이 그냥 쓰더라고요. Get a gastroscopy. 들어볼게요.
1: Get a gastroscopy. Get a gastroscopy.
0: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 검사에다가 약간 심화된 검사들 이야기를 좀 해봤고, 자, 일단 건강검진 소견이 나오면 그의 결과값에 따라서 더 추가 검사를, 심층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MRI나 CT까지 가는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검진 관련된 주제들 혹은 그 이전에 다른 주제들도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희 방송 교함도 전부 다 일주일 단위로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많이 활용 부탁드려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개인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직접 답변 드립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Discover versus uncover. Discover versus uncover. 네, 오늘 배울 단어들은 discover 그리고 uncover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은 discover는 많이 사용하죠? 네, uncover. 이거는 좀 mystery 영화에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Let's find out what the differences are. Okay, discover.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는 사실 발음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마지막 부분에 이 R만 잘 해주시면 돼요. Discover, okay? 대신 강세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discover가 아니고요. Discover,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요? 네, ka에 들어가죠. 한번 해볼게요. Discover, discover, very good.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d differences. 네, discover는 감춰져 있거나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할 때 discover라고 합니다. Okay? So you can use the word discover when you find something that was unexpected or you find something that was hidden or hidden a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 examples.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The archaeologist discovered the mummy. Newton discovered gravity. Discover. Discover. 발견하다.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나는 내 재능을 발견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I want to discover. 나는 발견하고 싶어. My own talent. 내 재능을.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archaeologist discovered the mummy. 여기서는 mummy가 엄마가 아니고요. 미라죠. 네, 발음은 아주 살짝 차이점이 있어요. 엄마라고 할 때 귀엽게 사랑스럽게 mommy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mummy. mummy. 오케이? 그리고 archaeologist는 고고학자예요. archaeologist. The archaeologist discovered the mummy. 그 고고학자는 미라를 발견했어. Discover. Okay, the archaeologist discovered the mummy. Okay, very good.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Newton discovered gravity.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지. 여기서도 뭐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discover가 적합하죠. Newton discovered gravity. Gravity가 아니고 gravity. 네,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Newton discovered gravity. Newton discovered gravity. 다음은 uncover입니다. 발음 연습해볼게요. 여기서는 un. un. 입모양 보세요. un. 그 다음에 cover. Okay? 똑같이 여기서 끝까지 R 발음을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He tried his best to uncover the truth. The police uncovered the case. Uncover, 알아내다. Uncov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뭐 재밌는 거라도 알아냈어? 근데 여기서는 uncover가 뭔가 좀 재밌는 건데 그 재밌는 거 누가 일부러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그래서 did you discover anything interesting? 하고 뉘앙스 차이가 있죠.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tried his best. 그는 최선을 다했어. To uncover the truth. 그래서 뭔가 진실이 있는데 그거가 누가 일부러 약간 덮어 씌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He tried his best to uncover the truth. 그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He tried his best to uncover the truth.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police uncovered the case. 경찰이 그 사건을 척발했어. Okay? 그래서 모르는 사실들, 그 막 덮어 씌우려고 한 사실들을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the police uncovered the case.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 police uncovered the case. The police uncovered the case. 네, 오늘 배운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discover. 이거는 뭔가 발견할 때 discover. 특히나 뭔가 우연치 않게 뭐를 발견하거나 예측하지 않은 거를 발견할 때 discover. uncover 같은 경우는 뭔가 누가 일부러 약간 덮어 씌운 거를 알아낼 때 uncover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의 뭔가 mystery, 그런 crime 관련된 그런 영화들 uncover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discover, uncover.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Excellent!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

의문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왔는데 문장이 길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주어가 뭐였는지 좀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그냥 they를 한 번 더 넣어준 형태예요.
1: Yeah.
0: They wanted to be friends with the most popular people. 가장 인기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되거나 아니면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1: Mm-hmm.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e created our own hierarchy, starting with the most popular and ending with the most disliked in the class. And obviously, all of us were miserable within this hierarchy.
1: We created our own hierarchy, starting with the most popular and ending with the most disliked in the class.
0: 네, 우리는 우리만의 뭘 만들었다고요?
1: They made a hierarchy.
0: 네.
1: Hierarchy.
0: 네, 빠르게 발음하면 정말로 hierarchy처럼 발음이 되기보다는 마치 대충 발음하는 사람들은 hierarchy.
1: Hierarchy.
0: 네.
1: I know I do that.
0: 네.
1: Hierarchy.
0: 이렇게 발음이 많이 됩니다.
1: Mm-hmm.
0: 계층이나 계급 위계질서를 가리키고 원래 이제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해요.
1: Mm-hmm.
0: It used to mean a sacred ruler.
1: A sacred ruler.
0: 어떤 신성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어떤 단어에서 와서 영어에서도 영어권 화자들에게도 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죠.
1: Yeah.
0: For young people.
1: For young people.
0: 예,
1: 그래서 for sure.
0: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mm-hmm. 좀 어려운 어휘처럼 그렇게
1: right.
0: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발음이 다양한데 hierarchy 우리만의 그런 위계질서를 만들었는데 mm-hmm.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면 starting with the most popular and ending with the most disliked in the class.
1: Mm-hmm. 그
0: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부터 가장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위계질서고요. The most popular 다음에도 the most disliked 다음에도 person이라든지 people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 Yes, for sure. So she says next, and obviously all of us were miserable within this hierarchy.
0: 그리고 obviously 분명하죠.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은 all of us were
1: miserable.
0: 네.
1: miserable.
0: Within this hierarchy, 이 위계질서 속에서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모두 다 비참했어요.
1: Of course, especially yeah. if you don't like your place, mm-hmm. right?
0: 만족하지 못하면.
1: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Yet, we really believe that our value as people was determined by how popular we are, how many people liked us.
1: Yet, we really believed that our value as people was determined by
0: 모두가 miserable 했다는 것이 obviously 또는 mm-hmm. obvious 했지만 분명히 보였지만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yet이
1: yeah.
0: 여기 들어갔고요.
1: Yet.
0: 네, we really believed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That our value mm-hmm. 우리의 가치 as people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was determined by 뒤에 나오는 내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1: Yeah. So it was determined by what? She says, determined by how popular we are, how many people liked us.
0: 네. 여기 문장에서 좀 시제가 섞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we believed was determined by how popular we were 라고 통일을 하자면
1: right.
0: 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구어체니까
1: yeah.
0: 큰 문제는 아닌
1: yeah.
0: 것 같고요. How popular we are. 우리가
1: mm-hmm.
0: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How many people liked. 여기선 다시 과거형으로 돌아갔죠.
1: Right.
0: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인기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지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고 정말로 믿었대요.
1: Mm-hmm. For sure. 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lowly though, thankfully, we started to realize that what's important is not how popular we are, it's more about our characters, our personalities, and how satisfied we are with our own lives.
1: Slowly though, thankfully, we started to realize that what's important is not how popular we are.
0: Slowly though, though라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면 앞에 오는 but하고 똑같은 거예요.
1: Mm-hmm.
0: though를 앞에 쓰면 의미가 달라지죠.
1: Yes.
0: though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오는 yeah. 내용이 더 이제 결론인데
1: uh-huh.
0: 여기서는 slowly though 그런데
1: uh-huh.
0: 천천히 thankfully 감사하게도 천천히 we started to realize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 Uh-huh.
0: that what's important is 중요한 것은 not how popular we are
1: uh-huh.
0: 우리의 인기도가 아니라는 거.
1: So what is important? She says. It's more about our characters, our personalities, and how satisfied we are with our own lives.
0: 네, it's more about our characters, mm-hmm. personalities, 비슷한 단어들인데요.
1: Yeah, they're very similar.
0: 네, 일단 성격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personality일 거예요.
1: Mm-hmm.
0: What's a character then?
1: Character are more traits that describe you,
0: 네.
1: but it could be different from your personality.
0: Mm-hmm.

0: as in what you show to other people.
1: 네, 그래서 성격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what are some things that you say about somebody's personality? 뭐 수줍다, 뭐 이런 것도.
0: I don't know what 수줍다
1: 네,
0: means.
1: Shy.
0: But, okay, shy. 네. Maybe they're energetic.
1: Good, bad.
0: Well-mannered.
1: 네네.
0: But when it comes to someone's character, you can even say something like he's athletic, right?
1: 맞아요. 그래서 성격은 약간 종합적으로 하는 말이라면
0: right.
1: 캐릭터는 기질이나 특징을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0: mm-hmm.
1: 인품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정직한 캐릭터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캐릭터가 personality 밑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요.
0: Yes.
1: 인품과 성격 and how
0: satisfied we are. Satisfied.
1: How satisfied?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We are. We are satisfied. How satisfied? With our own lives. 우리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가가
0: mm-hmm.
1: more about this. 더 yes. 중요하다.
0: Yes. So this is more important.
1: 네.
0: Not popularity. Right?
1: It's not about this. It's more about this.
0: this.
1: 이렇게 말하면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0: yes.
1: 의미로 쓰입니다.
0: That's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So now, I would much rather be known as someone who is friendly and kind-hearted and warm rather than someone who is just popular.
0: So now, I would much rather be known as someone who is friendly and kind-hearted and warm.
1: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0: mm-hmm.
1: 이제는 now, I would much rather be, I would much rather 하면은 잠시 후에 좀 더 연습하겠지만
0: mm-hmm.
1: 차라리 이쪽을 더 선호한다라는
0: yeah.
1: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좋아요. Much rather be known, 이렇게 알려지는 거, 사람들이
0: mm-hmm.
1: 나를 인식하는 게 더 좋아요. As someone who is friendly mm-hmm. and kind-hearted and warm.
0: warm.
1: Friendly, 다정하고 kind-hearted, 마음씨가 곱고 따뜻하고 warm,
0: warm.
1: 이것도 따뜻한 거죠.
0: Yeah.
1: 그래서 다 좀 이어지는 뜻이죠. Friendly, kind-hearted, warm. You can easily
0: they're all similar.
1: Yeah, go to that person and ask for a favor.
0: Yeah, they're
1: or
0: approachable.
1: Help. Yeah.
0: Likeable.
1: Exactly.
0: And they treat people very well.
1: 네, 친절하게 상냥하게 mm-hmm. 대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be known 인식되는 게 I would much rather 훨씬 더 좋아요, 좋을 거예요.
0: Mm-hmm.
1: 무엇보다?
0: Yeah. So then what? She says, rather than someone who is just popular.
1: 그냥 인기만 많은 사람보다는 저는 이렇게 다정하고 마음씨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0: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Popularity was one of the main topics of conversation when I was in high school. Everybody either wanted to be the most popular person or they wanted to be friends with the most popular people. We created our own hierarchy, starting with the most popular and ending with the most disliked in the class. And obviously, all of us were miserable within this hierarchy, yet we really believed that our value as people was determined by how popular we are, how many people liked us. Slowly, though, thankfully, we started to realize that what's important is not how popular we are, it's more about our characters, our personalities, and how satisfied we are with our own lives. So now, I would much rather be known as someone who is friendly and kind-hearted and warm rather than someone who is just popular.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it is more about 뒤에 명사라든지 동명사 형태가 나올 텐데요. 뭐뭐가 더 중요해요. 직역하자면은 이것에 더 관한 것이다 정도가 되겠지만 실제 뜻은 뭐뭐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패턴은 I would much rather. much가 빠져도 사실은 I would rather만으로도 뭐뭐가 더 좋다라는 의미로 뭐뭐를 더 선호한다는 의미로 쓸 수 있는데요. 이제 much가 들어가서 강조를 해주고 있죠. I would much rather. 저는 뭐뭐 하는 편이 훨씬 좋아요. 그런 편을 선호해요.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인기라는 것에 대해서 다룬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Your popularity won't follow you out of high school, so stop acting like it's important. I can't wait until after high school when people stop caring about popularity and more about the important things in a person.
0: 네, 다시 한번 보면요.
1: So Belle says,
0: Your popularity won't follow you out of high school.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1: Yeah.
0: 인기라는 것이 고등학교 밖으로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고등학교를 uh-huh. 졸업하고 나면 인기라는 것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1: It does not.
0: 네, 그래서 So stop acting like it's important.
1: Uh-huh.
0: 그게 마치 중요하기나 한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만 그렇게 행동해라라는 말인데요. 네, 이런 재미있는 표현 나왔을 때 이걸 그냥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음번에 내가 말을 할 때 써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Yeah, yeah. I think so for sure. It's a great one.
0: Mm-hmm.
1: So Patrick says,
0: Patrick says, I can't wait until after high school. 고등학교 졸업 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1: Mm-hmm.
0: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말은 when people stop caring about popularity, 사람들이 인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그만 쓰는 시기가 그때겠죠.
1: Mm-hmm.
0: And more about the important things in a person.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 실제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기 시작하는 그때, 졸업 후까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1: Mm-hmm.
0: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가 빠져 있어요.
1: Mm-hmm.
0: 보면 when people stop caring about popularity and
1: start
0: caring more about the important things in a person.
1: Yeah.
0: 이대로 그냥 쓰게 되면은 stop caring and stop caring more about처럼
1: no, right.
0: 뭔가 네, 의도하는 의미가 잘 표현이 안 되지만
1: right.
0: 구어체로 보통 쓰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1: Right. So if you hear this, you know, or if someone says this to you, make sure you know it's, you know, start caring about something else.
0: 네,
1: right?
0: start caring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1: Mm-hmm.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네.
1: And we're not going to be back next time, right?
0: Are we not?
1: We will be back 네. next time, like always.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감사합니다.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and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네, 항상 반갑고요. Today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Flying High. We are reading about the history of planes and flying machines. 자, 저번에는 warplanes, 전투기, right? And then we also learned about helicopters. Helicopter. 네, helicopters. Today, what are we going to learn about? I'm curious. 자, 궁금하죠? But first, we must look at the three words of the day. So, let's check it out. The first word is supersonic. Supersonic. 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자, 초음속의. 네, supersonic. The second word is to slip. To slip. 미끄러지다. And the last word is parcel. Parcel. 소포죠? Okay.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Let's begin reading. 자, today we're going to read about a really fast, fast plane. Okay. All right. Let's start reading. Faster than sound. Sound travels incredibly fast, taking only 3 seconds to cover 1 kilometer. For years, people thought no plane could travel this fast. Then, in 1947, an American plane flew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This is called flying supersonic. The plane made a loud boom as it flew faster than sound, which is known as breaking the sound barrier. The X-1 was the first plane to fly supersonic. Planes were soon flying even faster. In the 1980s, the supersonic jet Concorde flew passengers across the Atlantic at twice the speed of sound. Concorde's slim shape and pointed nose slipped easily through the air. So, the plane is faster than sound? 엄청 빨리 날아가네요. Let's take a look. 자, sound, 이 소리가요. Taking only 3 seconds to cover 1 kilometer. 친구들, 좀 과학적인데요. 네, 소리가 굉장히 빨리. It travels very fast, right?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 비행기가 소리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없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1947년에 비행기가 it flew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자, 소리 그 스피드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했는데 this is called flying supersonic. 자, here is our first word of the day. 자, supersonic은 초음속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f it's flying supersonic, it's going to make a very big noise. Boom! 하게 소리가 납니다. Because it breaks the sound barrier. 자, 음속의 벽을 깨서 이렇게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면은 이게 Concorde라고 하는데요. 와, 벌써 모양도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앞에가 되게 뾰족하고, 네. 그래서 이 Concorde 1980년대에 있었는데 이게 it was a supersonic jet이었는데요. 원래 친구들 이 비행기가 뉴욕에서 런던까지 한 3시간 걸렸어요. 이 비행기를 타면은. 근데 친구들 지금은 이제 보통 비행기들은 한 7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모양이 영향이 좀 있습니다. 자, Concorde's slim shape and pointed nose slipped easily through the air. 자, here comes our second word for today. To slip은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 비행기가 뭐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요. 이 공중에 너무 빨리 가니까 샥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샥 가니까. 네, 그래서 요 앞에도 굉장히 뾰족하고 네, 아주 엄청 빨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Alright, so let's continue. Future of flight. Planes have come a long way since the first

flight over 100 years ago. Plane makers are now building planes that are lighter and use less fuel. The shape of the wings has recently changed on some planes. These plane wings look like birds' wings. In the future, planes may fly higher and faster, and passenger planes will probably get bigger. Some planes, like this one, may even visit space. Very small flying machines called drones may be used to deliver parcels to your door. 자, 우리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 비행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So, plane makers are now building planes that are lighter and use less fuel. 자, 이 비행기가 더 가볍고, 그리고 they use less fuel. Fuel는 연료죠. 더 적게 쓰고, 이 날개를 보세요. 이 새 날개하고 좀 비슷해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비행기는 우주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와,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친구들 여기 밑에 보면은 드론 알죠? 드론 may be used to deliver parcels to your door. Parcel. And that is our last word for today. 자, parcel은 소포인데요. 영국에서는 parcel을 좀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뭐 package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parcel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드론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Alright, let's read the last page. Planes of the future will also use other forms of energy, such as solar energy from the sun. Solar planes are fitted with panels that use sunlight's energy to drive the propellers. This solar plane made its first test flight in 2009. In 2013, it flew right across the USA. The next step is to fly right around the world without stopping. Solar plane, solar panels. 자, 태양 에너지로 비행기가 날 수 있을까요? 네, 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Look at this picture here. You see the solar panels? 자, 솔로 패널가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 2013년에 미국을 횡단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음, the next step is to fly right around the world without stopping. 자, 세계적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은 거죠.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h, so we learned a lot about planes and flying machines. 자, 처음에 hot air balloon부터 시작해서 now, maybe in the future, we don't need fuel. Maybe we can just use solar energy. And that would be so great for our environment. 네, 우리 환경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네, 좀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our book, Flying High. I'll be back with another book next time. Meanwhile, take car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Wednesday, 네.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그렇죠.
0: 자, 지난번에 이사

0: 기사님의 고충 파트 1이라고 했었어요.
1: 아, 맞아요. 우리
0: right.
1: 음료도 건네드렸잖아요.
0: 맞아요. 근데
1: 네.
0: 아, 뭔가 좀 생각보다 뭐 침대가 무겁네요. 뭐 이런
1: 아,
0: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1: 약간 추가 차지 드려야 될것 같은
0: 들어올
1: 느낌.
0: 수도 있습니다. 자,
1: 네.
0: 근데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오.
0: 아, 그 안에 뭔가 있을 수
1: 그쵸, 그쵸. 뭐,
0: 있겠어요. 그렇죠?
1: 유리나 아니면 깨지기 쉬운 물건데.
0: 그렇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미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 네.
0: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아,
0: 그걸
1: 역시.
0: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0: 이거
1: 맞습니다.
0: 사실은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도 짐을 옮길 때도 좀 조심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그쵸,
0: Right.
1: 그쵸. 특히나 이런 물건 옮길 때에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아마 그 이제 책임을 또 묻게 될수
0: 맞아요. 뭐 보상 이런
1: 있으니까.
0: 게또 있다
1: 네,
0: 보니까 아,
1: 맞아요.
0: 좀 복잡해지죠? Right. 다
1: 네.
0: 영어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이사를 마칠 수 있을지 한번 영어로 다 도전하러 가볼까요?
0: 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잠깐. 저기, 저 상자는 조금 조심해 주세요.
2: Sorry?
1: 저기, that
2: You
1: box.
2: want it?
1: Be careful. Be careful. Okay, you have to be careful.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yes.
2: You're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black. 그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2: Something.
1: In the box, black box, like glass, something.
2: Uh-oh.
1: So, be careful, please.
2: Oh no.
1: What?
2: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에?
2: Oh
1: 두 번을?
2: no. Yeah, I think I dropped it twice. Sorry.
1: 체크! I'll 체크! 어머!
0: 아, 오늘
1: 와우!
0: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1: 네네네.
0: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우리 EBS 왕초보 영어에서 다루는데요.
1: 네.
0: 그런 거할 때는 저는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 저희 트레이닝 같이 하시고 나서
1: 네.
0: 저번 것을 다시 보면서
1: 그쵸.
0: 연결해서 훈련하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1: 한번더
0: 아.
1: 복습을 하면 진짜 그게 내게 되거든요.
0: Exactly.
1: 네.
0: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4: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3: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4: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출발합니다.
1: 네.
0: 자, 이제 막 옮기고 계신데요. 거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 오.
0: 저 상자는 저기 조심해 주세요.
1: 예. Please be careful with that. please be careful까지 끊을 수 있겠는데요?
0: 오케이.
1: 네. 그리고 저 상자니까 여기에 박스가 들어가야겠네요. With that box.
0: 오케이. 자,
1: 그쵸?
0: 일단은 의미절로 슬기 씨가 나눴어요. 그쵸?
1: 네.
0: Please be careful. 조심하세요. With that box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상자. 맞습니다.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be careful. 다 알잖아요. 그쵸? 많이
1: 너무,
0: 들어봤죠?
1: 예, 지금
0: Right.
1: 뭐, 사실, 한글로 조심해! 이거보다, be careful! 이렇게 좀
0: Be
1: 있어
0: careful.
1: 보이게,
0: 예.
1: 있어 보이게 가끔 그렇게도
0: 아,
1: 써요.
0: 그렇군요.
1: Yeah.
0: Alright, so careful 자체가 형용사로 조심하는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거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I am being careful. 저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요도 씁니다. 자,
1: 네.
0: so be careful까지는 많이들 들어봤는데 도대체 뭔가를 조심하는 건지, 뭔가에 대해서 조심하는
1: 아,
0: 건지,
1: 맞아요.
0: 뭔가를 조심히 다루는 건지 뒤에 뭐가 나와야 되면은 전치사가 바로
1: With.
0: with가 나오는 거예요.
1: 아하.
0: 네, 그래서 덩어리 표현에 전치사랑 같이 항상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Okay, so be careful with something 하면은 뭔가를 조심하다,

0: 뭔가를 조심해서 다루다 정도는 의역이 가능하겠죠, 그죠?
1: 네.
0: 저그 박스를 조심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카메라를 슬기 씨가 산 거예요. 라이?
1: Right? 네.
0: 자, 그랬을 때 제가 딱 놀러 온 거예요.
1: 그쵸.
0: 놀러 왔는데 카메라 샀네요. 그러면서 빰빰빰빰 이러고 있어요. 아,
1: 아,
0: 지금
1: 또
0: 표정.
1: 불안하게.
0: 자, 그랬을 때그 카메라 조심해요. 조심해. 어떻게 할까요?
1: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그렇죠. Be careful with the camera, right? How about this? 어떤 뭐 예를 들어 커피 머신이라든가
1: 네.
0: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 쓰면 위험할 수 있나 봐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Please를 넣어서
1: 네.
0: 이 기계는 좀 조심해 주세요. 이 기계는 좀 조심해서 다뤄 주세요. 그러면 please
1: Please be careful with the
0: with the
1: machine.
0: machine, with this
1: With this
0: machine. 이렇게
1: machine.
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여러분의 미션은 어떻게 보면 with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
1: 어허.
0: 이게 중요한 거죠.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1: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0: Alright. 자, 그리고 약간 요거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오.
0: Be careful. 뭐라고요?
1: 조심해.
0: 조심해.
1: 응.
0: Watch out. 뭐라고요?
1: 조심해.
0: 근데 잠깐만 호더 맞아요.
1: 아, 그래요?
0: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한 번에
1: 아.
0: 다 해주신 거예요. 봐보세요.
1: 우와.
0: Be careful은 조심해 했고요. Watch out, 조심해
1: 조심해.
0: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것은 뭐냐면 Be careful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조심하고 다녀라라는
1: 네.
0: 느낌이 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Watch out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위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 굉장히
1: 네.
0: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1: 네.
0: 그, 슬기 씨가 보면서 이게 당장 떨어질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게 언젠가라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1: 예.
0: 그때는, Hey, babe, be careful with that.
1: 응?
0: 하겠지만, 제가 뭔가 이렇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1: 저런.
0: Hey, watch out!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1: 네.
0: 근데 이거는 실수할 때 watch out 보다는, 뭐 예를 들어, 차가 여기까지 왔어요. 에이, 그랬을 때는, Watch out 하겠죠.
1: 그쵸.
0: 예, 왜냐면 정말 그 위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1: 맞아요.
0: 이걸로는 조금 비교가 안될수 있겠네요. 자동차로 생각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1: 네.
0: 평소에 조심하고 다녀. Hey, be careful,
1: Be
0: man. Be
1: careful.
0: careful. 하지만 차가 바로 앞에 지나갔을 때는 Watch
1: Watch
0: out!
1: out.
0: 이런 식으로 조금 긴급함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자, 이랬을 때, 저 검정색 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1: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상자니까 또 박스가 되겠네요.
0: 오케이.
1: 예.
0: Alright.
1: 그쵸?
0: Box. 상자 또 나왔는데 아까 전에도 박스였고 지금도 box. 오케이.
1: 그쵸?
0: So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box, which is perfectly fine? 괜찮아요?
1: 예.
0: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뭘 조금 안 좋아하죠?
1: 아, 반복을 싫어하죠?
0: 맞아요.
1: 아,
0: 그래서
1: 원인가요?
0: 맞아요. 느낌
1: 예.
0: 맞죠?
1: 왔어요.
0: 맞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말에서도 어떤 특정 단어들은 반복을 싫어할 때가 은근히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black box도 맞지만, box를 두번 쓰지 말고, 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 아하.
0: one을 썼습니다. 그래서
1: 네.
0: 검정색으로 된 것이요. 라고
1: 아하.
0: 사실은 한 거죠. 자, 이 one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 네.
0: 이건 그냥 단순하게 대명사처럼 받아주는 것뿐이에요. 그냥
1: 그쵸.
0: thing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So, 많은 분들이, one이 1이네? 그러면 그 one 뒤에다가 무슨 다른 거 s나 이런 거못 붙이네? 그런 거 아닙니다.
1: 예.
0: 그냥 thing이에요. 셀수
1: 그쵸.
0: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노란색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Yellow one.
0: Yellow one, right? 근데 셀수 있게 되면 앞에 관사
1: The.
0: or가 들어갑니다.
1: Yellow
0: yellow one.
1: one.
0: 그러면 노란색으로 된 것인 겁니다.
1: 네.
0: 이거는 대시라는 게 있어서 안 붙인 것뿐이에요.
1: 그쵸.
0: 자, how about this one? 그큰 것. 그가 뭐죠? 그것?
1: 그 the.
0: 너큰 것.
1: The big
0: The
1: one.
0: big one. 이거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쉬운 것들 복수예요.
1: 쉬운 것들, easy ones.
0: See?
1: 에.
0: 많은 분들이 왜원 숫자 뒤에다 s를 써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원은
1: 그쵸.
0: 숫자가 아니라 그냥 것이기 때문에 s. Very nice.
1: 네.
0: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그 작은 것들 그럼 어떡할까요?
1: The small ones.
0: 오늘 너무
1: 네, 오늘 컨디션
0: 잘해줬어요.
1: 괜찮아요.
0: OK. 자, 이런 식이라는 거. 이거 연습을 하셔야
1: 네.
0: 여러분들 아, 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1: Mm-hmm.
0: Okay, very nice.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질문 들어왔죠?
1: 네.
0: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이라고 했는데요. Are you talking? 일단 거기까지가 뭐죠?
1: 어, 너 말하는 거야?
0: 어, 말하고 있니? Right, 너 말하고 있니? 그리고 나서 전체가 about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So, are you talking about 뭐뭐뭐? 이러면은 뭔가 확인하는 느낌 같지 않아요?
1: 그쵸.
0: Right? 어. 너 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예.
0: 이런 느낌으로.
1: 예스?
0: Yes? So, 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보면서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
1: About me.
0: About me, right? How about this? 그 한국 여자애. 우리가 전에 봤던 친구가 있나 봐요. 오. 그 한국 여자애.
1: About Korean woman?
0: About the,
1: about the Korean girl.
0: Korean girl. Alright. 왜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예. 그 사람이니까.
1: 네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어?
0: 너 내 얘기하고 있니?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그쵸. Are you talking about me?
1: 그쵸.
0: How about this? 너 그 한국 여자애 그때 보내있잖아. 그 한국 여자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아!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그렇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Mm-hmm.
0: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그렇죠. 영어에서는 talk me라고 하지 않죠. Talk about me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무언가에
1: yes.
0: 대해서 말한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me?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자, 그러면 응용할 텐데요.
1: 네.
0: 이거 답을 할 수 있겠죠. 너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나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빨간색으로 된 것. 자, 두 개를 넣었어요.
1: 예.
0: 방금 한 걸 우리. 나는 말하고 있다.
1: I'm talking about
0: 이 빨간색으로 된 것.
1: This red one.
0: 그렇죠.
1: Ooh.
0: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1: Yes.
0: 친구 물어볼 수 있잖아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there? No,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1: Yes.
0: Very, very. Nice.
1: 완벽한 대답이군요.
0: Yes.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Yeah, 네. there's something inside. 오, 무언가가 있다, 안쪽에, 어디 안에? 박스 아니겠네요? 그죠? Inside box. 네, 그러면. 뒤에가 생략이 됐네요. 그러니까 내, 아, 깨지기 쉬운이 들어가야 되겠다.
0: 그렇죠.
1: 그죠?
0: 그냥 there's something 이러면은 뭐
1: something 그렇죠? 근데 깨지기 쉬운은 너무 긴데 여기 너무 짧은데요.
0: 깨지기 쉬운 것을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럼 여기 아래에 한번 써보세요. 긴 게 뭐 하나 있다고
1: 긴 게,
0: 했잖아요. 지금.
1: 깨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easy 잠깐만, easy break. 어, 둘 다 형용사인데요?
0: break가 형용사인가요?
1: 아, 동사요. easy okay. break.
0: Alright. 자, 이따가 제가 이것도 소개를 할 겁니다.
1: 네.
0: 소개할 건데, 일단 갈게요. Yeah, there's something inside.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1: 예?
0: 조금 다르지만.
1: 와, 진짜 처음 봐요.
0: Fragile.
1: Fragile?
0: 뭐, fragile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fragile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1: 네.
0: 못 들어봤나요?
1: 어, 이거 노래 가사에 뭔가 나왔던 것
0: 이거는
1: 같은데?
0: 이거는 여러분들 택배 상자 같은 데 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유리장 같은 거 있으면 100% 붙어 있습니다.
1: 아...
0: 거기에 아예 테이프로 붙여놔요.
1: 모르겠어요. 네. 제가 받은 유리 상자는요. 그냥 와인장 같은 거에 어... X 쳐져 있어요. 글씨 없어요.
0: 그게 맞긴 하죠.
1: 조심 네. 이렇게
0: 조심
1: 써 있어요.
0: 조심 이거죠.
1: 예, 예.
0: Okay. So, fragile 이러면은 깨지기 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생활의 자리를 잡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국내 택배에서 볼 일은 많이
1: 그쵸?
0: 없을 수 있죠.
1: 네.
0: 그렇죠. 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면 처음에 이걸 알아두는 게 좋은데 바로 슬기 씨가 썼던 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1: 오?
0: 바로 easy to break.
1: Oh.
0: Okay. It's very easy to break. 깨지기 쉬워요. 네. 이것도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예. 오히려 원어민들은 이 단어가 그냥 하나로 딱 있기 때문에

0: 네, 뭔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 이기
1: 네.
0: 때문에 형용사 먼저 나오고 나서 명사가 나와야 될것
1: 그쵸,
0: 같잖아요.
1: something이 왠지 뒤에 가야 될것 같은데?
0: Right? 그래서
1: 네.
0: 뭐뭐 something이어야 될것 같지만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입니다.
1: 오.
0: 꾸며줄 때 뒤에서 꾸며주게 돼요.
1: 아.
0: So 이건 사실은 something만이 아니고요. Nothing,
1: 네.
0: anythin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 띵 돌림이 그렇게
0: 띵
1: 가는구나.
0: 돌림
1: 띵
0: 애들이
1: 돌림이. 예.
0: 조금 특이해요. 네.
1: 얘네들이 진짜 프레자일이네요.
0: 아, 그렇네요.
1: 약간 뭔가 다르게 어렵네요.
0: 아, 좀 깨져요.
1: 예.
0: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 뭔가 매운 거. 그거
1: 아,
0: 어떻게 할까요?
1: something spicy.
0: Something spicy. Spicy something이 아니고요.
1: 네.
0: 자, 뭔가 되게 쿨한 거. 뭔가 쿨한 거.
1: Something
0: Something
1: cool.
0: cool.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아, 나 있잖아. 뭔가 매운 거를 원해.
1: 아, I want something spicy.
0: I want something spicy. 막 당긴다 이러죠.
1: 네.
0: 자, about this.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걸. 아이야, 뻔한 거
1: 아.
0: 사주지 말고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거.
1: Buy her something cool.
0: 퍼펙트입니다. Buy her
1: 와우.
0: something cool. 이러면서 It's her
1: Yeah.
0: birthday,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둘다 spicy something 아니고 cool something 아니라는 거.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nt something spicy.
1: I want something spicy.
0: Buy her something cool.
1: Buy her something cool.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Very nice. 자, 문장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1: 네. 오.
0: 이런, 저두번 떨어뜨린 것 같은데.
1: 그래도 고백을 하시네요.
0: 그러니까 이미
1: 예.
0: 왜냐하면 더 늦어지면 큰일
1: 그쵸,
0: 나거든요.
1: 그쵸. Oh no, I think I dropped it. 잠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는 냄새가 나요. 나는 생각해요. I dropped it. 난 그거를 떨어뜨렸어요. 두 번. 두 번은
0: 한 번도 아니고.
1: once 다음 twice죠. twice.
0: 이분 제 생각에
1: 네.
0: 떨어뜨린 순간 뭔가 잘못됐다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1: 그쵸.
0: 세고 있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Alright, so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Yes.
0: 정답 맞습니다.
1: Oh-ho.
0: Very nice. 자, 두번 떨어뜨렸다. 지금 drop이 나왔습니다. drop하는 게 뭐라고요?
1: 드롭하는 게
0: 뭔가를
1: 떨어뜨리다.
0: 떨어뜨리다.
1: 예.
0: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한 번 있지만 한적 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면 이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1: 예.
0: 그렇죠? 이 drop 한다는 거는 떨어뜨리다죠.
1: 네.
0: 하지만 fall이라는 것도 떨어뜨리다로 쓸수 있나요?
1: 그쵸?
0: 쓸수 있어요?
1: 아, 얘는 그냥
0: 떨어뜨리는 걸로?
1: 떨어지는 건데, 지가.
0: 그렇죠.
1: 예.
0: 이두 개는 떨어지다는 돼요.
1: 네.
0: It dropped. It fell. 돼요.
1: 네.
0: 그런데 내가 뭔가를 떨어뜨린다라고 할 때는 이건
1: 드랍만 써야
0: 가능해요.
1: 되죠.
0: I dropped it. I
1: 예.
0: dropped my phone. 하지만
1: 그러네요.
0: 제가 I fell my phone. 좀 어색하잖아요.
1: 이상하다. 네,
0: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1: 그러네요.
0: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암기 이렇게 할수 없는 거고요. 문장을 계속 쓰면서 이게 어색함을 스스로 어색하게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앞부분 잠깐만 볼게요. 근데 I dropped it twice 이러면 팩트죠.
1: 네.
0: 나두번 떨어뜨렸다. 근데 앞에 뭐 넣었죠?
1: I think.
0: I think.
1: 네.
0: 제 생각에 제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의견, 생각일 뿐이다. 두
1: 그쵸.
0: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약간
1: 예.
0: 넣는데, 그쵸?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이 되겠죠. Right? 이렇게. I think 평소문.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자신감 떨어질 때. 이거
1: 그쵸.
0: 말할 때두번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거지. 그런 것 같다는 건좀 이상한데.
1: 더 된다는
0: 아,
1: 거죠.
0: 그런 거야.
1: 예, 세, 네번 된다는
0: 그
1: 거예요.
0: 생각을 못 해봤네요.
1: 예.
0: 그래서 I think 뒤에 평소문을 넣는 거 중요합니다. Right?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난 있잖아. 나는 내가 웃긴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웃기다고 생각한다.
1: I think you
0: You
1: are
0: are
1: laugh.
0: 웃긴 게 뭐죠? 웃긴 거 형용사로?
1: Fun. You
0: Funny.
1: are funny.
0: Alright. So I think you're funny. How about this? 내 생각에는 너의 언니가 예쁜 것 같아. 난 있잖아, 너의 언니가 예쁜 것 같아.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That's it.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이렇게 해서
1: Yes.
0: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조금 좀 어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1: 네.
0: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you're funny.
1: I think you're funny.
0: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네, 가서 전해달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

0: 해볼게요. 현재 상황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I think you are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아, 내가 헷갈렸네. 아, 난이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1: I think I called you.
0: 생각한 줄 알았어. 생각한 것 자체가
1: I thought.
0: 그렇죠. So I thought I called you. I didn't call you. Oh, I thought I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는데.
1: Called도 과거고?
0: 그렇죠.
1: 그렇군요.
0: 매치를 해주는 거예요.
1: I
0: 그렇죠?
1: called you.
0: 나는 생각했어. 과거에 뭐라고 내가 너에게 전화했다고 의역하면서 내가 아, 나 너한테 내가 전화한 줄 알았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Yes,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그렇죠? Very nice. 두 번째입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There you go. 다시 한번 이 fragile, fragile 둘다 발음 괜찮습니다. fragile은 조금 더 미국에 가깝고 fragile 영국에 가깝지만 요즘에는 다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1: 네.
0: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3: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2: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Yeah,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Be careful with something. 뭔가를 조심해서 다룬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1: 네.
0: 목소리 크게 해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저 카메라는 조심해 줘. 아, 저 카메라 저 새로 산 거거든. 그러면서 저 카메라는 조심해 줘라.
1: Oh,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그렇죠?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With the
0: 앞에
1: camera.
0: camera.
1: Camera.
0: 이렇게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1: Camera.
0: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lease를 좀 넣어볼까요?
1: 네.
0: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그렇죠?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Alright. 자, 세 번째는요. 이 기계는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이것도 please 넣을게요.
1: 네. Please be careful with this
0: There
1: machine.
0: you go.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with this 뭐, you know, cafe, coffee machine, or you know,
1: Yes.
0: vending machine. 바꿀 수 있겠죠?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 careful with that camera.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오케이, 자, 다음은요. Something, 형용사.
1: 네.
0: 형용사 something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형용사 뒤에 something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 네.
0: 이거는 정말 정말 흔치 않은 뭐 가사 같은 데서 보통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omething 형용사 아시겠죠?
1: 네.
0: 자, 첫 번째입니다. 나 매운 거 먹고 싶어. 한마디로 난 뭔가 매운 걸 원해.
1: I want something spicy.
0: 그렇죠. 두 번째. 걔한테, 그녀에게 멋진 거 사줘. 뭔가 멋진 걸 사줘.
1: Hey, buy her something
0: Hey,
1: cool.
0: buy her something cool. Alright, 하나 더요.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뭔가, 뭔가.

0: 있다. Fragile 한 게 있다 안에.
1: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Inside. There you g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something spicy. Buy her something cool.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3: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3: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4: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Yeah,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4: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I'm so sorry.
1: No, it's too expensive. 비싼 건데.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자전거를 살까 생각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thinking of buying a bicycle.
0: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Something 형용사.
1: 네.
0: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웃긴 무언가를 봤어. 나 웃긴 뭔가를 봤다고.
1: 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쓰는데.
0: 나 뭔가 웃긴 거 봤다.
1: 네.
0: 이러면서, right?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문장 하루에 적어도 10개는 써보기 해서 어순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 네. Alright, 예전에는 진짜 10개 만들려면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0: 네.
1: 이제는 뭐 거뜬하시죠?
0: Not bad, not bad.
1: 네.
0: Okay.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왕초보 영어.
1: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0: 네.
1: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0: 좋아요.
1: 좀 특이한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구점.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 문구점 산만리 파트 1.
0: 근데 되겠는데요. 솔직히 문구점 가면요. 네. 필요한 게 없는데도 자꾸 사게 돼요.
1: 맞아요.
0: 나는 다이어리를 쓰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1: 이상하게 한 번, 한 줄 정도 몇 줄 쓰다가 안 쓰게 되는데
0: 또 내년에 보고 아, 이거 안 썼네.
1: 맞아요.
0: 그렇게 돼요.
1: 우리 어렸을 때 그런 필통이라든가 특이한 거 버튼 누르면 막 나오고 이런 필통도 있었었거든요.
0: 감성 있죠.
1: 예전 일이지만 네. 아무튼 그 뭐랄까 그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학용품을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0: 맞아요. 뭔가 이게 추억을 이야기하고 나의 어떤 그런 좀 비어있는 감정을 메꾸는
1: 맞아. 감성이 좀 들어가 있어요.
0: 맞아요.
1: 오케이. So, 오늘 문구점 간 시츄에이션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 오,
0: 원하는 공책이 있는
1: 있네.
0: 거예요.
1: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이 캐릭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0: 어렸을 때는 화려한 거 많이 찾는데 또
1: 맞아요.
0: 살짝 중학교,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좀
1: 네.
0: 뭔가 좀 심플한 거, 이런 거 많이
1: 맞아요.
0: 찾죠. 자, 두
1: 예.
0: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색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되겠네요.
1: 그쵸.
0: 그렇죠?
1: 원하는 컬러가 또 있나 보죠.
0: That's right. 자,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예. 문구점에 가서 또 영어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제가.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Ta-da! Can I
1: 안녕하세요.
0: help you?
1: 혹시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0: Do you speak English? Sorry.
1: 아, 예. 오케이. I am
0: You're
1: finding.
0: trying to find,
1: Yeah,
0: okay.
1: this notebook.
0: Like this.
1: Yeah.
0: 아,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Yeah. 잠깐만, 근데.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0: Sorry?
1: Different color, another color.
0: Oh, a different color. It comes in blue,
1: Blue?
0: but it's sold out.
1: Ah,
0: Yeah, it's
1: blue.
0: sold out. It's all gone. Yeah.
1: Yes.
0: I'm sorry.
1: It's okay.
0: That's the most similar one.
1: 아.
0: Yeah. 아유, 정말.
1: 네.
0: 이 해외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문구점이라는 게 따로 별로 없거든요.
1: 그냥
0: 그러니까 찾기가
1: 다
0: 쉽지
1: 같이
0: 않아요.
1: 팔죠.
0: 맞아요. 이것저것 다 파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약간 우리 같은 추억은 좀 없긴 한데.
1: 그쵸.
0: 그래도 오늘 나오는 것에서 굉장히 어휘 같은 것도, 아, 우리 이거를 몰랐다니 하는 게 많을 겁니다. 오케이. 자,
1: 궁금합니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3: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3: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는 겁니다.
1: 네, I'm looking for a like this.
0: 자, 일단 앞에부터 한번 가볼게요.
1: 나는 look for 하고 있어. 에, BING잖아요. 그래서 look for가 찾다예요. 저또 이것도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0: 네.
1: Look for 이것을 like this. 여기서 끊어도
0: 오, 오케이.
1: 되겠네요. 예,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공책.
0: 공책이 필요합니다.
1: 공책이니까
0: 네.
1: 그냥 북이 아니라 notebook이겠네요.
0: 오.
1: Yes. 우리가 이게 노트북을 컴퓨터를 쓸때 사실
0: Right.
1: 노트북 쓰잖아요.
0: Like laptops, right?
1: 랩탑인데, 그죠? 예.
0: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looking for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A notebook like this. 정답입니다. 원워드로 해주시고요. 노트 한다는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1: 네,
0: 않아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노트북 공책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이거 나온 김에 당연히 우리 교재라는 거.

0: 알아야 되겠죠.
1: 교재요?
0: 그렇죠. 우리가 왕초보 영어도 교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1: 예.
0: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교재.
0: 갑자기 안 떠오르죠. 별거
1: 교재는
0: 아닌데.
1: 한자잖아요. 교재는 한자인데, 교재, 그러면은 학습지 뭐 이런 개념인가요?
0: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뭔가를 필기하는 느낌보다는
1: 예.
0: 그것을 참고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보고
1: 배우는
0: 하는 거.
1: 거.
0: 우리 왕초보 영어 교재 같은 그런 것.
1: 교과서 같은 거.
0: Right,
1: 아,
0: right.
1: 교과서. 그거는 그냥 북 아니에요? 북?
0: Book.
1: 예.
0: Okay.
1: 북.
0: 자, book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바로
1: 아!
0: textbook. 텍스트북,
1: 텍스북이에요?
0: yes.
1: 오!
0: 이것도 two words가 아니라 one word로 구성이 돼 있고요.
1: 아.
0: text가 들어간 book. so 텍스트북을 보고 사실 뭐 노트북에 이렇게 필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 맞겠죠. 자, 앞부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슬기 씨가 이거를 암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 네.
0: so 우리 look for something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뭔가를 찾다라는 뜻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for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얻고자 하는 게 많아요.
1: 네.
0: for 뒤에. 그좀 이따가 제가 비슷한 표현들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거를 얻으려고 나는 look 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look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거 알려드렸을 거예요. find랑 좀 다르다
1: 아,
0: 그랬었죠.
1: 맞아요.
0: look for 하는 것은 이미 찾아냈나요? 아니면 찾고 있나요?
1: 찾고 있어요.
0: yes. 이거는
1: 예.
0: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I'm
1: 네.
0: looking for something, right? but find는 찾아내다, 결과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so I already found it. 이런 식으로. Okay, so look for something. 아예 덩어리고요. 진행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1: Okay?
0: 네.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언니 누나 찾고 있는데요.
1: 아,
0: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난 찾고 있다. 나의 누나나 뭐 언니나.
1: I'm looking for my sister.
0: 그렇죠? I'm looking for my sister. Have you
1: Yeah.
0: seen her? 막 이러면서. 자,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1: 네.
0: 주어, 비동사 돌리면 됩니다.
1: 그렇죠.
0: 바꾸면 돼요. 이거. 너나 찾고 있니? 너나 찾고 있는 거야? 계속 두리번거리길래.
1: Yeah. Are you looking for me?
0: 그렇죠. Are you looking for me? Very nice. Look for. 이것도 사실 몇 번만 써보면요. Find랑 느낌이 다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I am finding my sister.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1: 네.
0: 과정이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이러면 읽어볼 텐데 이 정도에서 나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Looking 하고 있는데 뭘 얻으려고? 뒤에 것을.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sister.
1: I'm looking for my sister.
0: Are you looking for me?
1: Are you looking for me?
0: 네. 자, 이제 for 관련해서 제가 좀 비슷한 느낌의 흐름의 표현을
1: Yes.
0: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Ask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 Ask for?
0: Right?
1: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0: 자, 그거는 그냥 ask고요. Ask for something은요, 뭔가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for 뒤에 것을 내가 원한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Okay, so 뭐 ask for something은 내가 물어봐서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1: 오.
0: 이해가 좀 쉽죠?
1: 네.
0: Apply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1: 어플라이는 뭔가 제공하는 건데요?
0: 아, 그거는 provide고요.
1: 아이고,
0: Sorry.
1: 많이 못 갔네요.
0: 많이 못 갔어요.
1: 예.
0: Apply for something. 예를 들어서 I'm applying for a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아, 찾고 있는 거네.
0: 맞아요.
1: 구직.
0: 이거는 구직 같은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1: 네,
0: 신청하는 것을 apply
1: 아,
0: for 한다고 합니다.
1: 지원하다.
0: 그래서 그 포지션을 내가 원하는 거죠. for 뒤에.
1: 예.
0: 그러기 위해서 내가 apply를 한다. 그래서 아, for가 항상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오케이?
1: 네.
0: So 요거는 노트북 원하는 거예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1: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0: Alright. 자, 이랬을 때 거기에서 주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여기 좀 비슷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1: We might have a one over here. 진짜 이 문구점 사장님들은 정말 신기한 게
0: 네.
1: 거기에 진짜 물건이 많거든요. 뭐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게
0: 심지어 디자인까지.
1: 네. 지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있을지도 모르겠다. Might have.
0: Might have.
1: 비슷한 것. 이렇게 끊을까요?
0: 겉, 오케이.
1: 예, one이 것이잖아요. Over here. 여기에.
0: 여기에
1: 그러면은 여기에 비슷한이 들어가야겠네요.
0: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1: same one은 이상해요.
0: Same one?
1: 예.
0: 오케이.
1: 그래서
0: Same one은 뭐죠?
1: same은 비슷한.
0: 네? 죄송한데 비슷한이 아니라면서요.
1: same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0: 맞아요.
1: 예, 거의 똑같은 거라서 비슷한 거는 제가 왜 아냐면요.
0: S로 시작하죠.
1: 저는 이제 저희 가족끼리
0: Yeah.
1: similar look을 입는 걸 좋아해요.

0: 요즘에 약간 시밀러룩 이 말이 또 유행이죠.
1: 맞아요. 패밀리 룩, 시밀러 룩.
0: 똑같으면 오히려 조금 촌스럽다라고 해서
1: 맞아요.
0: 비슷하게 가죠.
1: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스펠링이 관건이죠. 시밀러.
0: 오케이.
1: Yeah, similar.
0: S-I-M-I-L-A-R.
1: Similar.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So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Yes.
0: 정답? 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그 예전에 무슨 공항 사진 같은 게 뭐 소셜 미디어에 올라왔었는데 네. 예전에는 왜 커플끼리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게 아우 너무 티를 낸다 막 이래가지고 예. 약간 같은 계열의 색을 입는다든가 오. 무늬가 비슷하다든가. Am I right?
1: 진짜 yes. 은근히 티내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뭐 similar 룩이다 또 유행을 했었는데, so similar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러면 방금 슬기 씨가 얘기했던 같은이라고 하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1: 그렇죠.
0: 네.
1: 이게 바로 우리가 쌤쌤이라고 하는
0: same. 쌤쌤. same인데 얘는 더를 넣는 게 중요해요.
1: 아,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같은 것은 뭐 비슷한 거랑 아예 다르죠.
1: 네.
0: 딱 특정 한정돼 있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the same 뭐뭐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더랑 같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보세요. 여기서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장님은
1: 네.
0: 확신이 차이 있나요?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네.
0: 있을지도 모른다?
1: 확신 많이 떨어지는데요.
0: 어디서 네. 알 수 있어요?
1: Might have.
0: That's right. Might이라고 하는 조동사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So, migh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뭐 그렇다, 100%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요. Okay, let's see, 어디 보자 이러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1: 네.
0: Okay? So 한번 마이티 동사 원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녀가 너에게 뭔가를 물어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이런 느낌. 자, 그녀가 너에게 물어볼지도 모른다 뭔가를.
1: 그녀가 she might ask you
0: 뭔가.
1: Something.
0: Something.
1: Yeah.
0: She might ask you something.
1: Mm-hmm.
0: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늦을지도 몰라.
1: 오.
0: 아, 내가 내일 약속이 있을,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아무튼 나 늦을지도 몰라.
1: I might late.
0: 아, 이거 실수 잘 안 하는데.
1: 뭐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0: Mm-hmm.
1: I might be late.
0: Be late.
1: 아, yeah.
0: 왜냐면 late은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죠?
1: 네네.
0: 비동사의 원형은 be. 되겠습니다. So 이런 것들이 살짝 헷갈리죠.
1: 그렇죠.
0: Right.
1: 이게 딱 안 떠오르죠.
0: Yes, yes.
1: 네.
0: So 마이티의 동사원형 ask, 마이티의 동사원형, 비동사원형 be입니다.
1: 예, 예. Right.
0: 자, 요거 갈 때 확신에 찬 듯이 낭독하면 엄청 어색하죠?
1: 그렇겠네요.
0: 떨어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She might ask you something.
1: She might ask you something.
0: I might be late.
1: I might be late.
0: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병작을 하진 않겠으나
1: 네.
0: 항상 이 might과 관련돼 있는 친구들을 같이 알아야 돼요.
1: 오.
0: 그 might 대신에 may가 나올 수도 있고 must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동사 right? 그러면은
1: 네.
0: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1: 오호.
0: So might이 일지도 몰라라면은
1: 예?
0: may는 거의 비슷한데요.
1: 오.
0: 살짝 달라요. 약간 뭐뭐 할 수도 있지.
1: 와하.
0: 살짝 확신이 올라가요.
1: 예?
0: 그리고 must는 확 올라갑니다.
1: 와.
0: 강한 확신, 추측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랬겠구만. 이런 느낌으로.
1: 그럼 지금 이 문장의 might 대신에 얘네들을 다 써도 되는 거예요?
0: 가능하지만 이 전달하는 그런 확신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1: 예, 예, 예. 오케이? 뜻이 달라지네요.
0: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네, 여기서 참고로 one은 어떤 것이라는 뜻이지 네.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자, 다음 문장 보니까요.
1: 네.
0: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 다른 컬러가 필요하네요.
0: 저는 개인적으로
1: 예.
0: 약간 white color 좋아했어요.
1: 아, 그래요?
0: 깨끗한 느낌이에요.
1: 아.
0: 하지만 이제 지문이 막 묻기 시작하죠.
1: 저는 때타가지고. 저는 무조건 블랙이요.
0: 실용적이었구나.
1: 예, 그럼요. Does it come in cover colors? 이게 약간 느낌이?
0: 이게 뭘까요?
1: Come in. 들어오나요?
0: Come in.
1: 이런 것도 취급하나요? 이런 느낌인가?
0: Something like that,
1: 예.
0: I guess.
1: 그러면은,

0: 내가 이건 노트북이 될것 같고, 그 노트북이 커버가 색깔이 다른 거. 여기 달라야 되겠네요. Does it come in another? Another 할까요? 다른
1: okay.
0: 거니까.
1: Alright. Good try, good try.
0: 예, another cover, 또 다른 커버 색깔이 있나요?
1: Okay.
0: 예.
1: 뭔가 해석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Alright. 보겠습니다. Does it come in another cover colors? 자, 일단은 다른이라고 할때 another이라고 하는 거쓴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0: 오.
1: 오늘 답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0: 네.
1: 이게 여기서는 안 돼요.
0: 그래요?
1: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different.
0: 디폴트예요?
1: 왜냐면 another 같은 경우에는 another color이라고 해야 되겠죠. 복수를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복수로 쓸 거면 other
0: 아,
1: colors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 그렇구나.
1: 문법적인 충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0: 그 여기 other는 돼요?
1: other이라고 하면 가능하죠. other
0: 오.
1: cover colors 이런 식으로. 오케이.
0: 오.
1: 근데 different 이거 말고 다른, right?
0: 예.
1: 굉장히 심플한
0: 그러네요.
1: 표현으로 썼고요. 이 different 할때 많은 분들이 강세를 잘못 줘서 different 사음절처럼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강세를 꽝 찍고요.
0: 네.
1: 거의 T는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different. different.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T가 살짝 T가 나지만 연음으로 읽을 때는 거의 T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0: 오.
1: Alright, so 앞쪽에 강세 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0: 네. different.
1: Okay, one more time.
0: different.
1: different. 이렇게 돼야지 different. 오케이.
0: 에.
1: 자, 그리고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라고 했는데 어떤 색으로 어떤 물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때 일단은 나온다 come 쓰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뒤에 색 앞에다가 in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me in 색 쓰면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0: 우와.
1: 예를 들어 come in gold, come in green.
0: 예.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come in 이런 색상으로,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0: 근데 이게 나와요라는 해석이 있으니까
1: 네.
0: 저는 뭔가 come out이 돼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1: 그러니까 이게
0: 거예요.
1: 해석된 거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는
0: 네.
1: 문장 흐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자기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 수가 없죠. 좀 한정된 상황에서 해석만
0: 맞아요.
1: 해버리는 건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나온다를 활용을 해서
0: 예.
1: 그건 일단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와요. 이렇게 하면 되죠.
0: It comes.
1: It comes. 그런데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그렇죠. In blue and pink. 자, how about this? 그 드레스는
0: 네.
1: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하면 중간에
0: 오.
1: also를 한번 넣어서 느낌 살려볼게요.
0: 예.
1: 뭐, 그거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 드레스는 빨간색으로도 와요. 이래야겠죠?
0: The dress comes in also red.
1: 오케이.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Ah, the
1: 이렇게
0: dress
1: 하면,
0: also comes
1: 이건
0: in red.
1: 검정색, 흰색도 있지만요. 사실 빨간색으로도 나옵니다.
0: Yes.
1: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in을 쓰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익히셔야 돼요.
0: 네.
1: You know?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comes in blue and pink.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The dress also comes in red.
1: Alright. 자, 응용 문장, 질문형을 할 텐데요. 살짝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0: 네.
1: 그건 나와요. 그럼 it comes잖아요?
0: 예.
1: 그럼 질문으로, 그건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0: Does it comes?
1: Does it comes?
0: Does
1: Does
0: it
1: it come?
0: come?
1: 이렇게. 살짝 헷갈리죠, 그죠?
0: 네.
1: 자, 그러면 그게 나와요? 검정색으로도요? 그래서 뭐뭐뭐 to?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0: Does
1: Does
0: it come
1: come
0: in black
1: to?
0: too?
1: 그렇죠. Does it come in black too? Does it
0: Yes.
1: also come in black?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이런 것들은 이런 문구점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0: 오.
1: 옷사러 갔을 때 특히 그렇지 않나요?
0: 그쵸,
1: 아, 나 이거
0: 그쵸.
1: 사이즈도 좋고 스타일도 좋은데 색이 별로네. 이랬을 때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0: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1: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꼭 이래요. 원하는 게 있으면
0: 왜요?
1: 파란색으로도 나오는데 품절이에요.
0: 아이고,
1: 꼭 없어요.
0: 꼭 내가 원하는 건잘
1: 잘
0: 나가더라고.
1: 나가요.
0: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비싸고.
1: 왜냐면 모두가 원하거든요.
0: 그렇죠. 예. It also comes in blue.

0: But it's 품절. 이렇게 되겠네요.
1: 이거는 우리가 다행히도 지금 배웠으니까.
0: 네. 그러면 여기에 품절이니까 다 팔렸다가 이제 저희는 알죠.
1: 오케이.
0: 워낙
1: 이거
0: 이거는
1: 외래어로도 쓰지 않나요, 사실?
0: 너무 많이
1: 아,
0: 그 현수막에
1: 걸어놓죠?
0: 걸어놔요.
1: 그거 보면은 눈물이 딱 나죠? 그죠? 아, 못
0: 맞아요.
1: 썼구나.
0: 이거 주문해서 못 받아요?
1: 아,
0: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1: 그러니까요. 그래서
0: 예.
1: 콘서트 티켓 같은 거면 5초 만에 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0: 맞아요. 광클 해야 돼요.
1: 광클.
0: 아주 열심히 클릭.
1: 그래도 될까 말까?
0: 네.
1: So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맞습니다.
0: Yes.
1: 자, sold out은 중요한 게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0: 오.
1: 앞에 비동사랑 같이 썼죠? So it
0: 그렇구나.
1: is sold out인 상태예요.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So sold
0: 오.
1: out은 품절인 뭐 매진은 티켓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Correct?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요거 우리 달아놨었죠. 그렇죠?
0: 네.
1: Right? also에서 약간 양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도 나온다. 그래서 어떤 또한 뭐뭐 도로 쓸수 있었던 거. Right? 자, 예를 들어 이 also는요. 사실 강조하고 싶은데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하면서 출발을 해도 돼요. 그래서 also를 앞에 넣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또한 그건 무료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0: Also, it's free.
1: That's it. Also, it's free.
0: Yes.
1: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어 뒤에 바로 뒤에 넣어서
0: 네.
1: 저는 또한 AA batteries도 필요해요. AA batteries가 우리가 왜 AA 해가지고 좀
0: 아,
1: 굵은 배터리들 있죠. 살짝
0: 네.
1: 굵은, right?
0: 네.
1: 저는 또한 필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0: I also need
1: AA 배터리들.
0: AA batteries.
1: 오케이. 그나저나 이거 사이즈 뭐 AA, 뭐 AAA,
0: 예,
1: AAA 이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1: 더블 트리플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0: 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lso, it's free.
0: Also, it's free.
1: I also need AA batteries.
0: Oh, I also need AA batteries.
1: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계속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시킬 건데요.
0: 네.
1: also는 to랑 비슷하고요.
0: 응?
1: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시더라고요.
0: 알죠.
1: 그런데 또 하나 쓰는 게 있습니다.
0: 에즈?
1: 문장 보통 맨 뒤에 넣어서 as, 이러면은 또한이란 뜻이 돼요.
0: 그래요?
1: 역시 제가 잘 고른 것 같아요.
0: 누가 쓰죠, 이렇게? 저는 뵌 적이 없어요.
1: 영국이나 이런 데서 특히 많이 쓰기도 하는데,
0: 아.
1: 자, 어우, 잘했다, 잘.
0: As well. 인가요? 그래요?
1: 정답? 맞습니다.
0: 오.
1: Oh, I like this one as well. 이러면, 어, 나 이것도
0: 이것도
1: 한번, 에이. 이거는
0: 좋아요. 오.
1: 희한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격식의 느낌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린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이 조금 더 성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아주 좀 점잖은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as well
0: 네.
1: 같은 경우에. 얘는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Very nice.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0: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1: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0: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1: 그렇죠. in이 중요했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2: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2: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네, 입으로 직접 도전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Look for something. 아, 뭔가를
1: 어허.
0: 찾는 과정을 강조한 거였죠.
1: Yes.
0: 입영작 할 때는 여러분 틀려도 되니까 목소리 키워주세요.
1: Okay.
0: Alright. 자, 제 여동생을 찾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여동생을 찾고 있어요.
1: Oh, I'm looking for my sister.
0: There you go. I'm looking for my sister.
1: 응.
0: 자, how about this?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자, 저는 찾고 있어요. 공책을 일단 거기까지 하면은
1: I'm looking for a notebook.
0: 이런
1: Like this.
0: like this. 자, 세 번째입니다. 너나 찾고 있는 거니? 너나 찾고 있어?
1: Oh, are you looking for me?
0: There you go. 진행형으로 또 썼네요.
1: Yeah.
0: 같이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sister.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Are you looking for me? Okay, 다음은요. Come in 어떤 색이 나와야 됩니다.
1: 네.
0: 자, 첫 번째. 아, 그 드레스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Also를 좀 넣어볼게요. 그 드레스는 또한 빨간색으로 나온다.
1: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Yes. 자, 그거 검정색으로도 나와요. To를 마지막에 넣어볼게요.
1: Yes. Does it come in black too?
0: Two.
1: Yes.
0: Alright, 하나 더 해볼게요.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자, 그거는 나오나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Does it come in
0: Okay, does it come in? 자, 다른 커버 색상들.
1: different cover colors?
0: You got it. Okay,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dress also comes in red. Does it come in black too?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ed colors? 네,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3: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3: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네, 오늘은 진짜 쇼핑몰에서도 쓸수 있는 전치사 in 넣어서 come in 요거 많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어딜 놀러 갈때 내가 필요한 색상이 있을 때, 그때그때 딱딱 꺼내서 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That's right. Alright,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해결!
1: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4: 아,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4: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Oh.
4: Sorry.
1: Only this color?
4: At the moment.
1: Yes.
0: Great job, you guys.
1: 와우.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aw you dance.
0: Alright,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바로
1: 네.
0: look for something or someone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내 핸드폰 찾고 있니? 너 너의 핸드폰을 찾고 있어?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자, 그날 배운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
1: 네.
0: 일단 연기하는 게 조금 쑥스럽다라고 한다면은 목소리 키워서 낭독해 보는 훈련 항상 하시길
1: 아주
0: 바라겠습니다.
1: 자신감이 생기는 것만큼 영어가 느는 방법이 또 없는 것 같아요.
0: Of course.
1: 네.
0: Al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count on Kristen. She's very reliable. You can count on Kristen. She's very reliable. 아유, 오늘 칭찬을 많이 하네요. All right. 크리스틴을 믿어도 돼요. 그녀는 매우 믿음직합니다. Right. So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가 있죠. They're not reliable. 믿음직하지 않죠. 근데 if you can count on someone, 그만큼 믿을 수 있고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뢰가 가는 사람이죠. So to count on someone, I can count on her to do the job. 분명히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거를 제가 확실합니다. 네, to count on. Okay, next one. Make it happen. Make it happen. Make it happen. 뭐뭐를 실현시키다. Okay, it's gonna happen. 뭔가 할 수 있어요. All right, 해낼 수 있어요. Please make this happen. It's very important. 네, please make this happen. It's very important. 제발 실현시켜 주세요.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가 직원들한테 Okay, please make this happen. Okay, it's really important. 막 이렇게 조금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라도 해내. 이런 뜻이 감이 탁 오죠. Right.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해내야 돼. 알았지? Right. Next one. Make it happen. We don't have a choice. Make it happen. We don't have a choice. 그것을 실현시켜 주세요. 우리에겐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뭔가 이렇게 there is pressure to do something. So make it happen. 이거 안 하면은 우리 큰일 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if you say to somebody, make it happen. Please make it happen. You feel a little bit like, oh, this is that important. Okay? All right, so make it happen. Let's now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and it's our time to practice out loud. 눈치 보지 말고요. It doesn't matter if it's like perfect or not perfect. Just practice speaking out loud. Okay, let's begin. I'm counting on you to get the deal. Don't worry, I'll make it happen. That's what I want to hear. That's what I want to hear. 바로 그거야. Yes. Okay, let's do that one more time. I'm counting on you to get the deal. Don't worry, I'll make it happen. That's what I want to hear. 네, 바로 그거야. Okay, that's what I want to hear. Your English is improving? That's what I want to hear. Okay, let's take a little short quiz.
1: 저는 당신이 그 거래를 성사시키리라 믿어요.
2: Oh, 걱정 마세요. 제가 해낼게요.
1: "그게 제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바로 그거야."
0: Great job, everyone. So we learned the expression count on someone and make it happen. So I'm counting on you.
1: 네가 그렇게 해낼 수 있다는 걸 믿어.
0: Right? You are trusting them. You have faith that they will do the job. I'm counting on you.
1: 이럴 때는 너 할 수 있어.
0: Okay?
1: 믿어.
0: Okay. Make it happen.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like I can make it happen. Let's make this happen. 와, 화이팅! Let's make it happen. 이럴 때 회의 끝나고 할 수 있겠죠? All right.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of course, I'll be back for some more great 출근 영어. Meanwhile, take care. Bye-bye.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리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경험을 한번 물어볼 텐데요. 거기에 가본 적 있으세요? 혹은 여기에 와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되게 여행지에 관련해서 여러분 그 경험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패턴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 가본 적 있느냐 혹은 어디에 와본 적 있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은요, Have you been to 장소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 혹시 와본 적 있으세요? 혹은 서울에 가본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을요, Have you been to 장소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장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요. 자, 일단 우리가 뭘 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현재 완료라는 거를 씁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한번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요, I have 과거 분사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I have 하고 나서 과거 분사를 have you 과거 분사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영어로는 가본 적이라는 것보다는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동사를 넣어서요, have you been to 장소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 장소에 와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요, have you been to 장소로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장소를 다양하게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서울에 와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서울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서울을 어떻게? 그렇죠, 서울은 영어로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have you been to 장소로 얘기를 해서 Have you been to Seou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혹시 서울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서울에 와본 적 있으신가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ave you been to Seoul?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been to Seoul? 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go라는 동사, 오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come이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지금 서울에 와본 적, 가본 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꾸 뭔가 go를 써야 될 것 같고 come을 써야 될 것 같고라고 자꾸 뭔가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경험을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잠깐 체류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그 경험을 물어볼 때는 비동사로 얘기를 하니까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올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ave you been to Seoul? 이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여기에 와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Have you been to? 하고 나선 This place? 이렇게 물어보면 이 장소에 여기에 오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ave you been to this place?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been to this place, this city, this country? 다양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 도시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this city, 이 나라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this country. 다양하게 여러분이 또 응용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Have you been to this place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Have you been to this place? 라고 해서 여기 혹시 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도 물어봤고요. 세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혹시 EBS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EBS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쵸? EBS를 넣어서 Have you been to EBS?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ave you been to EBS?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been to EBS? 해서 EBS라는 곳에 혹시 와본 적 혹은 가본 적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혹시 응급실에 가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응급실, 여러분 일단 큰 병원이라는 거는 hospital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응급실은요, emergency ro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Have you been to the emergency room?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응급실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0: Have you been to Seoul? Have you been to Seoul? Have you been to this place? Have you been to this place? Have you been to EBS? Have you been to EBS? Have you been to the emergency room? Have you been to the emergency room?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혹시 EBS 가보신 적 있어요? 라는 질문 Have you been to EBS? 였습니다. 자, 그럼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아, 네, 제가 가봤어요. Yes, no,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아, 네, 제가 EBS 가봤어요. 혹은 EBS 못 가봤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 기준이니까 I have been to EBS. 이렇게 얘기를 하면 EBS에 가본 적이 있는 거고요.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have 뒤에 not을 붙여서요. I haven't been to EB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EBS에 가본 적이 없어요. 라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본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없다. 다양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가본 적이 없습니다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haven't been to EBS. 한 번만 더. 시작. I haven't been to EBS. 해서 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있을 때는 그쵸? I have been to EBS. 그래서 haven't been to 혹은 have been to 요거 두 개를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서울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Have you been to Seoul? 이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면은 몇 번 와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횟수를 물어볼 때는 그쵸? 여러분이 How many times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Seoul? 이렇게 물어보시면 혹시 서울에 몇 번 가보셨나요? 혹은 서울에 몇 번 와보셨나요? 라는 질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Seoul? 한 번만 더. 시작.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Seoul? 이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거기로 혹은 여기로 몇 번 와보셨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here? 이 아니고 그때는 Have you been here? Have you been there? 이렇게 얘기를 해서 to를 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본 적이 있느냐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Have you been to 장소로 얘기를 해서 그 장소에 가본 적 혹은 와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여기 혹은 거기라고 얘기를 할 때는 to를 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 자신감도 키우고, 그렇죠? 네, 바로 행복감도 찾는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무엇인가 도전한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주어지는, 그렇죠? You'll be given another chance to give it a try.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0: 또 한번 이전에 못했던 것을, 그렇죠? 예, 우리가 잘못을 파악해보고 또 새로운 것도 다시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멋진 어떤 기회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한마디로 하면은 계속해서 You'll be given limitless chances. 기회가 무한히 주어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3, 2, 1. Did you give it a try? Did you give it a go? 한번 해보셨나요?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nothing's gonna happen to your English.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해보고 내가 한 단어라도 알면 그걸 갖고 쭉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세요. That will be a great starting point for you. 자, 그렇다면 네, 막판에 우리는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되게 길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알았던, 우리가 배웠던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이란 표현은 옛날에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뭐뭐 해야만 하다에 지나간 버전인 거죠. 그래서 지나간 일을 얘기할 때 야, 그렇게 해야만 했어. 해야만 했어. 영어로는요. had to입니다. had to. 빨리 하면 had to. had to. 이게 들리니까 뒤에 동작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긴 설명 필요 없이요. 바로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 지나간 일인데 그 당시에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자, 그런데 일정 변경 조용히 있어야 됐고 선택을 해야만 했고 맨 마지막에 식량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만 했던 거죠. 혼자 먹지 못하고. 자, 그렇다면 잘한 짓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네 가지 중에서 공통적으로 해야만 했다.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지금이 아니고 지나간 일이니까 we had to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경하다 뭐예요? change. 그 다음에 우리의 일정이 뭐예요? 일정. schedule.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다라는 뜻으로 plan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we had to change our plan. 아니면 change it. 이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we had to change it. We had to change it.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조용히 있어야만 했어. 어려운 것 같지만 앞에 나왔던 거. 야, I had to.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조용히 있다가 뭐예요? 조용히. quiet.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tay quiet. 그 다음에 일부러 노력을 가하면 keep quiet죠. 그래서 I had to keep quiet. I had to keep quiet. 됐죠? 네. 이거를 quiet는 quiet이에요. quiet. 이거는 조용한이란 뜻이고요. quiet이라고 쓰면은요. 그건 quite. 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음 구분하세요. 얘는 quiet. 그 다음에 꽤라고 할 때는 quite, quite good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녀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 She had to choose. 간단하죠. 뒤에 대상이 와도 되고 없이 쓰이기도 합니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를 이야기할 때. 자, 그들은 식량을 나눠야만 했다. They had to share. 그렇죠? 그런데 뭘요? The food. They had to share the food. 뒤에 나오는 건 바꾸셔도 돼요. Share the room, share the food, share their ideas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러분 해보시는 시간이죠. Your turn time.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The plan이나 아니면은 the schedule 대신에 it을 쓰시면 돼요. Your turn. 맞습니다. We have to change it. We have to change it. 조용히 있어야만 됐다. Your turn. 맞습니다. I had to keep quiet. I had to keep quiet. 선택을 해야만 됐다. Your turn. 네. She had to choose. 물론 어려운 단어 뭐 select라든가 예,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she had to choose. 아니면 뭐 pick이란 단어도 있고요. She had to pick. 그렇죠? A over B. B를 놔두고 A를 선택해야만 됐다라는 식으로 그죠? 그들은 식량을 나눠야만 했다. Your turn. 맞습니다. They had to share the food. 나눠 먹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우리는 막판의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앞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We had to change. We had to change. What? Our plan. 아니면 our schedule. 다 좋습니다. 그래서 our plan. 근데 막판에 이거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어떤 순간입니까? 마지막이죠. At the last moment 아니면 at the last minute 해서 바로 at이란 단어 쓴다는 거. 어떤 시점이 쭉 연결되거나 그 중에 한 점을 이야기할 때 숫자가 연속되거나 한 점을 얘기할 땐 at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at the last minute. We had to change our plan at the last minute. 그러니까 불가피했다는 얘기하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조용히 있어야만 됐다고 내 의견은 하도
말하지 못한 채 들러리만 섰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바로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I had to 예, keep quiet. 그런데 바로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 from the start. 맨 처음부터. 근데 바로니까 right from the start. 이 표현 많이 씁니다. Right from the beginning. Right from the start. 이 표현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됐죠? I had to keep quiet right from the start. 자, 사랑과 돈 사이에서 그는 선택을 해야만 됐어. 자, 그러면 그를 뭐 통칭해서 여자도 쓸 수 있으니까. 자, 그 여자는 she had to choose. 그러면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거죠. Between, 그 다음에 사랑과 돈이니까 between love and money. 이렇게 쓰시면 추상적인 내용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부담되시면 여기 나오는 거 버리셔도 되고요. 딱 한 가지 문장 두 번 연습하겠습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우리가 막판에 어떤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반응이요. 아유, 안 좋은 일이라는 게 생기게 마련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 라는 느낌이겠죠? 자, 그렇다면 we had to change our plan at the last minute. At the last moment.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안 좋은 일은 생기게 마련인 거라고 그런 일 경우도 있지. Things happen. Things happen.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ebse.co.kr. 와서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주위에 많이 한번 나누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nfidence, happiness, and love. Thanks a lot. Bye!

고!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목과 어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두 부위가 계속 아프신 분들의 상당수는요. 진짜 원인이 이 등, 정확히는 이 흉추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흉추, 등뼈가 굳고 뻣뻣해지면요. 목이 앞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어깨는 안으로 말릴 수밖에 없어요. 등을 풀어주지 않으면요. 이 목, 어깨 운동을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체형 자체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갈비뼈 문제도 당연히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등이 굽으면 우리 갈비뼈가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흉곽 전체가 이렇게 눌리면서 숨을 깊이 들어 마시기가 어려워져요. 갈비뼈 사이 근육이 뻣뻣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구리나 등 쪽에 콕콕 쑤시는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굽은 등으로 가이고 흉곽도 뻣뻣해진 채로 자세 변형이 굳어져서 나중에는요, 이게 스트레칭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는 상태까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실생활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의자에 앉을 때요, 이렇게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고 딱

이렇게 똑바로 앉는 게 아니라 그 구부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우스나 키보드 이렇게 하면서 모니터 보는 습관들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죠? 이 흉추가 하루 종일 이렇게 굽은 자세로 고정이 되게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소파에 눕듯이 앉아서 이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배 위에 놓거나 이렇게 보시는 자세들 있잖아요. 등이 이렇게 완전히 말린 채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몇 시간씩 유지하게 되면 체형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운전할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서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습관도 우리가 우리의 등을 망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흉곽이다 보니까 호흡과 관련이 있는데요. 숨을 보통은 우리가 깊게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우산처럼 우리가 갈비뼈가 흉곽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폐 전체를 쓸수 있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굳으신 분들은요. 특징적으로 보면 우리가 달리기 하고 나서 숨 차면 어떻게 숨 쉬죠? 막 이렇게 쉬잖아요. 습관적으로 숨을 가슴의 윗부분만 쉬고 그 갈비뼈가 굳어 있어서 흉곽이 더 굳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목 통증, 승모근 통증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병원에서는요, 이렇게 통증이 심하면 염증 치료나 재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이 체형이 잘못된 거죠. 굳은 거, 흉추가 뻣뻣하고 등이 굳고 말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이걸 펴주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굳은 흉추를 직접 늘리고 회전시키는 가동술, 그리고 등을 펴주는 방향의 근육을 깨우는 이런 기능성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아니라요, 등 중간에서 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쓰면서 따라와 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굽은 등을 펴주기 위해서는요, 흉추를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이번 운동은 굽은 등을 펴주는 흉추 신전 동작입니다. 폼롤러를 우리 날개뼈의 상단쪽들 있죠? 우리가 이제 명치와 복장뼈 중간 정도 되는 위치에 놔주시고요. 겨드랑이 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다리 골반 넓이로 벌리시고, 그래서 복부는 너무 이렇게 들뜨지 않게 우리가 복부에 힘을 딱 주고 갈비뼈를 살짝 눌러 놓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쭉 뒤로 넘어갔다가 올라오셨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후내 가슴이 저 뒤를 바라보도록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일직선 정도 되는 선까지만 올라오시고 이렇게 동작을 한 2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너무 목에 힘 주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그 상체를 끌어올리시면 안 되시고요. 허리가 뜨지 않게 그리고 이제 복부에 힘을 주셔야 되는데 폼롤러가 좀 생각보다 딱딱해요. 그래서 골밀도가 떨어져 있거나 등이 많이 굽어져 있으신 분들은 이 폼롤러 자체도 아프거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을 여러분들 우리 비치타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접어서 한 주먹 정도 보면 더 크게 우리 이렇게 폼롤러 보면 여러분들 주먹보다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께 정도 되게 말아가지고 테이프 같은 걸로 고정하거나 고무줄로 고정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요. 우리 고양이 자세, 소자세를 반복하면서 우리 흉추의 가동성을 키워주는 동작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동작을. 네 발 기기 자세, 골반 넓이 다리, 그다음에 골반 밑에 무릎, 어깨 밑에 손을 위치하신 다음에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호흡이랑 같이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정말 고양이처럼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수축을 당기면서 최대한 내등 가운데가 높아진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주세요. 복부가 납작하게 등으로 가게, 이렇게 쭉, 그리고 바닥을 밀어서, 더더더 밀어서, 내 등이 꼭대기까지 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고, 그다음부터 머리부터 차례차례 다시 한 칸, 한칸 이렇게 세워주면서,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쭉 바닥을 밀면서, 복부 수축하면서 쭉 굽혀주시고, 다시 머리부터 한 칸, 한칸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을 할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증이 있거나 전방전이니까 굴곡이나 신전을 할때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

특이하게 너무 굽히거나 펴거나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등뼈 하나하나가 이렇게 우리 도미노처럼 차례로 따다다다다닥 숙여지고 다시 따다다다닥 이렇게 펴지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척추 주위의 기립근들이 심부 기립근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굳은 척추가 풀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칸한칸 움직이는 게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벽에 기대셔가지고 보통은 벽에 이렇게 무릎 세우고 기대시거나 양반다리를 하신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놓은 게 순서대로 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부터 차례차례로 떼진다, 떼진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숙였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여기서부터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한칸한칸 이렇게 가서 붙는 느낌으로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동작은 우리가 좀 서서 살짝 골반을 뒤로 내민 다음에 팔로 I, T, Y자를 그려주는 운동인데요. 우리 등에서 여러분 할배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등을 넓게 잡아주는 근육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우리 몸을 가오리처럼 뒤에서 덮고 있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평평하게 우리 몸을 잘 잡아줘야지 우리가 등이 쫙 펴지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골반 넓이 서시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쭉 보내셔가지고 여기서 한 굽힘이 45도 정도 우리 상체가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날개뼈 이렇게 말려 있지 않도록 쇄골을 넓게 해주고 턱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딱 당기셔서 어깨와 기라인이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 제 골반, 갈비뼈, 어깨, 귀가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쇄골을 넓게 펴시고 날개뼈 사이에 살짝 근육에 긴장감을 가지신 상태에서 뒤로 팔을 쭉 뻗어주세요. 그래서 약간 로켓처럼 이렇게 아니죠? 자, 뒤로 쫙 뻗어서 5초 정도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들 힘이 굽으면 안 돼요. 딱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옆으로 벌리실 건데 어깨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굽혀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벌리면 뒤에서 보면 T자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Y자. 45도 정도로 팔을 뻗어 올려 주실 건데,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정렬 맞추시고, 복부 힘딱 주시고, 이 상태에서 귀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동작을 할때 여러분들 실수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릎이 튀어나간다. 이러면 무릎이 아픕니다. 엉덩이를 뒤에 의자가 있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작을 하는 동안 자세가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나가고 어깨가 구부러진 채로 동작을 하시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와 우리 턱 앞에까지 딱 일직선을 유지하시고 동작을 할때잘 올라가지 않아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좀 우리 상체가 굳어있는 어르신들은 이런 자세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그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셔서 어깨는 넓게, 고개는 길게, 목은 길게 뽑으신 상태에서 말리지 않도록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작을 하는데, 팔을 다 뻗으니까 저는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팔꿈치를 굽혀서 동작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좀 길이가 짧아지니까 부담이 덜 가거든요. 본인의 통증과 수준에 맞게 조절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흉추 가동성 운동인데요. 오픈북 엑서사이즈. 우리, 가슴을 열어주는 오픈 체스트 운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책을 펴는 동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요가 블럭이나 수건을 머리맡에 대주시고요. 우리 무릎은 고관절과 90도, 90도로 굽혀주시고, 양손은 어깨 높이에서 앞으로 뻗어주실 거예요. 자, 준비 자세는 이렇게 되고요. 자, 마시고, 1단계는, 손을 이렇게 90도, 우리 가슴이 일직선이 되는 천장까지만 이렇게 열어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줘서 우리가 요 명치 윗부분만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골반 쪽은
앞쪽을 향할 수 있게 복부와 내전근 이런 쪽에 힘을 줘야지 몸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슴을 돌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열어줄 때 이렇게 같이 돌아가거나 다리가 벌어지면 운동의 효과가 제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고정, 그다음에 요 위에 배꼽 위에 명치 부분만 차례차례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1단계는 천장까지. 자, 2단계는 우리 시선도 눈을 따라갑니다. 복부와 하체는 고정한 채로 가슴이 쭉 열리면서 쭉 천장으로 우리 상체가 천장을 보는 방향까지 쭉 갑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마시고 갈비뼈가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느낌으로 후. 그래서 다시 천장으로 돌아왔다가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단계 천장. 자, 2단계 하체 고정한 상태로 자, 흉추위 가슴이 돌아간다. 그 상태에서 크게 호흡. 다시 천장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상체가 굳어 있으면 팔이 잘안 펴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팔을 굽혀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손머리 뒤를 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그러니까 레버가 짧아지기 때문에 훨씬 운동에 집중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손머리 딜을 하시고 동작을 하셔도 됩니다. 자, 잘 따라해 보셨나요? 목과 어깨가 자꾸 아프신 분들, 사실 오늘 등을 풀어주신 게 진짜 해결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자, 등이 펴져야지 내 목과 어깨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허리 통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